2026년 5월 3일 일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하바나 까밀라 까베요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도 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언젠가는 이 노래도 나오겠죠 하시면서 신청해주셨습니다. 언젠가는 나온다니까요. 자, 한동준의 FM 팝스 오늘도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곡 소개 그리고 신청해주신 분 소개 정도만 합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일주일간 쌓였던 많은 스트레스에서 한번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빌리 조엘의 The Stranger, 에릭 카멘의 Hungry Eyes, 그리고 마티 발린의 Hearts까지 세 곡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욜로님이 The Stranger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 욜로님이 음악을 굉장히 많이 아시나 봐요. 신청곡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아주 그냥 짭짤한 곡들이 많습니다. Hungry Eyes, 에릭 카멘의 노래, 퍼플 오드리님이 신청하셨고요. 마티 발린의 Hearts까지 세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Journey의 Open Arms. 5529번으로 신청을 해주셨고요. 퀸의 Weird Champions, 문경도련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세일러문님이 Heart의 Alone 신청하셨네요. 세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럭키에 이어서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Genie in a Bottle까지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Animals의 House of the Rising Sun. 이 노래는 7565번으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신랑하고 연애할 때 신랑이 그때는 남자친구였겠죠? 처음 기타 쳐준 노래예요. 하시면서 신청하셨습니다. House of the Rising Sun 보내드리고요. The Birds의 Turn Turn Turn. 병윤고 077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노래 이연입니다. 그레이스님이 신청하셨죠? Still Loving You, Scorpions의 노래. 아, 오늘 락발라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야, 개 탔네, 뭐 이렇게 예, 복권 당첨됐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Still Loving You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I Remember You, Skid Row의 노래 7444번으로 경북에서 출석합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팝송 Skid Row의 I Remember You 이 곡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음악 속으로 푹 빠지셔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은 보라돌이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켈리 클락슨의 Breakaway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솔로몬처럼,
0: 때로는 다비다처럼,
2: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0: 한 분이 나와 계시죠? 윤성 전도사님, 네.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쯤 되면, 아, 이제 19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0: 네. 네.
1: 이 자리 안 빼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전화로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어이, 봐라. 홍보.
1: 좋아, 좋아. 아주 좋아.
3: 네. 또 해드리고.
0: 아니, 같이 했다 보니까 개그맨 선배님 같기도 하고.
1: 또 찬그맨이라고 찬양사역자 개그맨 합쳐져 찬그맨.
0: 아, 네.
4: 저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어 저분이 찬양도 하네.
0: 그러니까요.
1: 네. 너무 얘기해가 그러네요.
0: 네, 재밌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5: 얼마 전에 네. 제가 책을 한번 썼는데.
0: 오~
5: 감사하게도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0: 네.
5: 아~ 제목이 조금 다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제목은 아니에요. 이혼 후 성장이라고.
0: 네네네. 아~
5: 사실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소외된 그룹이 이혼하신 분들이거든요.
0: 네네.
5: 그분들이 참 많이 힘든데 그래도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0: 네네.
5: 나름 또 영성적인 관점에서 쓴 책이 한번 네. 나왔습니다.
4: 제가 그 네. 책을 읽어봤어요.
0: 네.
4: 읽어봤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혼이란 주제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고요.
0: 네.
4: 후가 첫 번째, 두 번째 성장. 여기에 방점을 둬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성장의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지 그 뒤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성장으로 다가오는지를 얘기하는 책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처음이자 또한 어쩌면은 우리 삶의 관계, 가족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획을 긋는 아주 역사적인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꼭 이혼뿐만이 아니라 아픔과 삶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분들에게는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3: 와, 제가 또 오은규 목사님을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뵈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노크토크 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중에 네네. 비가 왔을 때 우산을 사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같이 비를 맞아주는 사람이 되라고. 바로 그분이 오은규 목사님이세요. 인칭이 그대로예요.
0: 아, 정말?
4: 귀여워.
3: 은근히 귀여워.
5: 제가 늘 힐링이 됩니다.
0: 요즘 노크토크 게시판을 통해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질문 신청 방법을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제 밑으로 지금 요 밑에 맞죠? 요 밑에 네 질문 신청 방법이 나가고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혹시? 네 여기 밑에 바로 제 밑에 네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모든 궁금증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성도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 들어볼까요? 저도 가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어땠을까 싸워보는 거예요.
4: 인생 풍파 쫙 지내고 그 파고 제일 윗선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잖아요.
1: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게 작은 것 하나 없거든요. 돌아보면
4: 그냥 고개 돌리면 그분이 거기 계시고
5: 기쁨, 평강, 은혜 이런 것들이 넘친 거예요. 아. 너무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뜨거운 게 이게 와요.
3: 여기 가슴으로 온다고
1: 그랬구나.
6: 안녕하세요 노크토크 식구들. 저는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 예비 직장인입니다. 선배들도 그렇고 주변을 보면 취업으로 고생하는 취준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 저 또한 취직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던 중에 문득 제 자신의 신앙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어요. 주변에 막 뜨겁게 하느님을 만났다고 간증을 하고 응답을 받았다 기뻐하고 나누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그런 적이 있나? 나는 정말 하느님을 만나볼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늘 제 삶의 일부분으로 해왔던 신앙생활이 당연한 듯 익숙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어중간한 상태인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4: 신앙은 정말
6: 맞아요. 노크토크 식구들, 저는 정말 하느님을 만난 걸까요?
0: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 모태신앙인 저 하나님을 만난 걸까요? 입니다. 사실 저희는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까 처음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다 알거든요. 근데 우리 윤성 전도사님은 처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1: 오늘 사연자처럼 모태신앙이에요. 네. 네, 모태신앙.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버지의 목사님이셨어요.
0: 네.
1: 그래서 지금도 물론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모태신앙이었고, 그래서 저는 엄마 뱃속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네, 믿음 생활했던 거죠. 네.
0: 그러면 지금 보니까 레오 씨랑 저를 제외하고 여기 계신 세 분은 모두 목회자 자녀분이시네. 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모태신앙의 장점은 뭐예요?
5: 그 일단 모태신앙인의 경우 부모님의 신앙이 내면화되어져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교회를 나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실은 고통스럽잖아요. 이
0: 그쵸.
5: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인 것이 쉽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통이나 큰 고민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 되니까 아무래도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겠죠. 그래서 또 신앙생활한테 도움이 되고 또 세 번째는 부모님의 신앙이 아주 견고하고 존경할 만하다면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하면 이 모태신앙인 역시도 신앙이 단단하고 견고할 가능성이 높죠. 그쵸. 그래서 웬만한 일에 신앙적으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모태신앙인들에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그럼 반면에 모태신앙의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1: 저는 이제 딱 그 이 사연 신청하신 분이 저 하나님을 만난 걸까요? 라는 질문하셨잖아요.
0: 네네네.
1: 그게 어쩌면 그 모태 신앙인들의 단점을 잘 대변하신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 하나가 아마 모태 신앙인들은 다 이런 생각을 다 당연히 교회 나가고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언제 진짜 하나님을 만났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교회는 또 이런 부분에서도 이단이라고 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 구원파 같은 경우는 날짜까지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고 막 언제 만났다 이러니까 사실은 모태신앙인들은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좀 가장 큰 단점이죠. 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0: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성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알게 돼서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맞아요. 자주 하거든요. 레온 씨는 모태신앙인 분들을 보면서 부러웠던 적이 있어요?
3: 매번 부러웠던 게 일단은 저만 믿으면 제가 가족을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태신앙은 대대로 부모님들이 믿기 때문에 내가 내 부모님을 책임을 안 줘도 된다는 첫 번째 장점이 있어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믿는데 부모님의 핍박 속에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이 뭔가 싸우면 교회라는 곳에서 화해를 하더라고. 가정예배를 통해서 화해를 하고. 근데 우리는 한번 싸우면 대판 사고 술 먹고 싸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화해의 기미도 없는 거야.
0: 없지,
3: 없지. 뭐 하면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우리 아빠 엄마의 몰랐던 모습을 모태신앙들은 교회 가서 보잖아.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근데 우리 엄마 아빠들은 그냥 싸워버리니까. 길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1: 길에서도.
3: 이게 너무
0: 길에서도?
3: 그리고 길에서 만나면 우리 뭐 집사님이잖아 이러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합리적인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게 저같이 이제 체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 신앙인들한테는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 좋은 걸 제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니 이 좋은 거를 내가 지금까지 못 믿고 있었는데 모태신앙이 너무 부럽다. 미리 믿어버리니까.
0: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가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어땠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느낀 순간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4: 전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뜨거워야 사랑이냐.
1: 맞아.
4: 이게 우리가 늘 사랑은 막 후끈하게 올라오고 나에게 막 짜릿함으로 다가오고 심장이 막 두근반세근반 뛰고 막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일 없어도 사랑이에요. 모태 신앙이 가지고 있는 후끈함은 없지만 그래도 별일 없는 신앙. 그게 사실 모태 신앙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질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언제냐.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늘 그냥 일정하게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신앙의 파고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의해서건 아니면 어떤 말씀을 통한 감동을 통해서건 굉장히 여러 가지 환경이 다가오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체험 자체가 여러 간증 같은 거 보면 막 인생 풍파 쫙 지내고 그 파고 제일 윗선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바다에 안 나가. 그리고 그냥 냇가에서 놀아요. 냇가에는 별일이 없어. 대신에 큰 고기도 없어. 그러니까 큰 소득이나 맛봄 그런 어떤 짜릿한 단짠 신신 이런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딨냐면 돌멩이에 있고요. 그 잠깐 피라미 같은 그 작은 나의 그 놀잇감 속에도 있는 거고 그냥 고개 돌리면 He is there. 그분이 거기 계시고 또 고개를 돌리면 그분이 저를 향해서 웃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얼굴은 아니고 부모의 얼굴로 예수가 내게 오는 거고 자매의 얼굴로 예수가 내게 오는 거라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뜨겁게 오는가 하나님은 한 번도 저한테 온도로 온 적이 없어요. 그냥 존재로 오시지. 그래서 그냥 늘 고개를 돌리면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 그게 모태신앙이 아닌가. 아멘.
1: 근데 교수님 말씀을 저는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이거를 뭐 하나님 존재로 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 이걸 또 뜨겁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4: 그렇죠.
1: 그러니까 그거를 온도로 생각하시는 수도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
1: 가만 돌아보면 인생에 있어서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게 하나도 작은 것 하나 없거든요. 돌아보면. 근데 그거를 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태신앙인데 자꾸 망각하고 까먹고 근데 돌아보면 아 그때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셨지 역사하셨지 근데 그게 온도가 아니라 아 맞아 늘 하나님은 동행하셨어라고 하지만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아 그때 그게 나한테는 그렇게 뜨겁게 주셨는데 그렇지. 라고 그렇게 똑같은 걸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제 그렇죠. 생각에 그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3: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대형 집회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 중에 그 동생인데 얘가 싸움을 잘해요. 그리고 보호관찰도 좀 받고 어린애가 그런 친구가 있는데 목사님이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방언 달라고 해 이랬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이 좀 이상해. 새끼 진짜 실제로 새끼 이런 방언이 이래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얘가 장난치나 해가지고 주먹으로 때렸어요. 일어나라고.
1: 맞은 거 아니에요?
3: 네, 그래서 제가 순간 이게 장난이다 하고 이거 움찔렸거든요. 근데 얘가 계속 하는 거예요. 방언. 그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쓰레기도 방언 주는데 나 진짜 우리 엄마랑 착하게 살고 나 예수 잘 믿겠다고 하나님이나 초등학교 5학년 때 전도 교회 목사님 누나 권사님 딸 시켜가지고 이렇게 전도하셨는데
1: 역시.
3: 나 이런 쓰레기보다 나 방언 더 달라고 그때 초야 이거 진짜 외쳤어요. 그때 진짜? 그 목사님이 기도를 3시간 시켰어요. 약간 부흥사역 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회개해요 하나님이 방언 주라고 기도해. 근데 갑자기 내가 떼굴떼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뭔가 모르는 뜨거운 게 이게 와요. 여기 가슴으로 온다고. 근데 누가 주먹을 세게 때리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게 누가 지나가다가 저기요 학생 하나님이 학생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0: 진짜
3: 실제로. 근데 이게 제가 거짓말하고 이게 10분 넘게 그랬어요. 제가 어느 교회 대학교 때는 집 앞에 있는 그 목천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네네. 그 교회를 갔는데 금요철야 예배 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저한테 청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전해주래. 실제로 이런 경험이 10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계시네요. 물론 우리 집이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좀 더 그 기도가 약간 주택청약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도하는 거 마일리지가 좀 쌓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저는 체험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1: 이래야 된다.
3: 아니 사람들이 진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청년, 학생, 하나님이 학생 사랑한다.
1: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3: 왜 그래요?
1: 하나님 계속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주변 사람, 하나님 이미 여러 번 얘기했는데 본인은 그걸 못 느낀다고 하는데 모태신앙이 딱 이런 거잖아요. 우리 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그런 거를 내가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변 분을
4: 제2의 제3의
3: 소리를
0: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그 마음을 잊고 살았던 게 아닌가 반성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5: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경우 모태신앙인도 그렇고 좀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뭔가 감정이나 체험을 마치 하나님을 만난 걸로 말할 때가 많이 있죠. 간증하거나 할 때.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유대교인이었죠. 그래서 유대교인으로서 신앙과 또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학식, 좋은 가문을 가졌지만 사실 그의 삶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 원망 뭐 이런 마음들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변화되어졌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 안에 두려움과 걱정, 미움이 사라지고 기쁨, 평강, 은혜 이런 것들이 넘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늘 사람들 향해서 축복할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건 뭐냐면 아 이게 복이고 이게 정말 진정한 은혜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어떤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함이 거하고 또 마음에 기쁨이 있고 환경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 신앙생활에 점검이 필요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 되면 좋을까요?
4: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저랑 비슷하시다면 임마누엘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이제 상담 쪽에서는 위드 경험, 함께하는 경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늘 이제 제 옆에 계시고 그냥 별일 없으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뭐 이렇게 계신가 안 계신가도 쉽지만 그냥 계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제가 이렇게 일상을 살다 보면 하루에 밥을 세 끼 많을 때는 다섯 끼를 먹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섯 번을 기도를 하냐 그렇진 않거든요. 어떨 때는 자주 잊어버려요. 자주 잊어버리고 먹다가 생각나는 경우도 있고
0: 맞아요.
4: 다음에 생각나는 경우도
0: 맞아요.
4: 있고 심지어는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원래 사람이 급할 때 신이 보이고 편안하면 신이 가려지잖아요.
0: 그렇죠.
4: 참 놀랍게. 그런데 그렇죠. 저는 가끔 식기도를 할 때 이 음식이라는 건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걸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어서 그렇죠. 저는 이 식기도가 저한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내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감각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하나의 좀 지표. 라고 저는 생각해요.
1: 저는 기준 하나를 교수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예배가 즐거운가.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뜨거움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어떤 예배 안에서 예배가 너무 좋아서 막 기다려주고 예배가 즐겁고 한지를 점검하는 것도 하나의 기준일 것 같아요. 예배가 끝나서 너무 아쉬운데. 이 예배 찬양 좀 더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할 시간 조금 진짜? 더 필요한데 이런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 예배 주일날 내일이 주일인데 오늘 저녁 때 예배를 위해서 오늘은 좀 일찍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해야지 빨리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찬양팀이랑 찬양할 거 빨리 생각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원래 가야 되는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인지 예배 끝나고 애들이랑 뭐 뭘 놀러 갈까 뭘 하고 생각하는 게 맞아. 아니라 예배 끝나면 오늘 뭐 이제 끝이다 이렇게 주일을 생각하면 안 되는 그 기준이 예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주일이 아쉬워야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3: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이제 전락해버린다.
4: 절실함이 좀 줄어들죠.
3: 맞아요.
0: 그렇죠.
4: 절실함이.
3: 근데 이제 자매님을 좀 만나러 가다 보면 저도 이제 가끔 기쁠 때가 있어요. 이렇게
1: 예배가 빨리
3: 예배가 빨리
0: 아쉽고
3: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이제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끝내시고 이러더라고요. 결론은 예배예요.
0: 예배죠 예배.
1: 그럼요. 예배가 기준이 돼요.
3: 맞아요.
0: 우리가 항상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5: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는가. 그 확신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지금 올바른 영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사실 이것도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고 있는가. 근데 이걸 이제 다르게 보면 사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하고 관계성에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쵸.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내 안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때 네. 그것들이 양쪽 다 조금 전에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배하러 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대한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지낸다면 저는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목사님이 교회를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1: 야, 이거.
2: 와, 발전했다, 이거는.
0: 갑자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야. 직원을.
3: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도 욕먹을 일이에요.
0: 와, 저런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1: 이 얘기 되게 창피한 얘기야, 우리가. 이게 부끄러운 얘기야.
4: 교회 안에서 그러는 사람들도 많아.
2: 진짜요?
5: 하나님의 가진 이미지가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들리는 거지, 예수님이.
1: 들으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나도 그렇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집사입니다. 요즘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해서 기독교 방송을 보던 중 네? 노크토크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저는 예전에 친한 친구와 함께 동업으로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게 건물의 건물주가 되시는 분과 한두 번 만나며 안면을 트게 되었어요. 가게 건물주 되시는 분은 제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본인은 교회의 장로이며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장로님의 선한 말과 행동에 저는 울림을 받았고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제 신앙생활이 장로님을 통해 시작된 거죠. 그렇게 대형교회에 출석하던 중 장로님과 부목사님이 같이 교회를 개척할 예정인데 제게로 함께 개척교회에 출석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였고 저는 워낙 장로님을 신뢰했기에 큰 고민 없이 장로님을 따라 개척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모든 교회 생활에 장로님이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장로님의 영향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은 집안 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사한 곳에서 직장을 알아보던 중 장로님께서 우리 가게 주방에서 일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4: 상당히 좋으신 장로님 아니죠?
3: 일자리까지.
0: 저는 별 고민 없이 장로님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그런지 평소에도 늘 기독교 방송이 틀어져 있고 하루 종일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2: 와, 그러기 쉽지 않네.
0: 그렇죠. 워낙 잘 되는 식당이라 일은 힘들었지만 매일 찬양을 들으며 일할 수 있다는 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3: 힘이 나죠.
0: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장에서 보여지는 장로님 행동들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2: 왜요?
0: 우선은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직원에 대한 존중도 부족하여 주방장과 상의도 없이 직원을 내보내는 일이 아주 잦았습니다. 이런 무례한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서 주방장은 사장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현재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아이고.
0: 또 하청업체 중 한 분은 같은 개척교회 집사님이셨지만 집사님이 교회를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집사님과의 거래도 일방적으로 끊었던 것입니다.
4: 야, 이걸.
2: 와, 발전했다, 이거는.
0: 갑자기. 결국 집사님은 사업의 존폐 위기까지 가게 되었지만 장로님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 상처됐겠네.
0: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장로님의 태도와 늘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오래 지켜봐온 직원들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싫다고 합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본 멋지네.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장로님의 행동과 직원들의 평판. 지금 저는 무척 혼란스럽고 머리가 복잡해 죽겠습니다.
1: 그럴 수 있겠다.
0: 노크토크 식구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로님의 실망스러운 모습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2: 아하. 네. 오늘은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장로님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어느 집사님의 고민 사연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독교인들의 성품이 비기독교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이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 이야기를 안 했는데 뭔가 죄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
2: 그치.
0: 이게 진정한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다고 제 칭찬을 지금 조금 할 건데 이게 뭐냐면요. 제가 SNS에 기독교 방송 다녀왔어요. 뭐 감사합니다. 뭐 교수님한테도 감사합니다. 여러 사람들 감사합니다 하면 어떤 한 후배가 유명한 모델들과 함께 그 모델 활동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선배 저 누구누구예요. 근데 혹시 저도 하나님한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는 거예요. 남자애가. 얘는 한 번도 울지도 않았고 저랑 친하지도 않았고 저한테 인사를 그렇게 잘하는 애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괘씸했죠, 마음은. 근데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모델 활동을 하는데 인지도가 없어지고 유명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대요. 근데 선배 SNS를 보다가 늘 하나님 이야기하지. 늘 어디 가면 감사합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저 선배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주일날 교회를 나가라 하니까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죠. 아, 나의 그 언행 심사를 내가 좀 잘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2: 그렇지.
0: 이렇게 느꼈어요.
1: 맞아요. 그 저는 그 비슷한 이제 케이스가 저도 있었어요. 쇼그맨이라고 개그맨들 이렇게 같이 그 월드 투어를 진행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 미국 투어를 5개 도시를 투어했어요. 뉴욕부터 한 달 동안 같이 생활하니까 얼마나 가까워져요.
2: 그렇죠.
1: 공연하고 같이 생활하고 마지막 LA까지 한 35일, 40일 정도 생활을 딱 하고 들어오기 전날에 마지막 회식을 했어요. 회식을 하니까 예수님 안 믿는 친구는 술도 먹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 김원효라고 이 친구가 술도 잘 먹더라고요. 이 친구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술 막 먹고 이렇게 술이 취해갖고 이제 저는 제가 전도사지만 원희한테 그래 원희야 너무 고생했다 너 술 마셔라고 기도해줬어요. 우리 하나님 회식 때 술도 먹고 하는데 그냥 건강 잘 챙겨달라 기도해주고 술 따라줬어. 그날 새벽에 저한테 형 그러더라고요. 나 이제 한국 가면 형한테 앞으로 계속 연락해도 돼? 연락해도 되지? 왜? 근데 했더니 이 친구 한 얘기가 나도 이제 예수 믿으려고. 근데 한 달 동안 교회 다니라 예수님 믿어라 교회 나가라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 아내랑 저랑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서 모습을 이 친구한테 보여주자. 보여주자 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취해갖고 형 나 이제 교회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니야 너 지금 너무 취했으니까 맨정신으로 내일 네가 진짜 예수 믿을 거면 맨정신으로 내일 모든 멤버들 앞에서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한국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호텔에 모여서 이제 한국 들어오려고 다 있는데 갑자기 짐 딱 내리더니 나 이제 교회 나가려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정범균 씨가 야 우리 중에 너만 교회 안 나가. 그런데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저는 그 얘기가 너무 고마웠어요. 아 이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예수 믿어라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면 넌 크리스찬든 크리스찬의 등을 보고 교회로 그 문턱을 넘어갈 수는 있겠구나.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거는 몰라도 그 문턱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죠.
2: 맞아요. 저도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뭐 뭔가를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오면 저한테 기도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뭐 가족이 스님이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같이 교회를 나갔어요.
1: 아니 아이가. 저는 남희 씨 진짜 신앙 좋다고 진짜 크리스찬인 얘기를 개그맨들 사이에서 진짜 많이 들었어요.
2: 아니 근데 쑥스러운데 극적극적 <극적. 웃음>
5: 제 경험 속에도 사실 이제 이런 지금 우리가 대화 나눴던 걸 경험할 때가 참 많은데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였어요. 고등학생 때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이발소를 가잖아요. 머리 깎으러.
2: 네.
5: 아버지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 이발소가 목욕탕에 있는 이발소 있잖아요.
1: 네. 지금도 있죠.
5: 네, 지금도 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 워낙 뭐 사이도 좋고 해가지고 같이 목욕하러 가면 이제 이발하러 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깎고 저도 깎고 이렇게 다녔는데. 이제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혼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사이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제가 혼자 갔는데 이제 그 이발사분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안 오셨냐고. 그래서 아니 사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돌아가셨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머리를 이발을 하는데 많은 손님들을 만나는데 참 궁금했다는 거야. 그 손님으로 오신 분들 중에 참 인격적이고 깍듯하고 잘 그 이발해 주시는 분한테 그렇게 대하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너무 좋은 분인 것 같아서 저분은 어떤 분일까는 궁금한 게 있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되게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마운 거 그러고 나서 저한테 그날 이발 요금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1: 그게 대단한 건데요.
5: 이발 요금을 안 받고 사실 그날은 머리만 깎으러 갔는데 저한테 그 목욕탕을 아까 키를 주면서 목욕도 하고 가라고. 예, 아마 그게 저희 아버지가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평소에 말하고 하는 것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1: 캐릭터 때문에
5: 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기독교인의 성품은 기독교인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교회 다니는데 저렇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맞아, 맞아. 그런 말 들으면 사람들은 욕을 하게 되고 그럼 맞아. 누가 교회를 또 다니게 맞아. 다니고 싶겠어요.
1: 맞습니다.
2: 그래서 저도 항상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성품이 기독교인들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자분께서도 아마 장로님의 온화한 성품에 교회를 다니게 되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신을 믿고 따르던 분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나요?
6: 일단 충격이죠.
2: 그렇죠. 충격일 것 같아요.
6: 이 충격이 어느 정도로 클 수 있는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에게 주는 배신은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충분히 기대하고 나에게는 믿음의 뿌리나 혹은 어떤 삶의 모델링이었다 생각했던 사람이 주는 충격은 말할 수 없이 큰 충격이 되는 거죠.
2: 그렇죠.
6: 원래 배신은 믿었던 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2: 맞아요.
1: 맞아요. 네.
6: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 실망하고요. 그렇죠. 실망하면 먼저 마음으로 거리 두고 두 번째 몸으로 거리를 둬요.
2: 네.
6: 이렇게 거리를 두고 난 다음에 그럼 이 사람이 또 내가 각각 어떤 식으로 서로에게 반응을 보이나 한번 관찰을 해보고 그 다음번에 어떻게 변화가 없거나 그 일을 여전히 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여전히 하던 일 하던 건데 나 혼자 실망해서 이게 분노로 바뀌죠. 그랬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혐오 감정까지 가게 됩니다.
2: 그렇죠.
6: 그러면서 부르르 떨게 되는데 우리가 가졌던 첫 번째 기대는 이후에 발생할 배신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기대가 꽹과리였다면 나중에 실망은 징이 되는 거의 뭐 어마어마한 그 배신감과 실망감에 젖어들게 되는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다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실망했던 부분이 나머지를 다 블랙홀처럼 확 빨아들이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런 관계까지 되면 이거는 상처예요.
2: 그렇죠.
6: 이거는 좀 다룰 필요가 있죠.
2: 네. 그러면 목사님 실제로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사연의 주인공과 비슷한 경우가 있나요?
5: 너무 많죠. 제가 이 신방 하다 보면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교회 안에 누구랑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 가까이서 일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있다. 근데 이제 보통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조금 교회 안에서 연배가 높거나 좀 직분이 높은 분들이 이제 조금 연배가 아래에 있거나 이제 직분이 낮은 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카우트 제안을 하겠죠. 그러면 이 사연자처럼 교회 장로님이니까 혹은 존경하는 집사님이니까 야 내가 저분과 같이 일하면 참 좋겠네 라고 생각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일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 일이라는 게 이제 이권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2: 그쵸.
5: 교회에서는 영적 관계고 그냥 친분 관계였는데 이게 이제 이권 관계로 변하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이제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 일들을 대처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은혜로 뭔가가 해결되겠지라고 기대했다가
2: 그쵸.
5: 한쪽은 사실은 원칙대로 한 건데 한쪽은 은혜로 기대를 했던 거예요. 이게
2: 그쵸.
5: 원칙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거기서 상처받고 그걸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참 들을 때 난감한 게 이분이 성토하는 그분은 또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교회에서 열심히 또 잘 봉사하는 좋은 분이세요.
1: 두 분 다. 네. 두 분 다.
5: 그러니까 참 그걸 들으면서 난감하죠. 그렇냐. 근데 뭐 그렇다고 같이 이렇게 맞장구 쳐서 비난할 수도 없고.
2: 맞아요.
5: 그래서 제가 난처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럴 경우.
1: 네. 한 가지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나도 그렇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도 그런 모습이 보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고 할 수도 물론 이제 잘못한 것이 있지만 나도 그럴 텐데 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그 접점을 좀 찾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6: 하기는 그렇죠. 그 음악 하시니까 세션 이렇게 뭐 드럼도 네. 치시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안 봤는데 유성전도 다 네.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런 네. 얘기 하실 수 있죠.
1: 그럼요. 그럴 수 그렇죠? 있죠. 왜냐면 그거 아 진짜 아니 네. 지금 농담으로 하셨지만 저 진담으로 봤잖아요. 아, 네. 왜냐면 제가 음악할 때 되게 날카롭거든요. 아~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혹시 놓치는 부분 전 놓치면 안 되잖아요.
7: 어, 맞아요.
1: 내가 프로듀서인데 연주자가 나 괜찮아? 아니야 이거 다시 했으면 좋겠어. 아~ 보컬들이 디렉팅하는데 제가 아 다시 한 번은 한 테이크를 하는데 88번을 녹음을 했어요. 아~ 한 테이크 하는데 뭐 한 테이크면 뭐 한 몇 마디 안 되는 네. 거를 88번을 테이크를 하니까 제가 그 화내시더라고요. 녹음하시는 가수분이 왜 그런지 설명해달라고 해서 들려드렸죠.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고 근데 아. 이게 안 돼서 계속 원했던 거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를 날카롭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근데 찬양할 땐 또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
6: 그런데 그냥 웃자고 시작한 얘긴데.
1: 네. 웃자고 달려들.
6: 그래 가지고 제가
1: 찔려서.
6: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파서 아니, 무료 상담 5회권을
8: 오 이거
9: 이거 좀. 아,
1: 어, 이 방송 좋은 방송.
8: 아, 좋은 방송이죠. 네. 좋은
9: 방송. 아니, 근데 교회 밖에서 이러면 몰라요. 네.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러는 사람들도 많아요.
8: 진짜로?
9: 아, 저는 교회에서 순장을 하고 했어요. 네. 지금이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내려놨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인데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저는 이 생각까지 해요. 와,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야,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구나. 그러니까 오만 가지 생각이.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 인정을 해야 돼. 다르다는 거, 틀리다는 걸 다 인정을 그냥 못하고 그냥 저 사람 틀려.
1: 정죄하는 거예요.
9: 정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성경에 예수님은 또 정죄하지 말라라고 또 나와 있고. 근데 또 성경을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맞는지 목사님 봐주세요. 제가 읽은 성경은, 제가 개인적으로 본 성경은 예수님도 싫은 사람 자연스럽게 피하셨거든요. 굳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안 하시

0: 또 막 가운데서 이간질 당하니까 너무 싫어 그런 게.
1: 왜냐면은 욕을 막 이렇게 하면은 또 내 욕도 또 딴 데 가서 할 거 아니에요.
0: 더 웃긴 거는 네. 저분이 저 다른 사람이 욕을 하면 나는 그 사람을 내가 그렇게 봐. 저 사람 얘기하는
1: 그렇게 된다니까요.
0: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해요. 아.

0: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 역시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바르게 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리와 상황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대체로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뭔가요?
1: 교회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보통은 옛날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분리주의자들이 있었다고요. 네. 고대 1세기 때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섹터라 그래서 따로 광야에 나가서 그들만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이런 순수성과 신을 향한 열정 이런 것들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아주 독특한 삶을 유지하면서 세상과 딱 분리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교회는 다시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끊임없이 같이 조율해가면서 기독교 역사를 써왔는 건데 네. 근데 그 과정에 사람들은 아직도 생각하는 거죠. 그 거룩한 무리는 달라.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해. 그리고 이 기준이 세상에도 그대로 이렇게 영속이 되고 또 연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도 다 사람이잖아요.
0: 맞아요.
1: 사람이니까 신앙의 논리와 이 자본의 논리 사이에 사람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관 예배드리지만 세상에 나오면 돈 벌어서 일상과 또 일생을 유지해가고 또 내 가족들을 같이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유지하면서. 근데 자본의 논리 속에서 크리스찬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인가? 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그리고 그 색깔이 다소 다른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속도에 있어서 그 폭에 있어서 그래. 그래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과 분리된 존재인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알고 있던 그분이 세상 속에 나갔을 때 다른 분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0: 네.
1: 왜냐하면 조직에 대한 유지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소속 공동체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이 지역에서 또 이 영역에서 서로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면 그건 나쁜 거 아니야? 그 이중인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우리 신앙과 우리 일상이 일치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정확히 그럴 수 없어요.
2: 맞아요.
1: 그런데 이제 이 장로님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역할은 너무 아름다웠을 거예요. 종교적 가치를 지켜나가고 이 교회라는 영역에 그분은 맞는 역할을 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 사업장에서는 사장님으로서의 역할, 본인이 생각할 때 맞는 역할, 사장의 역할을 한 거예요.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이분이 사람을 다루는 방법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어려운 분 상관없이 그냥 잘라버리고 네. 또 하청업체에 있는 분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런 거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도 욕먹을 일이에요.
3: 맞아요. 그렇지.
1: 이거는.
3: 기준을 그렇게 네. 생각
1: 기준은 이걸로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라기보다 신앙이 삶까지 미처 닿지 못했던 부분은 아쉬워요.
3: 인격과
1: 그러나,
3: 삶이네요.
1: 그럼 이거는 조금 좀 삶을 좀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죠.
3: 그러네.
1: 다른 영역으로. 다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요 상황에 대해서 어쩌면 사연자께서 너무 큰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 얘기는 뭐냐.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삶과 그다음 우리의 신앙은 일치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거예요.
3: 그렇죠.
1: 그리고 인간관계의 미숙함이 좀 나타나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일관성이 삶의 인간성까지 닿지 못했던 부분이 있던 거지
0: 네.
1: 이것 자체가 크리스찬의 잘못된 모습의 전형이거나 나쁜 형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미숙함의 연속이다. 저는 이렇게
3: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동전의 양면처럼 네. 신앙인이 이렇게 안 하면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에 딱 맞네요. 사실은
0: 그러니까요.
3: 신앙인이지만 나가면 그 사회의 사장님이잖아. 그 역할을 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기준을 잘 삼아야 된다 그 말씀이 진짜 확 와닿는 것 같아요.
0: 맞아. 보통은 저 어디 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이분들 신앙이 참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3: 맞아.
0: 근데 이제 신앙생활의 기관과 직분이

0: 깊이와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1: 아, 그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0: 네.
1: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래서 다 신앙의 깊이가 있고 뭐 성품이 좋고 인격이 좋다? 그거는 진짜 비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의 삶을 보시면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누군가에겐 아, 나에게는 이제 아버지고 어머님이시지만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권사님이신데
0: 그쵸.
1: 나한테 보이는 모습과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를 때 누구나 다 있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래서 무조건 그 신앙 깊이가 깊다 또 성품이 좋다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2: 우리가 그런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2: 그러니까 이상적 기대를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면
0: 네.
2: 혹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상적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0: 네.
2: 사실 현실에서 그 기대가 굉장히 이상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이게 측정 불가한 영역이에요.
0: 네, 네.
2: 근데 교회에서는 직분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직분을 가지고 원래는 직분이라는 게 봉사를 하라고 주는 직분이지만
0: 네.
2: 많은 경우 우리가 이제 계급 정도로 오해할 경우가 많잖아요. 지위로.
0: 맞아요. 네.
1: 맞아요, 맞아요.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라는 걸 측정해서 사실 봉사의 직분을 맡긴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직분을 줄 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직분을 주느냐 외적인 평가죠. 그 외적인 평가가 예를 들어 교회에서 열심히 어떤 기여를 하거나 뭐 물질적인 기여를 하거나 봉사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거나
0: 네.
2: 혹은 때로는 교회 내에서 인지도가 높거나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직분을 수여하고 그 직분을 받아서 삶을 살다 보니 많은 경우 우리는 아, 그 직분을 가졌다면 신앙이 좋을 것이고 아마 인품도 좋을 것이야 라고 기대하게 되고
0: 네.
2: 그 기대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제 실망하게 되는 거죠.
0: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 지금 사연자분께서는 장로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마음이 무척 혼란스럽고 힘들다고 하세요. 앞으로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 좋을까요?
3: 장로님에 대해서 실망이 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크게 믿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크게 실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0: 그쵸.
3: 근데 그건 장로님 잘못은 아니에요. 장로님은 원래 살던 대로 살았어요.
1: 맞아.
3: 내가 그를 사랑했고 내가 그에게 절망한 거거든요.
1: 아,
3: 그거를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부부끼리도 티격태격해요.
0: 그쵸.
3: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핏줄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도 티격태격하면서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하고 뒤돌아서기도 하고 그래요.
0: 네.
3: 하물며 우리가 생애를 살아가며 낯선 공간에서 새롭게 만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아마 잘 몰랐을 것이다. 그 몰랐던 부분 중에는 내가 그의 신념을 잘 몰랐을 것이다. 또 그분에 대한 삶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회사 사장이었다. 물론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이 운영자로서의 그 어려움은 어떤 식으로
1: 그렇죠.
3: 내가 했을까? 참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역지사지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함께 있는 그 식당을 그만둘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0: 맞아요.
3: 이미 마음이 많이 상했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마저도 나에겐 상처가 될 수 있고 결국 관계까지 저버릴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에 아마 사연을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냥 그만두면 너무 또 속상하기도 하니까 이 사연자가 가지고 있는 선의의 거짓말과 창의적 제안을 한번 좀 해보시면 어떨까.
0: 네.
3: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건 뭐냐면 아 제가 이런저런 일로 다른 일을 하게 되어서 여기 있는 순간이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좀 가게 돼서 아쉽습니다. 이렇게
0: 네.
3: 간다면 관계는 해치지 않을 거예요.
0: 또
3: 한 가지 제가 주방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이런 면은 조금 제가 어려운 다른 부분에 어려움을 좀 들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우리 장로님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앞으로도 저에겐 좋은 멘토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서 나의 지혜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경험들 또 다른 분들이 했던 애로사항들을 다는 말고 요거 한 가지 정도는 좀 달라지면 좋겠다 싶은 거를 살짝 적어주신다면 여전히 존경하고 그다음에 그 사랑도 남아있으면서 장로님께도 아 이게 하나의 기록으로도 또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분이 어떤 삶의 새로운 또 방식을 적용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사랑을 전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진짜 명쾌하네요.
0: 네. 최고 최대 최고.
3: 요새 제가 노크토크 하면서 한 가지가 정말 좋고 또 한 가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0: 네.
3: 한 가지는 제 안에 있는,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봐요. 자꾸 듣게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0: 네.
3: 두 번째로는 전에 없이 레온 씨하고 남 씨가 자꾸 최고 하잖아요.
0: 네.
3: 믿음이 떨어져요.
2: 하지 마. 리액션 하지 마.
1: 제가 할게요. 어우, 정말 최고예요.
3: 네. 이 말씀을 하시니까 한패 같아요. 아, 근데 그게 네. 어쨌든 그 행동과 그 말씀이 너무 힘이 되고 좋아요.
1: 네. 여기 되게 훈훈하구나.
0: 네. 네. 네, 지금의 시간이 사연자분께는 많이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이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오은규 목사님의 축복 기도에 큰 위로를 받는다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도 목사님의 은혜 충만한 축복 기도로 사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자신을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여 준 너무나 신뢰했던 장로님과 함께 일하게 되었지만 그 일터의 현장 가운데서 장로님의 모습 가운데 실망한 한 사연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연자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그 상한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3: 아멘.
2: 하나님, 어쩌면 큰 기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기대만큼 보이지 않는 장로님의 모습에 너무나 큰 배신감과 또한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에 여러 가지 실수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은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연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장로님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3: 아멘.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고 상처받은 이 사연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장로님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그 믿음 또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3: 아멘.
2: 하나님, 또한 우리 장로님 가운데도 어쩌면 말 못할 여러 가지 경영자로서의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리자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장로님의 모습 또한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 아멘.
2: 하나님, 오늘 이 사연자가 이 방송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3: 아멘.
2: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 아멘.
2: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3: 아멘.
0: 네, 오늘은 노크오토크 30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다들 오늘 어떠셨어요?
3: 저는 우리 노크토크가 참 좋은 게 누구나 겪을 일을 얘기해줘요.
1: 아.
3: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씩 혹은 여러 번에 걸쳐서 겪었지만 아무도 답을 주지 않았던 그리고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었던 그런 주제를 함께 나누는 게 너무너무 좋고요. 사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사례를 나누지만 저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례 대부분을 경험했던 바라 얘기를 하면서 또 준비를 하면서 제 스스로가 치유되는 경험을 많이 받거든요. 저는 오늘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1: 저 3주 함께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방송을 여기 앉아서 계신 분들도 다 정말 열심히 하셨지만 어쨌든 이걸 보내시는 분들 이런 걸 다 준비한 제작진들도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겠구나. 이게 시청자들은 그냥 이렇게 방송을 보시겠지만
0: 네.
1: 작가, 뭐 PD님 또 여기 다 계시는 감독님들 연출하시는 모든 분들이 진짜 큰 노력을 하는구나. 제가 눈으로 이제 보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좀 이런 것도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저희도 우리 윤사 전도사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희 노크토크 식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있으면 말해주세요. 네.
1: 이제 저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서 이제 기도 제목 부탁드리면 제 하는 사역도 있고 찬양 사역도 그렇고 또 새로 준비한 음원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나라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음악들도 있고 또 학교에서 교수로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 또 하나 남편으로 또 아버지로 하는 일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다.
0: 네.
1: 제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아, 예수님 안 믿는 분도 나도 저런 가정, 저런 사람 돼야겠다. 그런 그 거짓말로 사는 삶이 아니라 진짜 삶 보일 수 있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정말 아멘. 네. 저희도 뭐 기도를 하고 저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유은성 전도사님의 사역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오늘은 어떤 찬양을 들려주실 거죠?
1: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그래도 제가 부른 찬양 중에 우리 많은 어르신들도 다 아시고, 네. 젊은 세대도 다 아셔야 많은 찬양 준비했어요.
0: 네.
1: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제가 마지막으로 부르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유은성 전도사님의 찬양 들으면서 노크토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2: 때로는 솔로몬처럼,
3: 때로는 다비다처럼,
2: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4: 토크! 다음 주에 만나요!

0: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제일 무서운 걸 보고 싶었어. 남자가 안 생기면 그 제일 무서운 걸 평생 못 봐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너와 함께 호랑이를 보게 되네.
1: 예. Yeah. 또 만났네.
2: 또 만났네. 반갑네.
1: 예. Back to the old school.

네, 오늘 첫 곡으로는 참 오랜만이죠. 우리의 추억과 함께 했던 곡, MC 스나이퍼, BK Love 라는 곡이었습니다. 자,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책, 그리고 영화입니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작품인데, 대한민국에 소개된 이 작품이 소개된 연도가 2004년이었습니다. 부천 국제영화제 개봉작으로, 이렇게 첫 번째 연은 개봉작으로 소개를 했는데, 바로 BK Love, MC 스나이퍼의 곡 역시 2004년도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라는 영화, 전전 나오는 여친소라고 했죠. 장혁 전전 리즈 시절에 나왔던 이 영화, 네, 곽정 감독 작품의 이 작품의 OST가 우리 전설적인 힙합계의 큰형님 MC 스나이퍼의 BK Love가 여기 발매됐었죠.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 그리고 MC 스나이퍼의 BK Love, 여친소 공통점이요. 2004년도에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소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인생 명작 주제는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고요. 이 영화의 가장 인상적인 명대사 중에 하나를 오늘 오프닝 멘트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일요일 날 제가 집에서 보았던 영화입니다. 이 책은 30페이지 분량의 아주 아주 짧은 단편집이라고 해요. 책을 볼 순 없었고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작품은 아마 이 영화를 보지 않은 분들도 제목은 다들 들어서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 2004년도에 한국에 개봉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였겠죠. 근데 이 영화를 극찬을 많은 사람들이 했었단 말이죠. 정말 좋은 영화다 이런 극찬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왠지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이 책은 일본 영화 베스트 10에 4위에 올랐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최우수 남우주연상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요코하마 국제영화제 일본영화 베스트 10, 5위, 아사히영화제 블루리본상 일본영화 베스트 10, 호치영화상 최우수 작품상, 남우주연상, 다카사키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네, 그리고 뭐 국제에서 이제 상 받은 것도 뭐 시카고영화제, 도쿄영화제, 몬트리올영화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작으로도 소개가 됐을 만큼 아주 국제, 국내 모두 아주 극찬을 받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아, 이 영화 참 일본 영화가 주는 이 잔잔하고 소소한 감동이 있어요. 이 사람의 그 밑에 있는 그 감정을 건드리는 그게 정말 있습니다. 큰 감동을 받는 그런 일본 영화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연결이 안 될 수는 있을 텐데 천민밀 여러분들 아시죠? 이 중국 영화 천민밀 장만옥과 그 아름다운 영화의 OST가 떠오르는 그 천민밀밀 그 천밀밀도 진짜 그랬어요. 이 영화의 어떤 뭐랄까요 그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스토리 전개가 이 남자 주인공 그 소군 역의 여명과 장만옥이 한 20년, 30년 터울로 나이를 먹고 처음에 이제 홍콩에 들어가서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고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그걸 이제 반복하는 성장 영화 같은 스토리인데 그냥 대단할 거 없는 잘날 것 없는 소시민들의 평범한 이야기들이지만 이 심장을 고동치게 만들었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 그런 형식을 띠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나베 세이코라는 저자의 단편 소설 조제와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을 원작으로 했는데 이노도 이신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한 여성과 그녀를 바라보는 한 남성의 이야기가 중심 내용인데 참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 좀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왜냐하면 자극적이고 그리고 뭔가 말초신경을 건들만한 강렬한 자극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좀 볼 때는 시간이 좀 걸렸는데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영화는 애니메이션으로도 되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KBS 명화극장에 더빙편이 방영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2012년도에 더빙으로.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성우님들이 이 영화를 더빙을 한 걸로도 유명하고요. 명작이라고 평가만 받는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국내에서도 재개봉이 이루어졌는데 2004년도 개봉하고 나서 첫 재개봉이 2016년도 제목이 오랜만이야 조제 잘 지내지. 하, 이 사진도 너무 이쁩니다. 바닷가에서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이렇게 업고 있는 모습인데요. 멋있어요. 멋있고 정말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이 포스터도 정말 잘 찍은 것 같아요. 이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가 뭔가 감정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려는 게 아니라 약간 찌질하게 표현하려는 그 사실주의적 기법이 제 마음을 더 쿵쾅쿵쾅 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이름이 뭐야? 나? 조제. 너 근데 할머니가 너 이름 부르는 거 들어보니까 조제가 아니던데? 이름 알면서 왜 물어봐? 네, 이게 이 둘의 첫 대화입니다. 심야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찌네요. 남자. 손님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가 끌고 다니는 이 수성한 유모차에 대한 이야기. 막 소문이 엄청 많습니다. 막 그 유모차에 뭐 시체가 있다, 뭐 마약이 있다, 현금이 있다, 무슨 뭐 이런. 그런데 우연히 유모차와 마주치게 되고 조제라는 이름의 장애를 가진 한 여자를 알게 되죠. 강렬했던 첫 만남 이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호랑이, 물고기, 바다를 보고 싶었다던 조제. 그런 그녀의 순수함에 끌린 찌네오의 마음에는 사랑이 시작되죠. 언젠가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겠지. 우린 또다시 고독해질 거야. 모든 게 다 그렇지. 혼자 독백을 하는 조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뜨거운 감정을 나누는 날들도 잠시. 찌네오와 조제는 이 사랑의 끝을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찌네오는 심야의 마작게임방에서 알바를 하는 대학생입니다. 최근에 가장 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화제는 밤마다 유모차를 끌고 산책을 하는 할머니, 한 할머니의 얘기입니다. 그 안에는 엄청난 돈이 있다, 마약이 있다, 뭐 시체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뭐 야쿠자다, 뭐 이러는 이야기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이 찌네오는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유모차가 실수로 막 혼자서 내려오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마주치는 찌네오는 우연스럽게도 그 유모차 안을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한 소녀가 있었죠. 다리가 불편한 장애를 가진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찌네오와 조조의 첫 만남이었죠.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해서 걷지 못하는 손녀를 유모차로 항상 산책을 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녀 이름 조제는 프랑스와즈 4강의 소설에서 따온 이름인데 이 남자 주인공인 찌네오는 음식 솜씨가 좋고 방 안 구석에서 주워온 책들을 읽는 게 유일한 행복인 그녀 조제의 유일한 친구가 됐죠. 그런데 어떡하죠? 이미 찌네오는 약간 바람기가 많았어요. 여자친구도 있었고 또 여자친구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막 원나잇을 즐기던 방랑하고 방탕하던 그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별나고 특별해 보이는 몸이 불편한 걸을 수 없었던 장애인인 조제에게 끌리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 가까워지고 호감을

오르는 와중에 조제는 이 여자친구가 있었던 그 이야기를 찌네오에게 우연히 듣게 되죠. 그래서 찌네오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찌네오를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조제 할머니 역시 그런 조제가 상처받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찌네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제는 너처럼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조제는 몸이 아주 많이 불편하고 정상인의 삶을 살 수 없는 아이고 그리고 네가 이 아이와 더 가까워지면 너는 네 인생은 점점 더 힘들어질 거야. 다음부터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려. 이렇게 냉정하게 끊어냅니다. 그렇게 찌네오는 조제와 단절된 채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후 비교적 무덤덤하게 지내오던 찌네오였는데 뭐 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가끔 그녀가 생각나서 사무치기 그리운 마음에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영화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힘겹게 조제를 잊어가던 중에 찌네오는 조제의 집을 시공해준 건설업체에 면접을 보러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갔다가 조제 할머니가 얼마 전 사망을 했고 그리고 조제가 혼자 남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막 뛰어가죠. 조제를 찾아갑니다. 조제를 두고 조제를 찾아서 열심히 뛰어서 그녀에게 도착한 찌네오는 조제에게 그동안 잘 있었냐고 물어보는데 조제가 찌네오의 등을 때리면서 돌아가,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돌아가려고 하는 찌네오에게 그녀는 이렇게 말하죠. 정말 이런 말한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돌아가 버릴 녀석이라면 진짜 돌아가. 내 옆에 오지 마. 이 말에 찌네오는 조제의 진심을 깨닫고 그녀를 안게 됩니다. 이후에 연인이 된 두 사람은 행복한 연인 생활을 시작하고 조제가 보고 싶어하던 무서운 호랑이를 보러 동물원을 찾아갑니다. 이게 이제 저희 오프닝 멘트 때 소개했던 그 내용이었죠. 자, 조제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걸 같이 보고 싶었어. 그게 호랑이야. 호랑이는 너무 무섭잖아. 그런데 혼자선 도저히 호랑이를 볼 수가 없었어. 너무 무서우니까. 그리고 남자가 설령 안 생기면 난 평생 호랑이를 못 봐도 상관없다라고 체념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오늘 너랑 이렇게 호랑이를 보네? 난 하나도 안 무서워. 자, 이렇게 조제는 무서운 호랑이를 보러 동물원에 남자친구인 찌네오와 같이 갑니다. 그렇게 1년 넘게 시간을 보내는데 찌네오는 조제를 부모님에게 소개할 생각으로 친동생과 상의한 후에 조제와 함께 가족 제사에 조제를 데려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연찮게 자신과 헤어지고 대학 공부 대신 길거리 행사를 뛰며 힘겹게 지내는 옛 여친 까나에와 재회하게 되어 마음이 싱숭생숭해집니다. 예전에 여친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길고 이쁜 다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조제는 걸을 수 없었고 혼자서 일어설 수가 없었던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찌네오는 조제와 함께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 여행의 끝은 자기 부모님을 조제를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조제와 찌네오는 여행을 가는 목적이 물고기 수족관을 가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고기 수족관은 조제가 너무나 간절히 가보길 원했던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물고기 수족관이 문을 닫아서 물고기를 볼 수 없게 되자 조제가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 사소한 문제, 조제가

모를 수 없는 문제, 그녀의 짜증,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오랜만에 우연히 만난 예전 사랑했던 여자친구. 이런저런 문제들로 진에오의 감정은 균열이 생기고 진에오는 차마 조제에게 말할 수 없지만 조제를 가족들에게 소개하려고 했던 생각도 흔들리게 되죠.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아름다운 영화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여러분은 지금 좋은 책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 김아준의 내 인생의 명작을 듣고 계십니다.

한편 말하지 않아도 그러한 마음이 바뀌어져만 가는 남자친구 쯔네오의 마음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던 조제는 갑자기 여행의 행선지를 바꿔서 바다를 보러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들리게 된 물고기 조명 배경의 모텔에서 그들은 그 모텔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물고기가 상징하는 것은 조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그 물고기를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고기, 그 어항 속에서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빛도 없고 소리도 없고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오는 그곳, 정적만이 있는 그곳, 별로 외롭지도 않는 그곳,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수도 없었던 그곳, 그저 천천히 시간이 흐르는 그곳. 그런데 그 물고기가 되어버린 나의 지난날, 그 지난날을 지네오라는 남자로 인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제는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 이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 날이 오겠지. 그리고 그 남자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날이 오게 되겠지. 나는 또다시 고독해지고 그렇게 바닷속에 가라앉는 조개 껍데기처럼 그렇게 굴러다니겠지. 언젠가 쯔네오가 사라지고 나면 나는 길 잃은 조개 껍질처럼 혼자 깊은 해저에서 떼굴떼굴 굴러다니겠지. 그런데 그것도 그런대로 나쁘진 않아. 그녀가 쯔네오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그 외딴 모텔에서 혼자서 독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자친구는 자고 있고요. 근데 남자친구가 이 얘기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담담하게 조제가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예감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추억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와 몇 달을 더 함께하지만 끝내 헤어지게 되죠. 이별의 끝은 조제의 집을 나오는 쯔네오를 바라봅니다. 화면이. 그리고 쯔네오가 좋아했던 19금 잡지를 선물합니다.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리고 쯔네오는 잡지를 받고 가방에 넣으면서 밝은 분위기에서 담백하게 이별을 합니다.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담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쯔네오는 짐을 가방에다가 넣고 조제와 같이 살던 집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문 앞에는 예전에 사귀었던 지금 다시 만나기로 했던 쯔네오의 옛 여자친구, 다리가 길고 이쁜 조제랑 아주 많이 다른 그 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장난을 치면서 조제의 집에서 언덕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레이션이 독백이 들리는데요. 쯔네오의 목소리로 들립니다. 이별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아니, 사실은 한 가지뿐이다. 내가 그녀에게서 도망친 것이다. 자, 이 독백 이후에 조제와 이별한 뒤에 옛 여자친구와 길을 걷던 언덕을 내려오던 쯔네오가 갑자기 주저앉아 폭풍 오열하는 장면은 이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영화 속 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없어서 정말 가슴 아픈데요. 덤덤하게 이별을 하고 그녀에게서 도망친 쯔네오는 새로 다시 만나는 여자친구와 웃으면서 길을 내려오다가 갑자기 난간을 부여잡고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이 영화에서 압권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절대 슬픈 대화나 내용은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이별을 하고
이별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다. 내가 그녀에게서 도망친 것.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조제의 이름은 사실 쿠미코입니다. 본명이. 조제라는 이름은 조제가 탐독하던 프랑스와즈 사강의 소설 한 달 후 1년 후의 주인공 이름이죠. 소설 속 조제는 외로움과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결국 쿠미코의 행동은 자기의 선택과 무관하게 불편한 몸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했던 현실을 극복하고 자신의 선택으로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목에서 보여지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 나오죠. 이 호랑이는 조제가 가장 세상에서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남자친구가 생기면 꼭 보고 싶었던 것이죠. 장애인인 자기 혼자서는 갈 수도 없고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호랑이지만 언젠가 자신과 함께해주는 연인과 함께라면 좁은 집을 나가서 마주해보고 싶은 현실 속 세상을 뜻하고 있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지네오가 조제 곁을 떠난 이후에도 호랑이를 보고 온 그녀는 이제 씩씩하게 전기 휠체어를 타고 장을 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영화에 나옵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조제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정말 어리광 피우고 그 휠체어 타기 싫으니까 자기 남자친구한테 업어달라 그러고 그러던 그녀가 이제 전동 휠체어 속에서 장도 보고 산책도 하고 호랑이도 보는 아주 굳센 여인으로 거듭나게 되죠. 자, 물고기는 조제 자신을 뜻합니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 심해에서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는 물고기.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좁고 어두운 집, 그 중에서도 좁은 이불장 안에서 책만 읽으면서 살아가던 조제. 여관에서 찌네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물고기는 나와 같아. 깊고 깊은 바닷속. 난 그곳에서 헤엄쳐 올라온 거야. 너랑 세상에서 제일 야한 짓을 하기 위해. 난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겠지? 원래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외로움도 없던 그저 시간만이 흘러가던 그곳으로 돌아갈 일은 없겠지? 언젠가 네가 내 앞에서 사라지면 난 혼자 바다 밑을 떼굴떼굴 굴러다니게 되겠지? 뭐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살만하니까. 이렇게 독백을 조제는 합니다. 조제는 전부터 찌네오의 추억을 가지고 다시 혼자 덤덤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걸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영화의 도입부에 보면은 이게 또 스포일이 되면 안 되지만 결말에서는 조제와 찌네오가 헤어졌지만 다시 영화 도입부로 돌아가면은 빠르게 스쳐가는 찌네오의 대사와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간이 지난 뒤에 두 사람이 성숙한 인격과 성장한 모습으로 미래에 다시 결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찌네오 그리고 조제로 알려져 있는 쿠미코,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명작품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영화, 그리고 단편 작품 함께 하셨습니다. 원작 소설에 기반해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원작이 기반한 영화 중에 원작을 뛰어넘는 몇 안 되는 작품이다라고 평이 있을 정도로 영화가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영화에 나온 마지막 OST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김아준의 내 인생의 명작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다시 좋은 책과 좋은 음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아울렛 세상. 안녕하세요. 우진숙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감사한 분들께 건강기기를 선물한다면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그런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지금 한창 안마의자의 명가 하이트론스와 베델전자에서 획기적인 가격으로 진행하는 프로모션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알짜 정보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론스의 제인슨 박 부사장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잘 지내셨습니까?
1: 네네, 아주 날씨가 좋죠.
0: 와, 진짜 화창한 봄인데요.
1: 네네, 네. 너무 좋습니다.
0: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진짜.
1: 네네네.
0: 네네. 아,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가정의 달을 맞아서 준비하신 프로모션들 오늘 하나하나 좀 소개를 받을 텐데요. 먼저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쁜 전신 안마 의자하고 또 김치 냉장고를 동시에 구입하면 이게 3,000불에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가능한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1: 네, 저희가 정말 지금까지
0: 네.
1: 세일한 중에서 가장 아주 화끈한 세일이고
0: 그렇군요.
1: 가장 좋은 어떤 제품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좀 준비한 건데
0: 네.
1: 전신 안마 의자예요.
0: 네.
1: 그게 이제는 발바닥서부터 등, 허리, 엉덩이, 목, 또 손까지 마사지를 해주면서
0: 네.
1: 그리고 또 리클라이너도 되고
0: 네.
1: 아주 잘해요.
0: 오.
1: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요.
0: 그러니까요.
1: 그게 이제는 솔라라는 제품인데
0: 네.
1: 요 제품하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는 김치마마라는 그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0: 네.
1: 이것도 신상품인데 좁고 굉장히 이렇게 약간 높은데
0: 네.
1: 좁은 공간에 다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0: 아, 너무 좋네요.
1: 그래서 예, 요게 보통 1,300불이고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라 제품은 2,700불에 저희가 판매하던 거를
0: 네.
1: 두 개 합쳐서 지금 3,000불에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0: 아, 너무 파격적이에요.
1: 예, 그래서 5월 20일까지
0: 아, 네.
1: 선착순 50명에 한해서
0: 네.
1: 저희가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어떤 그 안마의자들이 있는데
0: 네.
1: 요즘에는 저는 마사지 체어 중에서 고급형이다 그러면은
0: 네.
1: 듀얼 엔진이 있느냐예요.
0: 그렇죠.
1: 단단하게 뭉친 목과 어깨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체중의 압박을 견뎌낸 그 허리하고 골반이
0: 네.
1: 이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 치유를 하려면은 옛날에는 하나가 롤이 왔다 갔다 마사지 롤러가 왔다 갔다 했는데
0: 네.
1: 지금 이게 따로따로 있단 말이죠.
0: 아, 그렇군요.
1: 하나는 목하고
0: 네.
1: 어깨 하나는 엉덩이하고 허리
0: 네.
1: 그리고 발바닥 그 세 사람이 동시에 프로 안마사가 해주는 거랑 똑같은데
0: 네.
1: 아, 고급 안마 중에서 요즘은 저는 세라젬 M10이라는 게 나온 게 있는데
0: 네.
1: 세라젬은 의료기기로다가 유명한 회사거든요.
0: 그래요.
1: 풀을 생각한 인체공학전 설계로다가
0: 네.
1: 안마의자를 만들었는데
0: 네.
1: 그게 이제는 170도 무중력 리클라이너가 돼요.
0: 오.
1: 그래서 그 생체 역학적인 그 척추 견인의 효과를 보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요가 동작하고 필라테스
0: 네.
1: 스트레칭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0: 네.
1: 허벅지 아래 마사지 기능까지 넣었어요.
0: 어, 그래요?
1: 또 한 가지는
0: 네.
1: 마사지 볼의 온도가 섭씨 65도까지 올라가고요.
0: 어, 따뜻하겠네요.
1: 근육에 아주 깊숙한 곳까지 이제 온열 테라피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이 제품들은 정말 그 기존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0: 그래요?
1: 그 제품이 또 있고.
0: 네.
1: 그리고 또 파나소닉에서 MAN1이라고.
0: 네.
1: 680개의 지압 포인트를 그 초당 1000번을 체크를 해요.
0: 대단합니다. 네.
1: 그래서 저는 그 인공지능 센서가 정확한 그 안마 포인트를 감지를 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저는 여러 가지 이제는 세기 조절을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으면서.
0: 네.
1: 뼈를 피해가죠. 그래서 이 제품은.
0: 네.
1: 실제는 굉장히 강하게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 뼈를 피해가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0: 그래요.
1: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0: 네.
1: 정말 프로 안마사 중에서도 탑클래스의 그 그런 어떤 손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0: 그렇군요.
1: 대단하고 허벅지
0: 네.
1: 위에도 되고
0: 네.
1: 발바닥도 되고 마사지를 해주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모니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코스를 갖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0: 네.
1: 실제 이제 사람의 이제는 그 상체가 이렇게 나타나고 하체까지 이렇게 쭉 전신이 나타나요. 그러면
0: 네.
1: 자기가 원하는 그 포인트를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럼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마사지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0: 오.
1: 그리고 이제 그 부분별로 다 또 마사지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0: 그렇군요.
1: 그런 어떤 그 대단한 그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요 세라젬 M10이나.
0: 네.
1: 파나소닉 MAN1이나.
0: 네.
1: 요거 일시불로다가 이제 구입을 하시잖아요.
0: 네.
1: 그러면 저는 옷을 살균시켜갖고 냄새하고 제거시켜주고 이제 구김까지 펴지는 그 LG 스타일러 있어요.
0: 네.
1: 이제 그거를 무료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5월 20일까지.
0: 네.
1: 이제 그렇게 해서 오셔갖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한번 여러분들이 옛날 거 가지고 있는 분들도 트레이드는 할 수가 있습니다.
0: 어, 그것도요?
1: 트레이드는 하세요. 네네네네.
0: 네. 네.
1: 그래서
0: 너무
1: 5월
0: 좋습니다.
1: 20일까지.
0: 네.
1: 제일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0: 네.
1: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0: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5월 20일까지 50명에 한해서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마의자 지금 소개를 받았는데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잠자면서도 스트레칭이 되는 정말 유명하죠.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도 세일을 하신다고 들었고요. 이 상체와 하체를 올리거나 내리는 이 모션 베이스 이것도 좀 소개받고 싶습니다.
1: 네네. 이태리, 이제는 60년 전통이죠.
0: 네.
1: 우리가 벌써 이제는 13년째 판매를 하고 있는데.
0: 네.
1: 어느 분이 오셔서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1: 이제는 구입을 하시면서 하이트론에서 이렇게 얼마나 좋으면 13년 동안 이제
0: 그렇죠.
1: 이 매트에서 한 가지만 오랫동안 파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0: 그래서 맞아요.
1: 그걸 믿고 본인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이제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실제 이제는 입소문인 장안에 좀 화제가 된 거죠.
0: 그렇죠.
1: 소개로 이제는 좀 굉장히 많이 오고.
0: 네.
1: 값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0: 그래요.
1: 그렇게 아주 성능은 좋은데.
0: 네.
1: 그 유명한 그 어떤 브랜드네임 그런 데들은 사실은 그 브랜드 값이 크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이 제품은 아주 중소기업인데 60년 동안 요 매트레스만 한 거예요.
0: 와, 한 기를.
1: 네. 예, 예. 그래서 소재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이 들어가고 고급 소재들만 썼는데
0: 네.
1: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소재 하나하나가 인체에 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0: 네.
1: 예, 이제는 그 유럽 환경연합에서 이제 인증서도 받고 그리고 이제는 그 또 딱 누우면은
0: 네.
1: 전체적으로 다 고밀도 섬유로 다 돼 있어서 탄탄하게 받쳐지고요.
0: 네.
1: 어디 푹 들어가는 게 없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싸구려들은 어디가 엉덩이 있는 데가 푹 들어가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답답하고 그런데 이 옆으로 누웠다가 원위치 오면은 이제 원래 있던 자리가 텐션이 푹 들어가나 그러지 않고 텐션이 바로바로 올라오고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는 이 제품은 저는 그 아울레스트라 그래갖고
0: 네.
1: 온도가 낮으면 영하로 떨어지면 이제 온도를 보온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러 개 층이 있어갖고 몸무게를 딱 이렇게 하고 누워 있으면은
0: 네.
1: 자동으로다가 격자 모양으로 돼 있어 갖고 디스크를 살짝 열어주면 스트레칭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여덟 시간 동안에 서서히 몸을 뭐 당겨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어느 전기 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콱콱 당겨주는 게 아니고
0: 네.
1: 서서히 허리를 받쳐주면서 당겨주기 때문에
0: 네.
1: 디스크 환자들한테 굉장히 효과들을 많이 본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는 오랫동안 한국분들이 이제는 턱 침대, 돌침대 이렇게 쓰셨던 분들 중에서.
0: 네.
1: 휴증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3년 동안 괜찮았다가 그 이후로 쓰니까 또 여러 가지가 뭐 결리거나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0: 네.
1: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0: 그렇죠.
1: 이유 모르게 이제 아프신 분들은 이거를 구입하셔갖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뭐 건강한 사람들도 좋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손자들이 태어나면은
0: 네.
1: 손자들한테 선물하신 분들도 많아요. 자식들한테
0: 아,
1: 너무 좋으니까
0: 네.
1: 자녀분들한테 선물을 손자들한테 태어나면서 매트리스를 퀸 사이즈를 선물하더라고요.
0: 오.
1: 왜냐면 그 한 20년 동안 써야 되니까 장가 갈 때까지
0: 그쵸.
1: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0: 맞아요.
1: 뭐 어디 이사 가고 그러면은 손자들이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0: 맞습니다.
1: 아, 저 손자는 내가 이렇게 이거 사줄게. 왜냐면 그 자제분들한테 매트리스를 이렇게 별로 부모들이 신경을 안 써요.
0: 네.
1: 근데 이제 그래서 허리 안 좋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0: 네.
1: 이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는 저희가 이제는 그 어떤 프로모션을 한 게 뭐냐면
0: 네.
1: 그 여기 매트리스 그 아래에
0: 네.
1: 모션 베이스라고 상체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있잖아요.
0: 있죠.
1: 근데 이제 그게 등을 두들겨주는 탁탁탁 두들겨주는 안마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게 또 나왔어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0: 네.
1: 네. 그래서 상체를 원하는 각도대로 다 이렇게 올려주면서
0: 네.
1: 그리고 이제는 뭐 독서도 할 수도 있고 TV 시청도 할 수도 있는데
0: 네.
1: 그 용도가 아니고 요즘에는 역류성 식도염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연습 드신 아, 분들 중에서
0: 네.
1: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두들겨주는 그 기능을 딱 온을 시켜놓고 타이머로 다 걸어놓으면 한 20분 정도 두들겨졌다가 오르고 아, 이제 잠이 들거든요.
0: 네.
1: 그 상체를 약간 올리고 그래서 효과 보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0: 오, 그렇군요.
1: 네네네. 그렇게 네. 하고 여러 가지 이제는 아무래도 연세가 들이시면서 심장 기능이라는 게 떨어지면 코를 많이 거시는 분들도 자기 원하는 각도를 살짝만 올려줘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0: 네.
1: 그걸 등에다가 이제는 목 거기다가 이제는 베개를 이렇게 깔고 뭐 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0: 그럼요. 네.
1: 예, 그렇게 하고 이제는 발 있는데도 살짝 원하는 각도로다가 들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부부가 킹 사이즈인데 트윈 엑셀을 두 개를 붙여갖고 한 사람은 올리고 한 사람은 내리고
0: 네.
1: 원하는 각도로다 쓸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번 프로모션 기간에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을 합니다.
0: 오, 그렇군요.
1: 여기 매트리스는
0: 네.
1: 제가 30%까지 세일을 하고요.
0: 네.
1: 그러니까 두 가지가 굉장히 싸요.
0: 아, 그러네요, 진짜.
1: 그러니까 그렇게 오시면 되고요.
0: 좋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 세탁과 드라이가 한 대로 가능한 인공지능 콤보 세탁 드라이어.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1: 정말 이게 대유행이 됐어요. 사실은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거든요.
0: 네.
1: 삼성 콤보 세탁 드라이어기를.
0: 네.
1: 왜냐하면은 이렇게 판매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써봐요. 그러면
0: 그렇죠.
1: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하고 기계의 안정성이 있는가.
0: 네.
1: 근데 정말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세탁기에 일단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세탁기 옮기지 않고 한번 세탁기에 딱 놓기만 하면 드라이까지 되는데
0: 네.
1: 습기가 제거를 시켜갖고 저온 상태에서 드라이를 하기 때문에 옷감 손상이 거의 없어요.
0: 그리고 네.
1: 인공지능 센서가 들어가 있어갖고 옷감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빨래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빨래가 되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저는 세탁하고 드라이가 빠른 시간이 1시간 40분이 다 끝나요.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리고 이제는 용량도 이불 빨래 정도 될 수 있는 큰 용량이거든요. 5.3 네. 큐빅이에요.
0: 네.
1: 그리고 이제는 그 벤트가 필요 없어요. 그 먼지가 빠져나가는 그 굴뚝이 필요 없다 이거죠.
0: 네네. 네.
1: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굴뚝을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0: 그렇죠.
1: 그럴 필요가 없고.
0: 네.
1: 굴뚝 가만히 두면 거기다 동물들도 들어오고 어떤 집은 거기다 새집도 짓고 막 그렇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0: 네.
1: 이점이 많은 거죠.
0: 그렇죠.
1: 그 에너지 비용이 너무너무 세이브가 돼요.
0: 네.
1: 이제 두 부부가 1년치 쓴다 그러면 가스가 필요 없고요.
0: 그렇죠.
1: 가스가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는 그 여러 가지 이제는 그 옷감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빨래를 해주는데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한 그 옷감도 손상 없이 이제는 그 빨래 드라이가 다 되고.
0: 네.
1: 그리고 세제를 큰 동에 한 번만 집어넣으면요.
0: 네.
1: 자동으로 다 자기가 공급이 돼요. 조금씩. 그러니까.
0: 아, 네.
1: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많이들 넣으면 깨끗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렇죠, 맞습니다.
1: 이게 정말 자동으로 다 공급이 되는데,
0: 네.
1: 아니 이게 오히려 깨끗한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0: 네.
1: 보통 사람들이 쓰던 그 양의 절반이 그 절약이 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예, 세제가 적당하게 들어가니까,
0: 네.
1: 옷감이 더 깨끗하게 빨래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1: 네네네. 그리고 이제는 소음도 없고,
0: 네.
1: 소음도 없고. 뭐 장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 예.
0: 아 진짜 네네. 들어보니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정말 푸짐한 세일들이 아주 너무 많습니다.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1: 충분하게 테스트해보시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꼭 이 할인 혜택 놓치지 않도록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하이트론스 버지니아 지점은 센터빌 자이언트 몰 건너편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571-404-4132번, 571-404-4132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0: Welcome aboard.
1: EBT in Yama.
0: Hello and welcome to EBT in Yama, everyone. I'm Jennifer Clyde.
1: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It is Ipteong time once again.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달 참 마음 따뜻한 주제들이 많죠?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주제도 있었고요. Mm-hmm. 이제 연애 주제들이 좀 나오는데요. 두 분이 계셨어요. 이 연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근데 조금 마음 아프지만 좀 떨어져 있는 연애. 지금
0: 맞아요.
1: 장거리 연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번 주에도 하나 있고 다음 주에도 하나 있습니다.
0: 마음이 좀 짠합니다.
1: 아, 찡해요. 네. 저도 이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0: yeah.
1: 알아요, 그 기분.
0: So today we will be talking about long distance relationships. 장거리 연애라는 말인데
1: 그렇죠.
0: You know, it's especially difficult to date someone when you're apart from one another because even when you miss that person, you can't really see them as often as you want, especially in times like now, right?
1: Right.
0: And when you can't travel. So these relationships are very important that you try to make it work on both sides. And these relationships are mainly built on trust. You need to have faith in one another
1: Good
0: to
1: point.
0: Make it work.
1: It's hard, but it is doable.
0: Of course.
1: But a lot of people have experiences of going through hard times
0: yeah.
1: because they are apart like this. 자, 오늘 장거리 연애가 주제입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좀 다른 도시에 계신데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힘들다라는 사연을 올려주셨고요. 사연은 익명으로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내용 그럼 영어로 들어보겠습니다.
2: Talk about long-distance relationships.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 takes an hour by train to travel between Cheonan and Daegu. Door-to-door, including the time it takes to get to the train, the total travel time is over 2 hours. As the saying goes, out of sight, out of mind. But so far, our relationship hasn't really taken a hit. Many people are in long-distance relationships these days for a variety of reasons. Dating this way requires high transportation costs just to see each other. We often feel sorry for ourselves because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But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Having faith in each other and respecting each other's private life is very important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s easier said than done, b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1: 자, 나는 남자친구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어떻게 영어로 처리하는지 한번 보세요.
0: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1: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전치사입니다. We are in a certain relationship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0: Yes, to be 네. in a relationship.
1: 그렇죠. 이 전치사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 distance relationship. 문장 어렵지 않죠? 자, 다시 한번요.
0: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 distance relationship.
1: 우리는 롱디라고 줄여서도 이야기하는데 영어에서는 롱디 이렇게 줄이진 않아요.
0: No.
1: 그건 우리끼리 이제 쓰는 말이고 영어에서는 반드시 풀어서 long distance relationship 해주세요. 자, 천안과 대구 사이를 이동하는데 기차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0: It takes an hour by train to travel between 천안 and 대구.
1: 자, 여기서도 전치사 처리입니다. 자, 시간 소요되다. It takes an hour, 1시간 걸리죠. By train, 기차로. To travel between, 자, 두 도시를 연결할 때 between 천안 and 대구. 자,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어요. 다시 한 번요.
0: It takes an hour by train to travel between 천안 and 대구.
1: 물론 from 천안 to 대구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긴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도시를 between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고. 자, 일단 집을 나와서 기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는 시간까지 다 감안하면 총 2시간 정도 걸립니다.
0: Door to door, including the time it takes to get to the train, the total travel time is over 2 hours.
1: 이건 약간 좀 특이한 영장인데 문장 시작할 때 그냥 door to door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Can
0: 네.
1: you help us out a little bit?
0: Door to door literally meaning from the moment you step out of your house to the moment you arrive at the other person's door.
1: Okay. 문에서 문까지인데
0: 그렇죠.
1: 결국엔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우리 집 문을 나와서 그의 집에 들어서기까지 그게 이제 다 합한 거잖아요.
0: 우리 집에서 그 집까지.
1: 맞아요. Door to door. 그냥 이렇게 독립적인 형태로 앞에 문장에 놓고 시작해도 돼요. Door to door, including the time it takes to get to the train. 자, 기차역까지 가는 그런 시간까지 다 합해서 기차까지라고 했지만 The total travel time is over 2 hours. 2시간 넘게 걸립니다.
0: As the saying goes, out of sight, out of mind.
1: 많이 듣는 말이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좀 멀어진다는 얘기가 있다. 뭐 인간관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남녀관계도 잘 못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소원해질 수 있다는 걸 많이 하는데 그 앞에 또 나온 부분 보세요. As the saying goes. 이거는 주로 뭔가 속담을 인용하거나 옛말을 인용할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0: Yeah.
1: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하다가 You know, as the saying goes, easier said than done.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용구를 넣어주면 됩니다.
0: Right, because this is a saying. Saying이 바로 out of sight, out of mind잖아요.
1: 그렇죠.
0: So as the saying goes, out of sight, out of mind.
1: 여기서 saying은 뭘 말한다가 아니라 그냥 옛말 이런 뜻이죠?
0: Like a proverb, for example.
1: 그렇죠. 속담 같은 거, 그걸 saying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0: But so far, our relationship hasn't really taken a hit. Our relationship has not taken a hit. Take a hit이라고 하면은 take a blow, take a hit, 뭔가에 맞았잖아요. Right? So it means that you're affected by it. You're harmed by something.
1: 타격을 입었다요.
0: Right.
1: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A lot of businesses have taken a hit.
0: Yes.
1: 왜냐하면 이제 영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관계에 큰 이상은 없다. 관계에 뭐 이상 기류가 있다거나 어려움이 있지는 않다. A relationship hasn't really taken a hit라고 했죠. Okay?
0: Many people are in long-distance relationships these days for a variety of reasons.
1: 자, 이 앞부분은 이해하기 쉽고요. 뒷부분, for variety of reasons, 다양한 이유로라고 할 때 for 전치사를 쓰셔야 돼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장거리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요.
0: Many people are in long-distance relationships these days for a variety of reasons.
1: 자, 이런 연애를 하다 보면 이제 왔다 갔다 비용이 좀 많이 들죠. 교통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0: Dating this way requires high transportation costs just to see each other.
1: Transportation costs. 그것이 이제 뭐 기름값이 됐든 비행기표가 됐든 기차표가 됐든 Dating this way,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연애를 하는 것은 requires high transportation costs just to see each other. 서로를 보기 위해서라도 교통비 자체가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서로 그리고 필요할 때 만날 수가 또 없어서 아쉬울 때가 많다 이렇게 주셨거든요.
0: We often feel sorry for ourselves because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1: 아, 이게 참 어려워요. 이 아쉽다라는 말이 영어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면. 근데 되게 간단하네요, 생각보다. Feel sorry for ourselves.
0: Well, let's take a look at this. To feel sorry for someone이라고 하면은 누군가에 대한 마음이 좀 짠한 거잖아요. 아하. You feel bad for that person. But in this case, you're saying we often, my boyfriend and I, feel sorry for ourselves. So... It's like you feel sad. You're saying it's sad that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1: 자, 기본적으로 sorry는 두 가지 뜻으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그냥 미안한 거,
0: yeah.
1: 하나는 안타까운 거.
0: Yes.
1: 그러면 여기서 feel sorry는 무조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0: You're saying it's sad.
1: 그래서 우리말에 아쉽다, 안타깝다의 말을 영어로 바꾸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이거를 알면 쉬워져요. We often feel sorry for ourselves.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즉, 아쉽다라는 얘기고요. Because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서로 필요할 때 못 보니까.
0: Right. Or you can also say, it is sad that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1: Okay. That's another way to
0: put it. 같은 의미가 되죠.
1: 그렇죠. 자, 그러나 좀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긴 하다.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분명히.
0: But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1: 자기 개발을 한다든가,
0: yes.
1: 뭘 배운다든가, 이런 시간은 뭐 공부를 더 한다든가. Because we spend time apart. Apart이 뒤에 가서 떨어져서라는 의미를 만들어주는 거죠. 시간을 떨어져서 보내다 보니까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스스로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더 많아진다. 그 부분 다시요.
0: But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1: 자, 마지막에도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0: is very important in a long distance relationship. 뭐 확인한다고 계속 화상 통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그냥 믿어야 되거든요.
1: Right. 네.
0: 그런 것이 일단 중요하다. 근데 이게 발전은 쉽진 않죠.
1: It's easier said than done, b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0: What is look out for each other?
1: Simply put, I would say in Korean, 서로를 챙기다.
0: 아, 이게 그 뜻이군요.
1: 챙기다. Yeah.
0: Look out for each other가 우리 제임스 선생님 설명에 따르면 그냥 챙기다래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를 좀 챙겨야 된다. We need to look out for each other or I will look out for you. 그러면 내가 너 챙길게.
1: Right.
0: 어허, 간단하네요. 자, 여러분 이 표현 꼭 외웁시다. 서로를 좀 챙기고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서로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takes a lot of work. 이건 무슨 말인가요?
1: It requires a lot of work. Time and effort perhaps. Yeah.
0: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1: No.
0: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 Take은 여기서 require, 즉 요구된다의 어감이죠. Takes a lot of work. 자, 마지막 문장 다시요.
1: It's easier said than done, b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0: 네. 자, 오늘 너무 좋은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상당히 좀 진솔한 얘기들을 올려주셨는데 이 장거리 연애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영어로 풀어낼 수 있는지 배워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 Talk about long-distance relationships.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 takes an hour by train to travel between Cheonan and Daegu. Door-to-door, including the time it takes to get to the train, the total travel time is over 2 hours. As the saying goes, out of sight, out of mind. But so far, our relationship hasn't really taken a hit. Many people are in long-distance relationships these days for a variety of reasons. Dating this way requires high transportation costs just to see each other. We often feel sorry for ourselves because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But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Having faith in each other and respecting each other's private life is very important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s easier said than done, b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0: 자, 입지영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픈 단톡방에서 입지영 검색하면 단톡방들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표현 복습을 해볼게요. 자, 오늘 주제가 장거리 연애다 보니까 떨어져 지내다. 이 표현 참 좋은 것 같아요.
1: Spend time apart.
0: Okay. 자, 이 말을 주어로 잡아서 문장을 새로 좀 만들어 볼게요. 떨어져 지내는 것이 우리 관계에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약간 뭐 좋은 점도 있었다 그런다면.
1: Spending time apart hasn't been entirely bad for our relationship.
0: Hasn't been entirely bad. 그렇죠? So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For 무엇을 위해서? Our relationship. 좋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해볼까요? 우리 서로 좀 떨어져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다면?
1: Maybe we need to spend some time apart.
0: Maybe we need to spend some time apart. 요 네 단어 붙여 쓰시고요. 자, 상대에게 어떤 신뢰를 갖다. Have faith in somebody.
1: Having faith in each other is very important.
0: 그렇죠.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힘든 일이지만 난 그를 믿는다. 그런 상황에도.
1: It's a difficult task, but I have faith in him.
0: It's a difficult task, but I have faith in him. Faith in him. 요 연음이 좀 어렵네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1: Faith in him.
0: Faith in him.
1: Faith in him.
0: 그렇게. 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Take a lot of work. 여기 work은 뭔가 일이나 업무 이건 아니에요. 그냥 노력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1: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0: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1: Raising a kid takes a lot of work.
0: Do you agree?
1: Yes, I do.
0: Raising a kid takes a lot of work. 그럴 때 딱 쓰셔도 되겠네요. 자, 간단한 표현들이지만 영어 회화를 정말 좋게 해줄 만한 표현들입니다. Good job, everyone.
1: 다이얼로그 practice.
2: Weren't you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before you got married?
3: That's right. We were both studying abroad, so we were apart.

0: for over 2 years.
1: I see. Wasn't that hard on you?
0: We hit a few bumps along the way.
1: Still, you got over them in the end.
0: Yes, we did our best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we made it.
2: Mm-hmm.
3: Weren't you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before you got married?
2: Weren't you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before you got married? 자, in 전치사 계속 잘 보시고. 어, 맞아요. 그러면서.
3: We were both studying abroad, so we were apart for over 2 years.
2: 떨어져 있었다. We were apart. 이거 간단하죠? For over 2 years. 서로 유학생활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2년 넘게 떨어져 있었죠.
3: Mm-hmm. I see. Wasn't that hard on you?
2: 힘들지 않았니? 어? 이거 이렇게 하네요. Mm-hmm. Wasn't that hard on you? 이건 관용적으로 언어 씁니다. 다시 한번요.
3: Wasn't that hard on you?
2: 힘들지 않았어요. 자, 물론 뭐 순탄진 않았겠죠. 중간중간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겠죠.
3: We hit a few bumps along the way.
2: Which means we had some problems along the way.
3: We had some ups and downs.
2: In between.
3: Right.
2: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네네네. 가능한데 오늘은 이거에 집중할게요. Mm-hmm. We hit a few bumps. 울퉁불퉁한 거니까.
3: 맞아요.
2: 이제 순탄치 않았다는 얘기죠. Mm-hmm. Along the way. 중간 과정을 along the way라고 합니다. Okay?
3: Still, you got over them in the end.
2: 뭐 결국에는 잘 극복했네. 그런다는 얘기죠. 결혼했으니까.
3: 네.
2: You got over them in the end. Get over가 극복하다죠.
3: Yes, we did our best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we made it.
2: 서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결국에는 잘 이겨냈어요. We made it. 뭘 만들었다가 아니라 성공했다 할 때.
3: 그렇죠.
2: Oh, we made it.
3: 뭔가를 해냈다 할 때. We made it.
2: We made it. Uh-huh.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 성공했어요. 즉, 어쨌든 노력해서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해요. 자, 오늘 숙제 드리겠습니다. 입지영 5월호 교재 있으시죠? 5개의 영장 미션 매일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66페이지입니다. 이 5개 문장 중에서 상당히 좋은 표현 2개가 3번과 4번을 여러분이 영작을 해서 숙제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미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지영 공부하는 모습들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이 사연과 함께 인증샷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책에 실제 그 사연 내용을 담아드립니다. 저희가.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이비트는 영어 최고의 스피킹 60 단행본 책도 보내드리겠습니다.
3: 입지영 다시 듣기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3: We'll see you next time.
2: Goodbye.
3: Bye-bye.

0: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비타민C 복용하세요.
2: 좋은 비타민C를 복용하세요.
1: 아시죠? 비타민C는 흡수력이 생명입니다. 세종 바이오텍 세종 리포존 비타민C 출시.
2: 아시죠? 비타민C는 흡수력이 생명입니다. 세종 리포존 비타민C로 면역력, 젊음 유지, 삶의 활력까지 지키세요.
3: 신제품 세종 리포존 비타민C 하루 하나리면 충분합니다.
4: 703-256-7671 703-256-7671

0: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회사 슬로건이 좋죠. 바로 우리의 건강 지킴이 세종바이오텍의 회사 슬로건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데이비서 대표와 함께 유익한 정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진숙 씨.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이 슬로건 굉장히 네.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1: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네. 우진숙 씨한테 칭찬 드리니까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잘 지내셨죠?
1: 네, 뭐 5월에 또 10일은 대축제 마더스데이입니다.
0: 맞습니다.
1: 혹시 네. 저 마더스데이 하면 어버이날 하면 나 실제 괴로움 노래 아세요?
0: 너무 어릴 때 많이 불렀죠.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1: 네.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네. 이 5월 마더스데이만 되면 전 교인이 다 일어나서 이 노래를 부르곤 했었어요.
0: 그랬어요?
1: 그러면 어머니들이 막 눈가에 아, 눈물이 촉촉해지고.
0: 뭉클해요, 이 노래 아직도 들으면.
1: 그렇습니다.
0: 네.
1: 많은 분들 또 5월이 되니까 또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0: 네.
1: 제가 오늘 그 제품 소개하기 앞서서.
0: 네.
1: 간단하게 AS 하나 해드리고, 요 아, 방송을 그래요? 듣는 분들, 제가 지난 방송 때 왜 우리 혈관 대청소, 네. 그 캠페인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0: 네.
1: 뭐, 세종 송보감 소개를 열심히 했습니다.
0: 그렇죠.
1: 질문이 왔습니다. 어떤 분이, 네. 예년, 몇 년 전에도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사장님, 네. 친정에, 한국의 친정에서 우리 시골의 아버님이,
0: 네.
1: 솔잎, 우리 송보감의 원료가 솔잎이니까, 솔잎을 이렇게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0: 아, 그렇게요?
1: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물에 타 먹으려니까 써서 못 먹게 막 떨습니다.
0: 아, 그렇죠.
1: 그래서 사장님, 솔잎 이런 가루나 또 이렇게 보조식품으로 나오는 파우치에 들어있는 이렇게 물로 된 거, 네. 솔잎 액기스, 솔잎 환, 이런 것들이 세종 송보감하고 효과가 똑같은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0: 궁금할 수 있겠네요, 진짜.
1: 네. 예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0: 네.
1: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천연의 원료는 똑같아도 제조 방법이나 연구한 내용에 따라서 효능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0: 네.
1: 그런 보조식품이라 할지라도요. 한국 제품이면 식약처, 한국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제품인지 이렇게
0: 네.
1: 마크가 붙어 있어서 알 수 있고요. 또 우진숙 씨 제가 요 시간에도 많이 얘기합니다.
0: 네.
1: 의약품 제조 기준으로 만든 건강식품에는 GMP라는
0: 그렇죠.
1: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세종 네. 송보감에는 그런 마크가 붙어 있는데
0: 네.
1: 시중에 이런 보조식품으로 돼 있는 거는 그런 마크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사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0: 네.
1: 방송 듣는 분들 중에도
0: 네?
1: 뭐 이거는 홍삼 제품도 예외가 아닙니다.
0: 그렇죠.
1: 여러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 GMP 마크를 알게 된 후로는 네. 마트나 약국에서 네. 건강식품 볼 때 꼼꼼히 살펴보게 네. 되더라고요. 안심도 하고.
1: 그렇죠.
0: 네.
1: 그 좋은 습관이에요.
0: 맞아요.
1: 좋은 습관이시고. 자. 5월달 마더스데이를 맞으면서 제가 어떤 제품을 이제 부모님 선물도 많이 하니까
0: 그렇죠.
1: 오늘은 기억력 개선 아마 이 제품이 매년 5월달에 한국에 보내신 분도 많고
0: 네.
1: 어떤 분은 많이 구입해서 여긴 우리 어머님 친구들이 많고 어머님 형제들이 많아요. 아버님 아. 형제들이 많아요. 그렇게 네. 구입하시는 분이 많은데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되고
0: 네.
1: 치매 예방을 돼돕는 우진숙 씨 제품 이름 압니다.
0: 아, 저 알죠.
1: 뭡니까?
0: 세종 네. 뇌보감입니다. 뇌보감, 뇌보약.
1: 그래서 네. 우리 우진숙 씨도 먹고 저도 먹어야 된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0: 그러니까요.
1: 요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아침에
0: 네.
1: 간단하게 세종 뇌보감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또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0: 네.
1: 내일 정도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아, 요즘에 기억력 진짜 많이 떨어진다는 분들 계신데 오늘 잘 들으시면 네. 좋고 가정의 날 네. 선물로는 최고 제품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 매년 한국에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요.
0: 그렇죠.
1: 매년 어떤 분은 많이 구입하셔서 저희 집안의 모든 어머님 형제들, 아버님 형제들이 여기 다 살아요. 그러면서
0: 네.
1: 모임이 있을 때 선물하는 분이 계신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0: 네.
1: 60대 이상이 되신 어른들에게 매년 조사를 합니다. 어르신, 100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네. 가장 위협적인 질병이 뭐예요? 하고 물어봅니다.
0: 가장 위협적인 질병. 글쎄요. 그렇죠. 암도 떠올리실 것 같고 뭐 치매도. 그렇죠.
1: 네. 네. 과거에는 암이 압도적으로 물론 암도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데 네. 최근에는 치매가 1등으로 나타났습니다.
0: 역시 그렇군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치매를 걱정하시는 어른들 그러잖아요.
0: 네.
1: 다른 질병은 내가 아픈데 맞아요. 치매는 나 때문에 우리 맞습니다. 가족이 아파 이런 말씀을 하는데
0: 네.
1: 우리가 이제 이 나이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0: 네.
1: 치매 인구도 급속히 늘어나고 혹시 우진숙 씨
0: 네.
1: 중년 치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0: 그렇죠. 들어봤어요.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어떤 네. 분은 그러시던데요. 치매가 젊어졌어요. 막 이런 말도
0: 그러니까
1: 하셨는데.
0: 점점.
1: 제가 과거에 다큐를 봤는데 아마 네.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50대의 남자인데 중후반의 남자 중에 갑자기 중년 치매가 와서
0: 네.
1: 아파트 자기 집에서 화장실을 의지대로 못 갑니다.
0: 너무 안타깝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대인들이 격화되는 스트레스,
0: 네.
1: 또 극한 경쟁 속에서
0: 네.
1: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도 그렇고 또 우리 중년을 사는 분들도 이 두뇌 건강에 대해서 조금 신경이 쓸 필요가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좀 예방할 수만 있다면 너무너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1: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0: 네.
1: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이 걸리는 이제 퇴행성 치매가 제일 많고요.
0: 네.
1: 알츠하이머라고 그러죠.
0: 네.
1: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 또 약물성 치매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중요한
0: 네.
1: 것은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온다기보다는
0: 네.
1: 수년 전부터 서서히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0: 맞아요.
1: 건망증이 심해졌어.
0: 그렇죠.
1: 이런 말 하고
0: 점점
1: 또 치매 전 단계를 우리가 경도 인지 장애라 그럽니다.
0: 네.
1: 그래서 요 경도 인지 장애를 지나게 되면
0: 네.
1: 수년 내에 꽤 많은 퍼센트가 치매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면밀히 봐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지만 간단한 체크리스트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 테니까
0: 네네 좋아요.
1: 운전 중이신 분들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나는 몇 가지 8가지 중에
0: 네.
1: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0: 네.
1: 첫 번째 오늘이 며칠이죠? 계절 감각이 둔해집니다.
0: 가끔 헷갈릴 때 있어요.
1: 그렇죠. 두 번째
0: 네. 네.
1: 방향 감각이 둔해집니다.
0: 네.
1: 세 번째, 계산 능력이 떨어지고 타인의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1: 제가 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0: 네.
1: 교회 가서 인사는 했어요. 아는 사람이니까.
0: 그렇죠.
1: 근데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얼마나 당황했든지 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했을 겁니다.
0: 네.
1: 네 번째는 평소 잘 쓰시던 주방기구나 전자제품 다루는 것이 서툴어집니다.
0: 네.
1: 맥가이버 아빠가
0: 네.
1: 나이가 드실수록 이런 것들을 만지는 것에 귀찮고 서툴어집니다.
0: 네.
1: 자, 다섯 번째는 언제부터인가 아마 어머님들이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음식을 잘 만드시는 어머니가 음식의 맛을 잘 구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0: 그렇군요.
1: 여섯 번째는 감정의 기복이 커집니다.
0: 네.
1: 금세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0: 그렇죠.
1: 자, 일곱 번째는 스스로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덟 번째, 당뇨나 혈압이나 혈관계 약을 수년째 복용하고 있습니다.
0: 이렇게 여덟 개군요.
1: 네, 여덟 가지 중에
0: 네.
1: 우진숙 씨는 몇 가지입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0: 네, 비밀이에요.
1: 네, 여덟 가지 중에 세 가지, 네 가지가 해당이 된다면
0: 네.
1: 이제부터 두뇌 역량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또 두뇌 역량을 신경을 쓸 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럴 때는 표현이 있습니다.
0: 네.
1: 노란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는 거니까
0: 그렇죠.
1: 모두들이 조금 걱정을 할 때가 됩니다.
0: 그러네요. 너무 뭐 낙심하지 말고 관리를 이제 시작하시면 되니까요. 네. 그렇죠?
1: 그렇습니다.
0: 네.
1: 세종 뇌보감이라는 제품은
0: 네.
1: 네 가지의 천연의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0: 네.
1: 두뇌의 그 집중력 또 기억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분들,
0: 네.
1: 또 심한 두통이 그 불규칙적으로 오는 분들,
0: 네.
1: 또 이런 분들은 아주 좋고요. 중년이 되신 분들 중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기억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0: 네.
1: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좋고요. 그다음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은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 네.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데, 요거는 알약으로 되어 있고요.
0: 네.
1: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드시게 되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전에 왜 경도 인지장애 이런 네. 말씀 드렸고요. 또 70세가 훌쩍 넘으신 어른들은 하루에 두 번, 두 정식, 아까는 한 정식 드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0: 네.
1: 그런 분들은 두 정식 드시면 좋고요. 제가 시간이 없지만 성분 이름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 네, 알려주세요.
1: 네 가지의 천연의 성분인데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성분들도 있을 겁니다. 구기자에서 추출한 고농축 구기자 추출물이 들어 있습니다.
0: 네.
1: 구기자 그러면 구기자 차 생각하시죠?
0: 그렇죠. 차로 많이 네.
1: 네네네. 네. 기억력 개선. 두뇌 역량에 정말 좋고요.
0: 네.
1: 두 번째 은행잎 추출물.
0: 은행잎.
1: 한국에 있을 때 진코민이라는 약 생각났어요?
0: 들어봤어요. 네,
1: 네 기억력 개선에 예, 우리 치매 예방에 좋은 거죠. 은행잎 네. 추출물입니다. 세 번째는 로디올라, 홍경천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요거는 뇌 기능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불안증, 불면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0: 네.
1: 마지막 네 번째는 시티콜린, 한국말로는 인산염 콜린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기억력 개선뿐만이 아니라 그 뇌졸중 회복에도 아주 유용한 성분이 됩니다.
0: 아, 진짜 좋은 그런 성분만 다 있네요. 지금 보니까.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아침, 저녁으로 한 알씩 복용할 경우에 4개월분이 한 박스에 들어있고 210불이고
0: 네.
1: 뭐 경도 인지장애가 있어서 두 알 드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한 박스에 2개월을 드실 수가 있는데
0: 네.
1: 이렇게 한 박스가 210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4개월에 210불이면 아마 들으시면서 오 가격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부부가 함께 드시면 또 더 좋을 것 같고요.
1: 그럼요.
0: 네.
1: 한국에 최근에 보내신 분 많고요.
0: 네.
1: 저희가 한국 지사를 통해서 보내드리니까 한국에 갑자기 부모님 생각나시는 분들도 보내세요. 그리고
0: 네.
1: 마더스 데이를 맞아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왜 아버지를 마더스 데이인데 선물해요? 해도 됩니다.
0: 그럼요.
1: 농담입니다.
0: 네.
1: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
0: 네.
1: 우리 아이들이 챙기겠어. 우리가 먹어야지.
0: 아, 그렇죠. 그래도 되고요.
1: 부부가 같이 드시는 분이 계신데 다시
0: 네.
1: 한번 정리합니다. 세종 뇌보감은 네 가지의 천연의 성분으로 평소에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또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뇌혈류를 개선시켜주고 여러 가지 두뇌 역량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꼭 뇌보감으로 우리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마더스데이 선물로도 많이 구입하시는데 뭐 물론 한국으로도 네. 마찬가지고요. 한국은 네. 한국 지사가 있잖아요. 대표님.
1: 그렇죠. 지사에서 보내드리니까 3, 4일이면 다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어머 나 저기 저 어버이날 지났는데 어떡하지 걱정이네
0: 네.
1: 이러시는 분들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0: 네.
1: 여러분 전화 주시면 좋겠고 제가 아예 세일 정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그럴까요?
1: 마더스데이 특별 세일인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머리를 좀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기대됩니다.
1: 첫 번째는요.
0: 네.
1: 네 세종 뇌보감 두 박스 구입하시는 분에게 한 박스를 더 드리고.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을 드립니다.
0: 오, 오늘요?
1: 혼자서 네. 꾸준히 드셔도 되고요.
0: 네.
1: 저는 부부가 같이 드셔도 되는데 뇌보감 2 플러스 1 그리고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 같이 드리는데
0: 네.
1: 자, 두 번째 세일은 사장님 세종 바이오텍은 세종 성보감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0: 그렇죠.
1: 혈관 대청소. 네, 맞습니다. 잘 들으세요. 세종 성보감 혈관 대청소. 한 박스 구입하시면 오늘 설명드린 세종 뇌보감 한 박스와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을 드리려고 합니다.
0: 좋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이거 네. 둘 다 세 개를 가질 수 있네요. 세 가지를.
1: 그렇죠. 성보감은 네. 뭐 당뇨가 있는 남편.
0: 네.
1: 또 뇌보감은 깜빡깜빡하는 또 아내. 뭐
0: 그렇죠.
1: 이렇게 드릴 수가 있고요.
0: 자
1: 마지막 세 번째는. 사장님 그래도 한국에 요즘에 후코이다 많이 보내는데 후코이다는 뭐 없어요?
0: 그렇죠.
1: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0: 네.
1: 세종 후코이다 잘 들으세요. 한 박스를 구입을 하시면 오늘 소개한 뇌보감 세종 뇌보감을 한 박스를 드리고 역시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0: 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1: 필요하신 대로
0: 그렇죠. 골라서요.
1: 본사 전화번호니까 전화 주시면은 한 분 한 분 상담해 드리고 UPS로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703-256-7671 천천히 불러드릴게요. 703-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Mother's Day 굉장히 특별합니다. 네. 뭐 늘 맞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만 그래도 표현할 네. 수 있는 그런 날인데 오늘 세 가지니까 대표님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1: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뇌의 보약 세 종 뇌보감을 소개했습니다. 한 박스가 210불인데 두 박스 구입하면 한 박스를 더 드리고 신제품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 드립니다.
0: 네.
1: 두 번째는 혈관 대청소 세종 송보감 우리 회사의 가장 유명한 제품이 됩니다. 혈관 대청소 송보감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오늘 세종 뇌보감 한 박스 드리고 역시 세종 리포존 비타민 C도 한 병을 드립니다.
0: 그렇죠.
1: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구입할 수 있고요.
0: 네.
1: 세 번째는 항암 효과에 탁월한 세종 후코이단 한 박스 구입하시면 역시
0: 네.
1: 뇌보감 한 박스,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을 드리는데 사장님 복잡해요. 일단 전화하세요. 전화하세요.
0: 네.
1: 네, 그럼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는데
0: 네.
1: 한국에도
0: 네.
1: 한국에도 여러분이 원하는 세일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전화번호 다시 한번 드립니다.
0: 좋아요.
1: 703-256-7671 703-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세 가지 세일도 좋은데 이렇게 네. 이야기하신 길에 그 비타민 네. 3총사 잠깐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1: 우진숙 씨가 비타민 3총사 너무 좋아하세요.
0: 네. 이게 너무 좋아서.
1: 시간이 없는데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1: 우리 회사에는 요즘에 아주 유명한 그 리포존 비타민 C가 있고요.
0: 네.
1: 또 500억 유산균, 세종 유산균, 또 당뇨인에게 좋은 세종 여주. 각각 가격이 너무 좋죠?
0: 그렇죠.
1: 한 병에 35불인데 보통은 다섯 병에 한 병 세일을 합니다.
0: 네.
1: 오늘 우진숙 씨가 한 번 더 하세요 그랬으니까.
0: 네.
1: 10병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다섯 병을 더 드리는데 믹스 앤 매치가 가능합니다.
0: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이것도 상담하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비타민 3총사도 상담하시고요. 저도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703-256-7671번입니다. 703-256-767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선물들 아주 좋은 기회인데 네.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1: 그렇게 할게요.
0: 네.
1: 오늘은 제가 세종 뇌보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일 정보는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마더스 데이를 위해서 또 마더스 데이를 맞아서 또 좋은 세일 정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그 치매를 얘기하면서 우리 두뇌 건강을 얘기했잖아요.
0: 네.
1: 좋은 글귀가 하나 있어서
0: 네.
1: 여러분과 함께 쉐어합니다. 아무리 좋은 추억도 기억할 수 있어야 행복하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기억할 수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러네요. 맞는 말이네요.
1: 네. 마더스 데이를 네. 앞두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많이 좋은 세일 펼쳐주셨는데 궁금하신 분들 전화 주십시오. 703-256-7671 703-256-7671번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정말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다음에 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1: 네.
2: 아유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3: 난 내 셀폰 전화도 잊어버려.
4: 100세 인생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치매입니다.
5: 세종 뇌보감 출시.
1: 세종 뇌보감은 우리의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치매 예방을 위한 뇌의 보약입니다. 세종 뇌보감으로 치매 예방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6: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형제.
5: 치매 예방 100세 건강 세종 뇌보감.
7: 전화번호는 703-256-7671 703-256-7671
8: 세종 바이오텍.
7: 네, 세종바이오텍 본사는 애난데일에 있습니다. 18년 동안 동일한 장소에 있습니다. 혹시 본사 직접 오셔서 상담하실 분도 전화 주시면 애난데일 본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8: 아니, 아직도 줄줄 흐르나?
9: 아이고, 형님요. 마 소변 때문에 죽겠심도.
10: 내는 멀리 여행도 못 간다. 방광염 재발에 요실금까지 미치겠다.
11: 소변 관리에는 세종 요로청보감이 좋습니다. 빈뇨증, 방광염, 요실금, 남성 전립선까지 이제 소변 관리는 세종 요로청보감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12: 703-256-7671, 256-767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24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불 99, 만다린 100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스페셜 세일 9불 9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9불 99, 통통배 더 맛있는 자반 이면수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의 날개 위에 이성훈입니다. 요즘 날씨가 좀 어떠세요? 5월의 뉴욕은 이제 봄의 절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센트럴파크 체리블라썸은 이미 지고 이제는 짙은 초록의 잎들이 가지마다 가득한데요. 뉴저지의 작은 마당에도 버지니아의 교회 길가에도 이름 모를 꽃들이 소리 없이 피어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아, 근데 참 이상하죠. 꽃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5월에 마음 한편이 먹먹해지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바로 머더스데이, 어머니 날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 전화기를 들다가 멈추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받으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 꽃다발 사들고 묘지를 찾아가신 분도 계시겠죠. 어떤 분은 수천 마일 떨어진 고국의 어머니를 오랜만에 영상통화로 뵌 분도 계시죠. 사정이 있어 문자로 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정의 달인 5월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그립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아픈 계절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복잡함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찬양의 날개 위에는 머더스데이 주일을 맞아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 찬양은 어머니의 기도, 송경민 목사와 김정희 사모님의 음성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수고하고 오늘 첫 번째 묵상의 자리, 팀 켈러 목사님의 마지막 저서인 죽음을 이기는 희망을 펼쳐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책을 췌장암 투병 중에 쓰셨는데요. 이 책 속에 그분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곁에 있었다. 어머니는 무척 힘들게 돌아가셨다. 그것은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계셨다. 그 손이 어머니의 손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어머니는 알고 계셨다. 나는 그날 이후로 죽음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문이다. 어머니는 그 문을 통과하셨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 그 문 앞에서 어머니를 다시 만날 것이다. 어머니가 내게 들려준 가장 큰 유산은 집도 돈도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믿음이었다. 어머니는 그 믿음을 말로 가르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냥 그렇게 사셨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다. 내게 배우라. 팀 켈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의 신앙은 강의가 아니었다고, 교육이 아니었다고, 그것은 삶이었다고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대개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설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밥상 앞에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아프고 힘들 때도 당신들은 교회를 가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신학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설교였습니다.

내 영혼의 쉼터. 기독교 고전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내 영혼의 쉼터. 오늘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한 사람인 C.S. 루이스의 헤아려 본 슬픔 가운데에서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이 책은 루이스가 사랑하는 아내 조이를 암으로 잃은 뒤 그 슬픔의 한복판에서 쓴 일기입니다. 루이스는 이 책에서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지만 그 슬픔의 언어는 놀랍도록 어머니를 잃은 슬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슬픔 모두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기 쉬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무엇이든 사랑하라.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반드시 짓눌리고 어쩌면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만약 마음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면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마라. 심지어 동물에게도. 당신의 마음을 취미와 작은 사치품들로 조심스럽게 싸매고 어떠한 얽힘도 피하라. 그 마음을 이기심이라는 관 속에 안전하게 잠가두어라. 그러나 그 관 안에서 마음은 변한다. 부서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깨뜨릴 수 없게 되고 뚫을 수 없게 되고 구원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사랑의 다른 대안은 비통함이 아니라 텅 빔 공허함이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내가 다른 모든 것에서 눈을 돌리고 오직 그분께로 향할 때 내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인가? 쾅 하고 닫히는 문, 얼굴에 빗장이 걸린다. 그리고 침묵. 그러나 기다리라. 슬픔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나는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닫힌 문이 아니었다. 침묵 속에서 그분의 임재는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었다.

모더스데이입니다. 어머니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셨나요? 쑥스러워 아직 못하셨다면 오늘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라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이 어머님이 곁에 안 계신 분들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도로 기억되고 있다고요. 이번 한 주도 그 어머니의 기도 위에 서서 주님 손 꼭 붙잡고 담대하게 걸어나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네요. 이번 주도 찬양의 날개 위에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믿음의 길의 동반자 이성훈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샬롬.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창세기에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히 뭐 아브라함에게 횃불 가운데 지나가시면서 보셨던 환상, 꿈. 낮에 보면 환상이라고 말하고 밤에 자다가 보면 꿈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꿈과 환상은 같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제사,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조약, 그것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횃불 가운데 그 쪼갠 짐승 가운데 지나가는 환상, 꿈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늘 사닥다리가 땅에서 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 하나님께서는 이런 꿈들을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왜?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는 구약의 꿈과 환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은 무슨 꿈이냐?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땅의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델, 다른 말로 말한다면 구약, 이스라엘, 민족, 나라, 국가, 다윗왕국.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에요.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꿈은 요셉이 어려서부터 웅대한 비전을 가진 게 아닙니다. 요셉은 그런 꿈을 꿀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내가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을 이렇게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아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하나씩 하나씩 한 단계 한 단계씩 보여주시면서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꿈은 노스트라다무스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점쟁이의 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한 하나님 나라 계시의 내용인 것입니다. 노예로 잡혀온 요셉은 결정적으로 애굽 총리가 되는데 이걸 이루는데 세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꿈은 두 번씩 내용을 바꿔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겠다고 한 것입니다. 요셉이 곡식 단 꿈과 그 다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두 번에 걸쳐서 꿉니다. 형태는 다릅니다. 그러나 내용은 같은 겁니다. 형들이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자기에게 절한다라고 하는 꿈입니다.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은 또 두 사람의 꿈,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게 해줍니다.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흘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바로가 복직시킬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흘 만에 죽게 될 것이다. 그 꿈을 얘기해 줬는데 그 꿈 그대로 돼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꿈은 바로가 꾼 꿈입니다. 나일강에서 살찐 암소 7마리, 파리안 7마리, 또 살찐 알곡 7개, 그리고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흉측한 이삭 7개, 그리고 흉측한 것들이 살찐 것들을 잡아먹는다. 그 꿈, 그러니까 이 6개의 꿈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꿈을 꾸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꿈을 꾸려고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거나 성실하게 준비한 것 아닙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고 또 감옥에서 성실해서 감옥의 일들 사무관장을 다 맡는 사무장이 된 것, 그거는 아, 이 사람이 국가를 맡겨도 성실하게 일할 만한 그런 성품과 기능을 가진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애굽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이전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반복적으로 각각 두 번씩 꾸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가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가고 결국 바로 앞에 서서 그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히 찾아온 행운도 아니고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 기회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방법을 통하여 무조건적으로 요셉을 애굽 총리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다니엘도 꿈을 꾸게 되고 또 스가랴도 꿈을 꾸게 되고 이런 모든 꿈들이 한결같이 동일하게 뭐하는 거냐? 미래에 어떤 일을 만날 것이고 누구를 만날 것이고 이런 점쟁이 꿈이 아니라 지금 말하는 구원사적인 큰 하나님의 구원 계시, 즉 이 땅에 구약에서는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델 구약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신약 교회를 세워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센 땅은 지금 현재 이집트의 인구가 1억 한 2천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현재 절반 정도 6천만에서 6,500만이 저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절반을 고센 땅이라고 고센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실핏줄같이 물들이 곳곳으로 다 뻗어나가서 풀들이 저렇게 자라고 1년 내내 계속해서 풍요로운 저런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중앙산지에 거기에는 산악지대에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큰 민족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큰 가뭄이 있게 하시고 거기서 살 수 없으니까 애굽 호센 땅으로 내려보내서 저들을 200만 정도 되는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출애굽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큰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굽 총리의 가족 특권을 누리며 저 고센 땅에 정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예적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느니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의 주권적으로 계시를 주셔서 그것을 전하게 하시고 적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게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진노의 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우리를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날, 진노의 날, 보복의 날, 보응의 날, 신원의 날이 온다라고 선지자들이 기억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신약의 모든 사도들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구약에 예언했던 그 날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임했다. 그래서 이때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말세다. 그래서 신약의 말세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기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꿈과 계시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뭐냐? 우리에게 성경 진리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계시는 전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이게 너무 축소시켜서 말해서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아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 자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모델로 만들겠다. 여러분 그건 모형이고 그거는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 믿고 엄청나게 주님을 섬겼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었을까요? 그럼 그렇게 해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정말 불가능한 일이지만 죄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렇게 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 되면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거를 완성하신다라고 하고 턴 오버할 것입니다. 바꾸실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바꾸실 것입니다. 그것은 뭐 성전 파괴나 무슨 뭐 어떤 이스라엘 형벌을 주는 듯한 고통을 주는 그런 일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모델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교회로 바꿔야 돼. 분명히 이러한 전환은 올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구약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될 것이고 또 구약 이제 이스라엘 멸망기 때쯤 돼가지고 16 선지자, 12 소선지서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교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사도 마지막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이루실 거라고 하는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줄여서 말한다면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이며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죄 용서와 성령 강림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도들에게 그분이 하신 말들을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더 이상 꿈과 환상은 없는 겁니다. 새로운 계시는 없는 겁니다. 성경을 능가한 그 어떤 계시도 없는 겁니다. 성경이 모든 계시에 가장 우선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체험들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를 강화시키고 성경의 진리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는 그렇다면 정당화되고 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유익한 거야 맞았어 그러나 그건 개인의 주관적인 거예요. 그거를 교회에다 선포하고 모든 성도들이 이것과 똑같은 체험을 해야 되며 이게 사실이라고 성경과 똑같은 권위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만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며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계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체험했던 신비한 체험이 성경과 다르다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세세하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을 세밀하게 말함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만 그쪽으로 한다면 끌어간다면 수상한 것입니다. 유익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만큼만 성경이 왜 그만큼만 기록했겠어요? 왜 성경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정도로 기록했겠어요? 그 정도만 알아도 되는 거니까 그것을 너무 세밀하게 해가지고 가선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본 것이 진짜 그게 뭐 내가 가짜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것을 진실한 건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성경에 의해서 그게 사실로 확립되는 것입니다. 내 주관적인 체험, 여러분과 제가 사실이라고 말하고 믿고 있었던 것이 나중에 지나면 엉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고 생각한 그것도 틀린 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꿈과 환상으로 내가 보았다 말하는 그 누구의 말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성경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 하늘나라의 것을 부분적이지만 선취적으로 미리 맛보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분의 성령 강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지역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아직 부족하지만 저 하늘나라에 누려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그 교회의 축복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체험한다. 이런 모든 것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귀중하고 더 참된 진리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해와 달과 별 꿈을 꾼 요셉은 17의 꿈을 꿔서 30의 총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은 그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 응답과 전혀 반대의 결과들이 계속 나와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하란에서 고난받은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가 장자권을 속여서 탈취하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아버지가 너 정말 에서냐? 너 목소리는 동생 이삭 야곱 같은데 했는데 아닙니다. 나 에서입니다. 아버지의 장자입니다. 이러면서 거짓말로 그 아버지의 축복을 쟁취한 그것을 탈취한 그 불신앙적 행동 때문에 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란 생활은 우리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은 주로 성화, 개인의 잘못 때문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리지만 그가 불신앙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려는 이삭의 손을 멈추고 경험이 있잖아요. 옛날에 모리아산에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손대지 마라 그 아이를 죽이지 마라 라고 말한 그 하나님의 스톱 그것을 똑같이 이삭도 그 음성을 듣고 멈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탈취함으로 속임으로 그가 꽃가마 타고 가야 할 하란을 그는 가서 20년 동안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에 관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값으로 애굽에 간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이루어서 드디어 출애굽 구원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려고 하지만 요셉에게 이루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힘들었고 눈물뿐이었고 아픔이었고 계속해서 주를 앙모하는 자는 올라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내려가 내려가 자꾸만 가다가 마지막에는 시위대의 보디발 시위대장 보디발 예레미야가 시위대의 뜰에 갇혔을 때에 지하 감옥에 가뒀듯이 역시 시위대 아마 거기도 지하 감옥이었을 것입니다. 호텔방을 만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보디발이 관할하는 그 왕궁의 정치범들의 지하 감옥에 같이 내려간 것입니다. 거기서 또 2년을 그 이전에 좀 더 있을 수 있고 만 2년을 꼬박 거기서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정말로 요셉이 자기 아내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한 나쁜 놈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안 풀어준 겁니다. 아 우리 마누라가 행실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저게 말한 게 저게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진짜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보디발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히브리 노예 하나를 감옥에 가뒀으니 거기서 잘 대접받을 리가 없는 겁니다.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보디발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3년 동안 요셉에게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오히려 계속해서 실패. 사람들은 얘기할 때 하나님 잘 믿잖아 너. 너 꿈꿨잖아. 근데 왜 너 결과는 이거야? 너에게 응답은 뭐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다며? 라고 아무리 말하고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대답해 주려도 대답할 게 없어요. 그런데 13년 후에 요셉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것 속에서 거기서 요셉이 정말 끝까지 참으며 인내하며 준비하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절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자기 꿈을 다 포기하고 다윗이 시글락에서 아말렉에게 자기의 그 자기 사람들과 자기의 아내들까지 재물들을 전부 약탈당해서 자기 사람들이 자기의 신하들이 돌을 들어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마지막 코너에 몰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사울이 죽게 만들고 그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고 왕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나이 80 될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셉이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며 기능을 연마하며 그 미디안 광야를 샅샅이 뒤짐해 지도 만들며 내가 이스라엘 건져낼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 없는 거예요. 다 포기한 거예요.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가서 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왕에게 잘못을 하지 않은 정치범 아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을 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고 분명히 했는데 2년 동안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낙심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이집트 왕자 프린스 오브 이집트 1은 그것도 약간 부족한 게 많아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약간 몇 가지. 그러나 그건 봐줄만 했어요. 그는 람세스 13세기설을 얘기하는 약간 그 리버럴한 신학을 해서 출애굽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모세가 도망가는 것이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약간씩은 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몇 가지만 살짝 넘어가면 얼마든지 괜찮아요. 근데 프린스 오브 이집트 2 요셉 이야기는 완전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꿈을 꾸면서 지난날 줬던 그 하나님의 그 곡식단 꿈과 그 꿈 생각이 언제 납니까? 그런 게 오히려 하나님 원망만 하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쩌면 하나님 정말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처음에는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기가 다 해가지고 힘 다 빠져가지고 그런 소리도 안 나오는 거죠. 다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묵묵하게 지켜보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앞에 딱 서게 되는 그 상태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와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 아까 말한 것 너무 억지로 다 모든 걸 다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맞추는 거 아니냐?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결론을 무조건 다 그리스도로 때려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 이 구약은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요 그 자체가 죄에 빠진 인류를 어떻게 이 죄에서 해결돼서 하나님 백성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처음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아 방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셈의 후손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하여 이것을 이제는 역사 속에 한 민족으로 만드시다가 결국 그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보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약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선자들이 말하고 있던 좋은 이상과 꿈들 그리고 너무도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반대로 아주 악한 왕도 그리스도는 절대로 저런 왕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절대로 저런 일을 하지 않는다. 라고까지 반면 교사로 말할 것 같이 아방이 온갖 이스라엘을 바알로 다 그렇게 뒤집어 이렇게 놨어도 우리 그리스도는 절대로 저런 분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반면 교사처럼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약 성경의 모든 사람과 사건과 직분과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게 돼 있습니다. 구약의 두 사람, 모세하고 요셉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누가 봐도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도 잘 말해줘요. 모세는 우리 지난 시간에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중보자로서 구원중보자, 계시중보자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중보자로서 그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으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잘 예표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의 생애와 사역으로 그가 한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너무도 잘 예표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요셉은 정말 채색 옷을 입고 아빠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고난을 당했어요. 요셉이 고난당한 것은 꿈 때문입니다. 형들이 제가 꿈을 꿨지 곡식단 열한별 절한다고 그랬지 우리가 죽여 없애버리자 그리고 그 꿈이 일어나나 보자 라고 어깃장을 놓은 거예요. 분노가 일어난 그 꿈 때문에 애굽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30세에 애굽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큰 가뭄이 있는 그 이스라엘을 야곱 가족 70명을 애굽 땅으로 내려와 그들을 봉양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큰 구원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30세에 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그리스도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셔서 큰 하나님의 나라, 전 세계 인류를 하나님 나라 만드는 신약 교회로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자기를 배척한 형을 용서했습니다. 50장에 보면 아버지가 죽자 형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발 살려달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는데 선하게 모든 것을 바꾸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내가 당신들의 아이들을 기르겠나이다. 걱정하지 마소서라고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뭘까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를 찌르고 못 박고 가시관을 씌우며 조롱하는 그 자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요셉으로 인해 큰 민족 구약 이스라엘이 탄생하듯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 세계의 하나님 백성 신약 교회 온 인류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룩함 받은 새로운 백성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없는 출애굽 생각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 없는 이스라엘 민족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드신 것은 요셉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려는 구체적인 사건이었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는 그 만들어진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그 구원을 위하여 두 사람을 예수님의 모델 예표로 세우시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스토리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낮아지시고 그리고 높아지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예수님, 신약교회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 기쁨으로 섬기는 은혜의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주님의 교회 이광은 목사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주일 예배는 오후 1시, 수요 예배 오후 8시에 드리며 교회 주소 5936 롤링로드, 스프링필드 버지니아입니다. 이광은 목사 설교는 교회 웹사이트 gospel323.com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703-622-2017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신의 존재를 증명해보라고 얘기한다면 누구도 그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의 부재를 증명하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누구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인생의 고단한 인생의 길에서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 것인지, 제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분들에게 그들이 어떤 입장인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세상에는 무신론을 자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빛깔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분은 일종의 인식론적 무신론자라고 할까?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신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아주 깊은 인식 속에서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신 존재 증명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 어떤 말도 내게는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게 인식론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들은 뭐 굉장히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죠. 근데 경험론적인 무신론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고통이 만연해 있는데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악한 일들이 잘 되고 이것이 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래? 이런 질문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20세기의 최대의 비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우슈비츠로 상징되고 있는 나치 지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허용하실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하나님이 설사 계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어린아이 하나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에서 이반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 하나의 죽음, 이것 때문에 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이게 현실에 만연해 있는 고통의 문제 때문에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태도일 겁니다. 그들은 정말 신이 존재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은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일종의 인생에 대한 분노의 감정 같은 것들이 그런데 담겨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도 있냐면은 아주 적대적인 무신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비합리성의 세계 속에 잠겨 있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그들이 빨리 그 종교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얘기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과학적 무신론자 같은 사람들이 그런 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그분들과 견해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언어와 종교의 언어는 전혀 문법 구조가 다른데 그들은 그 문법 구조가 다른 문법을 섞어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환원주의적으로 과학적으로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적대적인 그 무신론자들을 바라보면은 저는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론적이고 적대적인 무신론자들 말고 오늘 기독교 신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큰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산다고 한다면 그런 적의 같은 것들은 덜 느껴졌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배타적이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신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의 사회적 공간 속에 조금 더 많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수많은 무신론자들 가운데 그들이 무신론적 태도를 갖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교한 이론이나 점검 때문이라기보다는 유신론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삶 때문에 절망한 나머지 신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제법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죄스럽게 느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느낍니다. 저는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분들에게 그들이 어떤 입장인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역사 속에서 무신론자라고 얘기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방식의 신에 대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싶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일거수일투족 바라보면서 죄라고 체크하고 벌주고 상주고 그런 신의 관념 속에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기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인 줄 알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조롱하기도 하고 냉소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그분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에 대한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해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변천의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언제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실 때만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도 믿지만은 어둠 속에 계신 하나님, 인간에 의해 파악되지 않은 하나님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분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은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만 들어주실 거로 여기고 있다가 조금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중받는다는 사실이 알아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투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심리학자들도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망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서술 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경험을 따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대로 그것을 인간의 부족한 언어 속에 담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도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근원적으로 심겨져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만약에 신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 이런 어려움들을 좀 덜어주십시오 하고 기원하게 마련인데 그 마음이 곧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 그리움이 명료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그리움이 잠재된 형태로만 있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문득 어떤 성스러움을 경험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의 경험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일상적인 의식으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었던 세계가 내 앞에 현현한 것

말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파도가 철석철석 치고 있는 바닷가에 갔을 때도 우리는 그 무한의 바다에서 내가 무한히 신비한 세계 속에 초대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바로 이것이 무한을 향해 확장된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얘기를 해요.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많이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물속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다양한 생명의 신비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다큐멘터리 작가인데 천문대를 취재했던 얘기를 하면서 그 천문대에 가가지고 그 밤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을 바라보는 순간 영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세상을 우리가 스쳐 지나가듯 바라볼 때는 세상이 평범한 사물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은 세상에 신비 아닌 것이 없거든요. 저는 이것이 거대한 착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삶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들을 나무랄 수는 없고, 다만 우리가 그 세계를 그렇게 인지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봐도 그렇고 이걸 봐도 그렇고 봐라 신이 있지 않냐 이렇게 증명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마음의 눈이 열릴 때 세상에 신비 아닌 게 없더라 하는 어떤 그 시적 세계관, 이런 세계가 저는 신앙의 마음과 잇대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제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의의 감성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세상은 시장 바닥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이익과 손해의 세계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경의의 세계가 잘 개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사물들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나의 욕망과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때 그 세계는 우리를 또 다른 세계의 층으로 인도하는 안내인이 될 수 있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탄의 능력,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능력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무한에 대한 감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험으로 초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일상을 넘어서는 그 궁극적 세계가 우리 앞에 문득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숭고함을 느끼게 되고, 내 삶이 무한히 값진 것이고 내 삶이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이런 세계에 대한 열림, 이것이 제게는 계시의 순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결국 그런 세계와 만나게 될 때 내가 느끼게 되는 것이 뭡니까? 내 삶이 무한히 값지다는 사실이고 내 삶이 사랑의 빚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우리가 던지게 되는 질문이 뭐냐면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고 라는 질문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이 장엄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무한히 큰 세계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주고 있는 경이로움, 이런 것들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경이로움을 소거해버린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보다 더 큰 세계를 잊어버리고 땅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을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무한히 큰 세계 앞에 자기를 열어놓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큰 세계와 부딪히게 될 때 허세 부리지 않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겸허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내 삶을 값지게 살아내겠다는 생각이 내 속에 불현듯 들 때가 있거든요. 그 무한한 세계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무한한 세계와 만났을 때

삶은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대해 응답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할 때 내 삶에 보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한단 말이죠. 하나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한히 열린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끝없이 하나님의 큰 세계에 눈을 떠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신이 없는 세상, 이것이 얼마나 삭막할까 생각해 봅니다. 신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일들이 허용될 겁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는 세상은 좋은 세상일 수가 없죠. 모든 것이 허용되는 세상은 공허함과 황량함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이렇게 고뇌하며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뇌하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허용과 하나님의 사랑의 품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마음속에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를 증명해보라고 얘기한다면 누구도 그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의 부재를 증명하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누구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인생의 고단한 인생의 길에서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 것인지, 제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그 세계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끼니까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땅이 보통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민수기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너는 너희가 살고 있는 땅, 내가 거주하는 땅에서 피를 흘리지 말아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이라는 거죠. 이 도주한 인식이 우리의 삶에 어떤 충격을 가져올까요? 세상에는 어떤 것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창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물처럼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인생이 고마움임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모신론자를 자처하는 분들도 오늘 기독교인들에 대한 화 때문에 모신론자를 자처한다고 한다면 조금 마음을 넓혀서 이 장엄하고 광대한 세계, 그 세계 속에 있는 나의 자금을 자극해가면서 이 무한한 세계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 그 큼의 세계의 초대를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0: Welcome aboard.
1: 입이 트이는 영어.
0: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everyone. I'm Jennifer Clyde.
1: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It is 입티영 time once again.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달 참 마음 따뜻한 주제들이 많죠?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주제도 있었고요.
0: Mm-hmm.
1: 이제 연애 주제들이 좀 나오는데요. 두 분이 계셨어요. 이 연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근데 조금 마음 아프지만 좀 떨어져 있는 연애.
0: 맞아요.
1: 장거리 연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번 주에도 하나 있고 다음 주에도 하나 있습니다.
0: 마음이 좀 짠합니다.
1: 아, 찡해요. 네. 저도 이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0: yeah.
1: 알아요, 그 기분. 네.
0: So today we will be talking about long distance relationships. 장거리 연애라는 말인데
1: 그렇죠.
0: You know, it's especially difficult to date someone when you're apart from one another because even when you miss that person, you can't really see them as often as you want, especially in times like now, right?
1: Right.
0: And when you can't travel. So these relationships are very important that you try to make it work on both sides. And these relationships are mainly built on trust. You need to have faith in one another to make it work.
1: It's hard, but it is doable.
0: Of course.
1: But a lot of people have experiences of going through hard times
0: yeah.
1: because they are apart like this. 자, 오늘 장거리 연애가 주제입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좀 다른 도시에 계신데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힘들다라는 사연을 올려주셨고요. 사연은 익명으로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내용 그럼 영어로 들어보겠습니다.
2: Talk about long-distance relationships.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 takes an hour by train to travel between Cheonan and Daegu. Door-to-door, including the time it takes to get to the train, the total travel time is over 2 hours. As the saying goes, out of sight, out of mind. But so far, our relationship hasn't really taken a hit. Many people are in long-distance relationships these days for a variety of reasons. Dating this way requires high transportation costs just to see each other. We often feel sorry for ourselves because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But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Having faith in each other and respecting each other's private life is very important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s easier said than done, b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1: 자, 나는 남자친구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어떻게 영어로 처리하는지 한번 보세요.
0: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1: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전치사입니다. We are in a certain relationship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0: Yes, to be 네. in a relationship.
1: 그렇죠. 이 전치사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 distance relationship. 문장 어렵지 않죠? 자, 다시 한번요.
0: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 distance relationship.
1: 우리는 롱디라고 줄여서도 이야기하는데 영어에서는 롱디 이렇게 줄이진 않아요.
0: No.
1: 그건 우리끼리 이제 쓰는 말이고 영어에서는 반드시 풀어서 long distance relationship 해주세요. 자, 천안과 대구 사이를 이동하는데 기차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0: It takes an hour by train to travel between 천안 and 대구.
1: 자, 여기서도 전치사 처리입니다. 자, 시간 소요되다. It takes an hour, 1시간 걸리죠. By train, 기차로 To travel between, 자, 두 도시를 연결할 때 between 천안 and 대구. 자,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요.
0: It takes an hour by train to travel between 천안 and 대구.
1: 물론 from 천안 to 대구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긴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도시를 between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고. 자, 일단 집을 나와서 기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는 시간까지 다 감안하면 총 2시간 정도 걸립니다.
0: Door to door, including the time it takes to get to the train, the total travel time is over 2 hours.
1: 이건 약간 좀 특이한 영작인데 문장 시작할 때 그냥 door to door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Can
0: 네.
1: you help us out a little bit?
0: Door to door literally meaning from the moment you step out of your house to the moment you arrive at the other person's door.
1: Okay. Mm-hmm. 문에서 문까지인데
0: 그렇죠.
1: 결국엔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우리 집 문을 나와서 그의 집에 들어서기까지 그게 이제 다 합한 거잖아요.
0: 우리 집에서 그 집까지.
1: 맞아요. Door to door 그냥 이렇게 독립적인 형태로 앞에 문장에 놓고 시작해도 돼요. Door to door, including the time it takes to get to the train. 자, 기차역까지 가는 그런 시간까지 다 합해서 기차까지라고 했지만 The total travel time is over 2 hours. 2시간 넘게 걸립니다.
0: As the saying goes, out of sight, out of mind.
1: 많이 듣는 말이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좀 멀어진다는 얘기가 있다. 뭐 인간관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남녀관계도 잘 못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소원해질 수 있다는 걸 많이 하는데 그 앞에 또 나온 부분 보세요. As the saying goes. 이거는 주로 뭔가 속담을 인용하거나 옛말을 인용할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0: Yeah.
1: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하다가 You know, as the saying goes, easier said than done.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용구를 넣어주면 됩니다.
0: Right, because this is a saying. Saying이 바로 out of sight, out of mind잖아요.
1: 그렇죠.
0: So as the saying goes, out of sight, out of mind.
1: 여기서 saying은 뭘 말한다가 아니라 그냥 옛말 이런 뜻이죠.
0: Like a proverb, for example.
1: 그렇죠. 속담 같은 거, 그걸 saying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0: But so far, our relationship hasn't really taken a hit. Our relationship has not taken a hit. Take a hit이라고 하면은 take a blow, take a hit, 뭔가에 맞았잖아요. Right? So it means that you're affected by it. You're harmed by something.
1: 타격을 입었다요.
0: Right.
1: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A lot of businesses have taken a hit.
0: Yes.
1: 왜냐하면 이제 영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관계에 큰 이상은 없다. 관계에 뭐 이상 기류가 있다거나 어려움이 있지는 않다. A relationship hasn't really taken a hit라고 했죠. Okay?
0: Many people are in long-distance relationships these days for a variety of reasons.
1: 자, 이 앞부분은 이해하기 쉽고요. 뒷부분, for variety of reasons. 다양한 이유로라고 할 때 for 전치사를 쓰셔야 돼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장거리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요.
0: Many people are in long-distance relationships these days for a variety of reasons.
1: 자, 이런 연애를 하다 보면 이제 왔다 갔다 비용이 좀 많이 들죠. 교통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0: Dating this way requires high transportation costs just to see each other.
1: Transportation costs. 그것이 이제 뭐 기름값이 됐든 비행기표가 됐든 기차표가 됐든 dating this way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연애를 하는 것은 requires high transportation costs just to see each other 서로를 보기 위해서라도 교통비 자체가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서로 그리고 필요할 때 만날 수가 또 없어서 아쉬울 때가 많다 이렇게 주셨거든요.
0: We often feel sorry for ourselves because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1: 아, 이게 참 어려워요. 이 아쉽다라는 말이 영어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면. 근데 되게 간단하네요, 생각보다. Feel sorry for ourselves.
0: Well, let's take a look at this. To feel sorry for someone이라고 하면은 누군가에 대한 마음이 좀 짠한 거잖아요. 아하. You feel bad for that person. But in this case, you're saying we often, my boyfriend and I, feel sorry for ourselves. So it's like you feel sad. You're saying it's sad that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1: 자, 기본적으로 sorry는 두 가지 뜻으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그냥 미안한 거,
0: yeah.
1: 하나는 안타까운 거.
0: Yes.
1: 그러면 여기서 feel sorry는 무조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0: You're saying it's sad.
1: 그래서 우리말의 아쉽다, 안타깝다의 말을 영어로 바꾸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이거를 알면 쉬워져요. We often feel sorry for ourselves.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즉, 아쉽다라는 얘기고요. Because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서로 필요할 때 못 보니까.
0: Right. Or you can also say it is sad that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1: Okay. That's another way to put it.
0: 같은 의미가 되죠.
1: 그렇죠. 자, 그러나 좀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긴 하다.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분명히.
0: But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1: 자기 개발을 한다든가,
0: yes.
1: 뭘 배운다든가, 이런 시간은 뭐 공부를 더 한다든가. Because we spend time apart. Apart이 뒤에 가서 떨어져서라는 의미를 만들어주는 거죠. 시간을 떨어져서 보내다 보니까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스스로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더 많아진다. 그 부분 다시요.
0: But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1: 자, 마지막에도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장거리 연애를 하다 보면 서로를 정말 신뢰하고 서로의 사생활을 좀 존중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긴 합니다.
0: Having faith in each other and respecting each other's private life is very important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1: 상대에게 어떤 믿음을 이야기할 때 뭐 trust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faith라는 단어는 정말 더 깊은 단어잖아요.
0: Mm-hmm.
1: 정말 신뢰와 믿음을 합해서 faith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having faith in each other and respecting each other's private life 뭐 나름대로 사생활이 있을 수 있잖아요. is very important in a long distance relationship. 뭐 확인한다고 계속 화상 통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그냥 믿어야 되거든요.
0: Right.
1: 네. 그런 것이 일단 중요하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죠.
0: It's easier said than done, b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1: What is look out for each other?
0: Simply put, I would say in Korean, 서로를 챙기다.
1: 아, 이게 그 뜻이군요.
0: Yeah.
1: Look out for each other가 우리 제임스 선생님 설명에 따르면 그냥 챙기다래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를 좀 챙겨야 된다. We need to look out for each other or I will look out for you. 그러면 내가 너 챙길게.
0: Right.
1: 어허, 간단하네요. 자, 여러분 이 표현 꼭 외웁시다. 서로를 좀 챙기고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서로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takes a lot of work. 이건 무슨 말인가요?
0: It requires a lot of work. Time and effort, perhaps. Yeah.
1: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0: No.
1: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 Take은 여기서 require, 즉 요구된다의 어감이죠. Takes a lot of work. 자, 마지막 문장 다시요.
0: It's easier said than done, b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1: 네. 자, 오늘 너무 좋은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상당히 좀 진솔한 얘기들을 올려주셨는데 이 장거리 연애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영어로 풀어낼 수 있는지 배워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 Talk about long-distance relationships.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 takes an hour by train to travel between Cheonan and Daegu. Door-to-door, including the time it takes to get to the train, the total travel time is over 2 hours. As the saying goes, out of sight, out of mind. But so far, our relationship hasn't really taken a hit. Many people are in long-distance relationships these days for a variety of reasons. Dating this way requires high transportation costs just to see each other. We often feel sorry for ourselves because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But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Having faith in each other and respecting each other's private life is very important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s easier said than done, b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0: 패턴 practice.
1: 자, 입지영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픈 단톡방에서 입지영 검색하면 단톡방들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표현 복습을 해볼게요. 자, 오늘 주제가 장거리 연애다 보니까 떨어져 지내다. 이 표현 참 좋은 것 같아요.
0: Spend time apart.
1: Okay. 자, 이 말을 주어로 잡아서 문장을 새로 좀 만들어볼게요. 떨어져 지내는 것이 우리 관계에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약간 뭐 좋은 점도 있었다 그런다면.
0: Spending time apart hasn't been entirely bad for our relationship.
1: Hasn't been entirely bad.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For 무엇을 위해서? Our relationship. 좋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해볼까요? 우리 서로 좀 떨어져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다면.
0: Maybe we need to spend some time apart.
1: Maybe we need to spend some time apart.
0: Mm-hmm.
1: 요 네 단어 붙여 쓰시고요. 자, 상대에게 어떤 신뢰를 갖다. Have faith in somebody.
0: Having faith in each other is very important.
1: 그렇죠.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힘든 일이지만 난 그를 믿는다. 그런 상황에도.
0: It's a difficult task, but I have faith in him.
1: It's a difficult task, but I have faith in him. Faith in him. 요 연음이 좀 어렵네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0: Faith in him.
1: Faith in him.
0: Faith in him.
1: 그렇게. 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Take a lot of work. 여기 work은 뭔가 일이나 업무 이건 아니에요. 그냥 노력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0: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1: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0: Raising a kid takes a lot of work.
1: Do you agree?
0: Yes, I do.
1: Mm-hmm. Raising a kid takes a lot of work. 그럴 때 딱 쓰셔도 되겠네요. 자, 간단한 표현들이지만 영어 회화를 정말 좋게 해줄 만한 표현들입니다. Good job, everyone.
0: Dialogue practice.
2: Weren't you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before you got married?
3: That's right. We were both studying abroad, so we were apart for over 2 years.
2: I see. Wasn't that hard on you?
3: We hit a few bumps along the way.
2: Still, you got over them in the end.
3: Yes, we did our best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we made it.
0: Weren't you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before you got married?
1: Weren't you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before you got married? 자, in 전치사 계속 잘 보시고. 어, 맞아요. 그러면서.
0: We were both studying abroad, so we were apart for over 2 years.
1: 떨어져 있었다. We were apart. 이거 간단하죠? For over 2 years. 서로 유학 생활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2년 넘게 떨어져 있었죠.
0: I see. Wasn't that hard on you?
1: 힘들지 않았니? 어? 이거 이렇게 하네요. Mm-hmm. Wasn't that hard on you? 이건 관용적으로 언어 씁니다. 다시 한번요.
0: Wasn't that hard on you?
1: 힘들지 않았어요. 자, 물론 뭐 순탄진 않았겠죠. 중간중간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겠죠.
0: We hit a few bumps along the way.
1: Which means we had some problems along the way.
0: We had some ups and downs.
1: In between.
0: Right.
1: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한데 오늘은 이거에 집중할게요. Mm-hmm. We hit a few bumps. 울퉁불퉁한 거니까.
0: 맞아요.
1: 그게 이제 순탄치 않았다는 얘기죠. Mm-hmm. Along the way. 중간 과정을 along the way라고 합니다. Okay?
0: Still, you got over them in the end.
1: 뭐 결국에는 잘 극복했네. 그런 얘기죠. 결혼했으니까.
0: 네.
1: You got over them in the end. Get over가 극복하다죠.
0: Yes, we did our best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we made it.
1: 서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결국에는 잘 이겨냈어요. We made it. 뭘 만들었다가 아니라 성공했다랄 때. 그렇죠. Oh, we made it.
0: 뭔가를 해냈다 할 때. We made it.
1: 아, we made it. Uh-huh.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 성공했어요. 즉, 어쨌든 노력해서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해요. 자, 오늘 숙제 드리겠습니다. 입티영 5월호 교재에 있으시죠? 5개의 영장 미션 매일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66페이지입니다. 이 5개 문장 중에서 상당히 좋은 표현 2개가 3번과 4번을 여러분이 영작을 해서 숙제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미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티영 공부하는 모습들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이 사연과 함께 인증샷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책에 실제 그 사연 내용을 담아드립니다. 저희가.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이비트는 영어 최고의 스피킹 60 단행본 책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입티영 다시 듣기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0: We'll see you next time.
1: Goodbye.
0: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두 번째 페이지. 아들의 동심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좀비 전문 배우의 이야기를 그린 휴먼 코미디 영화죠. 우리 아빠 좀비 개봉일만을 기다리고 있는 역사 스토리텔러 썬김 씨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후시 녹음 작업을 마치고 왔습니다.
1: 이제 막바지네요.
2: 막바지죠. 이제 다 편집은 다 끝났고 그 위에 이제 그 모자랐던 음향 아니면 현장에서 녹음이 잘못된 거 다시 후시 녹음을 어제 하고 왔습니다.
1: 가을쯤이면 또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그렇죠. 갖게 됩니다.
2: 아 정말로 큰 스크린에서 제 얼굴을 보시면 얼굴이 진짜 클걸요?
1: 그냥 얼굴이 크다.
2: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큰 얼굴에.
1: 좋은 건 크게 봐야죠.
2: 그렇죠. 크게 봐야 됩니다. 네.
1: 자 동심을 지키는 영화죠. 우리 아빠 좀비 히어로 썬김 씨와 함께 오늘은 오랜만에 잡다한 사물사전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 5월 가정의 달이자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장난감의 역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꾸려봤는데요. 어릴 때 뭐 가지고 노셨나요, 선생님은?
2: 흙 가지고 놀았습니다. 흙 가지고. 누나! 제 흙 먹어, 제!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흙이. 그러니까 정말로 자유자재로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어요.
1: 뭐 차를. 차력도 굳이 뭐 차력을 살 필요가 있나요? 흙이
2: 차력을 있는데. 왜 사요?
1: 그렇죠. 지점토 왜 사나요?
2: 그렇죠. 그 뒤동산 올라가서 물 부어버리면 되는데.
1: 그렇죠.
2: 아니 모래성 쌓기도 괜찮고요.
1: 슬라임 왜 사나요? 흙이 있는데.
2: 슬라임이란 거 정말 요즘 기억나십니까? 그 88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가 생수를 돈 먹고 돈 주고 이제 사 먹기 시작한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난리가 났어요 그때. 아니요. 말세야 말세. 물을 야 돈 주고 사 먹냐? 야.
1: 그 느낌이네요.
2: 그 느낌이죠. 야야. 흙을 야 돈 주고 사냐? 슬라임이 뭐냐? 야 저거 야.
1: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흙으로 돌아갑시다. 예.
2: 흙으로 돌아가요? 예.
1: 첫 번째 장난감의 역사 소개해 주시죠. 어떤 장난감인가요?
2: 바로 이겁니다.
1: 아, 그래 이거 어릴 때 많이 갖고 놀았지.
2: 아, 그렇죠. 이거 장난감 가지고 많이 놀았죠.
1: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용수철이라 그러나 그냥?
2: 용수철이요? 김수철이라고 하시지? 이게 슬링키요, 슬링키요.
1: 슬링키?
2: 슬링키. 아... 이거 집에 그 계단에 쓰신 분들 예. 장난 많이 하시죠. 계단 위에서 던지면 스스로 알아서 내려가요. 쭉?
1: 그렇지.
2: 이렇게요.
1: 그렇지.
2: 네. 슬링키 이름 자체가 이제 슬링크가 자 여러분들 또 깨알 영어 한 단어
1: 성김의 영어 한마디
2: 슬링크가 이것이 나긋나긋하다 몰래 움직이다란 말이거든요. 그 뒤에 이제 Y가 붙어버리면 adjective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나긋나긋한 몰래 움직이는 애뜻의 형용사가 되어버리는데 네. 그래가지고 나긋나긋하게 몰래 스르륵 움직인다.
1: 그렇구나.
2: 라고 해서 이 이름을 슬링키라고 지었다고 하죠.
1: 토이스토리에도 슬링키 독이라고 해서 예, 이제 앞뒤에 대가리라뇨! 대가리랑 엉덩이만 붙어 있는 네. 캐릭터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2: 아, 그렇죠. 예. 역할, 활약상이 굉장히 뛰어난 개였어요.
1: 저 친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2: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요. 예, 네, 그렇죠. 슬링키 독이요.
1: 자, 슬링키는 그러면 누가 어떻게 만든 장난감인가요?
2: 그, 마이크로웨이브, 우리가 전자레인지라고 하는 것도 군 기술 연구하다가 얼떨결에 우연히 발견된 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이 슬링키 같은 경우에도 군 엔지니어가 얼떨결에 뭔가 연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장난감이 되겠습니다.
1: 아 정말요? 뭐 하다가요?
2: 아 리차드 제임스라고 해군 엔지니어였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그게 2차 대전 중간이었어요.
1: 네.
2: 배가 파고가 높으면 흔들리겠죠.
1: 네.
2: 그럼 그 안에 있는 레이더라든지 아주 민감한 장비들이 파도와 같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가지고 파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뭔가가 없을까 용수철 스프링을 이용하자라고 하면서 이 스프링을 가지고 집 거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1: 아, 예.
2: 근데 연구하다가 놓친 거예요.
1: 네.
2: 와! 놓쳤는데
1: 네.
2: 이 스프링이 계단에서 똥똥똥
1: 그걸 봤구나.
2: 내려가는 걸 보는 거죠.
1: 예.
2: 그걸 보고 보통 일반인들이었으면 야야야야 저 주워와 했을 건데 이 리차드 제임스는 이거 가지고 우리 동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한번 개발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름을 그러니까 이걸 개발하고
1: 네.
2: 이름도 이 양반이 슬링키라고 이름을 지었죠.
1: 그러니까 이제 뭐 장비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용수철 부품 같은 것들을 보다가 우연히 이제 계단 뿅뿅뿅뿅 한 걸 보고 사업 구상을 했다는 건데. 네. 그리고 용수철이잖아요.
2: 용수철이죠. 뭐
1: 누가 샀을까 싶기도 한데.
2: 그래가지고 1945년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그 백화점에 납품을 했어요. 네. 반신반의했습니다. 야, 누가 이 스프링을 용수철을 돈 주고 사냐? 아이들이 이걸 좋아할 것 같냐? 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았습니다.
1: 네네.
2: 하여간 웬걸 90분 동안 네. 준비했던 400개가 싹 다 솔드 아웃.
1: 오.
2: 재고가 다 소진되는 대박이 나버린 거죠.
1: 오, 그걸 보고.
2: 아니 아이들도 이거 이 스프링 자체 용수철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이거를 얘들아 일로 와봐. 네 아저씨. 자, 계단 잘 봐. 이게 내려간다. 계단이 내려. 자 스프링이 지가 살아 있어요. 뿅뿅뿅. 와.
1: 진짜 살아 있는 거 같으니까.
2: 엄마 사줘 그럼 사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1: 미국은 이제 계단 있는 집이 많잖아요. 네, 이제 슬링키도 마냥 승승장구한 건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슬링키를 살린 또 유명한 광고가 있다면서요?
2: 아, 광고 같습니다. 일단 그 이걸 개발한 리처드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1960년도에 한 종교에 푹 빠져버려가지고 이 회사의 지분을 거의 다 그 종교 단체에 기부를 해버리고
1: 아, 그래요?
2: 자기는 볼리비아로 떠나버립니다. 나는 구도자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면서
1: 예.
2: 그러면 남겨진 거는 부인과 가족들이겠죠.
1: 그렇죠.
2: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었어요. 여보, 우리 놔두고 떠나면 어떡해? 네. 나는 신의 부르심을 받고 간다. 그래서 이 부인이, 남겨진 부인이, 야, 그러면 우리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할까 하다가, 이거를 광고를 한번 해자. TV CM송을 만들자. 라고 하면서, 네. It's a slinky라고 하는 광고를 만들고, 광고 CM송을 만들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대박이 나버립니다.
1: 아, 이게 되게 인기 있는 CM송이었나 보네요.
2: 그거를 우리 PD님께서 어렵게 준비하셨다고 하시네요.
1: 아, 저희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2: 그래요?
1: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 그러니까 꼭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1: 어떤 느낌입니까? 한번 뭐 멜로디를 추측해서라도 한번 불러봐 주시죠.
2: 여러분들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과연 It's a slinky.
1: It's a slinky. 이제 나긋나긋할 것 같아요.
2: Slinky. 직접 확인하세요.
1: 얼마나 다른지 한번 직접 보시고요. 근데 얘가 진짜 대단한 게 단순 장난감을 넘어서 학교, 전쟁, 우주까지 진출했다고 합니다.
2: 일단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군들도 라디오를 듣고 싶어 했겠죠.
1: 그쵸.
2: 왜냐하면 당시에 주 베트남 미군 사령부에서 라디오 방송을 했어요. 아침마다.
1: 네.
2: 그걸 그린 영화가 굿모닝 비엔남이잖아요.
1: 아, 굿모닝
2: 비엔남. 로빈 윌리엄스가 굿모닝 비엔남! Yeah! What a wonderful world.
1: 그렇죠. 예.
2: 이 라디오 방송을 들어야 되는데 네. 그 정글 속에서 잘 전파가 안 잡히잖아요. 안테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1: 네.
2: 그때 어떤 병사가 야! 그 슬링키 오. 쭉 누려가지고 오. 철이니까 네. 이거를 안테나로 쓰자.
1: 그게 되는구나.
2: 저 위에 나무 위에 걸어. 걸고 네. 나머지 것 이거를 라디오에 붙여.
1: 네.
2: 그러니까 갑자기 지지직 거리던 라디오가 What a wonderful world
1: 아, 그렇구나.
2: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죠.
1: 예.
2: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우주 같은 경우에도 1985년에 그 우주 왕복선 지금은 없지만 디스커버리 호가 우주 안에서 용수철 움직임을 한번 관찰하기 위해서
1: 네.
2: 이거를 샘플로 가져갔다고 하죠.
1: 아 그래요. 활용도가 높네. 또 그렇죠. 학교에서는 이게 또 소리의 스프링의 압축과 팽창을 이용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파동 원리를
2: 이렇게요.
1: 소리 전달되죠?
2: 되죠.
1: 이걸 네, 설명하기 위해서 물리학 보교재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2: 어, 이게 또 지압도 괜찮아요.
1: 어떻게요?
2: 이렇게 하면 아이고 시원하다.
1: 뭐 진짜 시원하다.
2: 시원해 이거요.
1: 진짜 시원하잖아.
2: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슬링킨 아니었지만 네네. 제 기억으로는 어린 친구들이 네네. 약간 뻑적지근하고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마사지를 뭘로 했냐면 네네. 용수철 아니면 주판.
1: 아 주판 딱 봐도 시원하네.
2: 주판 너무 시원해요. 아이고야.
1: 이거 스트레칭 기계도 됩니다.
2: 어이, 운동되네요.
1: 이건 제가 볼 때 어버이날 효도 선물로도 손색이 없어요. 네.
2: 어머님, 아버님, 오래 사세요. 슬링키로.
1: 그렇습니다.
2: 이거 팔까?
1: 자, 중력을 이용해서 우리를 홀리는 장난감이 또 하나 있으니 바로 요요입니다. 요요. 아, 요요.
2: 요요. 요요. 요요. 요요. 요요.
1: 요요. 어릴 때 많이 갖고 노셨죠? 이런 아니, 형태의 장난감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2: 요즘도 이거 갖고 노시는 어린 친구분들이 계시나 모르겠네요.
1: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2: 저는 솔직히 초등학교 때 요요 광풍이 불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씩 손에 들고.
1: 팽이치기 세대 아니세요?
2: 팽이치기라뇨. 차라리 자치기라고 하시지. 이 요요를 들고 학교를 가고 예. 등굣길에 다 하나씩 들고 갔다니까요.
1: 진짜
2: 쫙쫙 이러면서요.
1: 멋있네.
2: 그리고 이제 그 네. 학교 돌아와가지고 네. 예전에 그 뭐라고 할까 연줄 끊어먹기 같이 요요 줄 끊어먹기 대회.
1: 아 장난꾸러기들.
2: 아 장난꾸러기들 모여가지고 아. 많이 했습니다. 아. 그 때가 마침 전 세계 요요 선수권 대회가 막 문 열어가지고 히트를 쳤던 때거든요.
1: 예, 예, 예.
2: 그래가지고 아이들 난리가 났다니까요. 이게.
1: 요요 시연 가능하신가요?
2: 요요 이게
1: 본인만의 주특기라든지.
2: 솔직히 지금 이게 거의 강산이 몇 번 바뀐 이후에 처음 잡아보는데 네. 제작진이 준비한 요요가 좀 질이 안 좋아요.
1: 아이
2: 이게 원래 돼야 돼 이게. 네. 쫙쫙.
1: 오오오 된다 된다 된다.
2: 이게 네. 강아지 끌기라고 해가지고 네. 땅에서 쫙 끄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퀄리티가 안 좋네 이게. 아 이건 이상네.
1: 인정하겠습니다. 과거엔 더 현란했다.
2: 아, 그럼요. 네. 예. 이게 위로 던지고 삥삥삥 돌리고.
1: 근데 그 요요 대회 이런 거 영상 보면 제가 하던 요요는 요요가 아니에요.
2: 그렇죠. 정말
1: 장난 아니에요. 거의
2: 다이어트 요요 현상이라니까요. 예. 저 보세요. 거의 뭐 진기 묘기쇼 진기명이라니까요.
1: 그렇습니다. 고인물. 네. 네, 그렇습니다. 요요가 된 형태의 이런 도구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 하던데요.
2: 기원전 500년경 그리스의 도자기에 어린 친구들이 요요

0: 가 자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 아, 뭐, 한두 개가 아니지.
0: 한두 개가 아닌데, 아, 솔직히 지금도 써요.
1: 어, 예.
0: 공죽이라고.
1: 어.
0: 저 오늘 저녁에 또 중국 들어가는데, 어, 이 방송 녹화 끝난 다음에.
1: 공죽이요?
0: 예. 말 그대로 직역을 하는 텅 빈 대나무예요.
1: 어.
0: 공죽이라고,
1: 예.
0: 그 장구 있죠?
1: 예.
0: 장구 모양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1: 어.
0: 양쪽으로.
1: 그러네, 진짜 장구 모양이네. 예.
0: 그리고 그거를 줄을 이용해가지고, 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용하는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경극이든지 네. 놀이 무슨 뭐 뮤지컬 등등등에 많이 쓰고 길거리에서 아이들도 저거 가지고 많이 놀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요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1: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0: 그래서 중국에서는 요요를 자기가 이제 먼저 만들었다고 주장도 하죠.
1: 그러면 여기서 썬킴 선생님이 딱 결정해 주시죠. 원조는 어딘지.
0: 저는 뭐 여러 나라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가야 되고
1: 그리스도 가야 되고 요요가 전에 필리핀 말이라고 곽책 작가가 한번 딱 설명해 준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0: 그게 맞긴 맞는데 논란이 좀 되긴 돼요.
1: 아, 그래요?
0: 요요라는 표현이 돌아와 라고는 거의 지금 쓰이진 않습니다.
1: 아, 필리핀에서도?
0: 그 따갈로그어라고 어... 해서 영어가 필리핀에서는 공용어이긴 하지만 네. 원래 필리핀어가 있었겠죠.
1: 네.
0: 지금도 있고 그걸 네. 따갈로그어라고 하는데
1: 네.
0: 필리핀 가보시면 알겠지만 뉴스 있죠.
1: 네.
0: 뉴스는 영어로 해요.
1: 네.
0: 하지만 코미디라든지 오락 프로그램 드라마는 다 원래 자기들의 말인 따갈로그어를 씁니다.
1: 네.
0: 어, 따갈로그어로 돌아오다는 할리카가 맞아요.
1: 할리카.
0: 아, 놀랍게도 제가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첫 직장이 마닐라 필리핀이었어요.
1: 아, 진짜로?
0: 네.
1: 아, 대단하시다. 진짜. 지금 막 조사해 온 게 아니라 원래 아시던 거네, 그러면.
0: 필리핀에서 첫 직장
1: 예.
0: 생활했습니다.
1: 예, 예, 예.
0: 굉장히 더워가지고, 예. 아, 한여름에 네. 그 직장 생활이니까 정장 입고 구두 신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1: 예, 예.
0: 그 정말 한여름에 마닐라 한여름에는 진짜 그 빨간불에 그 건널목에 서 있죠. 뚜뚜뚜
1: 예.
0: 파란불이 됐어요.
1: 예.
0: 걸어가는데 아, 움직이질 않아요.
1: 어.
0: 늘어붙은 거예요. 구두가 땅에.
1: 벌써 그 정도야.
0: 정말 쩍쩍 소리 났. 하여간.
1: 그때부터 반바지를 입기 시작하셨군요. 예.
0: 그때는 긴 바지였습니다. 안 그럼 짤리니까.
1: 아, 그래요? 그래요?
0: 하여간.
1: 네.
0: 그 요요가 뭐... 그러니까 할리카가 갔다가 돌아오다.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몇 영어를 쓰긴 썼지만 회사에서 그 필리핀 직원들을 위해 가지고 몇몇 따갈로그는 배웠어요. 그래서 어 이쪽으로 와 보세요.
1: 네.
0: 할리카였거든요.
1: 네.
0: 요요는 글쎄요. 만약에 맞다고 하면 옛 고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1: 아, 그렇구나.
0: 근데 곧 설명드리겠지만 네. 어, 그 페드로 그 플로레스란 사람이 이거를 미국에서 상품화하면서
1: 네.
0: 이거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원래 고대 따갈로그였던 요요를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1: 네.
0: 약간 이게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1: 아 그래요. 그 유래가
0: 할리카보다는 요요가 더 와닿잖아요.
1: 요요가 더 뭔가 장난감 같아요.
0: 장난감스럽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페드로 플로레스가 이제 필리핀 이민자인데 캘리포니아에서 요요를 장난감으로 이제 장난감화해서 이제 대박을 치게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 잘 나간 덕에 상표권 논란이 생기고 회사가 파산하는 지경이 이른다고요.
0: 근데 그 플로레스란 그 필리핀계 미국인이죠.
1: 네.
0: 캘리포니아에서 이거를 요요라고 일단은 상품화를 시켰습니다.
1: 네.
0: 근데 이게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그 도널드 던컨이라는 미국 사업가가 나한테 파시오. 라고 해서 인수를 해요.
1: 네.
0: 이 도널드 던컨이 이제 그 요요를 진짜 그때부터 대박을 치는데,
1: 어.
0: 이거를 규모의 경제, 많이 팔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광고비를 쏟아 부어버려요.
1: 아, 예, 예, 예.
0: 장단점이 있었어요.
1: 네.
0: 많이 팔려요. 많이 팔리지만 이걸 처음 접해본 미국 소비자들은,
1: 네.
0: 이거가 원래 이름이 요요라고 알기 시작한 거예요. 고유명사로. 간단한 예로, 봉고차는, 원래 봉고차는 상표 이름이에요.
1: 그렇죠. 네.
0: 클리넥스도 상표 이름이고.
1: 호치케스.
0: 크락션. 크락션도 홍크를 만들었던.
1: 홍크.
0: 미국의 홍크 회사 이름이죠.
1: 네. 네.
0: 등등 같이. 네.
1: 네, 특정 상표 이름을 그냥 고유명사로 알고 있어요.
0: 고유명사로 네.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1: 네, 네.
0: 그러면서 다른 경쟁 업체들이 네. 이제 소송을 건 겁니다, 이거를.
1: 어, 예.
0: 이거 저 던컨 회사에서만 이걸 요요로 쓰는 거는 너무 불합리하다. 이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요가 일반 명사를 고유 명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이거는 한 회사가 독점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소송을 걸었거든요.
1: 네.
0: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요?
1: 경쟁사.
0: 빙고.
1: 아, 경쟁사.
0: 경쟁사가 법원이

0: 경쟁사에 손을 대는
1: 거예요. 그러니까 요요 써도 된다.
0: 이거는 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거가 일반 명사. 그냥 요요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한 회사가 독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누구나 다 써도 된다. 라고 땅땅땅 이걸 판결 내리면서 던컨사는
1: 던컨사는 억울하지.
0: 쏟아부은 돈이 얼마예요 광고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결국 이것 때문에 파산을 해버립니다.
1: 아 그래요.
0: 아, 안타까운 얘기죠. 그럼요. 결국은 광고도 적당히 하시라는 거죠.
1: 지상파 방송 와서 광고 적당히 하시라 하면 어떡해요.
0: 아니 CBS, 광고주님들이 아니, CBS 듣고 계시는데. CBS는 정말 광고 많이 하셔야 돼요. 솔직히 다 누구나 다 잡지사 듣고 계시잖아요.
1: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요요 세계대회 영상도 한번 보시면 그 경이로움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장난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곰인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테디베어. 테디베어의 탄생이 한 미국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고요.
0: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에 두 명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퉁퉁하신 시어도 루즈벨트가 있고 네. 2차 대전 이후에 뉴딜 정책으로 미국을 다시 살린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있죠.
1: 네.
0: 테디베어를 만든 사람은 저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1: 뭔가 테디베어 상이시네.
0: 오 루즈벨트 비하바로
1: 사견입니다. 사견.
0: 네. 예. 그 저 시어도 루즈벨트가 원래 약골이었어요.
1: 아 그래요.
0: 젊은 시절에. 그래서 너무 야 약골 놀리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러면 나는 몸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막 별의별 스포츠를 다 합니다.
1: 아 그래요?
0: 그래가지고 몸을 키워요.
1: 네.
0: 키운 다음에 가장 좋아했던 스포츠가 뭐냐면 약간 마초스러운 스포츠들.
1: 어떤 게 있을까요?
0: 미식축구, 사냥 이런 거 좋아해요. 야. 나는 마초다. 마초맨. 그래가지고 그 동료들과 곰 사냥을 한번 떠납니다.
1: 아, 곰 사냥을 심지어?
0: 곰 사냥. 네. 근데 곰이 안 잡혀요. 네. 까꿍. 그래 같이 갔던 동료들이 네. 어디서 새끼 곰을 하나 잡아옵니다.
1: 네.
0: 새끼 곰을 잡아서 묶어요.
1: 예.
0: 묶은 다음에 저거라도 쏘시라고.
1: 아.
0: 왔다가 빈손으로 가면 안 되니까. 쏘시라고.
1: 그냥 트로피처럼 하나 만들라는 거죠. 새끼 곰. 예.
0: 그랬더니 그 시어도 루즈벨트가 무슨 말을 했냐면 저건 정말로 전 그 반칙이라고 그리고 저 묶여져 있는 새끼곰을 내가 쏴버리면 네. 내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
1: 아 그래 잘했네.
0: 잘했죠.
1: 물고기들도 치어는 다 방생해 주는데.
0: 치어는 방생하죠. 네. 그래서 그 새끼곰을 풀어줍니다.
1: 네.
0: 잘했죠.
1: 잘했죠.
0: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요.
1: 예.
0: 그 도망갔던 새끼곰을 네. 같이 갔던 동료가 쏴 죽여버려요.
1: 아이 못하게 했어야지.
0: 뭐 말려야지.
1: 지금 어린이날 하루 앞두고 우리 불쌍한 새끼곰.
0: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나름대로 미담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이어도어에겐 미담이죠.
0: 요거 자체는 이제 미담이에요.
1: 네.
0: 이거는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기사화를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사파도 있거든요. 난 저 새끼곰 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그 신문사에서 사파를 그려가지고 이걸 신문에 실어요. 이거를.
1: 네.
0: 그 다음날 한 봉제 인형도 팔고 빵도 파는 한 상점의 주인이 본 거네.
1: 네.
0: 이 미담 가지고 네. 내가 한번 어차피 나 봉제 인형도 만드니까 네. 봉제 인형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백악관에 편지를 보냅니다.
1: 예.
0: 시어도가 디어도지 않습니까?
1: 네.
0: 시어도의 애칭이 테디거든요.
1: 테드죠, 테드.
0: 테드죠. 테디. 그래서 대통령 당신의 애칭을 붙인 곰인형을 내가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구해요.
1: 네.
0: 그래서 시어도 루즈벨트도 뭐 나쁘지 않다 오케이를 합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시어도 루즈벨트의 이름을 딴 곰인형이 나온 것이 바로 테디베어가 됩니다.
1: 아, 근데 이 테디베어 덕분에 재선에도 성공을 합니까?
0: 그 마초맨이었어요.
1: 네.
0: 마초맨이고 그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간 맥킨리 대통령이라고 우리 한번 한 것 같은데?
1: 맥킨리?
0: 맥킨리 대통령이라고 해서 암살당해요. 암살당하고 그 당시 부통령이었거든요.
1: 아, 네.
0: 대통령이 암살당했기 때문에 당시 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당시에 워싱턴에서 굉장히 독불 장군이고 건드리면 전대면 그러니까 무서운 존재였어요.
1: 아, 예, 예.
0: 모두 까기 인형이야. 다 까.
1: 디어도어가? 예.
0: 특히 공화당 소속 정치인이었거든요.
1: 예.
0: 같은 공화당 의원들도 비판을 해요.
1: 다 까.
0: 그래서 야, 쟤 어떻게 해? 치울 방법이 없냐? 어디 한 구석에. 그러면 부통령 시키자.
1: 아, 그렇게 된 거예요?
0: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좀 약간 예외가 되겠지만 예. 전통적으로 미국 행정부에서 부통령은 아무 존재가 아니. 감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 미국에서 이런 조크가 있어요. 예. 아들이 실종됐거든요.
1: 어, 예, 예.
0: 아들이 실종된 다음에 4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1: 아, 네.
0: 그래서 엄마가 너 아들아 너 뭐, 4년 동안 뭐 했냐 했더니 나 미국 부통령이었다고. 아,
1: 진짜 미국식 조크네. 예.
0: 아,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무 역할이 없거든요.
1: 아.
0: 그래서 시어도 루즈벨트를 그냥 한직에 보낸 것이 부통령이었는데 네. 대통령이
1: 암살당하니까
0: 암살당하면서 바로 대통령이
1: 아 됩니다. 그렇구나
0: 마초 이미지였어요.
1: 네.
0: 그리고 나중에 지금 말씀드릴게요. 하도 열정적으로 연설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매일 연설을 하고 완벽하게 연설하기 위해서 연설을 다 외워요. 그리고 자기가 외웠던 연설문을 다 주머니에 네. 넣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연설을 했거든요. 이러다가 한번 암살 시도를 당합니다.
1: 아 그래요?
0: 바로 근접거리에서 암살범이 탕! 시어도 루즈벨트 향해서 권총을 발사해요.
1: 예.
0: 근데 마침
1: 예.
0: 달달달달달달 외웠던 연설물이 이 정도 두께였거든요.
1: 예.
0: 이거를 주머니에 넣네?
1: 방탄연설물.
0: 이게 방탄연설물이에요. BTS 연설물이에요.
1: 이야, 그 목숨을 구했네요.
0: 이 양반이 얼마나 마초냐. 네. 탕! 소리 듣고 여기 맞았잖아요. 네. 충격이 느껴져요.
1: 네.
0: 그리고 생각한 거지. 내가 피격당했구나. 여기서 콱 각혈을 토하면 난 바로 병원 가야 돼요.
1: 네.
0: 근데 피를 안 토했어요, 그때요.
1: 네네.
0: 그걸 딱 느끼는 순간 뭐냐. 폐로 관통을 안 했구나. 라고 하면서 연설을 마쳐요.
1: 총 맞고 연설을 마친다고요?
0: 그 총이 네. 갈비뼈 사이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연설을 마쳐요.
1: 사람들이 연설을 집중 못했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1: 총 맞고 왜 계속 하는 거야?
0: 119, 119, 119.
1: 연설 내용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은데.
0: 119!
1: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0: 예. 그 피 묻은 그 셔츠가 아직도 지금 그 보관이 돼 있어요.
1: 그래요. 정신력이 대단하네.
0: 그 정도로 마초 이미지다 보니까 네네. 호불호가 딱 날려 갈립니다.
1: 아, 네.
0: 그래서 재선 캠페인 할 때 네. 너무 강한 이미지가 안 좋다.
1: 아, 그렇구나. 예.
0: 그래서 약간 유한 이미지도 좀 가지는 것이 좋다라는 참모진의 건의에 여러분 테디베어를 뽑아주십시오라는 캠페인을 재선 캠페인 때 씁니다. 그래가지고 테디베어 덕분에 재선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1: 아, 테디베어와 함께라면 승리한다. 구호를 내죠.
2: 테디베어요?
1: 넘어가기 전에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우리나라 역사랑도 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0: 엄청 관련이 있죠. 우리 역사 입장에서는 박수를 보낼 수가 없는 대통령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1: 네.
0: 추진한 것이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 육군 장관이었던 그 테프트를
1: 네.
0: 도쿄에 보내요.
1: 네.
0: 그리고 가스라 당시 내각 총리죠. 총리와 밀약을 맺습니다. 미국이 필리핀 먹을 테니까 일본은 한반도 먹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빌미를 제공한 대통령이 시어도 루즈벨트고 나중에 또 러일 전쟁 터지잖아요.
1: 네.
0: 러일 그 전에요. 그 가스라 테프트 밀약 전에 러일 전쟁이 터지고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와 일본을 중재를 해준 것이 시어도 루즈벨트거든요.
1: 네.
0: 그만 싸우고 러시아 그 일본 미국에 와가지고 대충 여기서 그냥 그 종전 그냥 협약하라고
1: 네네.
0: 그래서 이거를 중재해준 공로로 미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도 받습니다.
1: 잡다한 장난감들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며 동심을 좀 되새겨본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1945년 영국의 윌버트 오드리라는 신부에게는 홍역에 걸려 투병 중인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집에 누워만 있는 아들에게 용기를 줄 무언가가 없을까 고민하던 오드리는 어느 날 집 근처 언덕을 올라가는 기차 엔진의 소리를 들었는데 두 엔진이 마치 난 못해,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거기서 영감을 받아 오드리가 아들을 위해 만든 이야기가 바로 토마스와 친구들의 원작인 기관차 친구들이라고 하네요. 앞으로 뭐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아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불어넣는 이런 좋은 동화책과 또 장난감들은 영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만다린 100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스페셜 세일 9불 9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9불 99, 통통배 더 맛있는 자반 이면수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탈북 가족 속에 새로운 가족이 오셨습니다. 네,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그 마음 더 빛나는 우리 김아라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2: 네. 어디 보는가요?
3: 나봐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해령에서 태어나서 2002년도에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한 7년 정도 살다가 2009년도에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4: 사실 우리 아라 씨가 네. 배우로도 활동을 했었어요.
1: 아, 그래요?
4: 뭐 사랑의 불시착. 막대목은 상태 씨 아니고 영애 씨. 출연을 하셨었죠.
2: 진짜요?
4: 네. 네. 네, 최근에 또 작품 활동이 좀 뜸하신 것 같은데 잠깐 쉬고 계신 건가요?
2: 네, 제가 2023년에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하자마자 또 이제 네
4: 육아하고.
2: 자녀를 네, 낳게 돼서 그래서 또 육아 중에 있습니다.
5: 그럼 지금 몇 살이신 거죠?
2: 제가요?
5: 네, 지금.
2: 지금요?
5: 네.
1: 비공개.
5: 너무 전에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1: 대학생인 줄 알고. 세상에. 저도 지금 계속 보면서 그 얘기하는데 결혼하셨다고 아이를
4: 낳으셨다고.
1: 맞는 것 같은데. 자, 그 북한 사람이 연기하는. 그죠? 진짜 북한 사람이 연기하는 그 한국 드라마서의 그 상황.
2: 네.
1: 그걸 경험하실 때 어떠셨어요?
2: 실은 뭔가 입장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현장이 정말 그 북한처럼 꾸며놨거든요.
1: 아, 세트장을.
2: 네, 네네네. 뭐 이런 탑도 이제 그 네. 중앙에 갖다 놓고 막 그랬는데 네. 마을도 완전 그 하모니카 집처럼 이렇게 쫙 돼 있어가지고 네. 완전 북한이었어요. 근데 저는 뭔가 이질감이 들고 아 북한이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 현장이 딱 있으니까 뭔가 그 기분이 뭔가 쎄한 거예요.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네. 너무너무 막 신기해하고 재밌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그래서 오히려 제가 남쪽 사람 같고 네. 네. 원래 여기 있었던 분은 네. 그냥 진짜 원래 그 북한 사람처럼
1: 이 아라 씨의 삶 이야기 우리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의 또 주제는 당연히 알아보고 가야 되겠죠?
5: 알아보고
1: 네, 아라 씨 궁금하시죠?
2: 네, 네 궁금합니다.
1: 자, 우리 남북극장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 네.
1: 자,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5: 잠깐만 이쪽 맞지? 이쪽 맞지?
4: 아니 자외전이라니
5: 자외전이었어. 웬일이야.
4: 야, 너 잠깐만 자외전 깜빡이를 켜야지. 왜 빗물 닦개를 켜. 너 진짜 너 아우 나 속이 어기 막히나 어기 막혀.
5: 아니 자꾸 옆에서 뭐라고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속이 간격잖아.
4: 야 10분간 거리를 지금 30분을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까 내가 어기 안 막히니 내가. 어? 야 자원 한 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게 무슨 자원 낭비야 이게. 야 어서서 그 통일을 지시옵소서. 갑자기 너 또 왜 했는데 너 왜 통일 타령이야 너 또 왜?
5: 야 그거 몰라?
4: 조심해, 조심해.
5: 북한이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잖아.
4: 그렇지, 그렇지.
5: 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통일되면 어? 내가 그동안 길에다 뿌렸던 휘발유 많이 할 거 아니야.
4: 그렇지.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궁금하지?
5: 궁금하지?
4: 궁금하지?
5: 궁금하지?
4: 극장 복권 북한의 지하 자원 빠밤.
5: 아니,
1: 아, 그죠, 그 얘기
5: 아라씨가,
1: 똑같아.
5: 아라씨가 배우잖아요. 네. 어, 평가만 될까 봐.
2: 아닙니다.
1: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주제를 알아볼 때 남북극장으로 합니다. 네. 재밌으시죠?
2: 네,
1: 엄청 재밌게 쳐다보시더라고. 자, 오늘 우리 남북극장에 나온 북한말 또 확인해 봐야겠죠. 어떤 북한말이 있었죠? 아까 뭐 들렀어요? 뭐, 이,
3: 빗물 닦개.
6: 그러니까.
3: 빗물 닦개. 네. 빗물 닦기. 우리나라 말로 와이퍼.
6: 아. 와이퍼.
1: 와이퍼. 와이퍼를 빗물 닦이라고.
6: 뭐 하나 있었어요? 네.
1: 뭐 아까?
5: 어기 막힌다.
6: 어기 막힌다.
1: 어기 막히는 게 뭐예요?
2: 기가 막힌다. 억장이 무너진다.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가 막힌다.
1: 기가 막힌다가 어기 막힌다.
2: 그것도 있었어요. 또 마음이 마음이 간대없다.
5: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도 속이 간대없다가 뭔 말이지?
2: 속이 간대없다.
6: 속이 간대없다?
2: 불안하고 지금 마음을 동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달달달. 아. 그래서 그때 속이 간대없다. 내가 지금. 네. 너무 불안하다.
5: 불안할 때.
2: 속을
5: 두때없다.
2: 네. 없는 거죠. 네.
1: 야,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신기한 단어들이라고.
5: 들으면 들을수록 다 그 네. 뭔가 의미가 있어.
1: 의미는 있어요, 그죠?
6: 그러니까 연결이 돼요.
1: 연결이 돼.
2: 근데 되게 순 우리말이 될까?
1: 순 우리말.
5: 그렇지.
1: 또 우리 네. 대한민국에서는 안 쓰는 말. 잘.
2: 네. 근데
3: 대한민국은 다 잉글리시 섞었잖아. 맞아,
2: 맞아. 우리말이 좀 고쳐야 돼.
1: 고쳐야 돼요? 네. 아, 그럼 고쳐야 되겠습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진화자원이. 부족하잖아요.
6: 맞아요.
1: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래서 사실 우리의 그 모든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하잖아요.
6: 네.
1: 근데 북한은요 지하 자원이 어마무시하다.
5: 막대.
1: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자원들이 엄청 많은데 만약에 남북한이 함께 통일만 된다면 이 시너지를 확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앞당겨지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좀 기도하면서 기대해 보면서요 잠시 후에 그 이야기도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 세계가 광물 자원 두고 굉장히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히토리움.
6: 히토리움.
2: 히토리움. 히토리움. 네, 90%를.
1: 90%를.
6: 네. 중국이 갖고 있죠?
1: 그렇죠. 근데 그 히토리움 네. 어디에 쓰이는지 아시죠?
6: 그렇죠. 뭐
1: 자동차,
6: 스마트폰,
1: 그렇죠. 아, 네. 스마트폰, 인공지능 뭐 이런 거에 안 쓰이는데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에
6: 네.
1: 북한도 이 히토리움을 갖고 있어요.
6: 와.
1: 처음 들어보셨죠?
6: 히토리움.
1: 네.
6: 아니 그럼 잠깐만요. 혹시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북에서
1: 네.
6: 히토리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보거나 들어본 적 있다 없다?
2: 김정은 정권 들어서 네. 저도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아주 간단하게 히토리우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희귀 이제는 주요 광물로 됐고 우리나라가 보유량이 있다라는 말을 아주 잠깐 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히토리우라는 단어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1: 진짜?
2: 근데 이거는 정말 그냥 순수 저의 생각과 제가 본 것에 대한 제 고증인데요.
1: 네.
2: 그 제가 해산시에서 산 게 아니라 해산에서 한 180리 떨어진 김정수권 신파에서 살았어요. 신파는 장진강이랑 압록강이 합쳐지는 삼각지입니다.
1: 네.
2: 그리고 거기에 다리가 있어요. 다리 밑에 2010년 이후부터 어떤 공사가 시작됐어요.
1: 오.
2: 중국이랑 로프를 연결하더라고요.
1: 로프를요?
2: 네. 엄청 두꺼운 로프를 연결하고 세관이 들어서나? 세관이 들어서긴 해산 세관이 너무 잘 돌아가는데 하고 다리 밑에 그런 사무실 같은 게 네네. 들어서고 옆에 바닥이 막 닦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뭔지 저희는 뭔지 몰랐어요. 그게 차도를 깨놓은 것 같은 광물이 트럭으로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이면 또 그 발판에
1: 바지선,
2: 네, 바지선 같은 거 로프에 네. 연결된 거 타고 네. 중국으로 몇 번씩 그거 실어 가요. 근데 그게 그래서 우리도 저게 알면 도둑질해서 팔아먹는데 그건 누구도 그게 뭔지 몰라요. 아니
6: 도둑질해서 팔 수 있는데
2: 그걸 엄청 엄밀하게 그거를 네. 다리 밑에 네. 숨겨놓고 와. 아는 사람만 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냐 도둑질도 못했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많이 들어와서 제가 여기 와서 찾아봤어요. 봤더니 히토류의 그 그림이랑 똑같았어요.
6: 아~
2: 이건 정말 제 심정입니다.
1: 네.
2: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히토류 써니까 내가 지금 이거 알아말아 그러니까 주옥이 말한 건 내가 딱 그 옆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5: 아~ 그렇죠.
2: 주옥이하고 내가 경계선이라 김동수군하고 아~ 김영지군이 딱 경계선에서 제가 살았는데 이 배가 가는 거 저도 봤단 말인데
1: 아,
2: 저는 그때 그게 강속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1: 강속으로.
2: 네, 강속으로 알고 있는데
1: 네.
2: 히토류에서 내가 아는 히토류는 희귀한 강물들을 히토르라 하는데 추억이 말하는 강물들 뭐지? 제가 지금
5: 이게
2: 전자기판에 사용되는 네. 주요한 광물 중에 한 종류예요. 하나. 네.
3: 제가 있을 때 히토르란 말 북한에서
2: 아 나도 처음 들었어.
3: 제가 네. 방산대학을 저 중퇴생인데 히토르란 단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7: 근데 RRC가 네. 함경북도 회령인데
1: 회령.
7: 네. 거기가 또 석탄이 또 많은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2: 네. 거기가 탄광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탄, 석탄으로 이제 다 굴러가고 네. 그러는데 그 석탄뿐만 아니라 휘발유.
1: 휘발유?
2: 네. 그것도 많이 이제 생산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항상 이제 그 이 빵깡통이라고
1: 네.
2: 했잖아요.
1: 네, 네.
2: 그쵸.
1: 네.
2: 거기에다 계속 받아와요. 그럼 그걸로 저희는 휘발유에 이제 그 심지.
5: 오. 아빠 그거 당강에서 훔쳐왔겠구나.
3: 뭐 왜냐면. 휘발유 아니고. 휘발유가 땅에서 직접 나오는데 신선한.
5: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3: 가공으로
5: 밤에 헤매서 뭔일들 들이간 거 아빠가 가만가만 훔쳐온 거야.
2: 그래서 우리는 휘발유라고 불렀거든요.
1: 아, 명칭은.
5: 휘발유 디젤로.
3: 그러니까 탄광에는 네. 디젤이라든지 휘발유 원료 이런 걸 많이 씁니다.
1: 아,
3: 때문에
1: 네.
3: 그게 이제 덜암청체로 원래 이게 덜리려면 네. 550 건양기부터 시작해서 벨조건 네. 폐하 이거 다 덜리려면 그게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탄광이나 강산 이런 부분에는 네, 네. 라진 선봉씨 이거 석유관에서 들어온 거라든지 이런 네, 네. 기름이 제일 먼저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불 뗄 거 없으니까 정전되면 네, 네. 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1: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3: 아라 씨 아버님께서
1: 그걸 갖고
3: 저절에 오신 거예요, 저절.
1: 그러니까.
3: 좀 저절에 오신 거예요.
1: 네. 맞아요.
7: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석탄 더 이상 채광 안 합니다.
6: 그럼요. 네, 아마 채굴. 북한에서 휘발유가 난 줄 알았을 거예요.
5: 그렇지, 모를 때는 난 줄하고 우리나라.
6: 근데 또 하나 북한에서 네. 자랑하는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광물. 아, 마그네사이트라고. 네. 이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하네요, 북한에. 네. 맞죠?
3: 그게 이제 네. 단천이라는 데 있어요. 네. 함경남도 단천에서 네. 한 240km 들어가면 검덕강산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가 마그네시아 크링카가 세계적으로 네. 1, 2위에 해당하는 양이 나오는데 이게 순도가 네. 순도가 거의 70%, 80%에 해당된대요. 그게.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들이 네. 추상을 해보니까 그게 한 36억에서 60억 와. 사이에 돈이 왔다 갔다 갈 정도로 와. 매장되어 있는데.
6: 아, 매장량이.
3: 네, 북한이 아직 그렇게 인프라가 잘 깔려있거나 그걸 잘 캐내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네. 네, 그걸 일단은 캐내가지고 단천까지 와서 재련을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사 클링카가 엄청 무진장하게 여기가 매장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서 김일성이가 거기 방문해서 여기는 검덕 강산이 아니고 백궁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서
7: 드라마까지 만들어졌어요.
3: 드라마가 만들어졌습니다.
5: 그래서 물 자체가 하얗습니다.
3: 하얗습니다.

0: 지하자원으로 따지면 진짜 우리가 와 어마무시한 그 매장량이 그쵸.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북한이 그것을 보고 지상낙원이다. 강성 대국이다. 우리는 이제 막 선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 지하자원을 그러면 얼마나 잘하겠을까. 이게 이제 뻔히 보여요. 그 드라마까지 나온 거 보면 그죠? 드라마면서.
1: 북한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수련이 문덕, 장군이 문덕이란 말입니다. 네. 강산도 빛을 내고 반짝반짝하는 것을 다 수련이 문덕, 장군이 문덕으로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찾아서서 우리 인민들을 이렇게 해방시켜준 독의 강물도 빛이 나고 수련님이 안 계셨으면 이건 다 의미 없다. 야, 첫째도 오직 그 주체 사상, 사상적으로 인민들을 교양하고 다 이기란 말입니다. 백금산이 나온 것도 그 백금산의 그 강부들이 얼마나 그 힘들게 그 마그네 사, 그러니까 캔 줄 압니까? 굴착기 한 대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강제로 선전해가지고 거기서 그 강부들 통과 7명인지 8명인지 몽땅 로륵 용무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인민반 사로총, 나 그때 사로총 때인데 실오투쟁이란 것입니다. 그 용웅들을 따라 배우기 위한 운동. 그래 무대 올라가서 응변대 하고 막 난리쳐. 그 정도로 하는데 응변대에도 마지막에는 항상 네. 수련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강물도 빛이 난다는 겁니다. 정말 끝까지. 끝까지.
2: 북한의 지하자원이 다 중국에 팔려나갔다. 이런 썰이 있는데 네. 진짜예요?
3: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때 제일 통나무 다음에 많이 중국에 나간 게 강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국경을 낀 지역이 많잖아요. 네. 압록강 도만강을 해서 다섯 개 도가 중국하고 연결이 있으니까 그 도마다 다 세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친선 다리가 있고 무역 다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살던 데는 해산강산하고 갑산강산이 있었는데 정말 볼만했을 때 해산강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하고 무산강산처럼 중국하고 50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예, 50년 동안에 그 탄강 자체를 중국에 팔아먹은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나가고 갑산강산 같은 거는 또 해산에서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갑산강산을 들어가는 길이 자기네 그 큰 다대포차가 다대포라는 게 적재함이 없어요. 적재함을 다 따고 기둥만 있고 포대에다가 강석을 여서 실 끓으면 적재함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실거든요. 근데 그 차가 들어가려면 길이 안 좋은 거예요. 중국에서요, 그 돌 같은 것도 다 가지고 와서 길을 깔면서 무사가 그 갑산강산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갑산강산이 동강산이에요. 굴이. 진짜 세계에서 굴지라고 할 정도로 그게 아직도 그 일제시기 그 파먹던 그 굴을 그냥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지하자원이 엄청 나갔는데 저희는 이제 해산시에서 살다 보니까 그 세관 다리를 늘 이렇게 지나다녔어요. 그래 보면 그 중국 차들이 꽉 막혀 있어요. 그 다리에 지금 빵 못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중국의 사사여행원 다 그 중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니네 나라는 이 땅만큼 큰데 왜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돌을 가져가냐 하니까 네. 중국에서 저 동광석을 캐서 가져오는 돈보다는 북한에서 사오는 게 더 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가서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이제 후대들한테 뭘 넘겨주냐.
4: 그렇지.
3: 번대산하고 텅 빈 자원만 넘겨준다. 이렇게 막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수십 년을 이제는 중국에서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네. 그나마 모두 무역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딱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강석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코로나가 이제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사람으로 인해서 옮겨도 되지만 네. 바람이나 접촉으로 해도 해지니까 다 막은 거예요. 그 덕에 강산이 그나마 강석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5: 저도 기사님이랑 똑같은 경험했어요. 해산에서요 세관에서 딱 들어오잖아요. 장백하고 차 번호에 한자로 장백이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장백 번호 딱딱딱딱 해서
3: 맞아요.
5: 우린 그렇게 큰 트럭이 그 땅에는 없어요. 근데 진짜 많이 들어요. 해산에서 그래서 얘네가 쫙 들어와서 식당 앞들에 서가지고 이렇게 클러치 백 든 중국 그 돈주들이 와서 네네. 식당에 가서 밥을 먹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그때 가서 야 가서 그러면 가면 쪽벌리만 간식도 줘요. 우리 애들이 가서 이렇게 막 구경하면은. 근데 그때 그 기고만장한 중국 돈주들의 표정과 그래서 그때 우리 생각에 야 이렇게 많이 가져가? 근데 줄을 지어 다녀요. 진짜 이거는 상상할 이상으로 뽑아가요. 네.
6: 그러니까 빨리 북한의 지하전이 계속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워요. 현실이고. 네. 그러니까 빨리 남북 경제 협력이 어떻게 차츰 이루어져 갖고 네.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혜택들이
5: 그렇죠.
6: 어? 주민들한테 골고루 좀 나눠 네. 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좀 빨리 왔으면
5: 네.
6: 좋겠네요.
5: 네. 네.
0: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새 가족이시죠? 우리 김아라 씨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고난의 행군 시절이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제가 그렇죠? 들었습니다. 우리 아라 씨.
5: 네.
0: 자, 그때가 살짝 듣기에 엄청 어린 나이였다라고 들었는데 몇 살 때이셨어요?
5: 고난의 행군 시기는 94년도 이후부터 네. 이제 거의 시작했으니까요. 네. 저는 6살 때부터 거의 평탄했던 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6: 6살 때 고난의 생활을 시작했네. 어릴 때부터
5: 집이 정말 네. 빈대가 둘지어서 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콘크리트도 다 안 돼 있어가지고 바닥이 네. 그래서 막 먼지가 풀풀 나고 막 방이
0: 네 방이
6: 방에서
0: 네.
5: 그리고 가마나 막 이런 데 가마 부두막이나 네, 네. 이런 데 보면 가마 이 틈새에 불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0: 아~ 네,
5: 그 정도로 그런 그 정도로 좀 어려운 집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다 이렇게 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난 왜 이렇게 못 살까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6: 아니 근데 그렇게 네. 또 어린 나이에 또 삼촌을 또 뒷바라지까지
0: 삼촌 뒷바라지
5: 삼촌은 아 저희 삼촌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네. 영양실조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소를 잡으면 사형이에요 북한은 그러니까 삼촌이 꼬리만 살짝 자른 거예요. 꼬리만 살짝 잘라서 그걸 우려서 이제
0: 살아있는 소 꼬리를 잘라서
5: 그걸 이제 이게 웃긴 얘기긴 한데 그거를 이제 우려서 드셨는데 주변에서 그거를 고발한 거예요.
0: 아유,
5: 그래서 네. 고발해서 징역을 한 1년 살았어요. 근데 북한 징역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거의 쪽방에 진짜 한 그냥 누울 수도 없는 공간에서 한 옥수수 몇 알 정도 주는 그 음식으로
0: 네.
5: 1년을 버티다 보니까 영양실조에 엄청나게 된 패트 날라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제가 이제 뻥을 좀 잡아다니고 그때 제가 한 10살? 10살쯤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엄마는 중국 간에 만에 하면서 아빠랑 막 싸우고 외갓집 가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고 아빠도 이제 나가서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유, 아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 다 삼촌의 뒷바라지 하고 밥 해드리고 막 그래서 또 맞기도 하고 아픈 사람이다 보니까 또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토막 계속 저한테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가시가 여기에 박혀서 피가 줄줄줄줄 흘러. 근데 너무 혼나니까 아픈 것도 몰라요. 막 정신이 막 나가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1년을 살다가 삼촌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새엄마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엄마가 이제 중국으로 가셨고 이제 아,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 우리 자녀들 두 명, 저희 동생 한 명이 있거든요. 자녀 둘을 굶겨죽이겠다. 내가 갔다가 일주일만 있다 올게 하고 가셨는데 이제 소식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아빠는 이어서 이제 새엄마를 하셨고 네, 하셨는데 이제 하시면서 또 여러 이제 삶 속에서 거의 뭔가 모순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두만강 가서 빨래하고 막 근데 북한은 전 항상 손이 이렇게 막 터 있고 이렇게 막 여기 그 가뭄처럼 이렇게 막 쫙쫙 갈라져가지고 피가 막 고여 있고 항상 그랬었어요. 그래서 빨래하고 맨날 물에 손 담그고 또 추운 날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두만강은 또 얼면 도끼를 네. 가져가가지고 까고 거기서 빨래를 막 씻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이제 삶 속에서 이제 살면서 또 이제 새엄마한테서 이렇게 눈칫밥도 먹고 막 이런 저런 고생을 하다가 아빠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엄마 찾으러 가야겠다. 하고
0: 아빠가요?
5: 네. 네. 그리고 나가셨는데 행방불명 되세요. 어디로 가신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저기 또 막 거의 동양하다시피 막 떠돌고 막 이랬어요. 떠돌면서 제가 진짜 음식도 잘하고 밥도 잘할 수 있고 뭐 청소도 잘할 수 있고요. 막 빨래도 잘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뭐 예, 하루만 재워주세요 이러면서 저 동양을 막 거의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입양이 됐어요. 낮에는 속 염소 저보다 한 3배 정도 큰 염소였는데 제가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이제 산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풀 먹이고 예 그리고 저녁 때는 또 국수 장사를 해야 되니까 국수 방앗간에 가가지고 국수를 네. 또 만들어야 돼요. 그 국수 그 포대를 이제 배낭을 항상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그게 처음엔 한 30kg, 50kg, 70kg
0: 이렇게. 뭐라고요? 30kg요?
5: 네, 네. 이게
0: 30kg도 가벼운 게 아닌데.
2: 무거워요.
5: 저 제가 깡이 죽기 살기로 이거 어떻게든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기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 무게가 늘어나도 들 수 있더라고요.
2: 그러면은 엄마는 먼저 중국으로 탈북하시고 아빠도 행방불명되고 의지할 어른이 하나도 없이 입양까지 됐잖아요.
5: 네네네.
2: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탈북할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0: 그러게.
5: 실은 엄마가 브로커를 계속 보냈어요. 우리 딸을 좀 데려다 달라고. 근데 안 갔어요. 그때마다 왜냐면 브로커가 너무 이게 소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사람을 팔아먹고 막 그게 팔아먹었는
4: 그런 게
5: 막 간 빼고 피 뽑고 막 이런 소문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브로커가 다른 막 몇 명이 이렇게 왔었었는데 제가 항상 계속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때 그 새엄마가 무당한테 가가지고 점 본 거예요. 근데 점을 봤는데 아 우리 집 지금 염소도 도둑 맞았고 근데 아무래도 얘 때문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또 아 이때다 하고 해가지고 얘가 어떤 애냐면 하면서 되게 재수없는 애고 그래서 엄마 잡아먹고 아빠 잡아먹고 그래서 얘 아빠 엄마 다 죽었다.
2: 웬일이야.
5: 근데 저는 그때 유일한 희망이 아빠가 살아있다였거든요. 왜냐면 그 조선 땅에 진짜 거의 저 혼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동생 어디 외갓집에 갔지만 저는 거기 어딘지도 몰라요. 갈 줄도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그 희망을 살아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빠도 잡아먹었다고 하고 재수없는 애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그걸 이제 와서 그 남편한테 들려준 거를 제가 밥하다가 이제 듣게 된 거고 그걸 딱 듣는 순간 내가 왜 살지? 나는 왜 살아야지? 나 같은 애가 왜 있지?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잘못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려고 탈북한 게 아니고 그냥 괜찮다 이렇게 살 바에는 가다가 잘못돼도 괜찮다. 근데 진짜 그 엄마한테 데려다 주면 너무 감사하고 천운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걸 바라지도 않았어요. 잘못돼도 괜찮다라는 그 거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제 브로커 찾아가가지고 저를 엄마한테 데려가주세요 하고 이제 탈북을 하게 됐는데 다행히도 저는 엄마 만났어요.
0: 그게 몇 살 때였죠?
5: 12살이요.
6: 12살 때 어차피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게 아니 우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12살짜리 아이들이
0: 5학년이에요.
6: 그 죽을 각오로 강을 넘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말도 안 되거든요. 참 표현이 안 되는데 근데 중국에 가서 엄마를 만났다고 하셨죠.
5: 네네네.
6: 근데 사실 중국에서 이거 엄마의 생활 어떠셨습니까?
2: 그러게.
5: 저희 엄마는요, 그때 한창 따쏘뽕이라고 해가지고, 한창 그 탈북한 사람을 잡아내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공안이 항상 들이닥치고, 막 그랬어가지고, 집에 있어도 신발을 그냥 신고 그 창문 옆에서 바로 자거나, 언제든지 창문을 통해서 이제 도망갈 수 있게. 근데 그때 저희 엄마가 100일 된 아기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난 아기. 근데 그 아기를 안고 공안이 온다라는 소리 듣자마자 바로 그 맨발로 옥수수 같은 막 헤치면서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불안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신분이 없다 보니까.
0: 네. 제가 들으니까 그 중국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진짜요?
5: 네.
0: 중국에서요?
5: 네. 전 중국에서 듣게 됐는데 저희 엄마가 한 6년 정도 살았을 때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지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한국행을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이제 떠나셨고 가보고 안전하면 데리러 올게라고 했어요. 그래서 떠나셨는데 1년 지나도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고향도 아닌데 그렇죠. 중국 땅에서 호적도 없이 북송되면 그냥 바로 이제
0: 어떻게 될지 몰라요.
5: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정말 그 1년 내내 불안에 떨면서 이제 산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진짜 정말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그렇죠. 진짜 그 지옥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 편의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편의점 사장님이 조선족이셨는데 그분이 항상 저를 이제 관찰을 하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한번 와보라고 그러셔가지고 갔더니
4: 왜 이렇게 항상 이 어린애가 이렇게 어둡게 하고 다니냐. 도대체 무슨 네네네. 일이냐. 그래서 제가 저희 얘기를 어떻게 함부로 얘기는 못했지만 조심스럽게 그래도 제가 이제 북한에서 왔고 엄마가 한국행을 결정해서 갔는데 1년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왔다라고 하니까 그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남과 북이 있다. 한반도라는 나라가 있는데 네. 남과 북 중에 뛰어나게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축복받은 나라다. 엄마가 거길 간 거는 너무 잘된 거다. 그리고 너 지금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 들어줄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는 하늘님은 북한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죠. 네. 들어는 봤지만 하나님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 하면서 이제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게 간절한 건 엄마를 보내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 버려질 수가 없어요. 네. 혼자 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창문을 보면서 항상 손을 계속 이렇게 쥐고 두 손 모아서 항상 기도를 한 일주일 정도 했어요.
0: 일주일? 네.
4: 일주일 동안 딱 했는데 그 일주일 되던 그 밤에 네.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0: 어디로?
4: 저 엄마한테 저희 사감 숙소에 사감 선생님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제가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막 저를 막 이렇게 와봐라면서 엄마다 하면서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0: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4: 그러니까요. 근데 그 순간 전 엄마를 만났다는 그러니까 엄마가 드디어 왔구나라는 그것도 너무 네, 반갑고 좋았지만 네, 네. 더 감사했던 거는 진짜 하나님이란 분이네. 그런
0: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네네네. 네, 네.
4: 그래서 딱 전화를 받아서. 받았는데 엄마가 제3국을 통해서 너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올 텐데 네. 많이 위험할 거다. 근데 위험한 순간마다 기도해라.
2: 엄마도
4: 엄마도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이랑 내가 무슨 인연이 있나 보다.
0: 통했어.
4: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알겠다 했더니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알겠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알겠다 했더니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하나님 뭐 이 길을 가는데 이렇게 무사히 통과하게 하시고 네. 하면서 마지막에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을 해야 된다.
2: 아멘 해야 된다. 네. 네.
1: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듣는 시간이
3: 지금 완전 소름 돋았어요.
2: 그러죠.
3: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타이밍 자체가 네. 이거는 정말 영적인 소리인데 의지할 거 하나도 없던 소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너무 귀하다.
2: 세상에. 아니 그럼 한국에 그 이제 오는 탈북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읍조리면서 오신 거예요?
1: 네네네.
2: 며칠이었어요? 탈북 가는 그 과정이?
1: 중국에서 또 중국 끝까지 가는 게 거의 일주일 정도.
2: 일주일.
1: 아, 그래서 그 통과할 때마다 계속 그 민증 검사를 하는 거예요.
2: 네네네.
1: 그럴 때마다 자는 척 하거나 말을 못 하는 척 하거나 화장실 가버리거나 막 이러면서 중간에 계속 외우다시피 그래서 하나님 저를 못 보게 해주세요 못 보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계속 이거를 이제 주문처럼 거의 외우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3: 의지할 게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1: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진짜 믿었어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진짜 보호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3: 믿음이 역시. 믿음이 일하네.
4: 그러니까. 근데 사실 간증하면 내가 얼마큼 고생했어요를 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라 씨의 간증은 내가 얼마만큼 많이 받았어요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전혀 다른 느낌으로
3: 다가오기는
4: 해요. 그런 면에서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지금 이끌고 계신 게 너무 확실한데
1: 맞아요.
4: 어떤 비전을 품고 계신가요?
2: 비전.
1: 지금 비전이라고 하면 제가 전할 수 있는데 제가 복음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곳에 순종해서 서는 거
3: 그러니까
1: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순종하는 게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 100% 그냥 달려갈 수 있는 거 그게 그냥 저의 비전인 것 같아요.
3: 엄청난 울림이네요. 맞아요. 비전은 우리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2: 주시는
1: 네.
2: 그 주신 비전이 순종이라
3: 순종으로 반응하면 되고 우리는
2: 야, 뭐 순종하면 뭐 주신 달란트가 어마무시해서 이제 앞으로 쓰실 일이 더 많아지시겠네요. 그죠? 사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3: 우리
2: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아서 또 우리 많은 일들 하겠다고 마음을 먹잖아요. 우리 아라 씨 덕분에 또 우리 도전되는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감동적인 이야기 저희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 북한의 지하 자원에 관한 이야기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영 씨가, 그죠? 아까 그 탄광에서 일을 했던 그 경험이 그 무슨 막 자원이 계시는데 분명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있으시죠?
5: 네.
2: 분명 있으실 것
5: 같은데. 저희 쪽에는 이제 갈탄 탄광밖에 없습니다.
2: 갈탄.
5: 네, 이제 우리 아라 씨가 있었던 회령부터 시작해서
2: 네.
5: 그 아오지라고 하는 613 거기까지 두만강을 끼고 있는 그쪽에는 갈탄이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다 탄광 연합 기업소들이 뭐 1급 기업소, 2급 기업소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2: 네,
5: 네. 네 이제 저희 쪽에도 이제 연합 기업소, 북부 탄광 연합 기업소, 뭐 2급 기업소
2: 네.
5: 이렇게 됐었는데 제가 사실 그 전문학교인가 1년을 갔다가
2: 네.
5: 이제 중퇴를 하고 오니까 제 문건이 탄광에 가서 똑 박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뭐 이제 1년 동안을 기능공 학교에서 그 생활을 시키는데
2: 네.
5: 6개월은 공부를 시키고 6개월은 현장 실습을 시키는데 그게 400m, 450m 들어간 막장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2: 막장 체험.
5: 네. 근데 그 막장 체험은 그나마 좀 쉽게 끝났는데 나중에 선전된가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또 혁명화로 또 이제 내려가라고 해서
2: 네.
5: 전차원 전공으로 한 3개월 동안 전차를 직접 몰아본 적이 있거든요.
2: 그 지하 탄광 들어가는 전차를 몰았다고요?
5: 아, 그러니까 사갱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북부 탄강 그쪽은 거의 다 수직갱입니다.
6: 수직갱.
5: 수직갱으로 그 일제 때 쓰던 탄강 외래어를 그대로 써요. 우리는 엘리베이터 하는데 탄강에서는 이 엘리베이터라고 안 하고 케이지라고 불러요. 케이지를 타고 400m 수직갱으로 들어가서 거기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에 이제 전차라든지 광차라든지 실차라든지 공차가 쫙 있어요. 그러니까 전차 운전공은 승차공하고 함께 그 전차를 끌고 막장까지 거기 한 4km가 될 때, 10km가 될 때가 있어요.
6: 지하에서?
5: 네, 요렇게 좁거든요. 요만해요. 쫙 달려가지고 거기 가서 공차를 실어다 주고 나올 때는 실차를 끌고 네. 거기 입구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550 권양기 운전공이랑 신호공이 사인을 하면서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저희가 이 배터리 있잖아요. 네네. 그게 원래 중국 거는 거의 한 10시간 가는데 북한에서 만든 이 축전지는 6시간 가면 불이 뿜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써서 위에 있잖아요. 네. 이 전기선 그거를 이제 탁 잡아 줄을 잡아당기면 그게 이제 합선을 일으키면서 쫙 이렇게 하면서 앞에까지 한 10km 아니 뭐 10m 20m까지 쫙 보여요. 그럼 아 저기 내 하백들이 떨어졌구나 이러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안 그러면 탈선되거든요.
6: 그렇지.
5: 네,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내가 이거 이제 빨리 그 바깥으로 나가는 게 나의 그 최종 목표다. 이제는 뭐 이제는 다 잘못했다 하고 그냥 내 잘못이라고 빌고 그냥 어떡하나 바깥에 이제 난장이라고 하는데 난장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탄강 막장에 들어가니까 우리 아라씨처럼 이쁘게 생긴 우리 전주옥씨처럼 이쁘게 생긴 이런 여자들이 막 수건을 던지고 벨트 컴퓨터 운전하는데 저보다 더 힘든 거예요. 콧구멍 안이 새까매요. 아이고. 왜냐하면 석탄이 채탄광들이 이제 석탄 막 해면 그걸 벨트 컴퓨터라고 해서 걔네가 막 운전을 해가지고 이 석탄이 벨트 컴퓨터를 타고 이제 공차에다 실을 수 있게 막 이쪽으로 부려진데 거기 먼지가 눈이 안 보여요. 해가지고 근데 거길 구경을 해보고 이야 쟤네에 비하면 나는 아예 꽃이 없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6: 야,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탄광이나 광산 같은 데 보면은 환경이 참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북한은 전기가 또 귀하기 때문에 그쵸. 공급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안전장비도 많이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험하게
3: 극한
6: 직업을
3: 아주 극하다.
6: 하셨네요. 네.
7: 저 상태 얼마나 거기 직업이란 게 탄광 광산 안 가겠다 했으면 이제 사람 집단 진출이라는 막 시키겠습니까? 저도 저희 시집이 몽땅 해상강산 태생이랑 시아버지는 차관기 운전공 시누이는 이제서는 벨트 컨베이어 운전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누이 남편들은 다 이거 차관기 하는데 시아버지도 그 기폐증이라고 폐돌이 차 이렇게서 시아버지 돌아가셨지. 시어머니는 이 다리 관절염 류마티성 관절염이라는 것 같아서 거기에서 무릎에 진짜 이렇게 빼진 것 같아서 못 봤습니다. 너무 그 앉아서 강산에서 한데 다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리고 한국처럼 뭐 안 좋은 뭐란 게 없단 말이야. 쌀이 모자일 테니까 쌀이를 하시죠. 쌀이나무. 네. 그걸로 한 쌀이 강부 모자. 아마 지영이도 아마 그 수업 안 좋은 말이야.
3: 비닐 모자.
7: 어, 제대로다 그래도 그거는. 쌀이 모자. 이 정도 열악합니다.
4: 아, 근데 이렇게 북한 자원 얘기 듣는데 네. 또 안쓰러운 얘기도 있긴 한데 네. 제가 또 너무 속물스러운 걸 또 물어봐야 되는 데
6: 뭐예요?
3: 물어야죠.
6: 물어 목사님.
4: 금이 그렇게.
6: 아, 금
4: 북한에 금이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6: 진짜
7: 많아요.
6: 매장량이.
7: 북한의 금 매장량이 2천 톤?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매장량 8이다. 근데 저는 그거는 인정이 가는 부분인데 각 도마다 금이 안 나오는 건
6: 정말요?
7: 광산이 없어요. 합포광산이라고 하는데
3: 아, 그건 유명하지.
7: 네, 아니 그러니까 합포광산이라는 게 금을 캐는 건데 저는 양강도 같은 거는 보천군에 시흥군에 보이부 금장이라고 있었어요. 국가보이부가 운영하는 금광산이 있었는데 네. 저는 집에서 금을 뽑았거든요.
6: 집에서요?
7: 사실은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직장이 광산에 대해서 일을 했는데 저는 그 저희 남편이 금장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금을 갖고 오는 사람들을 거 중간에서 가져가지고 국경에다 팔고 이런 거 했는데 네. 한번 보니까 그 보이부 금장에 있는 사람이 와서 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제시기에 파먹던 금 노다지를 발견했는데 그걸 이제 북한에서 다 폐경을 시켰는데 찾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금돌만 딱 해오겠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마감기를 당신이 만들어가지고 네. 우리가 금을 여기서 하자. 그래도 남편이 조금 그 재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라. 저는 잊혀도 안 지는데요. 인민군대 배낭에 금돌을 요만큼 캐왔는데 30kg예요.
6: 와.
7: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제 시기에 했던 그 갱들을
8: 북한이 이제 해방이 되면서 도로 폐강을 시켰는데 그 옛날부터 그 금강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잖아요. 네. 야 저쪽으로 골목을 싹 돌면 저기 일본 아들이 패먹던 게 있다 하니까 아버지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이걸 가지고 가서 금돌만 이렇게 캐왔는데 저는 그 금을 막 돌리는데 거기다가 수은을 집어넣어요.
5: 맞아요.
8: 그럼 수은이 막 돌고 마지막에 그 금이 다 이렇게 걸쭉하게 나와요. 그걸 이제 소년단 넥타이 있잖아요. 예, 소년단 넥타이라고 약간 이렇게 빨간 건데 수은을 잡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수은을 넣고 꽉 자면 이만한 덩어리가 나와요. 그걸 그 불삽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넣고 그 불이 막 붙는 하루 안에다가 넣어요. 그러면 수은은 싹 날아가고 화금이 남아요. 이렇게 그걸 도드라프 가지고 쫙 녹여요.
5: 이렇게. 터치.
2: 몇 그, 그램 정도
8: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한 번에 막 40g, 50g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한국에 와서 우리가 24K를 순금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북한은요, 이제 그 평안남도의 성은강산이 제일 금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한 70%예요. 그러니까 18K 이상이고 양강도 같은 경우는 대체로 14K가 나와요. 그러니까 금 색깔이요, 새노랗진 않아요. 약간. 근데 그걸 팔면 진짜 그 100원짜리 돈 이만큼씩 들어오면 그렇게 한 몇 년을 해서
3: 엄청 얼굴 밝아지시는 거예요. 북한에 금이 그렇게 많으면
8: 금이 정말 많아요.
3: 다 부자되는 거 아니에요?
5: 땅 파면 금이 없어요?
6: 없어요.
2: 몰라요. 우리는 금이 금강산인지도 몰라요.
8: 북한은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보면 그 강 요변에 딱 무슨 이렇게 그 조개가 이렇게 구멍을 낸 것처럼 볼록볼록 계속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 물에서 사금을 나느라고. 그러니까 사금이 나오면 저 사금도 해봤거든요. 막 이렇게 자면 사금이 보여요. 그럼 그걸 이렇게 발목에다 묻혀요. 네. 이렇게 묻히고 마지막에는 새파얀 철에다가 떨궈요. 근데 진짜 금이 많거든요. 난 지금도 사실은 많이 캐먹었지만 아직도 북한은 금이면
5: 노다지는 일단은 김정은이 다
8: 단속이에요.
5: 그리고 그거를 국민들이 계속 본인이 가져가요. 김정은이 돈이 없을 때 금 팔아서 돈 번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네 그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 사실은 노다지는 사실 다 국가 거고요. 나 발견된 땅 바로 김정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치. 그렇게 되고 사금도 이제는요 캔 걸 거기서 또 캐고 또 캐고 이제 몇 번씩 사람박질 한 거예요. 그래서 금이 많긴 하겠지만 그 장비가 다 들어가서 캐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손으로 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에게 가기에는 사금꾼들 하루 보러 사러 먹어요. 오늘 0.1 했다 0.01 했다 이러거든요.
7: 근데 이 금이라는 것도
5: 쉽지도 않아요.
6: 아유야야 천장 우리 북한 가자. 금 좀 캐자. 안 되겠어.
5: 갔다 올게요.
6: 금 좀
7: 갔다 올게요. 너무 힘들어.
6: 아유 나 말해서 뭐 캐.

0: 노출이 돼가지고 오래 못 살았다 이런 소문이 나서 북한은 우라늄이 많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천이 많다. 근데 저걸 사실은 다른 나라에다 팔아먹으면 큰 돈인데 네. 이게 국제적으로 불법이어서 못 팔아먹는다. 저희는 그렇게 소문을 들었어요.
1: 사실 군도 다 이제 국가 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파는 거 권리잖아요.
0: 불법이에요.
1: 다 뺏기고 다 감옥 가야 돼요. 근데 뒤에서 몰래.
2: 그렇지.
3: 아니 근데 지금 들어본데 광물이 엄청 많잖아요.
4: 많죠. 네.
3: 혹시 북한에서 저희가 생소할 만한 그런 금속이나 자원을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2: 이것도 사실 제가 여기 와서 꼭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 2013년 때 그 정도에 무명초가 북한에서 이게 금보다 비쌌어요. 진짜로.
4: 무명초가
2: 뭐냐면요. 위에 싹이 없어요. 가끔 버섯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데 그거는 잠깐이어서 싹이 없는데 네. 땅속에서 개똥인가 돌똥인가 네. 처럼 생긴 똥감자 똥이 같이 생긴 그런 게 땅속에 있어요. 그래서
4: 식물 네. 식물 같은 거
2: 아니 아닙니다.
4: 식물이 아니에요?
2: 아니 식물이야. 이거 사실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0: 쉽게 말하면 네. 한국에서 봤어 내가.
4: 네 보셨어요?
0: 이걸 네. 네. 강원도 가니까 네. 이걸 생긴 게 어떻게 될까?
4: 네.
0: 그 영접뽕에 영접똥찌 있잖아요. 영접하면 그 찌꺼기 때가 그날 그것처럼 생겼어요.
2: 개똥처럼 생겼어요. 진짜 못생긴 감자. 개똥처럼 생겼는데 이걸 어떤 데 파면 감자 막 밭처럼 파는데 진짜 많이 판 사람이 50kg 판 사람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1: 식품이에요?
0: 아니 이거라고 뿌리.
2: 아무도 몰라요. 이거를 중국에서 사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체 어디에 쓰냐면 보약이다 무슨 뭐다 하는데 몰라요. 그래서 이걸 알아요. 약이면 먹거나 하는데 모르니까 일단 중국에 파는데 한 덩어리만 팔아도 그날 더 큰 돈인 거예요.
4: 아, 진짜?
2: 근데 제가 이게 뭐냐 해서 여기 와서 봤는데 닮은 걸 하나 찾았어요.
4: 뭐예요?
2: 세계 3대 진미. 뭔지 아세요?
4: 3대 진미?
2: 네.
4: 3대 진미.
5: 3대 진미?
2: 중에 하나가 그거 있어요.
4: 아빠 얘기 좀
2: 해줘. 트러플.
4: 저 트러플 봤어요. 그
2: 버섯.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4: 네네.
2: 저건가? 하고 해봤는데 생긴 게 나중에 보세요.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마 그 사촌인지 아닐까 싶은데 그 이후에 제가 한국에 와서 막 찾아봤어요. 그때쯤에 중국 심양산 트러플이 엄청 싸게 나왔어요. 설마 왜 북한 심양까지 다 물건 들어가거든요.
4: 네네.
2: 그건가?
4: 그러니까 제가 무슨
2: 그게 제 심정입니다. 제 심정입니다. 네, 한국에서 봤어요.
5: 트러플을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봤는데 요만한 알 3개가 20만 원. 20만 원이에요.
2: 근데 북한에서 느끼기에도 요만한 거 하나 봐도 그 정도의 체감에 네, 돈을 맞죠. 버는 거예요. 진짜로.
1: 진짜 북한의 지하자원과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한의 기술이 딱 만나서 시너지가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진짜. 사도국가가 진짜 어마어마한
0: 일났지.
4: 일났죠.
0: 일났지. 보지 않아도 삼천리 아닙니까?
4: 아쉽다.
0: 성범의 삼천리니까 나는 네. 한국에 와서 되게 놀랐던 게 단을 캐는 사람을 보지는 못했는데 온 나라가 뜨뜻하게 나지. 이게 네. 다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그러잖아요. 북한에는요. 한 번도 세계에다 공개적으로 우리의 얼마 있다. 정상국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정치를 국제사회에 알려요. 근데 그건 다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자체도 이게 이 잔에 어느 만큼 있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 있기는 한데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이제는 또 이제 우리가 저 꼭대기에서 다 이렇게 보고 이제 차라리 국제사회에서 더 북한의 지하자원을 정확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북한은 발굴하지 못한 미개척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적 지원이 있고 거기다 또 인적 지원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기술까지 합치면 저 트럼프 아저씨한테 세관비 낮춰주시오 할 일이 없잖아요.
1: 맞아요.
0: 네.
4: 빨리 남가분이 협정했으면 좋겠네요.
0: 네. 너무
4: 재밌는 것 같아요. 캐오고.
5: 네.
4: 자,
5: 오늘은 그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해서 다양한 우리 시선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목사님 어떤 생각 드셨어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3: 너무 아깝고.
5: 아깝다.
3: 네. 또 너무 짠하고.
4: 짠하다.
3: 네.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드는 것 같아요.
4: 네.
3: 그 북한과 남한을 하나님께서 나누게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4: 그렇죠.
3: 하나로 창조하셨잖아요. 네. 진짜 그날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더 기대가 되고 또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저는 막 요즘 K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뛰거든요.
4: 네.
3: 이 K문화가 얼마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파급효과가 큰지 모르거든요. 그때 진짜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된다면 와 진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2: 맞아요.
3: 저 영국까지
4: 와,
3: 그 복음의 대로 뭔가 이어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떨립니다. 빨리.

0: 아멘.
1: 아멘.
2: 아멘, 아멘, 아멘.
3: 복음의 대로.
2: 그러니까, 복음의 대로. 자, 오늘 또 처음 함께 해주신 우리 아라씨, 오늘 어떠셨어요?
4: 네, 정말, 저는 실은 이렇게 좀 두려웠었어요.
2: 왜요?
4: 제가 북한에서 온 지도 되게 오래됐고, 어린 나이에 왔기 때문에 내가 뭐 나가봐서 뭐 할 말이 있을까. 그래서 실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그랬는데, 네. 또 이 자리를 이렇게 진짜 와보니까, 아, 정말 제가 간증할 때 항상 북한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부탁, 기도 부탁을 많이 하는데, 이 방송이 진짜 대외적으로 북한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는 방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잊혀져가고 다음 세대가 계속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점점 잊혀져가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2: 네,
4: 그래서 너무 귀한 방송이다. 또 이 자리에 또 있는 것도 너무 영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우리 송주 씨가 엄청 뒤에서 박수를.
5: 아, 딸이에요?
6: 세균하다.
2: 그러니까.
6: 이거 제가 말 한마디 하면
5: 솔직히
2: 네.
6: 실물을 처음 보거든요.
2: 그래요.
6: 그리고 제가 네. 뭐 7월 달에 북한 이탈 주민의 날 행사를 취재하러 갔는데 네. 아라 씨가 청년 포럼에서 발언을 했어요.
2: 오.
6: 아니 근데 그날 그 행사장에 양쪽에서 북적북적 했거든요.
2: 네.
6: 근데 그 청년 포럼 하는 그 개설 그 공연장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라씨를 보러 온 거예요.
2: 아,
6: 네. 근데 말씀을 하신 거 제가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사에다 제가 반영을 했는데
2: 네.
6: 점점 보니까 너무 딱 빨아지고 그리고 너무 일단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네. 그런 발언들과 근데 언어를 통해서 제가 네. 제가 찔렸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교회 삶을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2: 네.
6: 제가 조금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약간 좀 그런 단계거든요.
2: 아, 그래요?
6: 아, 그래서 아라 씨 얘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 너무 와닿고
2: 네.
6: 그리고 일단은 너무 예뻐서 저는 탈북민들 속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아요.
2: 아, 네.
6: 네. 너무 사랑하고 네.
5: 영혼육이 다 이뻐요.
3: 받은 거죠.
2: 네. 아, 그러니까.
3: 저도 솔직히 지방에 있다는 핑계 대고 그 일하는 주변에 교회 없다는 핑계 대가지고 주일에도 사실은 안 나가니까 솔직한 소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오늘 알아 소리 탁 들어가 야 내가 알아 솔직히 엄마 뻘 우리 아들하고 나이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 엄마 뻘인데 엄마가 자식인데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감동을 받는 게 저는 오늘 진짜 너무 좋았어요.
5: 네, 아, 너무 좋으세요.
2: 다들 도전을 받으시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라 씨가 이제 앞으로도 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같이 풀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한 시간이 훌딱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그 지하자원 이야기를 꺼내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가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옵니다.
5: 아멘.
2: 자 시청자 여러분 모두 정금같은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잘해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미입니다. 목사님,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게요. 예, 예. 사람의 본색을 다 드러내게 하는 것 같아요.
0: 본색도 그렇고 지금 훈련 기간이죠.
1: 훈련 기간인데 아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꼭 나여야만 하는가라는 그리고 원망도 하게 되고요.
0: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1: 그런데 나만이 생기는 일 같죠? 네.
0: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고난에 대해서 네. 바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심은요. 네. 우리를 근심시키시고 고생시키는 거 원치 않으신다. 그리고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의 여정 속에 이끄시면서요. 말씀대로 사는지 아니 사는지를 확인해 보시려고 하셨고요. 네.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시험하시고 낮추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하시고 낮추셔서 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축복이죠.
1: 그거를 네, 네, 네.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거죠. 예.
0: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형통한 삶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네. 때론 고난도 실패도 어려움도 질병도 네. 허락하시지만 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축복이다.
1: 네. 자 오늘 그런 코스를 지금 밟고 어떻게 보면 축복의 자리에서 저희 간증하러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0: 유치원 선생님이 된 거잖아. 아,
1: 준비를
2: 뭘 준비를 했어요?
1: 네, 퀴즈.
0: 아, 퀴즈.
1: 네,
0: 4강 9천.
3: 사자성어처럼.
2: 물이랑 강가에 둘이서.
3: 근데 이거 누가 그런 생각을 했나? 하나님의 딸.
0: 하나님의 때에 제가 맞춰서 준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 네, 개그우먼이자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손별이 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3: 손별 이름도 이쁘네요.
2: 예, 그러니까요.
0: 감사합니다.
2: 본명이에요?
0: 네, 제 본명입니다.
3: 근데 우리 이성희 선생님처럼
4: 네.
3: 아담하고 좋은 개그우먼이 나오셨어요.
0: 아우, 칭찬 감사드립니다. 네, 아담의 계보를 잇는.
2: 아, 아담이에요? 네. 키가 아담, 어떻게 돼요?
0: 151입니다.
2: 아이, 그럼 다행이다. 나보다 작아.
3: 그래요?
2: 네. 박나래랑 키가 비슷한가 봐요.
0: 제가 알기로는 김준호 선배 말씀하시는 예, 예. 그 박나래 선배가 150이 안 되신다고 들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2: 아, 우리 작은 것들끼리도 네. 이런 게 있습니다.
0: 예, 맞습니다.
2: 지금 그러면 개그우먼도 하고 크리에이터도 하고 두 개 다 하는 거예요? 아,
0: 네, 이제 개그우먼 하다가 네. 이제 개그 콘서트가 이제 조금 그렇게 되면서
2: 예.
0: 저는 지금은 이제 유튜브 쪽으로만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3: 네. 그럼 유튜브 하면 구독자들 있잖아요.
0: 네.
3: 구독자들이 몇 명 정도?
0: 지금 31만 명.
2: 오.
0: 됐습니다. 네.
3: 구독자가 31만 명이면은
0: 네.
3: 막 구독 횟수는 막 100만 정도 막 가고 막 그러나요?
0: 잘 나올 때는 100만까지 가고요.
2: 네.
0: 지금 총 조회수는 거의 1억 뷰 정도 나왔습니다. 네.
2: 크리에이터로 전향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0: 제가 원래는 이제 개그 콘서트 2016년에 네. 신인으로 그때 데뷔를 하고 2년의 계약 기간이 있어요.
2: 네,
0: 그때 2년
2: 그렇죠.
0: 동안 계약 기간 동안 활동을 하다가 제가 좀 공채 때 또 했던 코너를 너무 피디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2: 예.
0: 제가 또 코너를 동기들 중에 가장 먼저
2: 했어요.
0: 메인으로
2: 네, 어떤 코너였어요?
0: 헷갈린 뉴스라고
2: 예.
0: 네, 북한의 사정을 좀 개그로 풀어서
2: 예.
0: 좀 알리는 그런 코너였거든요. 근데 뉴스 앵커를 제가 하게 된 거예요.
2: 네.
0: 제가 북한 말로 공채를 합격을 했거든요.
2: 아,
0: 네.
3: 북한 말로요?
0: 네네네.
3: 그럼 잠깐만 북한말 한번 표현해보실래요?
0: 아, 예. 공채 때 했던 잠시인데.
3: 예.
0: 이야, 이것이 남자 손에 회수라는 것이로구나요. 내래 이런 거 세울 줄이야. 아유, 정말 떠올린다, 이야. 뭐 이런 거였어요. 예. 회사의 텃본으로 들어가는.
2: 네네.
0: 처음 공채 들어간 지 한 5개월도 안 돼서.
2: 네.
0: 첫 코너를 하게 돼서 기대도 너무 많이 받았고
2: 획기적이었네요.
0: 네, 그래서 예. 피디님께서 너무 믿어주셔가지고 저를 제가 조금 일찍 무대에 서다 보니까 좀 한계에 많이 다다르기도 했고 또 네, 선배님들, 뭐 피디님들 기대도 많이 이제 받다 보니까 제가 부담을 좀 많이 갖게 됐었어요.
2: 네.
0: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나고 뭔가 다른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나와서 이제 연극도 해보고 어린이 뮤지컬도 해보고 했었는데 어린이 쪽이 너무 제 적성에 맞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그렇게 어린이 뮤지컬을 계속 하던 중에 SBS 개그맨 선배들이 하는 그 100만 채널이 있어요. 급식왕이라고. 거기서
2: 네.
0: 이제 선배님들이 저를 불러주셔서
2: 예.
0: 제가 거기에 캐릭터로 출연을 하게 됐고 좀 인기가 많아지면서 제 개인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2: 그러면 어린이 채널인 거네요?
0: 네. 주로 구독층이 10대 초등학생들이 많이 봐요.
3: 근데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2: 예.
3: 예. 너무 친근감 있게 이렇게
2: 네.
3: 접근할 수
0: 있어요. 예. 키가 일단 비슷해서 애들이 친구처럼 느끼는 게 아닌가.
3: 맞아요. 친구처럼.
0: 네.
2: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우리 키 따라잡아요.
3: 맞아요.
2: 애들이 워낙,
3: 워낙 커져서.
0: 맞아요. 예. 키뿐만 아니라 다 커요.
2: 예.
3: 그럼 지금 활동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0: 네.
3: 아모리 TV?
0: 네네.
3: 그것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0: 아, 일단 이제 제가 캐릭터가 실수를 많이 하는 학생 캐릭터예요. 그래서 급식왕에서는 교복을 입고 나왔었는데
2: 네.
0: 이제 제 채널에는 그냥 일상, 강우리의 집에서의 일상이나 뭐 밖에서 일어나는 실수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 이런 걸 약간 시트콤 형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2: 아, 예. 유튜브를 하면 도대체 얼마를 버나를 제일 많이 궁금해들 하는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유튜브를 뛰어들기도 하고
0: 네.
2: 근데 어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나요? 그 정도 뷰가 되면. 네.
0: 사실은 구독자보다 조회수에 따라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왔다, 이 영상이. 네? 그러면 그 달에는 조금 수입이 괜찮고 또 다음 달에 만약에 조회수가 그만큼 안 나왔으면 조금 떨어지기도 합니다.
2: 네.
0: 일단 같이 하는 친구들 출연료 챙겨주고 뭐 같이 하는 PD랑 다 이렇게 편집자도 있고 이렇게 챙겨주는 데는 크게
2: 나눠서.
0: 네, 어려운
3: 근데 조회수가 많아져야 광고 영상이 뜨는 건가요?
0: 아, 그 기준이 있는데요. 네. 처음에 채널을 개설하면 네.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네. 아마 시청시간이 4000시간 이상 돼야 네. 수익 승인이 떨어져요, 유튜브사에서. 그럼 그걸 또 받는 데까지 오래 걸려요. 그 네. 수익 한 달 정도 또 소요가 되고 네. 그 이후부터 영상에 이게 붙기 시작합니다, 광고가.
2: 네. 우리가 유튜브 할 것도 아닌데 그렇죠. 되게 관심을 많이 갖네요. 예. 제일 반응이 좋았던 컨텐츠는 뭐였어요?
0: 제가 초창기에 예. 조금 애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캐릭터들 따라하는 영상을 많이 했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도라에몽을 따라했던 예. 제 이름이 방울이라서 방울에몽 해가지고 예. 실제 만화에선 도라에몽이 약간 주인공 도와주고 예. 착한 역할인데 예. 좀 악덕 도라에몽으로 해가지고 예. 방울이 괴롭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애들이 예. 이제 도라에몽도 도라에몽인데 방울에몽으로 이 캐릭터를 많이 기억해주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방울이랑 방울에몽이랑 제가 분장해서 하는 건데 예. 애들 반응 보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네.
2: 그 마이캣 키우기?
0: 미어캣, 네.
2: 미어캣? 네. 그건 뭐예요?
0: 최근에 예. 저희가 그 미어캣 카페라고 해가지고, 카페에서 이제.
4: 미어캣이랑 동물들 같이 유명한 카페.
2: 미어캣이 뭐예요?
0: 그 조그만한 사막에 사는 이제 동물인데, 이게 세우고, 네네네, 이렇게 세우고 정찰 보는
3: 미어캣이.
0: 미어캣이요.
2: 아, 네. 그 라이온 킹.
0: 아, 맞아요. 티몬과 품바.
2: 예, 예.
0: 네.
2: 아, 걔네들이에요.
0: 티몬이요. 네. 아. 데리고 와주셔서 예. 저희 집에서 촬영을 하고 영상을 올렸는데 네.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2: 신기하니까.
0: 네. 저도 진짜 키우고 싶더라고요.
2: 아, 진짜?
0: 너무 귀여워서.
2: 똘똘해요?
0: 똑똑해요. 그래요? 호기심도 많고.
2: 오.
0: 네. 되게 귀여웠어요.
3: 특히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가지고 네.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0: 네.
3: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구독하고 그럴 것 같은데?
0: 아, 네, 최근에 애들이
3: 많이 늘지 않았어요?
0: 네,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네. 영상을 이제 많이 봐주어서 조금 올라가긴 했었어요.
2: 네. 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방울이 TV?
0: 네.
2: 그 TV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0: 네. 네,
2: 우리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예, 예. 요새 유튜브는 어떻게 만드는지 구경 한번 해보시죠. 같이 가보겠습니다.
5: 예. 방울이의 하루.
6: 오늘의 주제! 매주함!
7: 저게 뭐예요?
6: 매일 매자, 주와 주자, 함께 함자다! 매주, 매일 주와 함... 드디어 이렇게 방송해서 한번 올 줄 알았다!
8: 유튜브 열풍! 31만 구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크리에이터 방울이! 요즘 아이들 유재석, 이효리, 디는 몰라도 방울이는 알고 있다!
9: 안녕하세요, 방울 누나. 저 페미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렀고요.
10: 아, 됐어요!
9: 집중! 방울이 요즘에 유명해.
10: 방울이 말지! 방울이!
9: 완전 팬입니다. 저번에 방토리 영상도 봤는데 내 사랑입니다.
8: 인기 열풍 방울이 TV 제작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화기애애한 촬영 분위기 속 배우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는 방울이. 오늘은 어떤 촬영 중인지 궁금한데요.
11: 너도 그
0: 지금 저희 학교 컨셉으로 해가지고 저 캐릭터 살려서 같이 어떤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약간 애들 공감대를 하다 보니까 여학생들끼리 서로 친한 친구 가지고 내가 더 친해 하고 싸우잖아요.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12: 언니! 언니! 언니! 저랑 사탕 드실래요?
0: 아니, 굳이 사탕 먹지 말고 그런 것이 차차차로 춥신다.
8: 배우들의 명품 연기로 흡입력과 감정이입은 100배. 자연스레 웃음 번지는 촬영 현장입니다.
0: 네, 같이 좀 오래 알았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저희 같이 연극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밤새서 같이 연습하고 이럴 때여서 그때 사실 주일에도 공연이 있는 날이 많고 해서 같이 이제 교회 갈 수는 없었지만 제가
7: 늘 친구들 잘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11: 막 기타 회의하고 얘 살리기로 했는데 피스톤도 이러고 있어. 야 외준이야.
13: 그러면은
7: 장점이라서 같이 돼.
13: 나는 다 막편을
8: 많은 애정과 관심에 힘입어 열심히 가득한데요.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 멋지네요.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었는데 누구세요?
14: 좋아요. 방울TV PD이자 물미역 선생님을 맡고 있는 윤혁준입니다.
15: 안녕하세요.
14: 왜 이렇게 역색 싶은지 없는 거야.
8: 연기뿐만 아니라 방울TV 연출까지 다재다능한 보물 같은 분이네요. 방울이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15: 사실 크리스천 아니지만 그 진짜 제가 이 방송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방울이가 선배님께서 매주 그렇게 전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우리 채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잘 된다. 어?
14: 그럼요. 저희 어머니, 최순자 목사님께서 친구들 언제 교회에 오냐고. 저희 엄마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8: 은연중에 흘러나오는 복음의 메시지. 그녀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집니다.
14: 나 손별, 아니 방울이. 어? 아니 손별, 너 뭐지? 아무튼, 내 인생 29년. 나를 보는 친구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15: 나 거울 또 봐.
16: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비슷해요. 네. 왜냐면은 어제 아침에 나한테 소품을 다 놓고 나오잖아.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워주실 거기 때문에 늘 부족한 채로 살고 있습니다.
15: 너무 부족한데요?
16: 많이 부족해요. 우선 일상적인 면에서 되게 주변 사람들을 진짜 잘 챙겨주
14: 아닌가 봐요.
16: 오늘 아침에 라면 같이 먹고
14: 아침에
15: 하나님의 딸. 왜냐면 좀 저희한테도 약간 그런 기운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믿어야 된다. 이게 또 기도에서 오는 거다. 약간 이런 게 좀 많아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렀었거든요.
13: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랑을 받겠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되게 그런 영향을 되게 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쨍이라고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14: 기도쨍이.
13: 네. 기도쨍이.
14: 쨍이. 베리씨,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예, 너무 열심히 잘 살아오고 계신 것 같아요. 또 힘든 역경이 있을 때마다 또 기도로 이겨내고 또 하나님 붙잡으면서 네,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또 댓글이나 이런 거에 또 안 좋은 악플들도 있고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또 다른 구독자분들과 또 그런 분들 보면서 또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즐거운 채널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둘, 셋!
17: 실수쟁이! 기도쟁이! 손절이 화이팅!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8: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으로 더 큰 사랑 이어가시길 소망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어때요? 느낀 소감이?
0: 아유 좀 손별이 얘기할 때 울컥하는데 제가 손별이로서 듣는 것 같네요. 저한테.
2: 네.
3: 근데 우리 손별이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네. 기도하면 된다. 기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0: 네네.
3: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자매구나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14: 기도쟁이!
3: 그런데 그 채널을 보면 실수송이라고 있던 그건 뭐예요?
0: 아, 그거는 제가 이제 네
3: 실수성.
0: 제가 어린이 뮤지컬도 하고 했다 보니까 노래 쪽에 또 관심이 네. 많이 있었는데 네. 제 친구가 작곡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앨범도 실제로 냈고 네. 그 친구가 야, 너 목소리도 좋고 하니까 노래 내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제가 야, 너무 좋지 해서 제가 가사를 쓰고 네. 친구가 노래를 만들어줘서 같이 저희가 그냥 뭐 이렇게 회사 통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저희끼리 그냥 녹음하고
2: 만든 거예요?
0: 네, 만들어서 영상을 올렸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줘가지고 저희 메인 테마송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2: 아, 그래요?
0: 네.
2: 예.
3: 그쵸, 궁금하네.
2: 궁금하죠?
3: 궁금하지.
2: 네. 아, 저희가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0: 예. 네. 소널이
2: 캡처는 또

0: 실수쟁이.
1: 네, 여기까지.
2: 반복입니다. 예, 네. 네. 아, 유치원 선생님이 된 것 같네요.
0: 아, 그러네요. 나이 든 네. 애기들 데리고.
3: 근데 너무 이쁘고 깜찍했어요.
0: 아, 그러니까요. 네. 예. 요새 애들하고 교류가 아무래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에서 그런 교류가 좀 있었어요?
2: 거의 올해 초 정도까지 CGNTV에서 나는 야 주의 어린이 이제 어린이 프로 MC를 했었어요.
0: 그래요?
2: 네. 1년 정도 했었는데 거기서 친구들이 많이 와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네,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 친구들이 왔을 때 많이 물어도 보고 네, 그 친구들은 또 저를 알아보는 게 개그맨으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 본 걸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유튜브 영향력이 크구나, 애들한테. 네, 그것도 느끼면서 또 소재 같은 것도 제가 많이 애들한테 물어봐서 얻어가고 했었어요. 최근에는 이제 제 먼 사촌 동생이나 좀 어린 친구들 주변에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네, 알려고
0: 요새 애들 말 잘 알아들어요? 저희는 전혀 목사님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3: 줄임말들을 많이
0: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말 하는데도 한국말 하는데도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2: 아, 맞아요. 저도 처음에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좀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0: 아, 뭘 준비를 했어요?
2: 네, 퀴즈
0: 말 퀴즈
2: 네, 요즘 아이한테 말 퀴즈 네, 네. 저희 MC 선배님과 목사님께 네
0: 정말 허당일 텐데 네.
2: 제가 또 적어왔습니다.
0: 네,
2: 그래서요. 네, 첫 번째는 반모.
0: 반모?
2: 네.
3: 저는 반모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두부 생각나는데.
0: 그죠.
3: 반모. 옛날 두부 반모 사오라, 한모 사와라 이렇게 해서 그렇죠. 심부름 당했던 적이 있어서 딱 그냥 두부 같다고
0: 하는데. 반모, 두부, 반모.
2: 저도 처음에 그 생각 났습니다.
0: 반은 모질라나이?
2: 어? 줄임말인 건 맞아요.
3: 반은 모질라나이? 네.
0: 반모.
2: 힌트를 드리자면 별이 언니 저 반모 해도 돼요? 그랬을 때 제가 댓글에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언니 밥 먹었어? 이렇게 바뀝니다.
3: 금방 반말
0: 반모임
3: 반말 모드?
2: 맞습니다. 반말 모드.
0: 오, 목사님.
3: 오, 그럼 반말이 있잖아요.
2: 반말 모드입니다. 네, 그다음 네. 두 번째 문제는 고인물.
0: 고인물?
2: 이건 요즘에 진짜 많이 써요. 네.
0: 고인물? 줄임말이에요? 아니면은
2: 줄임말은 아니고요. 좀 은어적인 표현이에요.
0: 아, 그래요?
3: 네. 고인물.
0: 오래된 사람.
2: 맞아요. 약간 비슷합니다. 어떤 분야에 좀 오래된. 약간 비슷해요. 꼰대 플러스 약간 고수 느낌이 좀 더해진 전문가.
3: 전문가.
2: 네, 분야 그 분야에. 네,
0: 그냥 전문가라 그러면 되지. 뭘 그거 어렵고
2: 고인물. 그래. 약간 한글 파괴적인.
3: 근데 이거 누가 그런 생각을 해낼까요?
0: 애들이 요새 너무 할 일이 없나 봐요.
2: 마지막으로 자강두천.
3: 사자성어처럼.
2: 저도 처음에 사자성어인 줄 알았는데 네. 이건 정말 최신
0: 줄임말이에요?
2: 네, 맞습니다.
0: 저기랑 강가에 둘이서
2: 천천히 가고 싶어. 뭐냐면 이게 약간 도토리 키재기 이런 느낌의 뜻인데요. 네. 자존심 강한 두천재. 네, 줄임말이에요.
0: 네, 너무 어렵다.
2: 정말 최신어. 이거는 정말 최신어여서 아마 예, 어른들 많이 모를 거
0: 아니, 옛날 거 외울만 하면 신조어들이 계속 나와요.
3: 계속 나오니까.
2: 또 새로 나와요. 매주. 네.
0: 잘 알아요? 그런 거 어때요?
2: 찾아봐요, 저도.
3: 찾아봐요.
2: 저도 주변에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3: 그런데 그런 말들은 아이들 속에서는 그냥 서로 막.
2: 평상어처럼 그냥 쓰는 말들이에요.
3: 그래요. 네. 그러니 아이들과 소통하려면 그런 언어를 모르면 또 안 되는 거네.
2: 많이 봐야 돼요. 네. 네.
0: 그러니까 열심히 연구해야 되는 직업이 개그우먼이긴 해요. 그죠?
2: 맞아요.
0: 예, 계속 신조 같은 것도 배우고 그래야 네. 되니까. 언제부터 개그우먼이 되겠다고 꿈을 꿨어요?
2: 전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헤어지셔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개그 프로를 되게 좋아했어요. 어릴 때 애들 만화 볼 때 저는 개그 콘서트 보고 진짜 많이 좋아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학교에서 그래도 좀 웃긴 애였는데 네, 그때 사랑의 카운슬러라고 강유미 선배랑 유세윤 선배가 하신 코너가 있어요. 그거를 학교 수련회에서 제가 선생님들 버전으로 저희 학교 선생님들 성대모사라면서
0: 애들한테 빵빵 터지죠.
2: 네, 애들이 너무 좋아했었어요. 선생님들이 너가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니까 이쪽이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때부터 조금 꿈을 갖게 됐었어요.
3: 그러면은 언제부터 교회는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2: 교회는 좀 많이 어릴 때 한 6살, 7살 때 왜 교회에서 제가 작은 동네에서 살았어요. 근데 동네 친구들이 달란트 시장이라는 거를 주말에 막 가는 거예요. 예, 예. 떡볶이, 컵떡볶이 같은 거를 막 먹고, 들고 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났어? 이러니까 달란트 시장 가서 사줄게! 이렇게 돼서 따라갔다가 예, 예. 잘해주시잖아요. 예. 또 권사님들, 지사님들께서 예. 막 정성스럽게 퍼주시면서 교회 나와 하시면서 이제 주시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그렇게 몇 번 가다가 20살 때부터 그 개그 콘서트 공채 들어가기 전까지 한 25살 때까지 유아부 봉사를 했어요. 교사로. 네, 근데 유아부는 3살에서 5살 아기들인데 예, 예. 이제 눈높이를 아무래도 맞추다 보니까 예. 그때 잠깐 보는 거지만 주일날만 보는 거지만 예. 조금 친해지는 방법을 좀 알게 되고 어린들한테 다가가는 방법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0: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를 그냥 들락날락 거리는 거 하고 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 아까 내가 힘들었을 때 고등학교
2: 네.
0: 때?
2: 네, 고등학교 때요.
0: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아, 네.
2: 제가 사실은 중학교 때까지 이제 아빠랑 있다가 네. 고등학교 되면서 이제 엄마랑 같이 지내게 됐어요. 근데 저희 외갓집이 원래 믿는 집안은 아니었는데 네. 외숙모들께서 다 믿는 분들이
0: 되신
2: 오셔서 믿음의 가정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열심히 다니시고 네. 또 저희 막내 삼촌은 지금 목회자 생활을 하고 계시고 네, 목사님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랑 지내면서 사실 엄마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그래서 엄마는 이제 왜냐면은 저를 데려오시면서 엄마 경제활동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하고
0: 되겠죠.
2: 네, 제가 또 컸다 보니까 또 예. 학원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집에 이제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그러다가 제 사촌동생 그 아까 그 말씀드린 외숙모 믿으시는 외숙모의 네. 딸인 사촌동생이 예. 주변에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동네 교회 같이 가자고 해서 갔다가 제가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이제 엄마랑 둘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외로웠고, 네. 네. 엄마도 힘들어 하셨고, 그래서 엄마와 저를 위해서 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좀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다. 너의 아버지는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좀 응답을 주셔서, 제가 좀 그때 힘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저는 짐이 되고 있다고 늘 그 생각만 했었어요. 엄마한테 와서, 엄마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엄마한테 나는 짐만 되는 게 아닐까? 내가 좀 더 나이가 많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혼자가 아니고 넌 아버지가 계시다. 엄마보다 더 큰 너의 큰 힘이 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그런 위로를 많이 받아서 그때 좀 많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0: 그럼 그때 막 뜨거웠었겠네요.
2: 네, 막 수련회 가서 울면서 기도도 하고.
3: 엄청 많이 울었겠네요.
2: 네, 그때 당시에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더 큰 간절함이 있었다랄까. 좀 울면서 나온 그게 기도가 컸던 것 같아요. 울면서 하다 보니까 방언이 또 나오고. 아, 그때 딱 느꼈어요.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네. 그 이후로는 좀 한 번도 의심한 적은 없었어요. 네.
3: 그러면 개그맨의 꿈은 계속 이렇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2: 네, 계속 갖고 있다가.
3: 근데 대학은?
2: 네,
3: 철학과를 다녔다.
2: 철학과.
0: 네, 철학과를 나왔어요?
2: 네.
3: 근데 개그맨하고 전혀 안 어울리는
2: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요. 제가
0: 개그맨 중에 때문에. 철학과 나온 친구는 처음 아니에요?
2: 또 있어요? 김준현 선배가 전 외대 철학과로.
0: 아, 그래요?
2: 네. 22기 김준현 선배.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이제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지 새아버지를 엄마가 만나셨어요. 재혼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시고 계셨고 또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셨고 그래서 네. 저희 엄마를 전도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열심히 엄마랑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좀 학자 같은 스타일이세요.
0: 네.
2: 네, 그래서 일단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선 공부가 선행되어야 한다. 네가 공부를 해서 네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네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밀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때는 공부를 하는 걸 보니까 성적이 잘 올랐어요. 네. 그래서 너가 공부를 하면 잘하겠다. 계속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그때 잠시 꿈을 접고 그래 일단 대학원까지 생각을 하고 사실 철학과를 들어갔었어요.
0: 네. 중성에 맘만 맞았어요?
2: 아니요. 너무 안 맞아서.
3: 너무 안 맞았어요.
2: 재미가 사실, 그러니까 재미는 있는데, 네. 이게 저는 이제 막 까불고 이런 거를 네. 어릴 때부터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0: 듣기를 어떻게 네. 지체할 수가 없고.
2: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수님 네. 말씀에 막. 네. 집중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휴학을 하고 네.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던 꿈을 쫓아야겠다. 해서 부모님께 딱 말씀을 드렸어요. 예. 나 저 개그맨 시험 볼래요. 말씀을 드렸어요.
3: 그랬더니
2: 안 믿어주셨죠.
3: 그래도 갑자기 졸업은 하고 하라.
2: 네, 그랬겠지. 졸업은 하고에 무슨 갑자기 아니 근데 나 졸업하면 바로 또 취업 준비 해야 될 것 같다. 부모님께서 그렇게 바라실 것 같다. 지금은 휴학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좀 설득을 네 드렸던데 지금 말씀하시면 그때는 이제 그래 해봐 이렇게 하셨는데 예. 속으로 그러셨대요. 아유 그래 해봐라. 너가
0: 떨어지지.
2: 예, 안 했던 건데 전공도 아니고 네가 언제 그런 걸 해봤다고 하겠냐 그런 마음이셨대요.
3: 그래서 떨어지고 생각해서 네, 하라고 했구나.
2: 떨어지고 나면 뭐 또 공부에 집중하겠지 이렇게
3: 그렇지,
2: 생각을
3: 아예
2: 하셨대요.
3: 미련을 버리겠지 이렇게 네. 생각했구나.
2: 그래서 저도 근데 전 그런지 모르고 아 부모님께서 믿어주시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11월 그해 11월에 이제 극단을 들어갔어요. 작은 극단에 들어가서 이제 소극장 생활을 하면서 하다가 그 다음 해 4월 공채에서 합격을 했죠.
3: 그런데 네. 그거 밖에 있는 사람들만 모였을 텐데.
2: 그러면은 네, 특이한 사람 많더라고요.
0: 간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네. 당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주셨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은데.
2: 저는 되게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공채 시험을 통해서. 제가 사실은 원래 개그 콘서트 시험이 우차사보다 먼저 있고 네. 그해 개그 콘서트 시험이 좀 늦게 떴어요. 그래서 우차사 시험이 먼저 뜨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우차사 시험을 봤는데 2차, 3차가 실기인데 네. 2차 때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극장 생활했던 언니 오빠들이 너 이번에 진짜 될 것 같다. 너 이번에 정말 반응 좋더라. 너 진짜 좋게 봐주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 자만한 마음을 좀 가졌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할 때도 아는 이번에 좀 붙여주세요. 저 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왜냐면 저희 엄마도 교회생활 열심히 하셔가지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 위에서 교회 많이 기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 딱 보란 듯이 탁 붙여주세요. 예수님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좀 장난했었는데 3차 때 네. 실수를 엄청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되게 많이 좌절을 했었어요. 왜냐면 기대가 높았다 보니까 좌절을 하고 주변에서 오히려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은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 네가 해봤으면 됐다. 이렇게 하시지만 기도해주셨는데 제가 뭔가 죄송한 거예요. 막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낙담을 했다가 원래는 개그 콘서트가 그에 시험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잠깐 포기를 했다가 7월에 다시 공채가 뜬 거예요. 네. 근데 저희 교회가 6월에 호랩산 기도회라고 해서 100일 새벽 기도를 해요. 그때 이제 저는 좀 간절했어요. 왜냐면 이번에 보고 나면 부모님이 넌 이제 예, 기회 없다.
0: 이번에 기회였어.
3: 네. 마지막이라고 생각.
2: 네, 마지막으로 첫 시험인데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부모님 따라서 열심히 나갔는데 그때 주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이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배가 고프고 하나님께 막 불평불만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지 않고 만나를 한참 뒤에 하나님의 때에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때와 다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나는 우차사 시험 볼 때 그때가 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으시구나. 그게 물론 개그 콘서트 시험 때도 물론 그때가 아닐 수 있다. 그 마음이 드니까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불안함도 두려움도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가 있을 거고 또 그게 꼭 그 공채 시험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원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꼭 붙여주세요 이거였다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제가 맞춰서 준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제가 연습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떨어져도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때가 또 있다는 걸 믿으면서 연습을 참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서 제가 KBS 공채 시험을 보게 됐는데 2차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고 3차가 사실 이제 최종 시험인데
0: 그렇죠.
2: 엄청 긴장되잖아요. 네. 제가 우차사 때는 너무 긴장돼서 막 진짜 온몸을 떨어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했었거든요. 네. 3차 개콘 3차 때는 너무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떨어져도 이게 아닐 때가 아닐 수 있잖아. 괜찮아.
3: 그냥, 네. 그냥 하나님께 맡겼구나.
2: 맡겼어요. 정말 맡기고 예. 제가 들어갔어요. 정말 긴장을 많이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연습했던 거 그대로 이제 보여드리고 생각보다 좀 빨리 끊으시더라고요. 비님께서 네, 아 네. 그만하면 됐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뭐 아니면 도거든요. 정말 좋게 보셨거나
0: 아, 정말 좋다든가 아니면 너는 필요가 빨리 끝내고 가라 이런가. 네.
2: 그래서 네. 그래도 아무 저는 아쉬움이 없더라고요. 네. 앞에 부분만 했는데도 아쉬움이 네. 없었고 근데 이제 하고 나오자마자 제가 긴장을 안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몸은 긴장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 자리에 쓰러진 거 나오자마자 제가 쓰러지면서
0: 펄썩 주저앉았어요.
2: 울었어요. 그러면서 같이 시험 이제 도우미로 들어갔던 오빠가 야 너 정말 잘했어. 너 정말 잘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울면서 오빠 근데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다? 내가 한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 해주셨다 오빠? 제가 이 말을 제가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막 그냥 가는 나오는 고백이 거예요. 되는 거예요. 네. 입에서 네. 오빠 야 무슨 소리 그 오빠 믿는 사람이 아니어서 네. 믿는 소리 네가 했잖아. 네가 시험 보고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야 이제 이렇게 하는데
0: 그치, 그치.
2: 저는 이제 막 울면서 진짜 이번 시험은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이 정말 하나님이 안에서 다 해주셨어. 나 진짜 내가 시험 보고 온 것 같지가 않아. 이 생각이 들면서 막 눈물을 많이 쏟았어. 그러니까 그 오빠도 아, 그래 뭐 너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이제 제가 그때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오빠도 야 진짜 뭐 있나 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고
3: 그 일로 인해가지고 신앙도 좀 더 잘할 수 있었겠네.
2: 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시험 했겠어. 합격한 날 제가 딱 명단을 청소기로 하고 있었거든요. 네. 엄마 대신 청소기 하다가 이제 합격 명단에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네. 집어 던지고 엄마 합격했으니까 엄마 아빠 다 방에 계시다. 막 달려들면서 될 줄 알았다 당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부모님이 정말 나한테 기대해 주셨구나 이랬는데 네.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사실은 안 될 줄 알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근데 더 좋아하셨어요. 네, 너무 좋아하셨어요.
0: 그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일단은 감사가 먼저 나왔어요. 아니면은 또 다른 내가 또 나왔어요.
2: 일단은 저희 아빠께서 예. 먼저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린다. 이거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정말 기도를 먼저 드렸고요. 네네. 예. 그 다음은 또 이제 엄마가 전화를 또 여기저기
0: 바로 우리 딸이 됐다.
2: 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저희 딸이 이렇게 막 전화하시고.
0: 근데
3: 대견스러웠던 거죠.
0: 사실 되는 거. 네. 또 힘들지만 네. 되고 나서가 그렇죠. 개그맨들은 큰 산이 있잖아요.
2: 네.
0: 됐을 때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지만 되고 나니 야 이게 시작이구나.
2: 네.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죠. 다른 부분들이 많았어요. 네. 제가 아무래도 극단 생활을 짧게 했다 보니까 얘기를 들은 것도 많지가 않았고 해서 왔는데 저는 사실 이제 무대 위에서 보면 개그맨들이 무대에서 놀잖아요.
0: 그렇죠.
2: 다 친하게 막 이렇게 놀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대에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딱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웃는 거, 장난치는 거 그런 것보다 대본을 짜고 연습하고 더 이거에 시간을 이제 쓰고 다들 이제 문화 자체가 좀 정적이라고 해야 할까? 좀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까불고 막 그러고 싶은데 이제 그런
0: 안 되는 거예요.
2: 네, 선배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사람들 웃기는 사람인지 웃은 사람 되면 안 된다. 너희가 막 웃기는 무대에서 웃기는 거다. 우리는 무대에서 웃겨야 한다. 해서 전 막 되게 웃기게 생각했던 선배님들도 만나 보니까 너무 진지하시고 항상 진지하게 조언을 해주시고 제가 그래서 그 분위기에 처음에 적응을 잘 못했어요. 네, 적응을 잘 못하고 팍 웃다가 혼나고 까불다가 혼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문화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다가 그 이후에는 사실 더 큰 부담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감. 얘 되게 공채 잘 봐서 들어왔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코너 검사를 맡을 때마다 그 판이 있어요. 앞에 이제 PD님들 앉아 계시고 작가님들 선배님들 앉아 계시고 판 뒤에서 이렇게 나와요. 나와서 시작을 딱 하는데 코너를 거기서 나오자마자 이 선배님들 눈빛과 PD님들 눈빛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제 잘하는 친구. 보자. 뭐 해야 하나 보자. 그 기대감을 제가
3: 기대하던 부담감이
2: 크고.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또 그만큼 제가 또 보여드리지도 못했고 제가 느끼기에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든 순간들이 많이 왔었어요.
0: 그래도 그 중에 개콘에는 사실 믿는 친구들이 꽤 많았었잖아요.
2: 네네 많았어요. 예.
0: 도움이 된 선배가 있었어요?
2: 아,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일단 오나미 선배가 네. 제가 이제 코너 검사를 받는데 딱 앞에 나오자마자 네. 순간 몸이 언 거예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네. 정말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여기를 정말 무대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0: 그렇죠.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네, 해야죠.
2: 앞에 관객인데 네. 관객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를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해서 정말 분위기가 많이 어두워졌고 네. 제가 혼도 많이 났어요. 근데 그때 오나미 선배님이 저를 둘 따로 이제 별이야 괜찮아 그런 순간이 와 누구나 그런 순간이 오고 너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고 다시 너 잘하면 돼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오늘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절대 기죽지 마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저한테 또 그런 힘이 되는 오히려 믿지 않는 분인데 장기영 선배라고 저랑 같이 헷갈린 뉴스 앵커로 투 앵커 이제 같이 했었는데 그 선배님께서 이제 예전에 신보라 선배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사실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보라는 정말 믿음이 좋았거든 동기시거든요 보라는 정말 한 번도 쫄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자기가 보일 수 있는 기량을 다 보여주고 아무도 안 웃어도 너무 뻔뻔하게 잘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보다 이분들보다 더 크신 분이 내 뒤에 계신데 내가 왜 두려워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반성을 하게 된 거죠 왜냐면 저도 어떻게 보면 개콘대에서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주일날은 회의 안 하는 친구 약간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배님이 보라는 그랬었는데 너도 믿음 좋은 애 같은데 왜 너는 그런 생각을 못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약간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때 좀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믿는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0: 네. 이렇게 지내오면서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1: 네.
0: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네. 기도했을 것이고 네. 그 힘든 과정을 통과할 때마다 내 믿음이 많이 자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살지 않았을까 싶은데.
1: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 개그 할 때도 참 힘든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지만 저는 그때마다 이제 저희가 그래도 있어야지 해야지 했던 거는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내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제가 제 입술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거를 저버리고 나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힘든 순간마다 좀 많이 붙잡고 기도를 했고요. 그때마다 이제 제가 이제 힘든 게 좀 커지면서는 막 그렇게 기도 제목도 변하더라고요. 왜 저를 여기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저 잘 모르겠어요. 왜 여기 저를 제가 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좀 하면서 많이 울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가 계약이 끝나고 이제 다른 도전들도 해보고 하면서도 이제 같이 만난 친구들이 VCR에 나온 친구들이 제가 개콘 나와서 이제 연극을 할 때 만났던 친구들인데 또 그런 소중한 인연들을 보내주시고 또 제가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제가 개그맨이었기 때문에 그걸 SBS 개그맨 선배들이 보고 연락을 준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제가 와온 여기까지 와온 모든

0: 연극했던 친구들한테도 나 개그맨 할 때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런 역경을 주셨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과 즐겁게 할 수 있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러면 이제 아 이렇게 하는데
1: 넌 하나님의 딸이야.
0: 네. 언젠가 그들에게도 이게 통해서 함께 네. 교회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2: 그게 지금
0: 있어요.
2: 영향이거든요. 네. 영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별이는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네. 버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네. 자기들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네. 결국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1: 네. 근데 사실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버로서도 네. 다니지만 또 크리스찬이야, 제 크리스찬이야 아. 그런 얘기도 많이 들을 거기 때문에 네. 삶 자체 속에서 늘 긴장할 것 같은데 어때요?
0: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 이제 보여지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또 대상으로 하잖아요. 네. 조금이라도 자극적인 내용, 조금이라도 좀 센 내용을 왜 정말 안 하려고 대본을 짤 때부터 정말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제 이름을 치면 옛날 이제 CGN TV에서 남여재현이 했던 영상들 또 뭐 그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또 그런 홍보 영상 이제 수련회 청년 수련회 이제 홍보하는 영상 같은 걸 제가 찍어놓은 찍었으니까. 게 나와요. 네, 그럼 애들이 이제 제 이름을 쳐볼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 그럼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그거를 보고 또 방울이를 볼 거니까
1: 그렇죠.
0: 최대한 정말 우리가 원래 사실은 인터넷 세상이다 보니까 자극적이고 좀 센 게 조회수도 잘 나온다라는 그런 공식이 있는데 정말 조심하는 편이에요. 정말 조심하고 또 실제로 댓글에도 많이 달려요. 언니 뭐 저 교회에서 언니 얘기 들었어요. 언니도 우리 교회 다닌다고 들었어요. 라던가 뭐 오늘 봤어요. 교회에서 그러다라던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조심하게 되고 신경 쓰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선한 영향력을 아이들에게 끼치고 싶은 생각을 좀 많이 해요.
1: 네. 네.
2: 지금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네.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요.
0: 네.
2: 많이 알려졌잖아요.
0: 네.
2: 알려졌는데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네.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채널을 좀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0: 저도 좀 그런 거를 나중에는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사실 이렇게 아무래도 방울이로서 많이 알려지고 아이들이 이제 알게 되면 제가 그런 어떤 복음 영상을 좀 올렸을 때 애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좀 언니가 교회 다닌다고? 나도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PD 친구랑도 몇 번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일단은 그 친구도 이제 이거는 애들 새로 채널을 개설해서 나중에 할 수는 있겠다라고 같이 얘기는 했었어요.
1: 네. 네.
2: 앞으로 기도 제목 있으면
0: 아,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계속 어린 친구들에게 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 여기 출연하겠다고 좀 마음을 먹게 된 것도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제 이름을 쳤을 때 애들이 그래도 보고 아, 내가 좋아하는 언니가 교회 다닌대 하는 마음으로 좀 제가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고 주의 이름을 좀 알리는 그런 사람으로 좀 쓰이고 싶다는 게 지금의 제 네. 기도 제목입니다.
1: 네. 나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하나님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느낌?
0: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신 것 같아요. 제 힘든 시절, 막 그게 약간 어린 시절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커가는 제 성장 과정들을 옆에서 함께 지켜봐 주시고 아버지.
1: 아버지. 네. 아버지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착한 아버지가 있고 그냥 네. 네 맘대로 해라 하는 아버지가 있고 다양하잖아요. 어떤 아버지예요?
0: 조금은 타이르시는 아버지.
1: 타이르시는 아버지.
2: 네. 너무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
0: 네. 네. 예. 위로해 주시고 타이르시는 아버지십니다.
1: 그런 아버지하고 평생을 같이 가는 그래서 어느 날 또 새로운 간증이 있으면 저희 한번 더 찾아주세요.
0: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저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목사님 손별이 양을 만났는데 어떠셨어요?
2: 그 참 기도하는 자매구나 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봤고요. 그 집사님 그

0: 그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방법이 있었죠, 옛날에는.
1: 예.
0: 키질한다고
1: 키질하죠.
0: 네, 키질하게 되어지면 예. 쭉정이는 밖으로 밖으로 그리고 알곡은 안으로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을곡 이제 가르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생각을 해요. 쭉정이는 결국 시험을 통해서 주님을 멀리 떠나게 되어지지만 알곡은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 더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오히려 합력해서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더 한층 신앙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주의 은혜로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1: 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오늘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만다린 100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스페셜 세일 9불 9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9불 99, 통통배 더 맛있는 자반 이면수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거창한 신의 한 수가 판세를 뒤집는다면 우리 일상에도 하루의 결을 바꾸는 소소한 한 수가 있습니다. 바둑판 위에 놓이는 돌 하나처럼 많은 순간의 선택의 갈림길에 서죠. 지친 오후에 심호흡 한 번은 나를 지키는 한 수고, 무심코 산 꽃 한 송이는 유쾌한 수가 아닐까요? 인생이라는 거대한 판을 한 번에 바꿀 순 없어도 작은 움직임 하나가 엉킨 기분을 푸는 결정타가 됩니다.

걱정이나 고민 대신에 단 하나의 즐거움을 골라내는 정성. 그 평범하고도 확실한 선택들이 모여서 오늘이라는 판을 특별하게 완성해줍니다. 대단한 전략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나를 위해 내딛는 한 걸음이 매일매일을 귀하게 만들어줄 보통의 한 수니까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일요일 아침의 첫 곡은 웨일즈 민요 물풀의 나무 덤불 보내드렸습니다. 앙상블 플라네타의 노래였습니다. 한수, 단 한 번을 뜻하는 한, 그리고 바둑이나 장기에서 두는 기술이나 차례를 뜻하는 수. 즉 한수는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고민 끝에 내놓은 단 하나의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은 무척 크죠. 평범한 하루도 더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보통의 소소한 한수. 여러분에겐 무엇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드뷔시의 전주곡집 제1권 가운데 8번 아마빛 머리의 소녀를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원래는 피아노 곡인데요. 기타로도 연주를 합니다. 안드레스 세고비아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1671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아, 취미로 배우기 시작한 탁구 5년차입니다. 소규모 탁구 리그전이 있는 날입니다. 평소처럼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며 가고 있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야, 탁구가 정말 운동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중학교 때 정도까지 치고서 안 치지는 한참 됐는데요. 굉장히 격렬한 운동이죠. 재밌고 5년 하셨으면 아주 수준급이시겠어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문호 77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듣습니다. 리사 바티아슈빌리가 바이올린 연주하고요.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이 함께 연주합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오프스 77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리사 바티아슈빌리의 바이올린, 그리고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하는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였습니다. 8763번님 사연입니다. 매일 아침 9시면 어김없이 이어폰을 귀에 꽂고 집을 나서죠. 목적지는 사찰이지만 사실은 한적한 길을 음악에 취해 걷다 보면 내가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만난 것이 생애 최고로 자란 일임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강금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만난 것이 생애 최고로 잘한 일이라고 하시네요. 아유, 기분 좋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100점 맞았네. 와, 대단해. 심부름을 이렇게 잘하다니 착하구나. 그림을 참 잘 그렸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칭찬하는 건 대부분 결과다. 좋은 성적, 착한 행동, 잘 그린 그림. 모두 행동을 향한 칭찬이다. 이런 반복은 아이 안에 하나의 공식을 남긴다. 사랑은 증명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공식. 조건이 붙은 사랑은 아이를 불안하게 만든다. 성적이 떨어지면 엄마의 미소가 사라질까봐,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아빠가 실망할까봐 불안하다. 아이의 시선은 늘 타인을 향한다. 자기 가치를 스스로 믿지 못한 채 바깥의 평가로 자신을 확인하려 한다. 그 불안은 어른이 되어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중요한 건 칭찬의 방향이다. 행동이 아니라 존재를 향해야 한다.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 아이로 존재해주는 것만으로 기쁘다는 것. 너는 존재만으로도 이미 충분해 같은 말이 진심으로 닿을 때 아이는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숨쉬기 시작한다.

존재와 행동은 분리되어야 한다. 너는 소중하다. 그리고 이 행동은 함께 다시 생각해보자. 이 두 말은 같은 온도로 전해진다. 자신의 존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아이만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부모의 품이 있기 때문이다. 네가 1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너의 가치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품은 아이는 성적표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 방법이 틀렸을 뿐 내가 틀린 것은 아니라고 믿으며 다시 일어난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잠자리에 들기 전 마주하는 부모의 눈빛. 네가 여기 있어 고맙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 말은 아이 안에 깊은 존재의 뿌리를 내린다. 뿌리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폭풍이 왔을 때, 아이가 흔들리면서도 쓰러지지 않을 때 부모는 그제야 알게 된다. 그 말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아이에게 잘했어 말고 네가 있어서 좋다고 말한 게 언제인가. 잘했어는 행동에게 건네는 말이고 네가 있어서 좋다는 존재에게 건네는 말이다. 아이는 그 차이를 정확히 느낀다.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가운데 Umbra My Fu, 정다운 나무 그늘 아래, 카운터테너 데이빗 다니엘스의 노래, 그리고 로저 노링턴이 지휘하는 계몽주의 시대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백미나의 책 시선이 자라는 날들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만으로 칭찬받고 축복받고 응원받고 사랑받는 아이는 얼마나 좋은 어른으로 자랄까요?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내가 되면 어떨까요? 그래요. 우리는 간혹 칭찬을 해서 아이를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칭찬으로 소위 가스라이팅, 길들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넌 내 말을 잘 들어야 칭찬받아. 좋은 성적을 받아와야만 해. 그래야 내가 기뻐해. 이렇게 주입을 시키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말이죠. 그래서 너가 있는 것 자체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나는 너무 기쁘다. 이 말을 아이에게 또 아이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또 타인에게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건네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행동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게 건네는 말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2897번님의 신청곡인데요. 오늘도 어김없는 저의 원픽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 아침을 향기롭게 열어주시는 정원님 요즘 날씨가 참 좋아요. 연두연두 초록초록 이름 모를 들꽃들과 불어오는 아카시아 향기 실은 바람 그리고 아름다운 당신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보내주신 글에서도 향기가 나네요. 감사드리고요. 향기를 가득 담은 아름다운 이 봄 공기 같은 곡 보내드릴게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쪽 회원번호 467 가운데 천국의 선율 같은 2악장 안단테 보내드립니다. 라돌루프의 피아노 그리고 유리 시거리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 쾌일번호 467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라드 루프의 피아노 그리고 유리 시거리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4947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시댁 가져갈 반찬 만드는 중이에요. 저는 싱겁게 먹는데 어머님은 갈수록 간을 세게 드셔서 맞춰야 하는데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살짝만 간을 더했는데 어쩌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참 세심한 분이시네요. 또 시댁에 가져갈 반찬을 만드시는 것도 참, 너무 좋으시고요. 그래요. 이게 어른이 될수록 간을 좀 세게 드시나 봐요. 뭔가, 그렇게 변화하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이 들면서 조금씩 짜게 드시는 것 같아요. 너무 짜게는 안 드셔야죠. 살짝살짝 지금처럼 간을 다더 하시면서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좋은 걸 쓰면 좋다고 해요. 자, 이어진 곡은 베토벤 교향곡 9번 D단조 합창 가운데 4악장 환희의 송가를 발췌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9번 D단조 합창 가운데 4악장 환희의 송가 부분 발췌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2232번님 사연인데요. 2001년부터 20년이 넘도록 정형외과 수술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렇게 가장의 무게를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안에서 보람을 찾으려 애썼죠. 아이들은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됐는데 아내의 젊을 적 아이들의 귀여운 시절의 기억이 일부분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몸도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지금은 아내의 일을 함께하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하셨어요. 아유, 참 마음이 짠합니다. 그래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내 몸은 많이 망가져 있고 또 가족들과 함께 했어야 할 그런 추억의 시간들이 많이 비어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실까요? 그렇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아셨으면 또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들 가족들과 함께 채워나가시면 됐죠. 그리고 가족들은 얼마나 그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 가장 아버지에 대해서 또 남편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힘들게 사시느라고 애쓰셨으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바흐의 사냥 칸타타 박작번호 208 가운데 샤페큐는 시켜바이든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소프라노 캐슬린 베틀의 노래가 함께합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사냥 칸타타 바흐 작품 208 가운데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캐슬린 베트레 노래였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 치마로사의 오보에 협주곡 C장조 가운데 1악장 서주 라르게토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인츠 홀리거의 오보에와 이무지치가 함께 연주합니다.

치바로사의 오보에 협주곡 C장조 가운데 1악장 서줄 라르게토 보내드렸습니다. 하인츠 홀리거의 오보에와 이무지치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가운데 조르바의 춤 보내드립니다. 데이빗 가렛의 바이올린과 프랑크 반드르 헤이든의 기타 연주가 함께하고요. 1부 끝곡입니다. 저는 이 곡 듣고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허림 작사 윤학준 작곡 마중, 손태진의 노래와 오은철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곡은 4976번님이 신청하셨는데 여름 같은 날씨만큼이나 초록이들이 무성하네요. 아침 일찍 출근길을 초록이가 반겨줍니다. 이런 사연과 함께 보내오셨어요. 그래요. 어느덧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여름을 마중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Twilight, 황혼, 고충진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5101번님 사연인데요. 출근길에 늘 잘 듣고 있습니다. 북한 강가에서 클래식 음악 들으며 오늘도 힐링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북한 강에서 듣고 계시는군요. 강 바라보시면서 음악 들으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자, 이 곡도 한번 강 바라보시면서 들어보시죠. 쇼팽의 12개의 에튀드 가운데 3번 2장조 이별의 곡 보내드립니다. 쌍송 프랑스와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쇼팽이 자신이 쓴 선율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한 쇼팽의 곡이었습니다. 12개의 에뛰드 작품 번호 10 가운데 3번 2장조 이별의 노래 삼송 프랑스와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4125번님 신청곡인데요. 1년째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낯선 제목인데 70년대 대학생들이 다방에 모여 암울한 현실을 이야기할 때 자주 나오던 노래라고 하니 궁금해서요 하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1년째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아, 이 곡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서 종종 나가는 곡이에요. 신청해 주셨으니까 한번 함께 들어볼까요?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가운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가라 내 마음이여 황금빛 날개를 타고 베르나르트 하이틴까지 위하는 코벤트 가든 로열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꼬 가운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가라안의 마음이야 황금빛 날개를 타고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로열 오페라 오케스트라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신청해 주셨는데 잘 들으셨죠?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이 곡 들었더니 왜 노예들이 일 안 하고 노래를 부르나요? 하신 글이 있었어요. 아유,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랬지만 보고서 빵 터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5843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네요. 1985년에 여수 첫 발령 근무 때 중앙동에 클래식 다방이 있었어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며 감상에 젖곤 했던 20대 청년이 어느새 60대 후반이 됐네요. 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여수의 또 중앙동이라는 곳에 클래식 다방이 있었군요. 그 시간, 20대에서 60대까지의 시간 얼마나 멋지게 채워졌을까요? 또 여러 클래식 음악들이 그 추억 속에 들어있겠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프란츠 레하르의 금과 은 왈츠입니다. 루돌프 캠페가 주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프란츠 레하르의 금광은 왈츠, 루돌프 캠페가 주의하는 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9064번님 사연입니다. 직장 다닐 때 들었는데 일 그만두고 잠깐 집에 있으면서 멀어졌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 제 생일에 딸이 라디오를 선물해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소파 옆에 두고 항상 CBS에 주파수를 맞춰뒀답니다. 처음엔 주파수 맞추기 힘들었는데 남편이 안테나를 연장해 연결해줘서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야, 안테나, 라디오, 주파수 이런 단어들이 왜 이렇게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레인보우로 듣는 것도 물론 편리하고 좋지만 이 라디오로 듣는 정취는 또 따로 있잖아요. 참 좋은 남편, 좋은 딸입니다. 자, 라디오로 깨끗한 음질로 CBS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라디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이어진 곡은 멘델슨의 교향곡 4번 A장조 오프스 90 이탈리아 가운데 신나고 화려한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함께 듣습니다. 샤를 민치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펠릭스 멘델손의 교향곡 4번 A장조 이탈리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를 샤를 뮌시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다사롬님 사연인데요. 시간이 나면 꼭 들으려고 애쓰는 청취자입니다. 라디오로 듣다가 마음에 드는 곡이 있으면 레인보우 앱으로 제목을 찾아 적어둔 뒤 방송이 끝나면 유튜브에서 찾아 저장 후에 자주 듣습니다. 그렇게 클래식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클래식을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준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잘 들을게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확실한 건 우리 다사롬님은 분명 공부 엄청 잘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습관을 가진 분은 분명 모범생입니다. 그리고 클래식 음악에 젖어든다고 하셨는데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전문가가 되어 계실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진 곡은 시그프리드 옥스의 주여 감사합니다. 당사이디아 헤아 보내드릴게요.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노래 그리고 안드레아스 델프스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시크프리드 옥스의 주여 감사합니다. Thanks I dear hair.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노래와 안드레아스 델프스가 주연한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더 스콜라스가 노래하는 락 쿠카라차 함께 듣죠.

라 쿠카라차, 더 스콜라스의 노래로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장 바프티스트 아르방의 노르마 주제에 의한 변주곡입니다.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의 트럼펫, 이거르 마르케비치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하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의 날개 위에 이성훈입니다. 요즘 날씨가 좀 어떠세요? 5월의 뉴욕은 이제 봄의 절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센트럴파크 체리 블라썸은 이미 지고 이제는 짙은 초록의 잎들이 가지마다 가득한데요. 뉴저지의 작은 마당에도 버지니아의 교회 길가에도 이름 모를 꽃들이 소리 없이 피어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아, 근데 참 이상하죠. 꽃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5월에 마음 한편이 먹먹해지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바로 머더스데이, 어머니 날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 전화기를 들다가 멈추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받으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 꽃다발 사들고 묘지를 찾아가신 분도 계시겠죠. 어떤 분은 수천 마일 떨어진 고국의 어머니를 오랜만에 영상통화로 뵌 분도 계시죠. 사정이 있어 문자로 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정의 달인 5월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그립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아픈 계절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복잡함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찬양의 날개 위에는 머더스데이 주일을 맞아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 찬양은 어머니의 기도, 송경민 목사와 김정희 사모님의 음성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수고하고 오늘 첫 번째 묵상의 자리, 팀 켈러 목사님의 마지막 저서인 죽음을 이기는 희망을 펼쳐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책을 췌장암 투병 중에 쓰셨는데요. 이 책 속에 그분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곁에 있었다. 어머니는 무척 힘들게 돌아가셨다. 그것은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계셨다. 그 손이 어머니의 손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어머니는 알고 계셨다. 나는 그날 이후로 죽음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문이다. 어머니는 그 문을 통과하셨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 그 문 앞에서 어머니를 다시 만날 것이다. 어머니가 내게 들려준 가장 큰 유산은 집도 돈도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믿음이었다. 어머니는 그 믿음을 말로 가르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냥 그렇게 사셨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다. 내게 배우라. 팀 켈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의 신앙은 강의가 아니었다고, 교육이 아니었다고, 그것은 삶이었다고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대개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설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밥상 앞에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아프고 힘들 때도 당신들은 교회를 가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신학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설교였습니다.

내 영혼의 쉼터. 기독교 고전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내 영혼의 쉼터. 오늘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한 사람인 C.S. 루이스의 헤아려 본 슬픔 가운데에서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이 책은 루이스가 사랑하는 아내 조이를 암으로 잃은 뒤 그 슬픔의 한복판에서 쓴 일기입니다. 루이스는 이 책에서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지만 그 슬픔의 언어는 놀랍도록 어머니를 잃은 슬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슬픔 모두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기 쉬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무엇이든 사랑하라.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반드시 짓눌리고 어쩌면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만약 마음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면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마라. 심지어 동물에게도. 당신의 마음을 취미와 작은 사치품들로 조심스럽게 싸매고 어떠한 얽힘도 피하라. 그 마음을 이기심이라는 관 속에 안전하게 잠가두어라. 그러나 그 관 안에서 마음은 변한다. 부서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깨뜨릴 수 없게 되고 뚫을 수 없게 되고 구원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사랑의 다른 대안은 비통함이 아니라 텅 빈 공허함이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내가 다른 모든 것에서 눈을 돌리고 오직 그분께로 향할 때 내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인가? 쾅 하고 닫히는 문, 얼굴에 빗장이 걸린다. 그리고 침묵. 그러나 기다리라. 슬픔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나는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닫힌 문이 아니었다. 침묵 속에서 그분의 임재는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었다.

머더스데이입니다. 어머니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셨나요? 쑥스러워 아직 못하셨다면 오늘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라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이 어머님이 곁에 안 계신 분들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도로 기억되고 있다고요. 이번 한 주도 그 어머니의 기도 위에 서서 주님 손 꼭 붙잡고 담대하게 걸어나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네요. 이번 주도 찬양의 날개 위에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믿음의 길의 동반자 이성훈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샬롬.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버지니아의 교회 길가에도 이름 모를 꽃들이 소리 없이 피어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아, 근데 참 이상하죠. 꽃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5월에 마음 한편이 먹먹해지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바로 머더스데이, 어머니 날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 전화기를 들다가 멈추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받으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 꽃다발 사들고 묘지를 찾아가신 분도 계시겠죠. 어떤 분은 수천 마일 떨어진 고국의 어머니를 오랜만에 영상통화로 뵌 분도 계시죠. 사정이 있어 문자로 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정의 달인 5월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그립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아픈 계절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복잡함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찬양의 날개 위에는 머더스데이 주일을 맞아 사랑한다는

0: 오늘 첫 곡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 찬양은 어머니의 기도, 송경민 목사와 김정희 사모님의 음성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1: 수고하고
0: 오늘 첫 번째 묵상의 자리, 팀 켈러 목사님의 마지막 저서인 죽음을 이기는 희망을 펼쳐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책을 췌장암 투병 중에 쓰셨는데요. 이 책 속에 그분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곁에 있었다. 어머니는 무척 힘들게 돌아가셨다. 그것은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계셨다. 그 손이 어머니의 손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어머니는 알고 계셨다. 나는 그날 이후로 죽음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문이다. 어머니는 그 문을 통과하셨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 그 문 앞에서 어머니를 다시 만날 것이다. 어머니가 내게 들려준 가장 큰 유산은 집도 돈도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믿음이었다. 어머니는 그 믿음을 말로 가르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냥 그렇게 사셨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다. 팀 켈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의 신앙은 강의가 아니었다고, 교육이 아니었다고, 그것은 삶이었다고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되게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설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밥상 앞에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아프고 힘들 때도 당신들은 교회를 가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신학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테스루시의 헤아려 본 슬픔 가운데에서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이 책은 루이스가 사랑하는 아내 조이를 암으로 잃은 뒤 그 슬픔의 한복판에서 쓴 일기입니다. 루이스는 이 책에서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지만 그 슬픔의 언어는 놀랍도록 어머니를 잃은 슬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슬픔 모두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기 쉬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무엇이든 사랑하라.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반드시 짓눌리고 어쩌면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만약 마음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면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마라. 심지어 동물에게도. 당신의 마음을 취미와 작은 사치품들로 조심스럽게 싸매고 어떠한 얽힘도 피하라. 그 마음을 이기심이라는 관 속에 안전하게 잠가두어라. 그러나 그 관 안에서 마음은 변한다. 부서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깨뜨릴 수 없게 되고 뚫을 수 없게 되고 구원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사랑의 다른 대안은 비통함이 아니라 텅 빈 공허함이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내가 다른 모든 곳에서 눈을 돌리고 오직 그분께로 향할 때 내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인가? 쾅하고 닫히는 문, 얼굴에 빗장이 걸린다. 그리고 침묵. 그러나 기다리라. 슬픔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나는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버스입니다. 어머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셨나요? 쑥스러워 아직 못하셨다면 오늘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라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이 어머님이 곁에 안 계신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도로 기억되고 있다고요. 이번 한 주도 그 어머니의 기도 위에 서서 주님 손 꼭 붙잡고 담대하게 걸어나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네요. 이번 주도 찬양의 날개 위에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믿음의 길의 동반자 이성훈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샬롬.

0: 성경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 제23장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1: 제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2: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1: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3: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2: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2: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0: 제25장.
1: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제가 치과대학 본과 3학년이던 2002년 여름 정신을 잃었습니다. 영구적 전신마비, 저에게 내려진 진단이었습니다. 죽으려고요. 혀를 깨물었습니다. 근데 죽어지지 않더라고요. 전신마비 장애인이 돼서 치과대학으로 복학했습니다. 몸이 무너졌습니다. 엉덩이가요,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입원해야 된다.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 수술 안 받겠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설령 그때 다리를 자르더라도 절대 교수님 원망하겠습니다. 제발 방학할 때까지 한 달만 죽지 않고 버티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 이기환 교수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앉아만 있어서 키가 1m도 안 되게 작아졌는데요. 제 원래 키는 188입니다. 몸무게도 85kg였고요.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못하는 운동도 없었습니다. 참 공부도 참 잘했습니다. 재수없죠. 솔직히 저는요, 정말 제 인생은 꽃길만 제가 걸을 줄 알았어요. 세상이 다 제 마음대로 됐었거든요. 이 정말 사고는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제가 치과대학 본과 3학년이던 2002년 여름 너무 더워서 이 수영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이빙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빙을 하는 순간 목이 완전히 꺾였어요. 제 목에서 이 목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말 일주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는데요. 처음 든 생각이 와, 잘 잤다였습니다. 왜냐하면 밤 늦게까지 수업하고 진료하고 공부하고 그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거의 일주일 동안 잠만 자니까 머리가 너무 개운하고 맑고 이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분 좋은 현실이 지옥으로 변하는 데는 채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몸이 눈으로 보이는데요. 이 목 밑으로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손도 발도 아예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지옥이었던 거는 그 순간부터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이 목 신경이 끊어진 영구적 전신마비, 이게 저에게 내려진 진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정말 꿈이다. 꿈이야. 자고 일어나면 정말 예전에 날아다니던, 재수없던 나로 다시 돌아가 있을 거야. 자자 자야 된다. 계속 정말 수면제를 일주일 내내 달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자고 또 잤습니다. 근데 일어나면요, 계속 중환자실이었던 거예요. 이게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죽으려고요. 혀를 깨물었습니다. 근데 죽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죽지도 못하고 숨도 안 쉬어지고 정말 지옥 같은 통증 속에서 이 숨만 붙어있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요. 우리 중환자실 간호선생님께 제발 이 지옥을 잠시라도 잊게 책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제발 책 좀 보여주세요. 지금 생각하면요, 제가 계속 죽으려고 하니까 우리 간호선생님들이 일부러 저한테 좀 희망적인 책들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신기하게도요, 그래 교환아, 죽으려고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죽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누워 정말 수만 번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된 소리인데요. 제가 수만 번을 생각해도 저는 치과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무런 숨도 못 쉬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감각도 없는데 저는 치과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설령 이 치과의사가 못 되더라도 제가 지금 포기하면요. 저 죽을 때 이게 천추의 한이 돼서 이게 눈을 못 감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치과의사 될래요? 치과의사가 되겠습니다. 모두가 다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너 제정신이냐? 손도 못 쓰는 치과의사 세상이 어딨냐?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오늘 우주가 반대했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다 죽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다친 지 딱 1년 만에요. 전신마비 장애인이 돼서 병원에서 그 다음날 바로 치과대학으로 복학했습니다. 그 복학을 하니까요. 어떤 교수님은 문을 아예 열어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떤 교수님들도 손도 못 쓰는 치과사가 어딨냐. 학점 못 준다. 졸업 못 시킨다. 난 모르겠다. 그렇게 정말 다들 포기하라고 할 때 딱 한 교수님이 그래 같이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학생이 이렇게 간절히 공부하고 싶어하는데 도와주라고 교수가 있는 거다. 저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 꼭 치과사 되겠습니다. 정말 죽을 힘 다해서 해낼게요. 이 공부하다 죽겠습니다. 울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속담 중에요. 이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저한테는 이 공부하다 죽겠습니다. 이 말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척수마비 장애인은요. 감각을 못 느낍니다. 이 살이 썩어 들어가도 모릅니다. 제가 본과 3학년으로 이 복학해서 아침 6시부터 진료 실습하고 수업 듣고 공부하고 정말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앉아만 있어야 했습니다. 몸이 무너졌습니다. 이 엉덩이가요. 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정말 치아가 흔들 정도로 오한이 오고요. 그러던 어느 날요. 학교에서 집으로 오다가 전동휠체어에서 기절을 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서요. 이 CT를 찍어보니까요. 이 엉덩이에 이 주먹 하나가 다 들어갈 만큼 살이 썩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폐혈증이 온몸으로 퍼져서 생명을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저한테 화를 내세요, 교수님. 이 환자 이 상태로 온 거야? 얘 이 상태로 온 거야? 지금 당장 입원해야 된다. 욕창이 뼈까지 썩게 해서 수술을 해도 이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썩은 엉덩이를 다 파내야 하는 큰 수술이라 수술하면 최소 3개월은 하루 종일을 엎드려만 있어야 한다.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저 수술 안 받겠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저 수술 절대 안 받을 거예요. 정말 다들 반대하고 졸업 못 시킨다, 포기해라, 정말 우격다짐으로 복학해서 죽을 힘을 다해 정말 버티고 있는데요. 이렇게 위독한 상태로 휴학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알게 되면요. 정말 다시는 학교에서 안 받아줄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정말 제 꿈이 진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청했습니다. 교수님, 방학하면 제가 그날 바로 와서 수술 받겠습니다. 설령 그때 다리를 자르더라도 절대 교수님 원망 않겠습니다. 제발 방학할 때까지 한 달만 죽지 않고 버티게 해주세요. 정말 울면서 간청했습니다. 그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오기로 이 썩은 엉덩이를 그냥 임시적으로 고름 짜내고 짐 무는 산 긁어내고 소독액이랑 꺼주로 채워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온갖 독하다는 독한 약들이랑 진통제들을 정말 때려 부었습니다. 계속된 죽을 고비들은 그때마다 응급실로 실려가면서 버텼습니다. 진짜 무식하게 해요. 그때 부모님을 생각하면요. 저보다 더 아팠을 그 마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제가 지금 이제 부모가 되어서야 그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정말 불효자입니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버티다 보니까요.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지만 치과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장애인과 똑같은 조건으로 치과사 국가고시를 치렀고요. 그렇게 꿈꿔왔던 치과사 면허증을 땄습니다. 솔직히 제 목표는요. 딱 여기까지였어요. 치과사 면허증까지였습니다. 근데 이 치과사가 되니까요. 이 취업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누가 그것도 20몇 년 전에요. 손도 안 되는 전신마비 장애인을 치과에서 써줄까요? 또 모두가 다 격렬하게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말도 안 된 일이다. 세상에 이런 케이스는 없다. 근데 또 무턱대고 시작했습니다. 정말 치과사를 구한다는 곳이면 전국이 그게 어디든 정말 다 지원했습니다. 근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절을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요. 이 어느새 이 거절당하는 것에 이 면역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지금 근무하는 이 분당 서울대대학의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는 계속 전화를 합니다. 병원장님, 부원장님, 기조실장님, 과장님. 근데 통화 연결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계속 그때부터 메모를 남깁니다. 저 고용 안 해도 되니까 딱 한 번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요. 한 번만 달라고요. 그렇게 귀찮게 하니까요. 드디어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와서 보여주세요.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버티다 보면 정말 반드시 한 번은 기회가 온다. 그리고 정말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거는 정말 빚만 아니라요. 수만 번을 연습하고 준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손가락을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깨 밑으로 완전 마비입니다. 그래서 진료 시 제 손에 치과 기구를 고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가 세계 최초로 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료 시에 절대로 이 환자가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그 수만 번을 수십만 번을 이 제 손을 다치게 제 손이 다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수만 번 수십만 번 연습하면요. 이게 정말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제 손이 괴물손이 됐습니다. 이 흉터랑 굳은 살로 이 뒤덮인 제 손을 제 딸은 이 괴물손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요, 보이기가 부끄러웠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제 삶의 훈장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대병원 명의들 앞에서 멋지게 해냈습니다. 이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지금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20년 전만 해도 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했습니다. 제가 이 진료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할아버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이 저를 딱 보더니 뭐야? 병신의 진료를 하네 하며 화를 내고 나가셨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요. 어떤 분은 제게 재수없다고 화를 내고 나가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욕하는 분도 계셨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침도 뱉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버텼습니다. 그냥 버텼습니다. 그리고 제 환자분들께 진료 전에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느립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하게 진료하겠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버티니까요. 정말 감사하게도

0: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은요, 우리 뜻대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저의 이야기는요, 뭐 장애를 극복한 뭐 위대한 일이 성공도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저 장애 극복 못했습니다. 그냥 단지 버티고 버티고 버티고 또 버티고 있는 이 전신마비 장애를 최중증 장애를 가진 한 인간의 이 무식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한 가지 작은 바람이 있다면요. 오늘 이 저의 이야기가요. 예전에 저처럼 삶을 포기하고 있을 분들에게 저렇게 심각한 사람도 살고 있네? 저렇게 심각한 사람도 버티고 있네? 라는 정말 작은 희망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1: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저스 더 처치.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만 하는 바로 그 교회. 지금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고 찾으시는 교회. 온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연합니다.
1: 안녕하세요. 와싱턴 비전교회를 섬기는 김찬양 목사입니다.
0: 네, 이 시간은 워싱턴 지역의 교회와 목회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이민사회 속에서 믿음과 위로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민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낯선 환경과 문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마음의 쉼과 위로가 절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지역 교회와 목회자들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또 조용히 섬기시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고 계신데요. 오늘은 그분들을 또 섬기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두 분 다 핑크빛, 분홍빛 옷을 입고 오신 아주 아름다운 두 분을 모셨는데요.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1: 네, 오늘은 여기 워싱턴 지역에 한 200개, 300 이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목회자들은 또 5, 6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 목회자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 워싱턴 지역 한인 목회자 회장으로 있는 우리 박이숙 목사님과 총무실 이경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두 분께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2: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지역 목사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박희숙 목사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총무로 섬기고 있는 이경희 목사입니다.
0: 네, 워싱턴 목사회를 이끌고 계신 회장 박희숙 목사님 그리고 총무 이경희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목사회의 사역과 비전 그리고 지역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 네, 목사님 소개 잘 들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섬기고 있는 목사회, 사실 목사회가 어떤 것입니까? 또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2: 네, 목사회는 처음에 목사님들 친교를 위주로 생겼습니다. 참 오래됐는데 55년이나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전도사님들과 모두 선교사님들 함께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지역에 아까 김찬영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목회자분들이 5, 600명이 되셔서 이제는 전도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같이 그 교역자회가 아니라 지난 2월 달에 총회를 임시총회를 거쳐서 이제 목사회로 그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 목사회가 주로 하는 그 모이는 목적은 목사님들의 그 함께하는 그 친교 시간 또 모든 그러니까 초급회적으로 모이죠.
1: 그쵸?
2: 그래서 목사님들의 그 건강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목사님들을
1: 그렇죠. 상조나 경조나 네. 그런 부분도 네네. 돕고
2: 그리고 위로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0: 네. 네. 처음 모임을 시작하신 게 55년 전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 이민 한인 이민 역사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이민 1세대, 1.5세대들 거쳐서 네. 지금까지 오셨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는 분들도 미국에 오면은 자연스럽게 교회로 발걸음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 많은 이야기들이 목사회와 함께 또 이민 오셔서 또 처음에 이민 정착하는 과정에서 사실 목사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목사님들이 또 함께 모여서 서로 친교도 하시고 또 위로도 하시고 격려하는 그런 모임으로 시작을 하셨네요. 네.
1: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어떤 친교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 목사회가 필요했던 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2: 네.
1: 이렇게 상조, 경조 그런 게 있을 때 목회자들은 여기 뭐 친인척도 많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그랬을 때 같은 목회자들이 가서 서로 힘이 되어줬던 것이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네. 목사님들께서 사실 좀 어려움이 계실 경우 성도님들에게 또 다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3: 그렇죠.
0: 네. 그럴 때는 오히려 또 이런 목사회를 통해서 서로 너무 잘 이해를 네. 하시니까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도 되고 또 실질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지금 계속 이어져 오시고 계시군요. 네.
1: 네, 목사님 그 목사회 2026년 회기에 어떤 것을 목표로 또 중점적인 목표로 삼고 계시나요, 목사님?
3: 사실 이민 목회가 갖는 그 심리적 부담감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1: 네.
3: 그래서 이민자들의 그 심리적인 고충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주로 교회로 많이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설명을 들었을 때 목회자들 스스로가 자기가 그 짐을 져야 된다는 책임감 같은 것이 있어요.
1: 네.
3: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그래서 특히 큰 교회라든가 그런 교회는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있지만 미자립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그게 목회자 개인의 주머니에서 이렇게 뭐가 나와야 되는 그런 부담감까지도 있기 때문에 목회자 본인들이 느끼는 그 심리적인 부담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대단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낮은 자세로 섬긴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미자립 교회라든가 연약한 교회들을 찾아가서 함께 대화하고 나누고 또 이제 그 예배도 시간이 맞으면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친교하면서 그런 목사님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저희가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또 전문가들을 연결도 시켜드리는 그런 일을 마음을 나누고 일단 대화 상대가 필요하신 그런 목사님들에게 저희가 작은 도움이나마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이 이번 회기의 중점 목표입니다.
1: 네. 저도 한 2주 전인가 목사님들 우리 또래 한 7명이 모였어요. 모여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수다만 떨자. 그래서 피자 사다 놓고 그다음에 드링크 저기 콕 그렇게 스프라이트 사다 놓고 마시면서 자기들의 어떤 것을 나누는데 그냥 그 자체로 힐링이 되더라고요.
3: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냥 대화를 함께 하고 들어준다는 그 자체가
3: 예.
1: 항상 누군가에게 듣다가 자기의 마음을 막 말할 수 있는 그 시기가
3: 그렇죠.
1: 되니까
3: 네.
1: 위로가 많이 된 것 같아요.
0: 네. 사실 가장만 모이시면 좀 어떠신가요? 근데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일반 성도님들이랑 모이면 좀 약간 홀리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지 아무래도 그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3: 그렇죠.
0: 근데 목사님들끼리 계실 때는 굉장히 편하게 좀 나오시지 않나요?
1: 그런 분도 있는데
0: 네.
1: 이제 목사님들은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모이면 일단 예배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0: 네.
1: 찬양하고 그다음에 좀 친교를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한 2주 전에 모였을 때는 야 우리 좀 예배하지 말자 목사님인데 찬양하지 말자 그냥 수다만 한번 떨어보자
0: 아, 네.
1: 그렇게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한 모이면 항상 예배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거기 가서 네. 또 다른 예배하기가 지치거든요.
0: 그렇죠. 맞아요.
2: 목사님들이 참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계세요.
0: 네.
2: 더군다나 이제 지금은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또 목사님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한테 그 삶의 그 서포트가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0: 네.
2: 그거를 그냥 교인으로 같이 나누면 잘못하면 또 오해가 되고
0: 그렇죠. 네.
2: 그래서 참 목사님들께 모여서 그냥 프리한 그냥 마음을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2: 목사님들이 서로 자기의 고충을 얘기함으로써 그 서로 위로가 되고 이제 그런 시간이 많이 목사님들한테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네. 아, 우리 인간이 영과 육과 혼이 다 있는 존재고 네. 목사님이라고 해서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네, 네. 지금 제가 세 분 목사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훌륭하시고 또 정말 언제나 섬기는 그런 모습을 사시면서 그게 많이 있지만 또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진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니까요. 그렇지만 이 또 목사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쉼과 위로와 또 육의 양식들을 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3: 네.
0: 그 귀한 사역들을 우리 지금 두 분 목사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섬기고 계신데요. 박희숙 목사님이 지금 회장님으로 계시고 이경희 목사님께서 총무로 계십니다. 우선 박희숙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 회장님까지 되셨습니까? 워낙 목사님께서는 여러 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섬기시기 때문에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2: 그냥 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섬기라고 하시면
0: 네.
2: 아무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그만큼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빌리티를 주셔서
0: 네.
2: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냥 제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한테 그건 교만이 될 것 같아서
0: 네.
2: 그냥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많이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갚고 싶고 또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0: 네.
2: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0: 아, 겸손과 순종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1: 또 밥을 잘 사요.
0: 밥을 또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면 겸손과 순종에다가 또 밥까지 또 잘 대접을 해주시는 네. 우리 박혜수 목사님 참 너무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경희 목사님 총무세요. 네. 사실 네. 총무가 할 일이 많죠. 우리 박혜수 목사님께서 오른팔이시라고 하시고 우리 총무님이 안 계시면 참 어려움이 계시다고 하시는데 그만큼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죠. 어떻습니까? 네.
3: 아, 네, 저는 저희 박혜숙 회장님께서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배려를 많이 해주시니까 일하는 것은 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0: 네.
3: 또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나 많이 이렇게 자상한 면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을 그냥 조금 하는데 목사님이 또 너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겸손하시니까
0: 네. 네.
3: 제가 오른팔인 양 말씀하시는데
0: 네.
3: 사실은 대부분 목사님이 다 일하고 계십니다.
0: 네. 그렇죠. 네, 참 두 분께서 잘하시고 또 김찬영 목사님께서 또 얼마나 또 뒤에서 또 많이 함께 해 주십니까? 네.
1: 이경희 목사님은 일을 똑부러지게 하세요. 똑부러지게.
0: 그 뵙기에도 똑부러지게 하실 것 같아요.
1: 일을 잘하세요.
0: 네. 네. 건강 잘 관리하시면서요 오래도록 잘 좀 섬겨주시면 참 많은 분들이 그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1: 우리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사역도 좀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간에 이렇게 화합이나 또 친교나 이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나요?
3: 저희가 사실 이 화합이나 친교를 하기 위한 것은 자주 만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0: 네.
3: 서로를 알고 하나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지난 회기 동안에는 지난 3월 달에는 저희가 목회자들을 위한 재정 세미나를 했고요.
1: 네.
3: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 앞으로의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달에는 체육대회가 있어요. 육체도 건강해야 되니까 오기주 체육대회가 있고 또 이제 7월 달에는 우리 목사님들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가족까지 다 함께 모여서 이 공원에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오락도 하면서 완전히 그날은 목회를 내려놓고 정말 자연 속에서 진짜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1: 네.
3: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는 예, 정말 뒤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사모님들.
0: 네.
3: 그분들은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정말 뒤에서 화살을 맞아가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사모님들을
0: 네,
3: 위해서
0: 그렇죠. 네.
3: 저희가 특별히 이분들에게 진짜 그날은 밥도 안 하셔도 되고 섬김 안 하셔도 되고 오로지 섬김만 받을 수 있도록 9월 달에 그 날을 정해서 저희가 그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 네.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사역을 말씀하셨는데 하나씩 좀 여쭤보고 싶어요. 3월에 목회자 재정 세미나를 했는데 이게 목회자들에게 필요한가요? 재정 세미나가?
2: 필요합니다. 점점 이제 갈수록 목사님들이 그런 베네핏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점점 줄어들고 또 교회 성도들도 줄어들고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이민사회도 이런 점점 갈수록 전혀 같이 이렇게 그 혜택을 받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앞으로 더더욱 이제 줄어갈 테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내가 은퇴하고 나서의 그 삶에 대해서 정말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제가 그 통계를 좀 봤어요. 그랬더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일반 사람들의 한 두 배 이상, 한 65% 이상이 노후가 준비를 못 한다고 그래요.
0: 네.
1: 목회자들이.
0: 아, 네.
1: 그리고 미국에도 오히려 나 미국이 더 이제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있어서 더 준비가 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80% 이상의 목회자들이 은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0: 네.
1: 것이 미국이라고 그래요.
0: 아,
1: 그러니까
0: 네.
1: 상당한 이런 어려움들을 목사님들이 받고 계시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도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거의 노후가 준비가 안 됐어요.
0: 네.
1: 그래서 시니어 아파트에 사신 분들이 많고 자녀들의 어떤 도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0: 그렇죠.
1: 그런
0: 네.
1: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목회자들이.
0: 네.
1: 그래서 그때 재정 세미나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소개해 주셨나요?
3: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목회자들이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이 안고 계시는데
0: 네.
3: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 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거든요. 목회자들은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죄악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0: 네.
3: 그것을 우리가 그 청지기 우리 지난번 재정 세미나 때 그 강사님께서 청지기 정신이 무엇인가 그거를 통해서
0: 네.
3: 이 잘못된 재정관 물질에 관한 것을 교정시켜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돈을 가지고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그러면
0: 네.
3: 남을 돕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만 돕는 게 아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작은 돈 50불도 좋고 10불도 좋고 내 마음이 쓰여지는 대로 시작하는 것 그게 정말로 그 재정적 그 성경적인 물질관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큰 힘이 모아지는 것이지
0: 네.
3: 한 사람의 힘으로 누군가를 완전히 서포트를 해서 뭐 대단한 무슨 성과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지기 자세로서 물질관을 목회자들이 바꿔야 된다. 투자는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
0: 네.
3: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돈으로 어떻게 나의 미래를 지혜롭게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기 돈도 아닌 주인 돈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그 자체는 지혜로운 것이다. 남의 돈 가지고 한 건 나쁜 거지만 그거를
0: 네.
3: 이렇게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그 점에서는 너무 잘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0: 네.
3: 그래서 그 관점을 깨뜨리는 게 이번 재정 세미나에서 우리가 그 배웠던 거였어요.
0: 네.
3: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목회자들에게 필요하다.
0: 네.
3: 성경적인 물질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삶 속에서 우리 가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배웠다고 해야 되겠어요.
0: 네.
3: 예.
0: 성경적인 물질관을 일반 성도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도 목회자들께서는 더군다나 많이 섬기시는 삶을 사시다 보니까 개인의 소유를 가진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조심스러워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에 계실 것 같고요. 더군다나 또 신학교에서 혹시 그런 재정관을 교육을 안 받으시죠?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죠?
3: 네.
0: 그러니까 사실 이게
1: 그냥 그런 자체를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한다는 자체가 이제 다 하지 않아야 된다고
0: 약간 후시되는 게
3: 그렇죠.
0: 사실은 그죠.
2: 문화적인 것도 있는 것
0: 문화적인
2: 같아요.
0: 것도 네.
2: 네. 우리 한국 사회하고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0: 네.
2: 우리 한국 사회하고 미국 사회하고도 이게 다르고
1: 그래요.
2: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종교세가 있잖아요.
0: 네.
2: 그래서
0: 네,
2: 그걸로도
0: 그렇죠.
2: 이렇게
0: 네.
2: 커버를 하지만 우리 한국 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게 죄인 줄 알고 네. 그런 인식이 네. 좀
1: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2: 맞아요. 네.
1: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미국의 미국 목사님들은 그나마 좀 준비가 돼요. 미국에 있는 한인 목사님들이
2: 그렇죠.
1: 전혀 준비가 안 되거든요. 저도 그 재정 세미나에 가서 또 하나 배웠던 게 저는 목돈이 있어야만이 노후를 준비를 한 줄 알았어요.
2: 네.
1: 근데 그분이 말하기 아니라 목사님 50불 벌었더라도 꾸준히 10년, 20년 하면 그것이 꽤 큰 액수로 올라간다. 그 이야기 네. 듣고 꼭 50불이라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생각해 보겠다고 네, 네. 그렇게 하게 됐어요.
2: 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일을 하는 거를
0: 네.
2: 그거를 참 그 거북하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나요?
0: 아, 그렇죠.
2: 근데 미국 목사님들은 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0: 아, 그렇죠. 네.
2: 그래서 왜 일을 하는 거를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는지 그거는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을 좀 없애셨으면 좋겠어요.
0: 네.
1: 아까 말씀한 것처럼 문화적인 어떤 것 같아요.
2: 네,
1: 한국은
2: 네.
1: 자기 모든 것을 목회자 바치지 않으면 목회자라고 조금 칭하는 걸
2: 네.
1: 힘들어했거든요.
2: 네.
1: 근데 이번에 코비드 지나고 그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문화의 변화 또 사는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재정 관념도 좀 많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 아마 좀 과도기인 것 같아요.
1: 네.
0: 네. 근데 어느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좀 정착이 되면서 목사님들도 좀 미래를 좀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노후를 편안하게 사셔야죠. 평생 그렇게 섬기시면 사셨는데.
2: 네.
0: 네. 많은 도움이 실제로 됐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또 앞으로 계속 이런 재정 세미나도 하실 거죠?
2: 네.
0: 네.
1: 매년마다 할, 올해가 두 번째였죠?
2: 네. 네. 네. 오늘 이번에 참 호응이 좋았어요.
0: 네.
2: 많은 분들이 왔어요.
1: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2: 자리가 네. 부족했었어요.
0: 아, 그만큼 체감을 하시는 거잖아요.
1: 네.
0: 표현은 안 하셨을 뿐이지 그 절박함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더 이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를 합니다.
2: 네, 또 그 강사님이
0: 네.
2: 또 그 목사님이 남편분이고요.
0: 네.
2: 또 강사 님이 또 전도사 생활도 하셨고
0: 네.
2: 그래서 더 그 목회에 대한 그 목사님들에 대한 그 형편을 더 잘 아시고
0: 아, 네.
2: 또
0: 이해가.
2: 우리 강사님이 또 많이 그 어려운 목회자님들을 도우셔요.
0: 네.
2: 그러니까 그 어려운 분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또 나름 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앞으로 노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0: 네.
1: 그런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2: 근데 이분은
1: 목사님한테 연락하면 되나요? 교육자 목사에?
2: 우리 강사님은 조용하게 성기셔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누가 아는 걸 이렇게 잘 좋아하지는 않으시는데
1: 네.
2: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게 섬기셔요.
0: 네. 드러내진 않지만 사실 알게 모르게 뒤에서 참 귀하게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2: 네. 네.
0: 그리고 이제 오계주 체육대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요. 그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5월 11일입니다.
1: 오계주 체육대회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다음 오계 지역이 어디예요? 오계 지역이?
2: 오계 지역이 뉴욕, 펜실베니아, 그리고 메릴랜드하고 뉴저지하고 이 버지니아입니다.
1: 워싱턴 지역이지. 예.
2: 네, 워싱턴 지역.
1: 예.
2: 아 이게 이 체육대회가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이 18회째인데요. 아, 이렇게 시작된 거는 2006년에 시작됐다고 해요.
0: 네.
2: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코비드 때문에 2년은 이제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워싱턴 지역 목회자들이 6년, 6, 7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참관만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참석하기 시작한 거는 6년 전이라고 들었습니다.
0: 네.
2: 그때가 이제 메릴랜드에서 이제 개최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우리 와싱턴 지역 목사님들이 참석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1: 그렇군요.
2: 우리 김찬영 목사님께서
0: 네.
2: 아, 좀 목사님 몇 년 됐죠? 23년이었죠? 어, 그때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정말.
0: 아, 네.
2: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들도 많이 놀라셨어요.
0: 네.
2: 왜냐하면 버지니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를 하는데 정말 굉장히
1: 많은
2: 분들 뉴욕에서 오신다는 분들이 그때 60명이 오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이들 오셨어요.
1: 230명에서 250명. 네. 저 그렇게 네. 많이 왔던 것 같아요.
2: 그래서 음식을 한 20명 넘게 준비를 더 했는데 그것이 모질랐어요. 워낙 많은 네. 분들이 오셔서. 그리고 또 응원단도 많이 오셨어요.
0: 네.
2: 그래서 참 뜻깊게 너무나 즐거웠고 참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우리 김찬영 목사님이 정말 애 많이 쓰셨는데요.
0: 네.
2: 그때 또 그중에서 또 칭찬받았던 거는 저 펀드레이징을 참 잘하셨어요.
0: 네.
2: 우리 김찬영 목사님이 정말 뛰셨어요. 근데 그때 그 목적이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겠다. 그래서 그때 한 15분 정도에게 그렇게 후원금을 드렸어요.
0: 네.
2: 근데 그 적은 액수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15분에게 그리고 이 워싱턴 에어리아만 드린 것이 아니고 그 각 주에 어려우신 분들을 저희들이 한 번씩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후원금을 드려서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좋아하셨고
0: 네.
2: 참 그때 너무 화기애애했던 것 같아요.
0: 네. 아, 반가운 얼굴들도 멀리서 오셔서 같이 보시고 또 후원금으로 또 도움의 손길도 주시고 참 보람있고 따뜻한 그런 축제였을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네. 지금도 그 많은 분들이 그 참여하셨고요.
0: 네.
2: 또 그렇게 성대하게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후원해 주신 분들, 그분들이 있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더래서 그분들의 지금도 너무 감사합니다.
1: 목사님, 이번에 체육대회를 어디에서 하나요, 목사님?
2: 네, 이제 메릴랜드에서 하는데요. 더 하월드 카운티에 있는 시더 레인 파크 이스트에서 합니다.
1: 네.
2: 주소가요. 10745 Route 108 콜롬비아 메릴랜드입니다.
1: 이렇게 주소 듣고 찾아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어디서 모여서 함께 가시나요, 목사님? 그럼 거기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3: 예, 문정주 목사님이 시모하시는 예루살렘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7시에 출발하는데요.
1: 아침 7시죠?
3: 예, 예. 네. 5424 악스로드예요.
1: 네.
3: 그 페펙스.
1: 예. 그러시군요. 그럼 예. 거기에서 교회 팬이 함께 모여서 가는가 보죠?
3: 네.
1: 네. 그럼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여기에 갈 수 있는 것은?
2: 그날 문정주 목사님 교회를 오시고요.
1: 네.
2: 그 응원하실 분들이죠. 그리고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이요.
1: 분들? 네.
2: 그 문정주 목사님 교회를 오시고요. 또 메릴랜드 지역에 사시는 목사님들은 그 시덜레인 펄크로 오시면
1: 곧바로
2: 거기서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교육자나 또 성도님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함께 오셔서 같이 하루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여기 가시는데 교회나 또 개인으로 후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선생님?
2: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그럼 그렇게 후원을 원하시거나 그러시면 박희숙 목사 전화번호가 571-486-6430이나 우리 총무님 이경희 목사님 703-434-0363으로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이경희 목사님 703 434-0363.
3: 예.
1: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전화번호 알려주셨습니다. 703-434-0363. 네. 후원도 하시고, 또 참여도 하시고, 또 어떻게든 또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연락 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찬양을 같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듣고 싶은데요. 어떤 찬양 추천하시나요?
2: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0: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네. 그 찬양을 함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목사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 그 7월에 이 목사회에서 귀한 사역을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 많은 목사님들과 가족들을 모시고 바베큐 파티를 한다는데 어떻게 이것을 계획하시게 됐고 또 어떤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신지 좀 나눠주실까요?
1: 네, 목사님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특히 주일날 예배 끝나면 또 특히 사모님들
2: 네.
1: 많이 힘들잖아요.
2: 네.
1: 그래서 하루라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다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서로 대화 나누면서 그날 특히 우리 사모님들은 저녁이나 아니면 점심을 한 끼라도 걱정 안 하시고 부담을 덜어드리고 그리고 오락을 통해서 그 잠깐이라도 뭐 몇 시간이라도 그런 그 스트레스 그 쌓인 거 그런 거를 다 풀어두시고 좀 정말 동심으로 돌아가서
2: 네.
1: 그런 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를 그렇게 꼭 하루 아니라도 몇 시간이라도 그렇게 좀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2: 네, 목사님들의 야외 소풍 같은 거네요. 사모님들과 함께하는
1: 네, 네. 네.
2: 먹을 것도 다 준비해 주시고.
1: 네.
2: 근데 먹을 걸 누가 준비하는 겁니까? 목사회에서.
1: 저희 목사회에서 준비합니다.
2: 그 준비하시는 분이 두 분이신가요?
0: 다른 임원들도 몇 분 계시니까 그렇게 하죠.
2: 네,
0: 함께 또 그 바베큐를 맛있는 거 주셔야지 가지.
2: 어떤 맛있는
0: 좋은 게 나와요.
2: 음식은 맛있다는 게? 거는 소문이 이미 나서요. 네.
1: 바베큐는 그 삼겹살이나
0: 삼겹살? 네, 좋죠.
1: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상추쌈.
0: 상추쌈 네.
2: 최고죠.
0: 네. 벌써 군침이 도네요.
1: 근데 생선을 또 어떤 분들은 하시는데 근데 그게 또 혹시나
0: 밖에서 보니까
1: 원래는 계획이 생선 그 꽁치하고
2: 아 꽁치도 맛있죠.
1: 그렇게 삼겹살하고 이렇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날씨가 그래서 어떠면 그게 또 상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2: 네.
1: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음식을 좀 오다를 하려고 그래요.
2: 네.
1: 그래서 이렇게 함께 그렇게 드시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2: 네.
1: 그리고 오락은 이제 그런 거를 또 잘하시는 목사님을 또
2: 초빙을 하셔서
1: 초빙해서 네. 그날은 좀 우리 한국식으로
2: 네.
1: 그 트리디셔널한 그런 게임들이 네. 많잖아요.
2: 네.
1: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오시는 그 숫자에 따라서. 이제 그 게임을 정하려고 합니다.
2: 네.
1: 그래서 뭐 많은 선물을 드린다는 것보다도 그날 그렇게 인조이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2: 네. 아, 말씀만 들어도요 목사님들께서 환하게 막 많이 웃으실 것 같은 그런 표정이 상상이 되고요. 사모님들은 또 뭐 말할 나위 없죠. 그날 요리 안 하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습니까?
0: 네. 그러겠네요.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가서 마음껏 좀 뛰어서 노는 것처럼 어릴 때 운동이가 상상이 되네요.
1: 아,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돼서
2: 네.
1: 아, 저희가 한 6월쯤 돼서 공문을 내보내서
2: 네.
1: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2: 네.
1: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협조해 주십사 하고 참석하실 분들은 네. 좀 알려주십사 하고 저희가 공문을 6월 말쯤 그렇게 내보내려고 합니다.
2: 네. 그렇죠. 미리 좀 RSVP를 해주시면 준비하는 훨씬 네. 도움이 되시니까요. 네.
0: 또 귀한 사역을 준비하시대요. 9월 달에 이제 목사님들보다도 목사님 뒤에서 헌신하고 정말 귀하게 사역하시는 사모님들을 위한 그런 위로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작년에 저희가 사모님 함께 해요 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네. 사모님들을 위한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참 너무나 참 은혜스러웠고 감동의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모님들을 그렇게 섬기는 그런 일을 매년 그렇게 네. 연례 행사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두 번째로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좀 마지막에는 김사연 목사님 거의 눈물바다였습니다.
2: 네.
1: 아주 너무나 좋아하셨고, 그리고 사모님들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니까
2: 네.
1: 하다못해 멀티에 가셔도 항상 이렇게 또 액수를 항상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레스토랑도 정말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가시잖아요.
2: 네.
1: 근데 그날은 좀 이렇게 뭐 아주 고급스럽진 못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생전 어떤 분은 가시지 못했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 한 번이라도 그렇게 식사를 부담 없이 그렇게 네. 잡숫게 하시고, 또 사모님들이 또 함께 모이니까 또 사모님들은 사모님들 대로에 또 많은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2: 네.
1: 정말 아까 우리 이경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뒤에서 아무 말 없이 그 섬기시는 그 우리 사모님들, 참 사모님들이 그 포지션이 정말 어려워요.
2: 네.
1: 목사님들은 목사님이라고 또 그러시지만 뒤에서 사모님들은 항상 이렇게 좀 그 긴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2: 네.
1: 사모님들이.
2: 네.
1: 그래서 그런 사모님들을 좀 위로하는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모님들이 또 마음이 편해지시면 또 그만큼 목사님을
2: 그렇죠.
1: 또 잘 서포트
2: 네.
1: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우리 목사님도 섬겨야 되지만 우리 사모님들도 그렇게 섬겨야 되는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작년에 참 그렇게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2: 네.
1: 마지막에.
2: 네.
1: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것 이 날을 잊지 못하시겠다고 그런
2: 네.
1: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2: 그렇군요.
0: 지역에 있는 귀한 교회들이 많이 섬겨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어떤 한 교회 메일랜드에 있는 정말 귀하신 목사님 그 교회, 거기에서는 좀 우리들이 평상시에 가볼 수 없는 레스토랑으로 모셔서 그 사모님들을 그 교회에서 다 대접해주고
2: 네.
0: 사모님들이 처음에 들어갔는데 처음 보는 메뉴니까 이걸 자기들이 시켜도 되냐고 막 묻는데
2: 네.
0: 한편으로는 가슴도 아팠고, 아 이분들이 한 번도 이런 걸 드셔보지 못했구나. 또 다른 목사님께서는 위로하면서 괜찮다고 오늘은 드셔도 된다고 하면서 사랑으로 섬기셨던 그 모습도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올해도 많은 지역 교회들이 좀 사모님들을 뒤에서 좀 후원하시고 섬겨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2: 네. 아, 정말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애를 쓰셨겠지만 또 사모님들 얼굴 뵙고 들어오시기 전과 후에 마치시고 그 표정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을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사모님들이 거의 다 일을 하시잖아요.
2: 네.
1: 그래서 하루를 정말 빼기가 많이
2: 쉽진 않으시죠.
1: 쉽지가
2: 네.
1: 않죠.
2: 네.
1: 근데 그렇게 하루를 빼고 오셔서 그분들 일당도 이렇게 좀 이렇게 섬겨드렸어요.
2: 네.
1: 그래서 올해도 많은 교회들이 좀 협조를 해주셔서
2: 네.
1: 우리 사모님들 그 하루를 쉬는데 그 부담감 없이 하루를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으면 정말 좋겠어요.
2: 네.
1: 그래서 좀 많은 교회들이 또 청취자님께서도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에게 연락 주셔서
2: 네.
1: 그렇게 함께 같이 섬김의 그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2: 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 귀한 섬김의 사역들을 거의 정말 달마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함께 마음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전화번호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희숙 목사님 전화번호 571-486-6430, 571-486-6430, 그리고 이경희 목사님 전화번호 703-434-0363, 703-434-0363입니다. 네. 시간이 이렇게 또 금방 가서요. 우리 목사님 두 분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음을 좀 전해주시겠어요?
1: 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많은 그 청취자님들, 성도님들께서 좀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을 그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참 생활하는 어려운 많은 분들이 계신데 늘 관심을

0: 넓혀가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우리 하나님의 그 킹덤을 이렇게 세워가는 모두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회가 우리 목사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많은 그 후원을 부탁드리고요. 또 기도 부탁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은 그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네, 요즘처럼 가스값도 올라가고 물가가 정말 많이 뛰고 있고 또 많은 회사들에서 레이오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도 정말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 심리적으로도 많이 불안감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계속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긴장감이나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셔서 우리 청취자들도 정말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원하신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로 나오시거나 아니면 전화 아까 저기 전화번호 우리 회장님 박기순 목사님이나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아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평안함이 무엇인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으면 하는 제 진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 힘드실 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섬신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워싱턴 지역에서 55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한인 목사회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친교하고 또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기 지역에 정말 어려운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을 여러분들의 가족처럼 또 자녀들처럼 또 형제 자매처럼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오늘 두 분 오셔서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네, 평생 섬김의 삶을 사시는 목사님들을 또 섬기시는 목사회, 그 목사회를 섬기시는 박기숙 목사님과 그리고 총무 이경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올해 계획하신 것들 풍성하게 열매 잘 맺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드립니다.
2: 고맙습니다.
3: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도 평안하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만다린 100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스페셜 세일 9불 9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9불 99, 통통배 더 맛있는 자반 이면수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더 베스트.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집에 아무도 없어. 늘 싸늘한 겨울이었어,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느끼면 이렇게 자기 전에 벽에 눈가에 감사의 눈물이 눈물이 이렇게 쏙 흘러.
2: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언젠가 간증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정말 꼭 모시고 싶은 분이 계셨거든요. 오늘 그분이 특별히 함께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 정말 막 벌써부터 설레고 꿈만 같습니다. 정말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벌써부터 보고 싶고, 네, 너무 설렙니다. 자, 은혜와 감동이 가득한 내가 매일 기쁘게 첫 손님은요, 사랑하는 저의 어머니, 배우 김수미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1: 어머, 어머.
2: 아들.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1: 어.
2: 감사합니다.
1: 아. 어, 아유. 애들 잘 있고.
2: 잘 있고.
1: 나는 제일 이제 첫 아이, 민준이 때부터.
2: 네.
1: 애기, 깐난 애기 때부터 봐서. 어, 아범은 걱정 안 돼. 애들 잘 있나?
2: 너무 잘 있어요. 어머니 제가 이 CTS에 내가 매일 기쁘게 아, 사실 여기 간판 프로그램인데
1: 정말 간판 프로그램이지.
2: 네, MC가 됐어요.
1: 아우, 축하해.
2: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첫 회 꼭 모시고 싶었는데 어머니 바쁘신데 아유.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아니, 아무리 바빠도 나와야지.
2: 아유, 어머니 진짜 너무 또,
1: 아, 너무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영화에서만 만나다.
2: 네, 네.
1: 또 이런 프로그램에서 만나니까 이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거 아닌가?
2: 네.
1: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2: 저 막 데자뷰라고 하잖아요. 참 언젠가 이런 자리가 있을 것 같은 느낌들 있잖아요.
1: 그러니까
2: 예.
1: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슬쩍 어머니 우리 교회 한번 오시죠 그랬더니 나는 그때 딴 얘기해. 그러고 그랬잖아요.
2: 심하게 욕하셨죠?
1: 어, 좀, 아유, 너 혼자 다녀.
2: 예.
1: 천당가, 막, 이런.
2: 예, 예, 예.
1: 좀, 약간, 예. 어, 난 누구한테 이렇게 권유받고 그러는 걸 싫어해.
2: 맞습니다.
1: 그런데, 그래갖고.
2: 예.
1: 근데 그게, 어머, 이렇게 만날 줄 알았으면 조심할 걸.
2: 그러니까요. 어머니 성격이 뭐 권유를 받거나
1: 뭐
2: 강요해서
1: 하거나 예. 그걸 싫어하거든요.
2: 네. 아, 첫 손님이 어머니라서 저 지금 너무 마음이 편하고 힘 실어주셔서 어머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당연히 그래야지.
2: 네. 어머니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거 어머니 아시잖아요.
1: 너무나 잘 알지.
2: 그런데 다른 방송에서는 자꾸 순위가 밀려서 나오는
1: 아니 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
2: 네.
1: 그때 순이 잠깐 밀렸던 거는
2: 네.
1: 탁재훈 씨가 MC 보는 프로그램이었어.
2: 예예 예, 예.
1: 그리고 정준하 씨 나오고
2: 네.
1: 그 거기에서 아들 이름을 쭉 대듯 한 대명을 대고
2: 장동민 씨서부터
1: 뭐 예. 1위가 누구냐 하는데
2: 네.
1: 거기서 다 제껴놓고. 이게 사람이 간사한 거야. 근데 왜 네. 1위를 안 줬냐면
2: 네.
1: 마음은 네가 맏아들인데
2: 네.
1: 너 현준 씨는 네. 이렇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너무 사위 같아. 사위 같다 그랬어 내가. 왜냐면
2: 예, 예.
1: 성격이
2: 네.
1: 뭐 재훈이나 이랬는데 엄마 뭐 이러고 농담도 하고 막 오늘 이뻐 뭐 이러는데
2: 네.
1: 항상 아까도 어머니 오셨습니다 이러니까 곁을 안 줘. 네. 성격이. 네. 그런 줄은 알지만 정말 깊은 마음에는 네. 말이 그렇지. 그리고 뭐 이 연예계에서 이렇게 30몇 년을 꾸준히 정말 좋았을 때보다 서로 힘들었을 때 위로해주고 네. 만나주는 관계가 보니까 없더라고.
2: 저도 어머니 안 계셨으면 저 힘든 시간도 꽤 있었잖아요.
1: 있었지. 없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2: 저도 아마 못 버텼을 거예요. 어머니 없었으면.
1: 서로 얼마나 우리는 카톡을 많이 주고받아.
2: 맞아요. 어머니.
1: 그냥 어떤 때는 막 30분씩 카톡 주고받고 네. 그리고 끝에 가서는 꼭 우리 현준 씨는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겁니다. 뭐 이렇게 끝나잖아.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부터 네. 내가 이렇게 틈나면 간증 다니는 것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어.
2: 어머니 간증이 조회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1: 내가 이렇게 내가 땅을 치고 후회하고 네. 어머 이 시간이면 어디 가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하나님 만나라고 얘기해야지. 네. 그게 이렇게 후회가 돼.
2: 간증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러더라고요.
1: 기회지. 네. 그렇지.
2: 어머니 작년에 전화 저한테 딱 하셨을 때 그때가 제 머릿속 마음속에 아직도 너무 오랫동안 간직이 되는데 현준아 너 일요일날 뭐하니? 왜요? 너 잠깐 올 때가 있어. 어머니 어딘데요? 저 달려가겠습니다. 나 집사 직분 받았다.
1: 맞아. 그때 아우 왔었지 꽃다발 들고.
2: 저 너무 감동하고
1: 제일 먼저 전화했어. 네. 내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2: 맞아요.
1: 집사 직분 받는데 딱 생각이 나는 거야. 네. 제일 먼저 전화한 거야. 빨리 알려주고 싶은 거야. 네. 그거 집사도 다 공부해갖고 목사님 허락해야 돼야 돼.
2: 그럼요.
1: 나 그냥
2: 힘들죠.
1: 뭐 유명해서 된 거 아니야? 아,
2: 당연하죠. 그렇게 집사 직분 받으면 큰일 납니다.
1: 다 어느 정도 기초 집사가 해야 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름꾼이지만 네. 어느 정도 믿음이라든가 이런 게 좀 돼야지.
2: 근데 저 진짜 사실 어머니 아까 전에 저희 이야기했잖아요. 어머니 성격이 어머니 교회 같이 가자. 어머니 시간 좀 내주세요. 이러면 싫어하는
1: 그러면
2: 성격.
1: 더 싫어요.
2: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근데 진짜 기도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1: 맞아.
2: 그 순간 저 너무 감동해서 진짜 전화 끊고.
1: 아맘리에 네. 교회 갑시다라고는 안 해도 늘 교회 얘기를 했어 나한테 네. 간접적으로. 네. 아우 지난주에 교회 가가지고 뭐.
2: 맞습니다.
1: 간접적으로 늘 해왔어.
2: 그리고 영화 현장에서 일부러 찬송가 가스펠 같은 거 틀어놓고.
1: 틀어놓고.
2: 신앙서적 같은 거 읽고.
1: 읽고 늘. 네. 우리 일본가 촬영할 때도
2: 네, 맞습니다.
1: 늘 시간 나면은 성경 보고 그래서 네. 아 마음속으로 내가 그래서 저렇게 반듯하구나.
2: 아유.
1: 반듯하구나. 그거는 느꼈지만 네. 아 나도 교회 가야지라고는 그때는 못 느꼈어.
2: 네. 진짜 참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항상 계시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요즘은 꼭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누우면은 바로 잠 안 자고 한 30분은 생각을 하는데 네. 아 나는 여지껏 내가 뛰어난 머리가 있고 내가 뭐 연기력이 되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네. 정말 위태위태한 거를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심을 느끼면 이렇게 자기 전에 벽에 눈가에 아이고. 감사의 눈물이 네. 눈물이 이렇게 쏙 흘러 그러면서 잠들어.
2: 요즘요?
1: 요즘은 야. 감사해서.
2: 어머니 근데 저희가 이렇게 간증 프로그램에서 같이 앉아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지
1: 그러니까
2: 않아요?
1: 지금도 조금 미안한 생각도 들 때 참 민망하더라고.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현준이가 어머니 교회 얘기할 때 왜 욕을 했지?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그 시절에 그때 나 같은 사람을 빨리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은 거 네. 나는.
2: 어머니 요즘 뭐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1: 애 같아. 그러니까 네. 주님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이제 뭐 어렸을 때 나는 군산에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세우셨고 네. 우리 작은 아버지가 장로로 이제 장로님으로 교회를 이끌어 주셨고 엄마 아버지도 다 교회 다니셨지만
2: 그러니까요.
1: 근데 주일학교는 다녔지.
2: 네, 네.
1: 주일학교는 다녔지만 그건 뭐 그 하나님이 뭐 성탄절 날 선물 주고 그러니까 다녔지 뭘 알아 아는데 네. 그래도 그때 모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네. 놀이터가 교회였고 그랬기 때문에 늘 마음 한쪽으로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어도 아 내가 교회를 가야 하는데 그래서 나는 중학교 때부터 일기를 지금까지 쓰거든
2: 네, 그건 그래서 제가 잘 알고
1: 꼭
2: 있죠.
1: 앞에다 주님을 썼어.
2: 교회 다니시기 전에도?
1: 전에부터도 마음속으로
2: 야.
1: 왠지 뭔가 일기는 자기의 모든 비밀을 쓰잖아.
2: 그렇죠.
1: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도 주님이 있었나 봐.
2: 얘기는 안 했지만. 어머니 요즘에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1: 요즘에 이제 네. 그 청담동의 푸른나무 그 곽숙광 목사님 교회 설교인데
2: 네.
1: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사람이 내가 그렇게 뭐 지금 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지가 지금 6, 7년 되지만
2: 네.
1: 아직은 초신자잖아. 근데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뭐 하다 보면 우리가 휴대폰에 배터리가 한 뭐 1% 깜빡깜빡 안 남아서 띠 끊어지면
2: 네.
1: 빈 수확이잖아.
2: 네.
1: 충전을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6일 동안 있다가 이미 배터리 충전이 다 됐어.
2: 아...
1: 주일날 가서 목사님 설교로 충전하는 거야. 내 마음의 배터리를.
2: 예배 드리시면서.
1: 예배가 충전기야.
2: 네.
1: 그러면 100이 꽉 차.
2: 네.
1: 그럼 그걸로 또 일주일 살아.
2: 와.
1: 목사님 말씀으로.
2: 네.
1: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뭐 남편이 안 바뀌고 똑같은 남편이야. 주님은 주님을 알기 전에는
2: 네.
1: 이놈의 왼수였어.
2: 네.
1: 모든 원망이 남편이었어.
2: 아버지.
1: 아버지. 네. 아버지 봤잖아.
2: 예.
1: 그런데 정말 주님을 알고 내가 죄가 많고 내가 내 모든 게 내 탓이어 하고 나니까 똑같은 남편인데 그 미움이 어떻게 슬슬슬슬 봄날 눈 녹듯이 다 없어져가지고
2: 네.
1: 아무렇지도 않아.
2: 아.
1: 오히려 더 애잔하고
2: 네.
1: 그래서 이거는 인력으로 안 되는 건데
2: 네.
1: 사람은 그대로 안 바뀌었어.
2: 네, 네.
1: 성격도 그대로야. 고집도 그대로야.
2: 잘 안 바뀌잖아요.
1: 안 바뀌어 사람은.
2: 네, 네.
1: 근데 꼭 이제 밥 먹으면 두 식구니까 자기가 먹은 밥그릇 정도는 갖다 놔.
2: 네.
1: 이걸 1000번 했는데 안 들어. 그리고 식탁 의자 뺀 것도 이렇게 좀 넣고 가. 1000번 했는데 1000만 번 안 들어. 근데 지금도 안 들어. 그래도 네. 그전에는 꼭 그 밖으로 들고 가면서 한 소리 했거든.
2: 네.
1: 정말 말 안 듣네. 정말 죽어야 안 듣지 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아, 내가 갖다 놓지 뭐.
2: 네.
1: 똑같아. 그때는 미웠거든.
2: 네.
1: 하다 못해. 근데 똑같고 그러니까 우선 누구를 그러니까 젊었을 때 뭐 나 속색이고 뭐 이것 때문에 그런 미움이 점점점 싼 데다가
2: 네.
1: 내가 이제 엄마 아버지가 18에 다 일찍 돌아가셨잖아.
2: 네.
1: 그리고 혼자 그 외로웠던 게 막 이제 결혼하고 애들 낳고 다 애들 성장한 다음에 내가 한동안 뭐 알코올 중독 술 그러니까 그 현실 도피를 술로 했어.
2: 네.
1: 그냥 소주 반컵 먹으면 다 너 때문이야. 남편 너 때문이야.
2: 원망하셨고.
1: 어. 그 내 외로움, 사실은 근본적으로 내 환경에서 오는 외로움, 이것도 다 너 때문이야로 원망을 했거든. 네, 네. 그랬는데 술도 딱 끊고, 술은 이제 누가 나를 술 끊게 백일기도를 해준대.
2: 아, 주변에서요? 엄마 주변에서?
1: 내가 김수미 씨 꼭 술 끊게 만들어준대. 네. 그래서 아유 무슨 유일하게 내가 정이 그나마 혼술이지. 네. 나 밖에서 술 먹는 거 잘 못 봤어.
2: 한 번도 못 봤어요.
1: 밖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2: 저는 솔직히 한 번도 못 봤어요.
1: 집에서 혼술. 그런데 집에도 오고 하니까 이제 취한 모습도 많이 봤지. 근데 이 술이라는 게 마귀야. 적당히 와인이라든가 이런 걸 식사 전에 짠 하고 기분 좋게 먹는 게 아니라 나는 이성을 잃게 들이 허 마시고 이성을 잃었어. 네. 괴로우니까. 네.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몸도 상하고 실수도 하고. 네. 집안을 늘 분란이 있고. 지금 내가 밖에서 술 안 먹으니까 안 믿어지지.
2: 그렇죠.
1: 그렇다고. 그냥 술만 먹고 얌전히 먹으면 문제가 없는데. 네, 네. 주사가 좀 있었어.
2: 근데 어머니 저 솔직하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바깥에서 어머니가 회식을 해도 이렇게 술 마시는 걸 한 번도
1: 한
2: 본
1: 번도
2: 적이 없잖아요.
1: 안 먹어.
2: 차품할 때도 그렇고.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1: 그러지. 네. 술 먹고 전화를 해.
2: 그러면 한 시간씩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을 하세요.
1: 그걸 왜 이제 얘기해?
2: 그때
1: 느꼈어?
2: 느꼈죠.
1: 나한테 술 먹으면 누구한테 전화를 해. 꼭 해.
2: 그리고 한 10분 후에 또 전화해서 똑같은 얘기를 한 시간 계속 하세요.
1: 이렇게 그 마음 편한 사람한테
2: 세네 번을 계속 하셔서.
1: 회사 언니 너 몇 명 있어?
2: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1: 술 먹은지도 알았지.
2: 알죠. 그런데 집에 왔는데 어머니 전화 안 끊으셔서 차에서 어머니 전화 다 듣고 그리고 어머니 전화 끊고 집에 들어간 적도 있어요.
1: 어머 그래? 이런다고.
2: 그런데 네. 어머니 야 그렇게 술을 탁 한순간에
1: 어느 때부터인가 그런 전화 안
2: 없어요.
1: 없지.
2: 없어요.
1: 그게 끊었을 때.
2: 야 그게 너무 놀라워요.
1: 그리고 그렇게 꼭 술 먹으면 그게 외로워서 그런 거야.
2: 아, 김혜자 선배님한테도 전화하시고. 예.
1: 그랬는데 백일 기도를 하와이에서 가서도 하시고 여기서도 하신대.
2: 어머니 위해서.
1: 주님 김수미 씨 술 끊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싱크대 밑에 이제 소주병을 꺼내서 아침에 꼭 아침에 심장이 두근거려. 네. 꺼내갖고 딱 따갖고 딱 잔에 딸라고 그러는데 막 이 소주병을 싱크대에 팍 던졌어. 무슨 폭탄 같아. 너무 싫어. 냄새도 싫어.
2: 네, 네.
1: 막 무슨 정말 폭탄 덩어리 같아.
2: 한순간에.
1: 네. 무서워.
2: 네.
1: 갖고 막 수돗물하고 같이 틀어갖고 다 버리고 내가 소주를 짝으로 사다 놨어. 왜냐면 떨어지면 아침에 그 슈퍼에 내가 혼자 갔어. 새벽에.
2: 네.
1: 가서 사왔어.
2: 아이고.
1: 그게 부끄러워. 창피해갖고. 그래갖고 막 한 짝을 다 버렸어. 그 뒤로 너무 싫었어.
2: 네.
1: 이유는 모르겠어.
2: 네.
1: 어머, 내가 이래도 되나? 한 병은 남겨놔 볼까? 마지막 하다가 아니야.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
2: 네.
1: 하와이에서.
2: 네.
1: 어제가 백일기도 마지막 날이야.
2: 이야, 놀랍다.
1: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목매 울었대. 근데 안 믿을 수가 없잖아.
2: 네, 네.
1: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 나오셨을 때 다 얘기했더니 막 우시다 서로 우는 거야.
2: 네.
1: 그때까지만 해도 아유 그 전에도 내가 무지 노력했어. 근데 일주일 못 넘기더라고.
2: 네.
1: 8일 되면 미치겠어. 막 소주 한 병에 100만 원이라도 먹겠어.
2: 아이고야.
1: 이게 그래.
2: 네.
1: 그런데 그 뒤로 지금까지 벌써 횟수로 4년이야.
2: 딱 끊으신 거.
1: 그래가지고.
2: 너무 신기한데요.
1: 왜 이거는. 네. 아, 안 믿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오셨길래 저 서울에 오시면 당신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네, 네. 푸른 나무 교회를 갔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 목사님 그 전에도 내가 네. 암암리에 교회를 가려고 괴로울 때 힘들 때 왠지 교회 쪽으로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네. 안 되더라고. 그 다음부터 또 안 나가고 했는데 딱 갔는데 그날 그 목사님 설교가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였더라고.
2: 대충 어떤 말씀이셨어요?
1: 그날 설교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인데 네. 사회적으로 모든 일을 근본을 남의 탓을 하지 마라. 내가 죄인이다. 내 탓이다. 네. 뭐 부부간의 문제고 아무튼 나를 놓고 하는 말이야. 그리고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떨어지더라고 목사님 설교에. 네. 그리고 또 그 찬양이 나는 찬양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만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정말 왜 내가 진작에 하나님 곁으로 이렇게 품이 따뜻하고 온도를 느끼는데 왜 가까이 오지 않았을까 왜 이제 알았을까 이런 후회도 되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 이런 감동 그런 마음이 울고 나니까 편해지죠.
2: 지금은 솔직히 어머니 술보다 하나님이 더 좋으시죠?
1: 지금은 내 침대에 네. 성경책하고 일기장하고 같이 있고 틈만 남은 주님 감사합니다. 눈 오는 날도 주님 감사합니다. 네. 뭐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다 이거 다 견디라고 네 지나 견디겠습니다. 모든 거를 그렇게 모든 게 주님하고 연결돼서 하니까 일단 내가 마음이 편해. 그래서 요즘 그 회장님네 사람들을 본 시청자들이
2: 얼굴 변했다고 그러죠.
1: 얼굴이 변했대.
2: 제 주변에서도 그래요.
1: 나보고 이제 내가 일반 사람 만나는 거는 이제 운동하러 가서나 사우나 네. 이제 단골 사우나 가면
2: 네, 알죠. 방배동에
1: 방배동 거기 네. 그러면 아유 요즘에 회장님 사람들에서 얼굴이 후덕해 보여요. 그러니까 성형해가지고 뭐 빵빵하고 고아진 얼굴이 아니고 네. 그냥 얼굴인데 후덕해 보인다. 네. 그게 화면에도 보이나 봐. 네. 요즘 참 좋아 보이세요.
2: 풍기는 게 달라지셨어요.
1: 풍기는 게 달라져. 그러니까 네. 마음이 얼굴이잖아요.
2: 맞아요. 어머니.
1: 사람이 악에 차 있고 속부림 얼굴도 새카매지고 얼굴에 제일 먼저 나타나잖아.
2: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적인데 신간이 편하니까 얼굴도 이렇게 좀 편안해 보이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언행도 달라지고.
1: 언행도 달라지고. 네.
2: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완전히 틀리니까.
1: 평안하고 모든 게 주님께서는 어쩌면 스케줄까지도 지나 보니까 정리해줘.
2: 아, 맞아요. 너무 놀라워요.
1: 너무 놀라워.
2: 맞아요.
1: 너무 놀라워. 내 의지대로 된 게 하나도 아니야.
2: 맞아요. 하나님 계획하에.
1: 계획하에. 네.
2: 어머니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변에 목사님도 계시고 목회하시는 집안에서 자라셨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어렸을 때 전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1: 어렸을 때는. 네. 나는 그때도 지금 간증할 때도 내가 가끔 얘기하는데 그 군산 우리 동네가 우리만 농사졌지 뭐 방이 네 칸 있었지 네. 피난민들이 많았어.
2: 군산이요?
1: 거기 우리 동네에 피난민들이 많았는데 피난민들이 땅도 없이 못 먹고 살아. 굴을 땄어. 엄마들이.
2: 아, 네네.
1: 굴 따서 팔아가지고 그걸 보리쌀 사고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네네. 피난민들이 이제 아기를 낳으면은 뭐 애를 등에 업고 걸리고 받아갈 수 없으니까 네, 네. 방에 다 넣고 바깥에다가 이렇게 하고 숟가락으로 하나 이렇게 문 꽂아놓고
2: 예전에
1: 이러고 갔는데 한 집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어. 애기 이제 2살, 3살 뭐 이렇게 있었는데 뭐 3살짜리 애가 방문을 막 엄마 엄마 하고 치다 보니까 문짝이 부엌 쪽으로 툭 떨어졌는데 큰 가마솥에 연탄불에 물을 끓이다가 뚜껑을 안 닫고 이 아줌마가 등짝을 간 거야. 애가 그걸로 떨어졌어. 간단 애기가.
3: 왜?
1: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내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3: 네.
1: 막 어이구 그때 막 우린 방이 4개니까 네. 집집마다 한 50가구 집을 애기들 다 데려왔어.
3: 어머니가요?
1: 어, 내가. 그래갖고 이제 내 위에 4살 서울 언니인데 네. 딴난 애기는 안방에다 쭉 눕혀놓고
3: 네.
1: 이제 3살, 4살은 건너방에 놓고 네. 유아원으로 했어.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그때는 미국 선교사가 있었어. 미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잘했어.
3: 네, 네, 네.
1: 선교사님이 내 본명이 영옥인데
3: 네.
1: 영옥아 아유 이 선교사님 이제 본국 들어가야 돼. 전도가 안 되니까 피난민들이 네. 주일날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하루 보러
3: 이래야죠.
1: 불 팔아갖고 쌀보리 사야 하는데.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똑똑하다고 서울로 유학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못 가게 생겼네. 영어를 배워야 하는데. 근데 나도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선교사님. 내가 교회에다가 저기 신도들 꽉 채워주면은 미국 안 가셔도 되지요 그랬더니
3: 네.
1: 그러면 안 가지 그러셔 갖고 그날 이제 애기 엄마들 애기 찾으러 와 이제 와 와서 만약에 이제 애기가 영란이면 영란이 언니 저기 내일부터 애기 못 빠져요 큰일이지 이제. 왜? 봐줄 수도 있슈? 왜? 봐줄, 무슨 말이야? 들어봐. 돈 줄까, 어쩔까? 아니, 돈도 필요 없고요. 일요일 날이요. 신흥교회 가서요.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 보면요. 그때, 그러면 돼요. 그날은 새벽에 나가서 웃게 갈게. 그 대신요. 영란이 없냐? 혼자 오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50가구인데 50명 오면 안 되잖냐. 네. 못 채우잖아.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저쪽에 뭐 삼촌이고 뭐 사촌이고 발촌이고요. 5명 될까요? 애기가 3단이요.
3: 네.
1: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숙자 없니. 아이고, 영호가 고맙다. 숙자 없니. 이제 내부터 애기 못 빠져요. 왜? 그 집은 5이야. 초등학교 1학년까지 있어. 못 빠져, 이제, 못 해요. 왜? 힘들지? 안 돼, 큰일 나, 우리 애기. 너 그 애기 물에 속아마에 빠진 거 알잖아. 근데 여보, 이제 봐줄 수도 있어. 똑같이. 봐줄게, 왜? 저기요, 일요일 날이요, 신흥교예요. 11시, 12시까지 와요. 그 대신, 저기, 수수기 없니? 애 다섯 아니요. 10명 데리고 와요, 10명. 어떻게든 머릿수로 10명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야. 이제, 그렇게 했어.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는데 네. 그 신흥교회가 이렇게 신장로가 쫙 있으면 양쪽에 포프라 나무가 이렇게 있었어.
3: 네.
1: 여름인데
3: 네.
1: 저쪽에서 주일날도 이제 선교사님이 오늘은 몇 명이나 도대체 올라나 하고 네. 이러고 이제 저 길에서 먼지를 흙먼지 일개 군대가 푹푹푹 날리면서 그러니까 선교사님 헛고봤지. 막 곡괭이 들고 삽 들고 막 대모로 오더래. 나중에 이제 막 그렇게 헛보인 거지. 막 이러고 막 오더래. 그래서 뛰어들어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무슨 잘못했냐고 지금 대모하러 온다고 막 곡괭이 들고 와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나 보니까 막 일기 부대가 점점 교회를 막 쫙 들어와서 교회가 꽉 찼더래. 그 목사님 올라가시자마자 아니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아 일단 왔어요. 예 일단 왔어요.
3: 야.
1: 그래서 신도를 채운 거야.
3: 야 어머니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라는 게 믿겨지지
1: 않아요.
3: 나는
1: 지금도 네. 왜 어떻게 내가 그런 머리가 생기고
3: 네.
1: 어떻게 그 다단계를 했나 난 모르겠어.
3: 아니 어째
1: 지금도 몰라.
3: 5학년 때 그런 딜을 할 수가
1: 그러니까.
3: 있죠.
1: 그러니까.
2: 어머니들한테 딜 하신 거 아니에요? 딜.
0: K라디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4: 신의 존재를 증명해보라고 얘기한다면 누구도 그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의 부재를 증명하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누구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인생의 고단한 인생의 길에서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 것인지, 제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분들에게 그들이 어떤 입장인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세상에는 무신론을 자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빛깔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분은 일종의 인식론적 무신론자라고 할까?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신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아주 깊은 인식 속에서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신 존재 증명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 어떤 말도 내게는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게 인식론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들은 뭐 굉장히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죠. 근데 경험론적인 무신론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고통이 만연해 있는데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악한 일들이 잘 되고 이것이 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래? 이런 질문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20세기의 최대의 비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우슈비츠로 상징되고 있는 나치 지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허용하실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하나님이 설사 계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어린아이 하나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에서 이반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 하나의 죽음, 이것 때문에 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이게 현실에 만연해 있는 고통의 문제 때문에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태도일 겁니다. 그들은 정말 신이 존재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은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일종의 인생에 대한 분노의 감정 같은 것들이 그런데 담겨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도 있냐면은 아주 적대적인 무신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신론 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비합리성의 세계 속에 잠겨 있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그들이 빨리 그 종교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얘기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과학적 무신론자 같은 사람들이 그런 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그분들과 견해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언어와 종교의 언어는 전혀 문법 구조가 다른데 그들은 그 문법 구조가 다른 문법을 섞어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환원주의적으로 과학적으로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적대적인 그 무신론자들을 바라보면은 저는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론적이고 적대적인 무신론자들 말고 오늘 기독교 신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큰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산다고 한다면 그런 적의 같은 것들은 덜 느껴졌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배타적이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신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의 사회적 공간 속에 조금 더 많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수많은 무신론자들 가운데 그들이 무신론적 태도를 갖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교한 이론이나 점검 때문이라기보다는 유신론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삶 때문에 절망한 나머지 신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제법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죄스럽게 느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느낍니다. 저는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분들에게 그들이 어떤 입장인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역사 속에서 무신론자라고 얘기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방식의 신에 대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싶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일거수일투족 바라보면서 죄라고 체크하고 벌주고 상주고 그런 신의 관념 속에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기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인 줄 알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조롱하기도 하고 냉소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그분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에 대한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해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변천의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언제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실 때만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도 믿지만은 어둠 속에 계신 하나님, 인간에 의해 파악되지 않은 하나님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분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은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만 들어주실 거로 여기고 있다가 조금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중받는다는 사실이 알아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투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심리학자들도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망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서술 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경험을 따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대로 그것을 인간의 부족한 언어 속에 담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도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근원적으로 심겨져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만약에 신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 이런 어려움들을 좀 덜어주십시오 하고 기원하게 마련인데 그 마음이 곧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 그리움이 명료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그리움이 잠재된 형태로만 있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문득 어떤 성스러움을 경험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의 경험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일상적인 의식으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었던 세계가 내 앞에 현현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상의 세계 속에 있었던 나의 의식으로는 전혀 짐작할 수 없었던 세계가 우리 앞에 문득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함을 느끼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때로 숭고하다고 하는 의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숭고함을 느끼기도 하죠. 캄캄한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인간은 그 광대한 세계 앞에서 말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파도가 철석철석 치고 있는 바닷가에 갔을 때도 우리는 그 무한의 바다에서 내가 무한히 신비한 세계 속에 초대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바로 이것이 무한을 향해 확장된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얘기를 해요.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많이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물속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다양한 생명의 신비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다큐멘터리 작가인데 천문대를 취재했던 얘기를 하면서 그 천문대에 가가지고 그 밤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을 바라보는 순간 영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세상을 우리가 스쳐 지나가듯 바라볼 때는 세상이 평범한 사물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은 세상에 신비 아닌 것이 없거든요. 저는 이것이 거대한 착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삶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들을 나무랄 수는 없고 다만 우리가 그 세계를 그렇게 인지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봐도 그렇고 이걸 봐도 그렇고 봐라 신이 있지 않냐 이렇게 증명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마음의 눈이 열릴 때 세상에 신비 아닌 게 없더라 하는 어떤 그 시적 세계관 이런 세계가 저는 신앙의 마음과 잇대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제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의의 감성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세상은 시장바닥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이익과 손해의 세계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경의의 세계가 잘 개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사물들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나의 욕망과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때 그 세계는 우리를 또 다른 세계의 층으로 인도하는 안내인이 될 수 있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탄의 능력,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능력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무한에 대한 감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험으로 초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일상을 넘어서는 그 궁극적 세계가 우리 앞에 문득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숭고함을 느끼게 되고 내 삶이 무한히 값진 것이고 내 삶이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이런 세계에 대한 열림, 이것이 제게는 계시의 순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결국 그런 세계와 만나게 될 때 내가 느끼게 되는 것이 뭡니까? 내 삶이 무한히 값지다는 사실이고 내 삶이 사랑의 빚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우리가 던지게 되는 질문이 뭐냐면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고 라는 질문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이 장엄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무한히 큰 세계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주고 있는 경이로움, 이런 것들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경이로움을 소거해버린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보다 더 큰 세계를 잊어버리고 땅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을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무한히 큰 세계 앞에 자기를 열어 놓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의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할 때 내 삶에 보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한단 말이죠. 하나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한히 열린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끝없이 하나님의 큰 세계에 눈을 떠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신이 없는 세상, 이것이 얼마나 삭막할까 생각해 봅니다. 신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일들이 허용될 겁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는 세상은 좋은 세상일 수가 없죠. 모든 것이 허용되는 세상은 공허함과 황량함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이렇게 고뇌하며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뇌하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허용과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마음속에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를 증명해보라고 얘기한다면 누구도 그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의 부재를 증명하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누구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인생의 고단한 인생의 길에서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 것인지, 제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그 세계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끼니까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땅이 보통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민수기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너는 너희가 살고 있는 땅, 내가 거주하는 땅에서 피를 흘리지 말아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이라는 거죠. 이 도주한 인식이 우리의 삶에 어떤 충격을 가져올까요? 세상에는 어떤 것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창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물처럼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인생이 고마움임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분들도 오늘 기독교인들에 대한 화 때문에 무신론자를 자처한다고 한다면 조금 마음을 넓혀서 이 장엄하고 광대한 세계, 그 세계 속에 있는 나의 자금을 자극해가면서 이 무한한 세계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 그 큼의 세계의 초대를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네, 오늘은 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도록 하겠습니다.
2: 의상이요?
1: 의상.
2: 의상.
1: 아, 저는 그 전공을 성악했지 않습니까?
2: 네.
1: 근데 저는 성악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저 연미복 한번 입고 싶어서였습니다.
2: 아. 네. 저 연미복을.
1: 오늘은 이제 우리 저기 비바보채 턱시도 입고 오셨는데.
2: 그렇죠.
1: 연미복이라고.
2: 아, 이게 뒤에 이렇게 제비.
1: 뒤에 꼬리가 이렇게. 이렇게.
2: 아, 펭귄같이.
3: 펭귄.
1: 목사님, 제비로 하겠습니다. 펭귄은 좀 작네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그 연미복에다가 이제 포켓스퀘어라고 이제
2: 이런 거.
1: 이걸 거기다 이렇게 꼽는 네. 거. 오준 선생님 꽂은 거는 화장지고요. 이렇게 짧게 비바보채 한 거, 저런 거, 이렇게 녹색, 옥색 이렇게 탁 하는 거 거기다 놓고 보타이. 그러네.
2: 보타이.
1: 그리고 이제 셔츠도 이제 다르잖아요.
2: 그렇죠.
1: 저런 걸 이렇게 너무 입고 싶더라고요. 옷, 어디를 가나 옷 입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방청 오신 우리 목사님들 의상 한번 진짜 잡아줘 보세요.
2: 네.
1: 진짜 정말 너무 가장 특이한 게 브로치.
2: 브로치. 반짝반짝.
1: 네. 클럽 브로치 같아요. 클럽 브로치. 뭔가 지금 우리 반짝반짝반짝 하는 게 그 사실 우리 다 저 브로치나 이런 거 오늘 방송 때문에 옷 이렇게 미리 결정하신 거라고요. 오늘 목사님들 신경 쓰신 거죠?
4: 네.
1: 아니에요? 신경 평상시에 저렇게 입고 다니시죠? 놀랍네요. 놀랍네요. 평상시 어머니들 옷이라고 하기엔 좀 과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강의를 좀 이제 일찍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30살에 처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오늘 오신 우리 여성 목사님, 전사님들처럼 그 처음 하는 사람들은 좀 남들과 다르게 힘든 게 있습니다. 우리 비바보채도 외국에서는 그런 팀이 몇 팀이 그렇죠. 있었지만 한국에는 저런 이렇게 뉴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한 게 이제 처음이어서 물론 잘 된 것도 있지만 남들이 알 수 없는 힘든 게 또 좀 많이
2: 그렇죠.
1: 있었고 지금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서른 살에 강의를 한 거예요. 너무 안 맞는 걸 한 거예요. 저랑.
2: 서른 살에.
1: 그러니까 기존에 강의하면은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나이는?
2: 조금 이게 중후한 그런 게 있어야죠.
1: 나이는 좀 이렇게 중후하고
2: 네, 좀 나이도 있으시고
1: 좀 그 학력도
2: 높으시고 뭐 박사 뭐 이런 분들 나오시는
1: 네, 석사, 박사.
2: 네.
1: 그리고 뭐 대학의
2: 뭐 교수님,
1: 전공도 뭐 이렇게 어떤 강의라고 하는 걸 할 때는 신학이나 철학이나 뭐 이렇게 인문학을 해야 되는데 전 성악을 한 친구가 서른 살에 강의를 딱 이렇게 기업에 하게 됐는데요. 아, 옷이 일단은 신경 쓰이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제 외모가 강의랑 안 맞잖아요.
2: 그렇죠.
1: 솔직히 저도 알아요.
2: 저도
1: 미장원이랑 맞다는 거 압니다. 저도 거울 봅니다. 네?
2: 그러니까 그 손에 가위가 들려있으면 참.
1: 네. 오른쪽엔 바리깡, 오른쪽엔 바리깡. 탁 밀어버리고 싶네요. 오정재 선생님. 시작. 딱 그냥.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비바보채를 마냥 좋은 눈으로 바라보진 않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성악하는 사람들이 좋은 눈으로 안 바라본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 뭐야, 뭐 성악과 애들이 막 쥐고리하고 말이야. 뭐, 진짜. 아, 뭐야, 진짜. 아이, 뭐, 무슨 뭐. 연애 프로그램, 그런 데나 나가고. 그런 게 오히려 성악을 안 한 사람보다 성악한 사람들이
2: 오히려
1: 더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있거든요.
2: 그렇죠.
1: 근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였을지 어쩌면 모릅니다. 목회를 처음 할 때 목사님들 엄청 많이 어려우셨겠죠. 아, 무슨 여자가 목사님이야? 아유, 좀 아니야, 그거는. 그 여자는 저 전도사님에서 신방이나 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서포트나 하고 헌금이나 빨리빨리 걷고 바구리나 빨리빨리 돌리고 그래야지 무슨 목사님이 여자가 돼가지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이거는 아니야. 근데 어쩌면 남자보다 오히려 여자가 여자에 대해서 여성이 여성에 대해서 더
2: 잘 알죠.
1: 이렇게 방해하고 뭔가 지지하지 않고 그런 게 있거든요.
2: 같은 여자끼리 더
1: 여자의 적은 누굽니까?
4: 여자.
1: 아. 여자의 적은 좀 하나님의 여자. 그분들 남분들. 주여, 아버지! 상처 너무 많이 받았어요, 주여. 정말 다른 사람한테 상처 받은 것도 아니고. 내 속은 내 남편도
2: 몰라.
1: 몰라.
2: 몰라.
1: 내가 난 내 애도 내 속은?
3: 몰라.
1: 몰라. 제일 모르는 놈은 내 남편. 그 놈은 아예 몰라. 주여 아버지. 주여. 제 속을 누가 합니까? 오직 주님만 내 속을 아셔.
2: 지금.
1: 그래, 주여. 그러니까 자꾸 주여 이렇게 하던 게 주여.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자꾸.
2: 힘이 빡빡 들어가 지금.
1: 자꾸. 저 옛날에는 주여 했는데 이게 주여 이렇게. 이제 악한 마귀를 찌르어야 돼.
2: 임팩트. 임팩트. 임팩트.
1: 왜냐. 너무 방해 요소가 많고. 예? 비바보체가 처음 나왔을 때 성악하는 사람들이 야 니들은 뭐 정통이 아니야. 맞아요. 이런 말 한 사람 많이 있어. 야 뭐 남자가 귀걸이하고 성악가가 말이야. 아니야. 그 뭐 이런 거 사실 얘기 솔직히 얘기 안 해봤지만 있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성악을 전공하고 나서요 뮤지컬 시험 볼 때 저 몰래 봤어요.
2: 아 뮤지컬 시험 보셨을 때.
1: 그때 당시 분위기가 이런 거였어요. 아 무슨 성악을 하는 애가 뮤지컬을
2: 무슨 뮤지컬이야.
1: 해. 아 그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뮤지컬 아니면 미장원이죠 제가.
2: 근데 중요한 건 가위가 더 잘 어울리세요.
1: 바리깡으로 밀어버리겠어요. 앉으세요. 정말.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마음을 전교해서 너무 잘 알고 비바보체의 마음을 살짝 제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수원에 강의를 가면 이때까지 연수원에서 기업 연수원에서 강의에 온 사람들은 다 60, 맞아요. 50대.
2: 머리도 희끗희끗하시고.
1: 그리고 어떤 분은 한복 네. 입고 오시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지금보다 이제 한 10년 전에 강의를 처음 했으니까요. 그때 제가 18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막 졸업한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 10년 전에 나오니까.
1: 10년 전에 딱 기업에 강의를 갔는데, 기업은 보안을 위해서 연수원에서 일단 제지를 합니다. 아무나 못 들어오게요.
2: 그렇죠.
1: 근데 저를 딱 그 관리하시는 아저씨가 딱 막아 세우는 거예요, 차를. 그리고 그땐 차 좋은 거 뭐 어떻게 탈 수 있겠습니까?
2: 맞아요.
1: 그때 에스페로라는 차를 탔습니다. 54만 원짜리였어요.
2: 아 중고차로.
1: 네. 근데 뭔가 고장 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고 봤더니 제가 운전도 못 해가지고 N 네. 중립에다 놓고 엑스레이터를 밟았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2: 안 나가죠.
1: 고장 났다고 10만 원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타고 연수원을 딱 가는데 일단 차도 꼬지고. 아. 두 번째 창문을 딱 이렇게 봤는데 강사가 너무 젊고 어리고 옷도 뭔가 이렇게 교수들처럼 딱 입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딱 제지를 하는 거예요. 전 강의를 하러 왔는데. 그리고는 아주 기분 나쁜 목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4: 강의하러 왔는데요.
2: 목소리도
1: 아니 기죽고 있잖아요.
2: 그렇죠.
1: 아. 기업에 뭐 처음이고 그분이 아주 의심하는 눈빛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강사입니까? 근데 그 눈빛이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무슨 강사입니까? 그러는데 관로 치고 네가 강사야? 라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설교했는데 저 목사님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했더니 무슨 여자가 목사야? 그렇게 바라보는 옛날 시선이 틀림없이
2: 있었죠.
1: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가족이 나를 그렇게 바라봤을지도 몰라요. 엄마가 무슨 목사야?
2: 아, 엄마가 무슨...
1: 엄마 그냥 엄마나 해. 그 집안 목회나 해.
2: 집안
1: 설거지 목회나 하라고. 지금 설거지 신방이 밀렸어, 엄마.
2: 설거지 신방은 뭐야?
1: 그냥 각 설거지들을 신방에
2: 밀렸어, 막.
1: 신방. 예? 그리고 막 속으로 자괴감도 있거든요. 주님,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 하나님, 이 비바보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리고 오히려 전공한 사람들이 저희를 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기도 있고. 시기도 있거든요.
2: 그렇죠.
1: 아, 뭐, 시기도 있고, 막. 자기들은 못하면서 또 맞아. 인정 안 하는 것도 있고.
2: 맞아.
1: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에게.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강사냐고 묻길래.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버렸어요.
2: 뭐라고요?
1: 미용 강사예요.
2: 어울린다니까요.
1: 아니, 실제 사실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아, 여기 무슨 뭐 기업에 강의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신분증을 내라는 거예요. 제가 불법 체류자입니까? 제가 뭐 정말 뭐 외국에서 와가지고 막 제가 뭐 그 막 불법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식으로 하는 건데도. 근데 그렇게 한 7년. 요즘도 가끔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컴플렉스에 시달리게 됐어요.
2: 어떻게 해야 될까?
3: 이렇게 안 맞는 거를 내가 시작했는데 그럼 맞추려고 하면 제가 보기엔 최소한 20년은 기다렸다가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가 돼서 나이가 이제 들면 사람들이 나를 강사로 인정하려나? 그런데 계속 그런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옷에 대한 제 조그마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몇 주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저는 교정기관에 강의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2: 교도소에서?
3: 네, 교도소에서 그런 교정기관에서 네. 강의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 성악을 하려고 했던 그때 제주도에 있는 교정기관에서 한번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성악을 안 하고 강의를 하니까 꼭 그 안에 갇힌 분들에게 자유가 없고 답답한 사람들에게 강의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대로 입고 간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이거 옷을 원래, 우리 네. 저기 솔직히 네. 방송에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오정실 선생님 옷은 네. 방송국에서 협찬해 주신 옷이에요. 지금 표정이 협찬이 왜 그러냐? 그게 협찬이냐라는 눈으로 바라보시는데요.
2: 아니, 방송국에서 옷만 협찬해 주지 몸을 협찬 안 해 주죠.
3: 그렇죠. 몸은 집에서 사모님이 협찬해 주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오준 선생님은 이제 그냥 그렇게 방송을 계속 하시는데도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그냥 그때그때마다 협찬해 주면 그렇죠. 입으시더라고요. 근데 전 처음 방송할 때부터 협찬이 좀 싫은 거예요.
2: 맞아요.
3: 난 그냥 내 옷 입어야지. 내가 입고 싶은 옷. 네. 그래서 이거 제 옷이거든요.
2: 지금도 본인 옷이시잖아요.
3: 제 옷. 전부 다 제 옷이에요. 네. 저 평상시 입고 다니는 옷. 양말도 제 양말이에요. 감독님 한번 잡아주세요. 이거 양말 제 거예요. 이거 양말 제 거거든요. 이거 삐삐 양말인데요. 제가 신고 싶은 양말. 그리고 저는 이제 성악 전공하면서 수트에다가 이렇게 그 손수건을 항상 이렇게 놓고 그, 다니는 것이 좋더라고요.
2: 저는 휴지 꽂고 있고.
3: 네, 그래서 이제 기업 강의를 갈 때도 항상 넣었어요. 그렇게 한 9년, 10년 강의를 하고 교정기관에 갈 때도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그냥 평상시 강의하는 대로 아주 좋은 수트에다가 이태리 수트에다가 신발도 아주 그 스웨이드라고 하는 그 세무 네네네. 세무 브라운 브라운에다가 이렇게 아우 멋지게 여기 이제 버튼 같은 것도 멋지게 그리고는 이제 교정기관에 가서 딱 40명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 강의를 하려고 딱 앞에 섰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아 오늘 강의는 너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2: 의상에서부터 이제
3: 그분들이 저를 안 보고 제 의상을 위아래로 한 번씩 싹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느낌이 이런 거예요. 뭐야 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분들 옷을 딱 봤는데 뭐 이렇게 파란색 그 그렇죠. 이렇게 옷을 입고 계시고 신발엔 맨발에다가 고무신을 신고 있거나 그 군대에서 되게 신었던 안 좋은 그 보급으로 나오는 운동화가 네. 있는데 그거를 신고 그리고 왼쪽에다가는 뭐 번호 그리고 어떤 뭐 조금 거기서 생활을 잘 하시는 분은 또 어떤 옷 좀 뭐 나쁜 더 좀 재질이 안 좋으면 또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제가 그 앞에다가 이태리산 좋은 수트에다가 그리고 양말도 나는 패셔너블하다고 뭔가 신고 신발 하나 그렇죠. 모든 거를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좋고 멋지고 화려한 걸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아니나 다를까 웬만한 모든 강의는 1분 안에 사람들이 마음을 탁 열게 강의를 이때까지 해왔었는데 2시간 강의였는데요. 네. 30분이 지나도록 사람들이 저에게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열만하면 양말을 쳐다보는 거예요. 열만하면 구두. 열만하면 버튼. 열만하면 좋은 시계.
2: 그러니까.
3: 열만하면 뭐 하나. 전 순간 제 옷이 그렇게 부끄러웠던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저분들하고 옷을 바꾸자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죄 이것만 떼고 저 똑같은 옷에 흰색 제가 고무신을 신겠습니다. 소통하러 가겠다는 사람이 소통에 대한 주제로 간 사람이 교정기관에 있는 힘든 분들 앞에서 자기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진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강의하는 내내 계속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아 소통을 위해선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하냐면 최소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옷. 그 소통하기를 원하는 대상자하고 똑같은 옷. 그리고 더 좋으면 그분들보다 더 질이 낮은 걸 입어야지 내 영광, 내 멋, 내 자아에 취해서 내가 입던 대로 입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도 소통할 수는 없겠구나. 아, 그래서 한국에 처음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이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상투를 들고 한국말을 쓰고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처음에 분명히
2: 안 맞았죠.
3: 안 맞았을 거예요. 빠질 리가 없죠. 네. 짜고 맵고 그리고 한국은 이렇게 아주 자극하는 맞아요. 맛이 서양에 비해서 많거든요. 물론 맛이 있는 것도 많지만 근데 그것들을 먹으면서 사람들과 자기들이 소통하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소통했겠죠. 아, 그래서 예수님은 화려하게 돌아가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섞여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구나. 아,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입어야 할 의상이 있습니다. 주일날 꼭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바 보체는 연주 때마다 옷을 엄청 신경 쓸 거예요.
2: 그렇죠.
3: 오늘도 아까 저기 뒤에 대기실에서 보니까 어떤 이렇게 옷 담당해 주시는 분이 뭐 막 치수를 재는 것 같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3: 그 아마 이제 뭐 이렇게 뭔가를 재는 것 같더라고요.
2: 네.
3: 뭐 그 다음에 뭘 반영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화려한 옷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소통하려면 지금은 이런 옷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옷이 있는데 예수님이 죄인의 옷을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 남편하고 소통을 원한다면 목회자라는 것을 그 화려한 옷을 내려놓고 잠깐 한 남자의 아내로 돌아와서 그 옷을 입고
2: 남편 옷을 입을 필요는 없는 거죠?
3: 남편 옷을 입을 필요는 없죠. 남편 반스 늘어납니다.
2: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3: 네, 목사님 사이즈가 더 커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꽉 껴.
2: 꽉 껴.
3: 그리고 어떤 엄마는 그런 엄마가 있어요.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안 느껴지고 목사님이 느껴진 엄마가 있어요.
2: 엄마인데.
3: 엄마인데. 뭔가 엄마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푸근하고. 내 실수가 우리 엄마는 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저 어렸을 적에 그랬거든요. 제가 저희 엄마가 글을 모르셔서 엄마 나 한영사전 사야 돼. 돈 줘.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돈 주시더라고요. 일주일 있다가 엄마 나 영안사전 사야 돼. 돈 줘.
2: 어머나.
3: 그러다가 다시 일주일 있다가 엄마 나 프라임 사전 사야 돼. 돈 줘. 근데 저희 엄마가 야 아가 너 뭐 창호가 저번 주 안 샀냐? 아 엄마 그건 다른 사전. 아, 엄마 알지도 못하면서.
2: 그러니까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3: 아 나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나 엄청 필요한데 나 진짜.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제가 나중에 생각났어요. 한 20년 지나고 나서. 엄마가 모르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셨죠. 그 아들이 알... 아, 내가 난 아들인데 그 구라치는 거 모릅니까? 알거든요. 그렇지만 엄마가 알고도
2: 알고도 이게
3: 속아주셔. 그게 엄마인 것 같아. 그러니까 20년이 지나고 나서 엄마하고 아들이 그때야 소통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너무 많이 배워보세요. 엄마가 너무 많이 알아보세요. 너무 똑똑해 보세요. 애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엄마 나 영화 엄마 계시 받았어. 주님 계시. 기도하면 엄마 딱 나와. 엄마 너에게 찬송 부르고 싶어. 마귀를 가싸울지라 제약과 성령제여. 뭐 이런 거면은
2: 왜 가? 엄마. 이럴 것 같아.
3: 그럼 이제 엄마가 아닌 거죠. 이제 엄마랑 소통 안 합니다.
2: 맞아요.
3: 딱 필요한 것만 소통하고 자기의 저쪽 안에 있는 건 얘기 안 하거든요. 남편도 얘기 안 합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네. 선생님한테 얘기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만 사람은 얘기하냐면 친구한테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옷을 입으신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옷. 네. 정말 만약 누구랑 진짜 소통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외적인 옷 화려하게 입을 수는 있지만 그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옷은 화려하게 입더라도 마음의 옷은 최소한 사람들과 똑같은 옷.
2: 마음의 옷.
3: 네. 그리고 때로는 더 소통을 원하신다면 물은 위에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아래로 흘러가기 때문에 정말 소통을 원한다면 때로는 사람들이 입는 옷보다 더 낮은 마음의 옷을 입어야 소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그러시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네.

0: 어느 날 이제 저도 이제 강의를 막 하다 보니까 인터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인터뷰. 인터뷰를 하자고 그랬는데 또 이제 처음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네. 잡지사에서.
1: 아, 잡지사에서.
0: 기독 잡지사. 그 염광 잡지라고 있어요. 염광.
1: 응? 영광.
0: 염광.
1: 염광? 네. 염광?
0: 네. 빛하고 소금.
1: 아.
0: 예, 빛하고 소금이죠.
1: 예. 아, 그 자체인데? 아.
0: 발음 잘하셔야 합니다. 아, 네. 네. 염병이 아니라 염광.
1: 염광.
0: 염광. 네. 빛하고 소금이라는 뜻이죠.
1: 네. 네. 네.
0: 그런데 이제, 기자분이 그날도 CBS 만사형통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이게 한 번에 딱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저희가 두 개씩 이렇게 녹화를 하잖아요.
1: 저희가 격주로 2회씩
0: 녹화를 하니까 네. 저희는 한번 방송국에 나오면 이제 한 3시간 정도에서 4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네. 근데 오전에 또 강의를 하고 여기에 또 와서 강의를 하고 이러니까 끝나고 나서 인터뷰까지 하니까 시간이 꽤 늦어지고 하루에 한 열몇 시간을
1: 계속 말을
0: 한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도 오히려 더 뭔가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그 기자분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거래은행이 어디냐?
1: 네? 네?
0: 아니, 아니, 그 농담이에요. 아. 농담이고요.
1: 어디세요?
0: 농담이고 뭘 물어봤냐면 아, 당신은 참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당신의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열심히 강의를 하고 젊은이가 사는 것 같은데 당신의 열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1: 어디서 오느냐?
0: 그래서 저도 대답하려고 생각을 해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첫째는 제가 의미를 느끼고 제가 재미를 느끼는 일이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를 느낀다고요?
1: 의미.
0: 그게 진정한 미인이죠.
1: 아, 미인!
0: 네. 미인.
1: 아, 저 세 분이 미인이 아니고?
0: 그렇죠. 아니, 근데 또 저 세 분이 의미와 재미를 느끼고 이 CCM 활동을 한다면 저분들은 완전한 미인.
1: 완전한.
0: 네. 그런데 그냥 돈 받으려고 노래하는 가수들도 세상에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뻐도 미인이? 아니죠. 그런데 그냥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얼굴도 안 이쁘면 민폐. 사람 마음도 즐겁게 못하고 눈도 즐기 못함. 민폐죠. 자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의미. 자 우리 권사님들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아가씨 때 출산하기 전에 다 우리 오늘 애들처럼 다 이렇게 몸이 이렇게 날씬하셨죠.
2: 네.
0: 그렇게 믿고 싶겠죠. 그렇게 믿고 싶겠죠.
1: 그렇게 믿고 싶겠죠.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0: 그렇죠. 근데 아이 나오면 붓기가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2: 안
0: 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한국 엄마들만 안 빠지시나요? 일본 엄마들은 다 빠졌는데. 근데 자꾸 그 시기에 너무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또 집안에 음식 남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먹으려고. 엄마가 식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1: 그렇지. 집안에 음식 쓰레기
0: 이거 아까워서.
1: 아까워서.
0: 아까워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60kg, 70kg,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진정한 미인은 얼굴이 요만하고, 뭐, 몸이 날씬하고, 그런 것이 진정한 미인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 삶의 의미와 재미를 알고 있는 사람.
1: 의미와.
0: 그러니까 뭔가 즐거운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은 뭘 믿습니까? 라고 묻고 싶겠죠. 전도도. 막 얼굴 엄청 힘들어 보이고 막. 할렐루야 주일날 교회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어메이징 스토리 들어볼래요? 네 얼굴이 어메이징하다. 참 놀랍다. 너 정말 서프라이즈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미인은 의미와 재미를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그게 제 에너지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강의하는 게 저는 참 의미를 느끼거든요. 네. 그리고 강의하는 게 전 재미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전에 저 성악 전공했는데 왜 성악을 지금까지 안 하느냐?
1: 그거는?
0: 저 오늘 생각을 해봤어요. 넌 노래하는 게 재밌어? 너 노래하는 거 좋아?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나 노래하는 게 좋아. 그랬더니 제 마음에 또 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가 노래하는 걸 좋아해? 아. 근데 저는 순간 좀 애매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해 이렇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1: 좋아하나?
0: 네.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제가 강의를 했는데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강의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사람들도
1: 좋아하는구나.
0: 좋아하는구나. 아 이래야 오래 갈 수 있구나. 그의 열정, 그래서 열정이 생긴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 한대요.
1: 아 여기
0: 그렇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음식에 뭐 청산가리나 뭐 이런 거 그냥 그
1: 아니면
0: 빙초산 엄청 많이 막 그런 거 뒤져버리라고 그냥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지만 사랑하면 아침에 좀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서 좀 맛있는 것도 좀 해주고 싶고.
1: 하나 더.
0: 그렇잖아요. 네, 뭐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하나 좀 쪼물쪼물 해가지고, 에? 이거 좀 이런 거 해가지고 좀 해줘야지. 이런 것이 생기는 것처럼 전도도 내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은혜에 막 내 삶이 점점 이렇게 되면 이걸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1: 없는 거죠.
0: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아. 의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게 열정이구나라는 걸 저는 제가 그분한테 얘기하면서 알았어요.
1: 의미와 재미.
0: 네. 근데 뭔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열정 있게 강의하는 것에 뭐가 하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요, 그분한테 얘기하면서 알아냈는데 그게 뭐냐면 결핍 또는 상처에서 오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네. 제주도. 제주도에 유명한 게 몇 가지 있을까요?
1: 제주도 세 가지.
0: 네? 여자.
1: 돌.
3: 돌멩이. 아?
0: 지금 이런 분이
1: 여자 해녀? 맞다, 여자인데.
0: 지금 여자
1: 해녀?
0: 여자 해녀 자매님.
1: 자매님. 다 여잔데? 여자 바람.
0: 여자가 바람 난 거죠? 여자가 춤바람, 춤바람. 여자가 춤바람이 났나요?
1: 아, 돌.
3: 여자.
0: 자, 결론 안 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주도에 유명한 게
1: 귤. 아, 귤 유명하죠. 맞아요. 맞아요. 귤.
0: 우리 권사님 자꾸 먹는 걸 얘기하시네요. 먹는 거. 그렇죠. 아, 뭐 제주도에 유명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주도에 무슨 돼지가 유명할까요?
1: 똥돼지.
0: 네, 똥돼지.
1: 저는
0: 아, 흑돼지 아니고 똥돼지.
1: 똥돼지. 똥돼지. 똥돼지.
0: 똥돼지. 똥돼지가 유명하죠, 제주도에. 전 어렸을 적에요, 실제 똥돼지가 있는 화장실에서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1: 그거 진짜입니까, 그게?
0: 진짜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지가 검정색 돼지예요. 오리지널 제주 돼지는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현무암으로 된 돌로 이렇게 큰 울타리를 쳐놓으면 그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람이 이제 일을 보러 가잖아요? 이제 이 똥을 싸잖아요? 그럼 돼지가 이렇게 와요. 그래가지고 형제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냥 자매가 될 수 있어요. 자매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자매님이 될 수 있습니다. 들어갈 땐 형제, 나올 땐 자매! 목사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1: 아, 뭔가 했네. 아.
0: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 돼지가, 해서 사람이 똥을 싸면, 돼지가 그걸 먹는다니까요. 그게 똥돼지. 근데 이거 보세요. 세상에 살면서 근데 그러면서 제주도의 화장실을 보면요. 저 어렸을 적에는요. 푸세식이 되게 많았어요. 푸세식. 우리 권사님들 다 푸세식에서 해보셨죠?
3: 네.
0: 푸세식은 이게 그 무서워요.
1: 화장실, 그죠?
0: 네. 무서워. 저녁에 화장실 갈 때 엄청 무서워요.
1: 무서워요.
0: 저는 저희 막내 누나가 있어요. 저기 김미자.
1: 김미자. 누나가 더 유명하시죠?
0: 네, 김미자. 김미자. 지금 목사님 사모님인데요. 네. 이제 김미자, 연년생. 하도 싸워서 그냥 미자라고 불렀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는 화장실 갈 때 무섭더라고요, 밤에. 저희 집 화장실이 옛날 화장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한번 푸잖아요? 그러면 되게 소리가 무서워요.
1: 아, 그렇죠. 깊이.
0: 깊이가 한번 이렇게 뚱 이렇게 돌아다니는 소리가 엄청 무서워요. 그러면 저 화장실 갈 때 꼭 누나한테 따라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 미자 따라와! 그래가지고 안에 싸우고 있으면서 밖에 있는지 확인해요.
1: 문을 빼고
0: 밖에 있어? 그럼 저희 누나가 빨리 싸! 이 멍충아! 그런데요 저 어렸을 적에는요 저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요 사람이 그 화장실에 빠져서
1: 맞아요
0: 어떻게 됩니까?
1: 죽었어요
0: 귀신이 돼요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요 권사님 사람이 거기 화장실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1: 죽어요?
0: 죽습니다 죽어요 네 죽어요 너무 깊어도 너무 깊으면 늪처럼 빠져 죽고 숨을 못 쉬어서 빠져 죽고 깊지 않아도 거기에 독이 있어요. 그 독을 그 뭐라고 하냐면 똥독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간단하거든요.
1: 독 있는 독이
0: 독. 아니 모르실까 봐 말씀드린 거죠. 독이 올라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세 종류로 죽습니다. 빠져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사람. 두 번째 독이 올라서 죽는 사람.
1: 세 번째는?
0: 세 번째 메탄가스에 질식해서 죽는 사람. 진짜로 죽어요. 그 변이 워낙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메탄가스가 엄청 많이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마파도에 봐보세요. 마파도라는 영화 보면 할머니들이 어떤 섬에 사는데 거기에 뭐 찾으러 젊은이 둘이 가가지고 담배 피다가 화장 이거를 이쪽으로 딱 했는데 뻥 이렇게 터지잖아요. 메탄가스에 터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설해야, 네. 자, 싼다고 하지 말아줘야 수도 있겠습니다. 먹으면? 배설을 한다.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먹으면 뭘 한다고요?
2: 배설을
0: 한다. 배설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이 이 80년, 90년 삶을 살면서 절대 상처 안 당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을 수는?
2: 없어요.
0: 없어요. 네. 우리 자매들이 그 공연한 지 몇 년 됐는데, 막 박수, 늘 박수 받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어느 날 처음에는 뭐, 쟤넨 누구야? 뭐, 이렇게. 뭐, 쟤 뭐야? 뭐, 그런 눈빛으로 보기도 하고,
1: 그렇죠.
0: 공연이 잘 안 끝날 때도 있고, 막 하다가 서로 스텝이
1: 엉켜서?
0: 엉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막. 뭐, 그럴 때도 가끔 있으면 고개만 끄덕거려주세요.
1: 아, 가끔이 아니고 자주래요?
0: 자주.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에서 늘 은혜만 있습니까? 시험도 듭니까? 교회에서 시험도 듭니다. 네. 교회에서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상처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간 세상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먹으면 반드시 배설하는 것처럼 사람은 살다가 반드시 상처를 당합니다. 그리고 시험도 들죠.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난 절대 남한테 그렇게 한다고 안 했는데 어느 날 내가 남에게
1: 하고 있어요.
0: 상처를 준 거예요. 어쩜 나한테 저럴 수 있어? 나 정말 저런 사람 이해가 안 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남한테
1: 그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0: 그런 사람이었어.
1: 그러니까 내가 이해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0: 그렇지.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걸
1: 내가 누군가한테 하고 있는
0: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한 거예요. 네? 나 우리 아빠처럼 너무 살기 싫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빠랑
1: 똑같아.
0: 그때 엄마가 말씀하시잖아요. 지애비 같은 놈이라고.
1: 피는 못 속인.
0: 저 놈이 지애비 같은 놈. 응? 어? 다 똑같아요. 지애비 같은 놈. 저거. 그 말을 들을 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더 많이 밀려오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의도치 않아도 사람들은 수세식 변기처럼 항상 상처 배설을 하고 바로 없애고 버리고 바로 없애는 게 아니라 삶에 있어서 그게 이렇게 정립이 돼요. 내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내 남편한테 상처를 계속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내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내 아이에게 상처를 또 주고 내 아이한테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또 주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러면서 어느 날 그 화장실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고 그 상처의 가스에 질식해서
1: 죽을 수도 있고 그 상처의 독에
0: 거기서 나왔는데 죽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가만히 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어머니를 매우 존경하고 어머니를 매우 좋아하지만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이렇게 서로 막 사랑하는 모습, 다정다감한 모습은 제가 유년 시절에 많이 보지 못했어요. 요즘은 부모님이 이제 좀 그런 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70이 아버지가 76세 되시니까 아버지가 바뀌셔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뒤질 때가 됐다.
1: 갑자기 안 하던
0: 저희 인간이 뒤지나 왜 그러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뀌시더라고요. 어디 치과 가는데 엄마랑 같이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1: 아, 예전에는 안 그래요?
0: 네, 예전에는 뭐 아버지 혼자 막 가고 뭐 엄마랑 같이 가고 그런 거 없거든요.
1: 그렇죠.
0: 여름에 더울 때 콩국수도 혼자 드시고 오시고.
1: 같이 가서 먹자는 얘기
0: 하지 마세요. 먹자는 얘기도 안 하고. 그 엄마 많이 잡수시지도 않는데. 그 부부가 기분이잖아요. 여자가 큰 거 바래요? 조그만한 거 바래요? 조그만한 거. 그 다이아 한 5kg짜리.
1: 아, 정말 조금이다.
0: 그런 거 안 사줘도 뭐라도요?
1: 말이라도.
0: 말이라도. 여보, 우리 콩국수라도 좀 먹으러 갑시다. 당신 더운데. 돈은 당신이 내시오. 이렇게 유머하면서.
1: 그렇죠.
0: 엄청 얼마. 그러니까 이제 그 바뀌지 않거든요. 전 유년 시절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게 제 마음의 재래식 화장실이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메탄가스를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서 재생산해낸다는 거예요. 에너지로. 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 안에 아, 내 마음 안에는 나도 그런 재래식 화장실처럼 내 상처가 눌러 눌러 눌러 쌓아졌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어쩌면 없는 분이 그리 많지
1: 않죠.
0: 않을 겁니다.
1: 누구나 있죠.
0: 네, 누구나

0: 나는 정말 즐거울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놀랍습니다. 그게 바뀌어도 전혀 신앙은 별로 바뀐 게 없어요.
1: 진짜 네. 주변은 바뀌었는데. 네.
0: 주변 바뀌고 나서 주님 제가 그렇게 해달라는 거 해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신앙이 바뀔까요? 사실 그리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이 바뀌는 사람은 조건을 달고 절대 하나님과 바뀌지 않습니다. 네.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주님 제가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줬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자유거든요. 네. 상처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네. 여러분 정말 좋은 에너지 근원은 또한 상처나 결핍입니다.
1: 상처나 결핍.
0: 나 무언가가 결핍됐고 나 무언가에게 강한 상처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부모에 대한 결핍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에 대해서 사랑을 못 받았어요. 사랑을 받아야 할 시기에. 근데 그 사랑을 달라고 매번 떼쓰다가 인간관계를 해치는 사람이 그렇죠. 있고 그 상처를 갖고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정말 의미 있고 재미있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받은 사람을 또한 돌보면서 어느 날 알게 되죠. 자기의 상처가 이미
1: 치료가 됐다라는, 네,
0: 됐다는 것을. 우리 에즈처럼 다 저렇게 날씬하셨을 거예요, 집사님들. 근데 살이 갑자기 쪘나요? 서서히 쪘나요? 서서히.
1: 근데 말씀은 갑자기 쪘다 그러잖아요. 네.
0: 중국산 한약 잘못 먹어가지고.
1: 그러니까.
0: 절대 확 찌지 않습니다. 서서히 찌고 서서히 빠지는 것처럼. 인간의 상처도 누군가가 갑자기 바로 이렇게 바꿔줄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40년 동안 갖고 있었던 상처를. 30년 동안 갖고 있었던 상처. 심지어 60년, 70년 갖고 있는 상처를 누가 갑자기 한 번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갚아줄 수 없거든요. 어떤 계기는 부여하겠지만 그 상처는 반드시 천천히 삶과 함께. 근데 그냥 보낸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활용해서 그것을 에너지화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돕고 또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면서 그리고 자기의 상처를 오픈하고 그걸 나누면서 또 좋은 교회 활동에서 또 좋은 예배 속에서 서서히 예, 바뀌어가겠죠.
2: 아멘.
0: 좋은 것만 에너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것만 에너지는 아닙니다. 휘발유로도 가지만 어떤 차는 경유로도 가고 또 어떤 차는 가스로도 갑니다.
1: 가스로도.
0: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에너지니까 나의 상처, 뭐 나의 아픔, 나의 결핍,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우울. 내가 요즘 느끼는 우울. 나이 낳고 너무 우울이 생겼어요.
1: 그렇죠.
0: 진짜 옛날엔 장난이었는데. 이제 완전 장난이구나, 진짜.
1: 뭐, 요 최근에 뭐 출산하셨어요?
0: 아니요, 제가.
1: 표정이 너무.
0: 그런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맨날 밝은 척이나 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 주님. 저는 저의 결핍이 있습니다. 저는 제 죄가 있습니다. 주님, 죄는 제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저는 저의 그런 변과 같은 숨기고 싶고 냄새나는 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게 제 안에 이만큼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걸 잘 이용해서 삶의 좋은 에너지로 쓰셔서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라디오 아울렛 세상. 안녕하세요. 우진숙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감사한 분들께 건강기기를 선물한다면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그런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지금 한창 안마의자의 명가 하이트론스와 베델전자에서 획기적인 가격으로 진행하는 프로모션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알짜 정보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론스의 제인슨 박 부사장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잘 지내셨습니까?
1: 네네, 아주 날씨가 좋죠.
0: 와, 진짜 화창한 봄인데요.
1: 네네, 네. 너무 좋습니다.
0: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진짜.
1: 네네네.
0: 네네. 아,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가정의 달을 맞아서 준비하신 프로모션들 오늘 하나하나 좀 소개를 받을 텐데요. 먼저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쁜 전신 안마 의자하고 또 김치 냉장고를 동시에 구입하면 이게 3,000불에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가능한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1: 네, 저희가 정말 지금까지 네. 세일한 중에서 가장 아주 화끈한 세일이고
0: 그렇군요.
1: 가장 좋은 어떤 제품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좀 준비한 건데
0: 네.
1: 전신 안마 의자예요.
0: 네.
1: 그게 이제는 발바닥서부터 등, 허리, 엉덩이, 목, 또 손까지 마사지를 해주면서
0: 네.
1: 그리고도 리클라이너도 되고
0: 네.
1: 아주 잘해요.
0: 오.
1: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요.
0: 그러니까요.
1: 그게 이제는 솔라라는 제품인데
0: 네.
1: 요 제품하고 저희가 이번엔 저는 김치마마라는 그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0: 네.
1: 이것도 신상품인데 좁고 굉장히 이렇게 약간 높은데
0: 네.
1: 좁은 공간에 다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0: 아, 너무 좋네요.
1: 그래서 예, 요게 보통 1,300불이고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라 제품은 2,700불에 저희가 판매하던 거를
0: 네.
1: 두 개 합쳐서 지금 3,000불에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0: 아, 너무 파격적이에요.
1: 예, 그래서 5월 20일까지
0: 아, 네.
1: 선착순 50명에 한해서
0: 네.
1: 저희가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어떤 그 안마의자들이 있는데
0: 네.
1: 요즘에는 저는 마사지 체어 중에서 고급형이다 그러면은
0: 네.
1: 듀얼 엔진이 있느냐예요.
0: 그렇죠.
1: 뭐 단단하게 뭉친 목과 어깨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체중의 압박을 견디는 그 허리하고 골반이
0: 네.
1: 이제 이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 치유를 하려면은 옛날에는 하나가 롤이 왔다 갔다 마사지 롤러가 왔다 갔다 했는데
0: 네.
1: 지금 이게 따로따로 있단 말이죠.
0: 아, 그렇군요.
1: 하나는 목하고
0: 네.
1: 어깨 하나는 엉덩이하고 허리
0: 네.
1: 그 발바닥 그 세 사람이 동시에 프로 안마사가 해주는 거랑 똑같은데
0: 네.
1: 아, 고급 안마 중에서 요즘은 저는 세라젬 M10이라는 게 나온 게 있는데
0: 네.
1: 세라젬은 의료기기로다가 유명한 회사거든요.
0: 그래요.
1: 술을 생각한 인체공학전 설계로다가
0: 네.
1: 안마의자를 만들었는데
0: 네.
1: 그게 이제는 170도 무중력 리클라이너가 돼요.
0: 오.
1: 그래서 그 생체 역학적인 그 척추 견인의 효과를 보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요가 동작하고 필라테스
0: 네.
1: 스트레칭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0: 네.
1: 허벅지 아래 마사지 기능까지 넣었어요.
0: 어, 그래요?
1: 또 한 가지는
0: 네.
1: 마사지 볼의 온도가 섭씨 65도까지 올라가고요.
0: 어우, 따뜻하겠네요.
1: 근육에 아주 깊숙한 곳까지 이제 온열 테라피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이 제품들은 정말 그 기존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0: 그래요?
1: 그 제품이 또 있고.
0: 네.
1: 저는 또 파나소닉에서 MAN1이라고.
0: 네.
1: 680개의 지압 포인트를 그 초당 1000번을 체크를 해요.
0: 대단합니다. 네.
1: 그래서 저는 그 인공지능 센서가 정확한 그 안마 포인트를 감지를 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저는 여러 가지 이제는 세기 조절을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으면서
0: 네.
1: 뼈를 피해 가죠. 그래서 이 제품은
0: 네.
1: 실제는 굉장히 강하게 마사지를 해 주는 건데 뼈를 피해 가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0: 그래요.
1: 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0: 네.
1: 정말 프로 안마사 중에서도 파크레스의 그 네. 그런 어떤 손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0: 그렇군요.
1: 대단하고 허벅지
0: 네.
1: 위에도 대고
0: 네.
1: 발바닥도 대 마사지를 해주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모니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코스를 갖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0: 네.
1: 실제 이제 사람의 이제는 그 상체가 이렇게 나타나고 하체까지 이렇게 쭉 전신이 나타나요. 그러면
0: 네.
1: 자기가 원하는 그 포인트를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럼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마사지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0: 오.
1: 그리고 이제 그 부분별로 다 또 마사지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0: 그렇군요.
1: 그런 어떤 그 대단한 그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요 세라젬 M10이나.
0: 네.
1: 파나소닉 MAN1이나.
0: 네.
1: 요거 일시불로다가 이제 구입을 하시잖아요.
0: 네.
1: 그러면 저는 옷을 살균시켜갖고 냄새하고 제거시켜주고 이제 구김까지 펴지는 그 LG 스타일러 있어요.
0: 네.
1: 이제 그거를 무료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5월 20일까지.
0: 네.
1: 이제 그렇게 해서 오셔갖고, 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0: 네.
1: 그리고 또 한번, 여러분들이 옛날 거 가지고 있는 분들도 트레이드는 할 수가 있습니다.
0: 어, 그것도요?
1: 트레이드는 하세요. 네네네네.
0: 네. 네.
1: 그래서
0: 너무
1: 5월
0: 좋습니다.
1: 20일까지.
0: 네.
1: 제일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0: 네.
1: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0: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5월 20일까지 50명에 한해서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마의자 지금 소개를 받았는데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잠자면서도 스트레칭이 되는 정말 유명하죠.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도 세일을 하신다고 들었고요. 이 상체와 하체를 올리거나 내리는 이 모션 베이스, 이것도 좀 소개받고 싶습니다.
1: 네네. 이태리, 이제는 60년 전통이죠.
0: 이제 네.
1: 우리가 벌써 이제는 13년째 판매를 하고 있는데.
0: 네.
1: 어느 분이 오셔서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1: 이제는 구입을 하시면서 하이트론에서 이렇게 얼마나 좋으면 13년 동안 이제
0: 그렇죠.
1: 이 매트에서 한 가지만 오랫동안 파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걸 믿고 본인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이제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실제 저는 입소문이 장안에 좀 화제가 된 거죠.
0: 그렇죠.
1: 소개로 이제는 좀 굉장히 많이 오고.
0: 네.
1: 값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0: 그래요.
1: 그렇게 아주 성능은 좋은데.
0: 네.
1: 그 유명한 그 어떤 브랜드네임 그런 데들은 사실은 그 브랜드 값이 크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이 제품은 아주 중소기업인데 60년 동안 요 매트레스만 한 거예요.
0: 와, 한 기를.
1: 네. 예, 그래서 소재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이 들어가고 고급 소재들만 썼는데
0: 네.
1: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소재 하나하나가 인체에 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0: 네.
1: 예, 저는 그 유럽 환경연합에서 이제 인증서도 받고 그리고 저는 그 또 딱 누우면은
0: 네.
1: 전체적으로 다 고밀도 섬유로 다 돼 있어서 탄탄하게 받쳐지고요.
0: 네.
1: 어디 푹 들어가는 게 없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싸구려들은 어디가 엉덩이 있는 데가 푹 들어가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답답하고 그런데 이 옆으로 누웠다가 원위치 오면은 이제 원래 있던 자리가 텐션이 푹 들어가나 그러지 않고 텐션이 바로바로 올라오고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는 이 제품은 저는 그 아울레스트라 그래갖고
0: 네.
1: 온도가 낮으면 영하로 떨어지면 이제 온도를 보온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러 개 층이 있어갖고 몸무게를 딱 이렇게 하고 누워 있으면은
0: 네.
1: 자동으로다가 격자 모양으로 돼 있어 갖고 디스크를 살짝 열어주면 스트레칭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여덟 시간 동안에 서서히 몸을 뭐 당겨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어느 전기 장치가 들어가 있어 갖고 콱콱 당겨주는 게 아니고
0: 네.
1: 서서히 허리를 받쳐주면서 당겨주기 때문에
0: 네.
1: 디스크 환자들한테 굉장히 효과들을 많이 본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는 오랫동안 한국분들이 저는 턱침대, 돌침대 이렇게 쓰셨던 분들 중에서
0: 네.
1: 휴증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3년 동안 괜찮았다가 그 이후로 쓰니까 또 여러 가지가 뭐 결리거나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0: 네.
1: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0: 그렇죠.
1: 이유 모르게 이제 아프신 분들은 이거를 구입하셔갖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뭐 건강한 사람들도 좋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손자들이 태어나면은
0: 네.
1: 손자들한테 선물하신 분들도 많아요. 자식들한테
0: 아,
1: 너무 좋으니까
0: 네.
1: 자식들한테 선물하고 손자들한테 태어나면서 매트리스를 퀸 사이즈를 선물하더라고요.
0: 오.
1: 왜냐면 그 한 20년 동안 써야 되니까 장가 갈 때까지
0: 그쵸.
1: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0: 맞아요.
1: 뭐 어디 이사 가고 그러면은 손자들이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0: 맞습니다.
1: 아, 저 손자는 내가 이렇게 이거 사줄게. 왜냐면 그 자제분들한테 매트리스를 이렇게 별로 부모들이 신경을 안 써요.
0: 네.
1: 이제 그래서 허리 안 좋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0: 네.
1: 이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는 저희가 이제는 그 어떤 프로모션을 한 게 뭐냐면
0: 네.
1: 그 여기 매트리스 그 아래에
0: 네.
1: 모션 베이스라 그랬고 상체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있잖아요.
0: 있죠.
1: 근데 이제 그게 등을 두들겨주는 탁탁 두들겨주는 안마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게 또 나왔어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0: 네.
1: 네. 그래서 상체를 원하는 각도대로 다 이렇게 올려주면서
0: 네.
1: 그리고 이제는 뭐 독서도 할 수도 있고 TV 시청도 할 수도 있는데
0: 네.
1: 그 용도가 아니고 요즘에는 역류성 식도염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연습 드신
0: 아,
1: 분들 중에서
0: 네.
1: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두들겨주는 그 기능을 딱 온을 시켜놓고 타이머로 다 걸어놓으면 한 20분 정도 두들겨졌다가 오르고 이제 잠이 들거든요.
0: 네.
1: 그 상체를 약간 올리고. 그래서 효과 보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0: 오, 그렇군요.
1: 네네네.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는 아무래도 여자가 들이시면서 심장 기능이라는 게 떨어지면 코를 많이 거시는 분들도 자기 원하는 각도로 살짝만 올려줘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0: 네.
1: 그걸 등에다가 이제는 목 거기다가 이제는 베개를 이렇게 깔고 뭐
0: 네.
1: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0: 그럼요. 네.
1: 예, 그렇게 하고 이제는 발이 있는데도 살짝 원하는 각도로다가 들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부부가 킹 사이즈인데 트윈 엑셀을 두 개를 붙여갖고 한 사람은 올리고 한 사람은 내리고
0: 네.
1: 원하는 각도로다 쓸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번 프로모션 기간에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을 합니다.
0: 오, 그리고 그렇군요.
1: 여기 매트리스는
0: 네.
1: 제가 30%까지 세일을 하고요.
0: 네.
1: 그러니까 두 가지가 굉장히 싸요.
0: 아, 그러네요, 진짜.
1: 그러니까 그렇게 오시면 되고요.
0: 좋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 세탁과 드라이가 한 대로 가능한 인공지능 콤보 세탁 드라이어.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1: 정말 이게 대유행이 됐어요. 사실은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거든요.
0: 네.
1: 삼성 콤보 세탁 드라이어기를.
0: 네.
1: 왜냐하면은 이렇게 판매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써봐요.
0: 그러면 그렇죠.
1: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하고 기계의 안정성이 있는가.
0: 네.
1: 근데 정말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세탁기에 일단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세탁기 옮기지 않고 한번 세탁기에 딱 놓기만 하면 드라이까지 되는데
0: 네.
1: 습기가 제거를 시켜갖고 저온 상태에서 드라이를 하기 때문에 옷감 손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0: 네.
1: 인공지능 센서가 들어가 있어갖고 옷감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빨래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빨래가 되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는 세탁하고 드라이가 빠른 시간이 1시간 40분이 다 끝나요.
0: 아, 그렇군요.
1: 네. 네, 그리고 이제는 용량도 이불 빨래 정도 될 수 있는 큰 용량이거든요. 5.3 네. 큐빅이에요.
0: 네.
1: 그리고 이제는 그 벤트가 필요 없어요. 그 먼지가 빠져나가는 그 굴뚝이 필요 없다 이거죠.
0: 네네. 네.
1: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굴뚝을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0: 그렇죠.
1: 그럴 필요가 없고.
0: 네.
1: 굴뚝 가만히 두면 거기다 동물들도 들어오고 어떤 집은 거기다 새집도 짓고 막 그렇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0: 네.
1: 이점이 많은 거죠.
0: 그렇죠.
1: 그 에너지 비용이 너무너무 세이브가 돼요.
0: 네.
1: 이제 두 부부가 1년치 쓴다 그러면 가스가 필요 없고요.
0: 그렇죠.
1: 가스가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는 그 여러 가지 이제는 그 옷감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빨래를 해주는데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한 그 옷감도 손상 없이 이제는 그 빨래 드라이가 다 되고.
0: 네.
1: 그리고 세제를 큰 동에 한 번만 집어넣으면요.
0: 네.
1: 자동으로 다 자기가 공급이 돼요. 조금씩. 그러니까.
0: 아, 네.
1: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많이들 넣으면 깨끗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렇죠. 맞습니다.
1: 이게 정말 자동으로 다 공급이 되는데.
0: 네.
1: 아니, 이게 오히려 깨끗한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0: 네.
1: 보통 사람들이 쓰던 그 양의 절반이 그 절약이 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예, 세제가 적당하게 들어가니까.
0: 네.
1: 옷감이 더 깨끗하게 빨래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1: 네네네. 그리고 이제는 소음도 없고.
0: 네.
1: 소음도 없고. 뭐 장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0: 너무 많습니다.
1: 네.
0: 아 진짜 네네. 들어보니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정말 푸짐한 세일들이 아주 너무 많습니다.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1: 충분하게 테스트해 보시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꼭 이 할인 혜택 놓치지 않도록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하이트론스 버지니아 지점은 센터빌 자이언트 몰 건너편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571-404-4132번, 571-404-4132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두 번째 페이지. 아들의 동심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좀비 전문 배우의 이야기를 그린 휴먼 코미디 영화죠. 우리 아빠 좀비 개봉일만을 기다리고 있는 역사 스토리텔러 선김 씨와 선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후시 녹음 작업을 마치고 왔습니다.
1: 이제 막바지네요.
2: 막바지죠. 이제 다 편집은 다 끝났고 그 위에 이제 그 모자랐던 음향 아니면 현장에서 녹음이 잘못된 거 다시 후시 녹음을 어제 하고 왔습니다.
1: 가을쯤이면 또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그렇죠. 갖게 됩니다.
2: 아 정말로 큰 스크린에서 제 얼굴을 보시면 얼굴이 진짜 클걸요?
1: 그냥 얼굴이 크다.
2: 아 그렇죠. 가뜩이나 큰 얼굴에.
1: 좋은 건 크게 봐야죠.
2: 그렇죠. 크게 봐야 됩니다. 네.
1: 자 동심을 지키는 영화죠. 우리 아빠 좀비 히어로 선김 씨와 함께 오늘은 오랜만에 잡다한 사물사전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 5월 가정의 달이자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장난감의 역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꾸려봤는데요. 어릴 때 뭐 가지고 노셨나요, 선생님은?
2: 흙 가지고 놀았습니다. 흙 가지고. 누나! 쟤 흙 먹어, 쟤!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흙이 그러니까 정말로 자유자재로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어요.
1: 뭐 차를... 차륵도 굳이 뭐 차륵을 살 필요가 있나요? 흙이
2: 차륵을
1: 있는데.
2: 왜 사요?
1: 그렇죠. 지점도 왜 사나요?
2: 그렇죠. 그 뒤동산 올라가서 물 부어버리면 되는데.
1: 그렇죠.
2: 아니 모래성 쌓기도 괜찮고요.
1: 슬라임 왜 사나요? 흙이 있는데.
2: 슬라임이란 거 정말 요즘 기억나십니까? 그 88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가 생수를 돈 먹고 돈 주고 이제 사 먹기 시작한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난리가 났어요 그때. 아니요. 말세야 말세. 물을 야 돈 주고 사 먹냐? 야.
1: 그 느낌이네요.
2: 그 느낌이죠. 야야. 흙을 야 돈 주고 사냐? 슬라임이 뭐냐? 야 저거 야.
1: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흙으로 돌아갑시다. 예.
2: 흙으로 돌아가요? 예.
1: 첫 번째 장난감의 역사 소개해 주시죠. 어떤 장난감인가요?
2: 바로 이겁니다.
1: 아, 그래 이거 어릴 때 많이 갖고 놀았지.
2: 아, 그렇죠. 이거 장난감 가지고 많이 놀았죠.
1: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용수철이라 그러나 그냥?
2: 용수철이요? 김수철이라고 하시지. 이게 슬링키요, 슬링키요.
1: 슬링키?
2: 슬링키. 아... 이거 집에 그 계단에 쓰신 분들 예. 장난 많이 하시죠. 계단 위에서 던지면 스스로 알아서 내려가요. 쭉?
1: 그렇지. 네.
2: 슬링키 이름 자체가 이제 슬링크가 자 여러분들 또 깨알 영어 한 단어
1: 선킴의 영어 한마디
2: 슬링크가 이것이 나긋나긋하다 몰래 움직이다란 말이거든요. 그 뒤에 이제 Y가 붙어버리면 adjective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나긋나긋한 몰래 움직이는 애들이 형용사가 되어버리는데 네. 그래가지고 나긋나긋하게 몰래 스르륵 움직인다.
1: 그렇구나.
2: 라고 해서 이 이름을 슬링키라고 지었다고 하죠.
1: 토이스토리에도 슬링키 독이라고 해서 예, 이제 앞뒤에 대가리랑.
2: 대가리라뇨!
1: 대가리랑 엉덩이만 붙어 있는 네. 캐릭터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2: 아, 그렇죠. 예. 역할, 활약상이 굉장히 뛰어난 개였어요.
1: 저 친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2: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요. 예, 네, 그렇죠. 슬링키 덕이요.
1: 자, 슬링키는 그러면 누가 어떻게 만든 장난감인가요?
2: 그, 마이크로웨이브, 우리가 전자레인지라고 하는 것도 군 기술 연구하다가 얼떨결에 우연히 발견된 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이 슬링키 같은 경우에도 군 엔지니어가 얼떨결에 뭔가 연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장난감이 되겠습니다.
1: 아 정말요? 뭐 하다가요?
2: 아 리차드 제임스라고 해군 엔지니어였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2차 대전 중간이었어요.
1: 네.
2: 배가 파고가 높으면 흔들리겠죠. 네. 그럼 그 안에 있는 레이더라든지 아주 민감한 장비들이 파도와 같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가지고 파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뭔가가 없을까 용수철 스프링을 이용하자라고 하면서 이 스프링을 가지고 집 거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1: 아, 예.
2: 근데 연구하다가 놓친 거예요. 네. 와! 놓쳤는데 네. 이 스프링이 계단에서 똥똥똥똥
1: 그걸 봤구나.
2: 내려가는 걸 보는 거죠.
1: 예.
2: 그걸 보고 보통 일반인들이었으면 야야야야 저 주워와 했을 건데 이 리차드 제임스는 이거 가지고 우리 동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한번 개발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름을 그러니까 이걸 개발하고 네. 이름도 이 양반이 슬링키라고 이름을 지었죠.
1: 그러니까 이제 뭐 장비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용수철 부품 같은 것들을 보다가 우연히 이제 계단 뿅뿅뿅뿅 한 걸 보고 사업 구상을 했다는 건데. 네. 근데 그리고 용수철이잖아요.
2: 용수철이죠. 뭐
1: 누가 샀을까 싶기도 한데.
2: 그래가지고 1945년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그 백화점에 납품을 했어요. 네. 반신반의했습니다. 야, 누가 이 스프링을 용수철을 돈 주고 사냐? 아이들이 이걸 좋아할 것 같냐? 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았습니다.
1: 네네.
2: 하여간 웬걸 90분 동안 네. 준비했던 400개가 싹 다 sold out.
1: 오.
2: 재고가 다 소진되는 대박이 나버린 거죠.
1: 오, 그걸 보고.
2: 아니 아이들도 이거 이 스프링 자체 용수철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이거를 얘들아 일로 와봐. 네 아저씨. 자, 계단 잘 봐. 이게 내려간다. 계단이 내려. 자 스프링이 지가 살아있어요. 뿅뿅뿅. 와.
1: 진짜 살아있는 거 같으니까.
2: 엄마 사줘. 그럼 사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1: 미국은 이제 계단 있는 집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슬링키도 마냥 승승장구한 건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슬링키를 살린 또 유명한 광고가 있다면서요.
2: 아 광고 같습니다. 일단 그 이걸 개발한 리처드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1960년도에 한 종교에 푹 빠져버려가지고 이 회사의 지분을 거의 다 그 종교 단체에 기부를 해버리고
1: 아, 그래요?
2: 자기는 볼리비아로 떠나버립니다. 나는 구도자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면서
1: 예.
2: 그러면 남겨진 거는 부인과 가족들이겠죠.
1: 그렇죠.
2: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었어요. 여보, 우리 놔두고 떠나면 어떡해? 네. 나는 신의 부르심을 받고 간다. 그래서 이 부인이 남겨진 부인이 야 그러면 우리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할까 하다가 이거를 광고를 한번 해자. TV CM송을 만들자. 라고 하면서 네. It's a Slinky라고 하는 광고를 만들고 광고 CM송을 만들었는데 이게 미 전국적으로 대박이 나버립니다.
1: 아, 이게 되게 인기 있는 CM송이었나 보네요.
2: 그거를 우리 PD님께서 어렵게 준비하셨다고 하시네요.
1: 아, 저희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2: 그래요?
1: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 그러니까 꼭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어떤 느낌입니까? 한번 뭐 멜로디를 추측해서라도 한번 불러봐 주시죠.
2: 여러분들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과연 It's a Slinky.
1: It's
2: a Slinky.
1: 이제 나긋나긋할 것 같아요.
2: 슬링키. 직접 확인하세요.
1: 얼마나 다른지 한번 직접 보시고요. 근데 얘가 진짜 대단한 게 단순 장난감을 넘어서 학교, 전쟁, 우주까지 진출했다고 합니다.
2: 일단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군들도 라디오를 듣고 싶어 했겠죠.
1: 그쵸.
2: 왜냐하면 당시에 주 베트남 미군 사령부에서 라디오 방송을 했어요. 아침마다.
1: 네.
2: 그걸 그린 영화가 굿모닝 비엔남이잖아요.
1: 아, 굿모닝.
2: 로빈 윌리엄스가 굿모닝 비엔남. 예! What a wonderful world.
1: 그렇죠. 예.
2: 이 라디오 방송을 들어야 되는데 네. 그 정글 속에서 잘 전파가 안 잡히잖아요. 안테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1: 네.
2: 그때 어떤 병사가 야 그 슬링키 쭉 누려가지고 철이니까 네. 이거를 안테나로 쓰자
1: 그게 되는구나
2: 저 위에 나무 위에 걸고 네. 나머지 것 이거를 라디오에 붙여
1: 네.
2: 그러니까 갑자기 지지직 거리던 라디오가 What a wonderful world
1: 아, 그렇구나.
2: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죠
1: 예.
2: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우주 같은 경우에도 1985년에 그 우주 왕복선 지금은 없지만 디스커버리 호가 우주 안에서 용수철 움직임을 한번 관찰하기 위해서
1: 네.
2: 이거를 샘플로 가져갔다고 하죠.
1: 아, 그래요. 활용도가 높네. 또 그렇죠. 학교에서는 이게 또 소리의 스프링의 압축과 팽창을 이용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파동 원리를
2: 이렇게요.
1: 소리 전달되죠?
2: 되죠.
1: 이걸 네, 설명하기 위해서 물리학 보교재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2: 어, 이게 또 지압도 괜찮아요.
1: 어떡해요?
2: 이렇게 하면 아이고 시원하다.
1: 어, 진짜 시원하다.
2: 아, 시원해지고요.
1: 어, 진짜 시원하잖아.
2: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슬링키는 아니었지만 네네. 제 기억으로는 어린 친구들이 네네. 약간 뻑짝지근하고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네네. 마사지를 뭘로 했냐면 네네. 용수철 아니면 주판.
1: 아 주판 딱 봐도 시원하네.
2: 주판 너무 시원해요. 네. 아이고야.
1: 이거 스트레칭 기계도 됩니다.
2: 어이, 운동되네요.
1: 이건 제가 볼 때 어버이날 효도 선물로도 손색이 없어요. 네.
2: 어머님, 아버님. 오래 사세요. 슬링키로.
1: 그렇습니다.
2: 이거 팔까?
1: 자, 중력을 이용해서 우리를 홀리는 장난감이 또 하나 있으니 바로 요요입니다. 요요. 아, 요요.
2: Yo, yo, yo. What's up, yo?
1: 네. 요요. 어릴 때 많이 갖고 노셨죠? 이런 아니, 형태의 장난감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2: 요즘도 이거 갖고 노시는 어린 친구분들이 계시나 모르겠네요.
1: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2: 저는 솔직히 초등학교 때 요요 광풍이 불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씩 손에 들고.
1: 팽이치기 세대 아니세요?
2: 팽이치기라뇨. 차라리 자치기라고 하시지. 이 요요를 들고 학교를 가고 예. 등굣길에 다 하나씩 들고 갔다니까요.
1: 어, 진짜.
2: 쫙쫙 이러면서요.
1: 어, 멋있네.
2: 그리고 이제 그 네. 학교 돌아와가지고 네. 예전에 그 뭐라 그럴까 연줄 끊어먹기 같이 어. 요요 줄 끊어먹기 대회.
1: 아 장난꾸러기들.
2: 아 장난꾸러기들 모여가지고 아. 많이 했습니다. 아. 그 때가 마침 전 세계 요요 선수권 대회가 막 문 열어가지고 히트를 쳤던 때거든요.
1: 예, 예, 예.
2: 그래가지고 아이들 난리가 났다니까요. 이게.
1: 요요 시연 가능하신가요?
2: 요요 이게
1: 본인만의 주특기라든지.
2: 솔직히 지금 이게 거의 강산이 몇 번 바뀐 이후에 처음 잡아보는데 어, 네. 제작진이 준비한 요요가 좀 질이 안 좋아요.
1: 아이
2: 이게 원래 돼야 돼 이게. 네. 쫙 쫙.
1: 오 된다 된다 된다.
2: 쫙 이게 네. 어 강아지 끌기라고 해가지고 네. 땅에서 쫙 끄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퀄리티가 안 좋네 이게. 아 이거 이상네.
1: 인정하겠습니다. 과거엔 더 현란했다.
2: 아, 그럼요. 네. 예. 이게 위로 던지고 삥삥삥 돌리고.
1: 근데 그 요요 대회 이런 거 영상 보면 제가 하던 요요는 요요가 아니에요.
2: 그렇죠. 정말
1: 장난 아니에요. 거의
2: 다이어트 요요 현상이라니까요. 예. 저 보세요. 거의 뭐 진기 요기쇼 진기명이라니까요.
1: 그렇습니다. 고인물. 네, 예, 그렇습니다. 요요가 된 형태의 이런 도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하던데요.
2: 기원전 500년경 그리스의 도자기에 어린 친구들이 요요를 하는 모습이 오. 담겨있는 그림이 남겨져 있는 건 있어요.
1: 요요네, 저거.
2: 요요예요. 네. 동그란 거 뭔가 네. 줄이 달려있죠. 네. 그래서 요요로 추정이 돼요. 네. 그래서 저게 장난감이라고 하면은 저걸 왜 했을까? 어린 시절 내내 한 다음에 네. 성인식을 해야 할 때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요요, 보통 나무나 도자기로 만들었거든요. 네. 이거를 태우든지 부수면서 나는 성인 됐다라는 성인식의 어떤 이벤트로 이걸 썼다.
1: 이제 요요 필요 없다. 나는
2: 요요 필요 없다.
1: 어른이니까.
2: 깨버리고. 놀랍게도 중국인들은 이 요요의 원조가 자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 아, 뭐, 한두 개가 아니지.
2: 한두 개가 아닌데, 아, 솔직히 지금도 써요.
1: 아, 예.
2: 공죽이라고. 어. 저 오늘 저녁에 또 중국 들어가는데, 어. 이 방송 녹화 끝난 다음에.
1: 공죽이요? 예.
2: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텅 빈 대나무예요. 공죽이라고, 예. 그 장구 있죠? 예. 장구 모양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어. 양쪽으로.
1: 그러네, 진짜 장구 모양이네. 예.
2: 그리고 그거를 줄을 이용해가지고, 예. 왔다 갔다 이용하는 놀이기구가 있어요. 중국에 지금 경극이든지 네. 놀이 무슨 뭐 뮤지컬 등등등에 많이 쓰고 길거리에서 아이들도 저거 가지고 많이 놀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요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1: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2: 그래서 중국에서는 요요를 자기가 이제 먼저 만들었다라고 주장도 하죠.
1: 그러면 여기서 성킴 선생님이 딱 결정해 주시죠. 원조는 어딘지.
2: 저는 뭐 여러 나라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가야 되고.
1: 그리스도 가야 되고. 요요가 전에 필리핀 말이라고 곽책 작가가 한번 딱 설명해 준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2: 그게 맞긴 맞는데 논란이 좀 되긴 돼요.
1: 아, 그래요?
2: 요요라는 표현이 돌아와 라고는 거의 지금 쓰이질 않습니다.
1: 아, 필리핀에서도?
2: 그 따갈로그어라고 해서 영어가 필리핀에서는 공용어이긴 하지만 네. 원래 필리핀어가 있었겠죠.
1: 네.
2: 지금도 있고 그 네. 따갈로그어라고 하는데 네. 필리핀 가보시면 알겠지만 뉴스 있죠?
1: 네.
2: 뉴스는 영어로 해요. 네. 하지만 코미디라든지 오락 프로그램 드라마는 다 원래 자기들의 말인 따갈로그어를 씁니다.
1: 네.
2: 어, 따갈로그어로 돌아오다는 할리카가 맞아요.
1: 할리카. 어.
2: 아, 놀랍게도 제가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첫 직장이 마닐라 필리핀이었어요.
1: 아, 진짜로?
2: 네.
1: 아, 대단하시다, 진짜. 지금 막 조사해온 게 아니라 원래 아시던 거네, 그러면.
2: 필리핀에서 첫 직장 생활했습니다.
1: 예, 예.
2: 굉장히 더워가지고. 예. 아, 한여름에 네. 그 직장 생활이니까 정장 입고 구두 신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1: 예, 예.
2: 그 정말 한여름에 마닐라 한여름에는 진짜 그 빨간불에 그 건널목에 서 있죠.
1: 예.
2: 또 바람불이 됐어요.
1: 예.
2: 걸어가는데 아, 움직이질 않아요.
1: 어.
2: 늘어붙은 거예요. 구두가 땅에.
1: 벌써 그 정도야.
2: 정말 쩍쩍 예. 소리가 나. 하여간.
1: 그때부터 반바지를 입기 시작하셨군요. 예.
2: 그때는 긴 바지였습니다. 안 그럼 잘리니까.
1: 아, 그래요? 그래요?
2: 하여간. 네. 그 요요가 뭐... 그러니까 할리카가 갔다가 돌아오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몇 영어를 쓰긴 썼지만 회사에서 그 필리핀 직원들을 위해 가지고 몇몇 따갈로그는 배웠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보세요.
1: 네.
2: 할리카였거든요.
1: 네.
2: 요요는, 글쎄요. 만약에 맞다고 하면 옛 고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1: 아, 그렇구나.
2: 근데 곧 설명드리겠지만, 네. 플로레스란 사람이 이거를 미국에서 상품화하면서,
1: 네.
2: 이거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원래 고대 따갈로그였던 요요를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1: 네.
2: 약간 이게 부풀해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1: 아 그래요? 그 유래가?
2: 할리카보다는 요요가 더 와닿잖아요.
1: 요요가 더 뭔가 장난감 같아요.
2: 장난감스럽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페드로 플로레스가 이제 필리핀 이민자인데 캘리포니아에서 요요를 장난감으로 이제 장난감화해서 이제 대박을 치게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 잘 나간 덕에 상표권 논란이 생기고 회사가 파산하는 지경이 된다고요?
2: 근데 그 플로레스란 그 필리핀계 미국인이죠.
1: 네.
2: 그 캘리포니아에서 이거를 요요라고 일단은 상품화를 시켰습니다.
1: 네.
2: 근데 이게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그 도널드 던컨이라는 미국 사업가가 나한테 파시오 라고 해서 인수를 해요.
1: 네.
2: 이 도널드 던컨이 이제 그 요요를 진짜 그때부터 대박을 치는데 이거를 규모의 경제 많이 팔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광고비를 쏟아 부어버려요.
1: 아 예예예. 예.
2: 장단점이 있었어요.
1: 네.
2: 많이 팔려요. 많이 팔리지만 이걸 처음 접해본 미국 소비자들은
1: 네.
2: 이거가 원래 이름이 요요라고 알기 시작한 거예요. 고유명사로. 간단한 예로 봉고차는 원래 봉고차는 상표 이름이에요.
1: 그렇죠. 네.
2: 클리넥스도 상표 이름이고
1: 호치케스
2: 크락션 크락션도 홍크를 만들었던
1: 홍크
2: 미국의 클락 홍크 회사 이름이죠.
1: 네, 네.
2: 등등 같이 네.
1: 특정 상표 이름을 그냥 고유명사로 알고 있어요.
2: 고유명사로 네.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1: 네, 네.
2: 그러면서 다른 경쟁 업체들이 네. 이제 소송을 건 겁니다. 이거를
1: 예.
2: 이거 저 던컨 회사에서만 이걸 요요로 쓰는 거는 너무 불합리하다. 이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요가 일반 명사를 고유 명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1: 네.
2: 이거는 한 회사가 독점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소송을 걸었거든요.
1: 네.
2: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요?
1: 경쟁사.
2: 빙고.
1: 아, 경쟁사.
2: 경쟁사가, 그러니까 법원이 경쟁사의 손을 들어줬
1: 그러니까 요요 써도 된다.
2: 이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거가 일반 명사. 그냥 요요로 알고 있기 때문에
1: 네.
2: 한 회사가 독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누구나 다 써도 된다.

0: 가장 유명한 곰인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1: 테디베어.
0: 테디베어의 탄생한 미국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고요.
2: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에 두 명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퉁퉁하신 시어도 루즈벨트가 있고 네. 2차 대전 이후에 뉴딜 정책으로 미국을 다시 살린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있죠.
0: 네.
2: 테디베어를 만든 사람은 저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0: 뭔가 테디베어 상이시네.
2: 오, 루즈벨트 비아바로
0: 사견입니다. 사견.
2: 네. 예. 그, 저, 시어도 루즈벨트가 원래 약골이었어요.
0: 아, 그래요?
2: 젊은 시절에. 그래서 너무, 야, 약골, 놀리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러면 나는 몸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막, 별의별 스포츠를 다 합니다.
0: 아, 그래요?
2: 그래가지고 몸을 키워요.
0: 네.
2: 키운 다음에 가장 좋아했던 스포츠가 뭐냐면 약간 마초스러운 스포츠들.
0: 어떤 게 있을까요?
2: 미식축구, 사냥, 이런 거 좋아해요. 야. 나는 마초다! 마초맨. 그래가지고 그 동료들과 곰 사냥을 한번 떠납니다.
0: 아, 곰 사냥을 심지어?
2: 곰 사냥. 네. 근데 곰이 안 잡혀요. 네. 까꿍. 그래 같이 갔던 동료들이 네. 어디서 새끼 곰을 하나 잡아옵니다.
0: 네.
2: 새끼 곰을 잡아서 묶어요.
0: 예.
2: 묶은 다음에 저거라도 쏘시라고.
0: 아.
2: 왔다가 빈손으로 가면 안 되니까.
0: 아.
2: 쏘시라고.
0: 그냥 트로피처럼 하나 만들라는 거죠.
2: 새끼 곰. 예. 그랬더니 그 시어도 루즈벨트가 무슨 말을 했냐면 저건 정말로 전 그 반칙이라고 그리고 저 묶여져 있는 새끼곰을 내가 쏴버리면 네. 내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
0: 아, 그래 잘했네.
2: 잘했죠.
0: 물고기들도 치어는 다 방생해 주는데.
2: 치어는 방생하죠.
0: 네.
2: 그래서 그 새끼곰을 풀어줍니다.
0: 네.
2: 잘했죠.
0: 잘했죠.
2: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요.
0: 예.
2: 그 도망갔던 새끼곰을 네. 같이 갔던 동료가 쏴 죽여버려요.
0: 아이, 못하게 했어야지.
2: 말려야지.
0: 네. 어린이날 하루 앞두고 우리 불쌍한 새끼곰.
2: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나름대로 미담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이어도어에겐 미담이죠.
2: 요거 자체는 이제 미담이에요.
0: 네.
2: 이거는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기사화를 했어요.
0: 네.
2: 그래서 사파도 있거든요. 난 저 새끼곰 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그 신문사에서 사파를 그려가지고 이걸 신문에 실어요. 이거를,
0: 네.
2: 그 다음날 한 봉제 인형도 팔고 빵도 파는 한 상점의 주인이 본 거네.
0: 네.
2: 이 미담 가지고 네. 내가 한번 어차피 나 봉제 인형도 만드니까
0: 네.
2: 봉제 인형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백악관에 편지를 보냅니다. 시어도가
0: 예.
2: 띠어도지 않습니까? 시어도의
0: 네.
2: 애칭이 테디거든요.
0: 테드죠.
2: 그래서 대통령 당신의 애칭을 붙인 곰인형을 내가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구해요.
0: 네.
2: 그래서 시어도 루즈벨트도 뭐 나쁘지 않다 오케이를 합니다.
0: 네.
2: 그래가지고 시어도 루즈벨트의 이름을 딴 곰인형이 나온 것이 바로 테디베어가 됩니다.
0: 아, 근데 이 테디베어 덕분에 재선에도 성공을 합니까?
2: 그 마초맨이었어요.
0: 네.
2: 마초맨이고 그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간 맥킨리 대통령이라고 우리 한번 한 것 같은데? 맥킨리 대통령이라고 해서 암살당해요. 암살당하고 그 당시 부통령이었거든요.
0: 아, 네.
2: 대통령이 암살당했기 때문에 당시 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당시에 워싱턴에서 굉장히 독불 장군이고 건드리면 전대면 다야! 그러니까 무서운 존재였어요.
0: 아, 예.
2: 모두 까기 인형이야. 다 까.
0: 디어도어가? 예.
2: 특히 공화당 소속 정치인이었거든요.
0: 네.
2: 같은 공화당 의원들도 비판을 해요.
0: 다까.
2: 그래서 야, 쟤 어떻게 치울 방법이 없냐 어디 한 구석에. 그러면 부통령 시키자.
0: 아, 그렇게 된 거예요?
2: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좀 약간 예외가 되겠지만
0: 네.
2: 전통적으로 미국 행정부에서 부통령은 아무 존재가 감이 없습니다. 심지어. 네. 미국에서 이런 조크가 있어요.
0: 네.
2: 아들이 실종됐거든요. 아들이 실종된 다음에 4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0: 아, 네.
2: 그래서 엄마가 너 아들아 너 뭐, 4년 동안 뭐 했냐 했더니 나 미국 부통령이었다고.
0: 아, 진짜 미국식 조크네. 예.
2: 아,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무 역할이 없거든요.
0: 아.
2: 그래서 시어도 루즈벨트를 그냥 한직에 보낸 것이 부통령이었는데
0: 네.
2: 대통령이
0: 암살당하니까.
2: 암살당하면서 바로 대통령이
0: 됐어요. 아, 그렇구나.
2: 마초 이미지였어요.
0: 네.
2: 그리고 나중에 지금 말씀드릴게요. 하도 열정적으로 연설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0: 네.
2: 매일 연설을 하고 완벽하게 연설하기 위해서 연설을 다 외워요. 그리고 자기가 외웠던 연습

0: 문을 다 주머니에 네. 넣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연설을 했거든요. 이러다가 한번 암살 시도를 당합니다.
1: 아 그래요?
0: 바로 근접거리에서 암살범이 탕! 쇼더 루즈벨트 향해서 권총을 발사해요.
1: 예.
0: 근데 마침
1: 예.
0: 달달달달달달 외웠던 연설물이 이 정도 두께였거든요.
1: 예.
0: 이거를 주머니에 넣네?
1: 방탄연설물.
0: 이게 방탄연설물이에요. BTS 연설물이에요.
1: 야, 그 목숨을 구했네요.
0: 이 양반이 얼마나 마초냐. 네. 탕! 소리 듣고 여기 맞았잖아요. 네. 충격이 느껴져요.
1: 네.
0: 그리고 생각한 거지. 내가 피격당했구나. 여기서 확 각혈을 토하면 난 바로 병원 가야 돼요.
1: 네.
0: 근데 피를 안 토했어요, 그때요.
1: 네네.
0: 그걸 딱 느끼는 순간 뭐냐. 폐로 관통을 안 했구나. 라고 하면서 연설을 마쳐요.
1: 총 맞고 연설을 마친다고요?
0: 그 총이 네. 갈비뼈 사이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연설을 마쳐요.
1: 사람들이 연설을 집중 못했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1: 총 맞고 왜 계속 하는 거야?
0: 119, 119, 119.
1: 연설 내용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은데.
0: 119!
1: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0: 예. 그 피 묻은 그 셔츠가 아직도 지금 그 보관이 돼 있어요.
1: 그래요. 정신력이 대단하네.
0: 그 정도로 마초 이미지다 보니까 네네. 호불호가 딱 날려 갈립니다.
1: 아, 네.
0: 그래서 재선 캠페인 할 때 네. 너무 강한 이미지가 안 좋다.
1: 아, 그렇구나. 예.
0: 그래서 약간 유한 이미지도 좀 가지는 것이 좋다라는 참모진의 건의에 여러분 테디베어를 뽑아주십시오라는 캠페인을 재선 캠페인 때 씁니다. 그래가지고 테디베어 덕분에 재선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1: 아, 테디베어와 함께라면 승리한다. 구호를 내세워.
2: 테디베어요?
1: 넘어가기 전에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우리나라 역사랑도 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0: 엄청 관련이 있죠. 우리 역사 입장에서는 박수를 보낼 수가 없는 대통령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1: 네.
0: 추진한 것이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 육군 장관이었던 그 테프트를
1: 네.
0: 도쿄에 보내요.
1: 네.
0: 그리고 가스라 당시 내각 총리죠. 총리와 밀약을 맺습니다. 미국이 필리핀 먹을 테니까 일본은 한반도 먹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빌미를 제공한 대통령이 시어도 루즈벨트고 나중에 또 러일 전쟁 터지잖아요.
1: 네.
0: 그 전에요. 그 가스라 테프트 밀약 전에 러일 전쟁이 터지고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와 일본을 중재를 해준 것이 시어도 루즈벨트거든요.
1: 네.
0: 그만 싸우고 러시아 그 일본 미국에 와가지고 대충 여기서 그냥 그 종전 그냥 협약하라고
1: 네네.
0: 그래서 이거를 중재해준 공로로 미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도 받습니다.
1: 잡다한 장난감들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며 동심을 좀 되새겨본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1945년 영국의 윌버트 오드리라는 신부에게는 홍역에 걸려 투병 중인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집에 누워만 있는 아들에게 용기를 줄 무언가가 없을까 고민하던 오드리는 어느 날 집 근처 언덕을 올라가는 기차 엔진의 소리를 들었는데 두 엔진이 마치 난 못해,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거기서 영감을 받아 오드리가 아들을 위해 만든 이야기가 바로 토마스와 친구들의 원작인 기관차 친구들이라고 하네요. 앞으로 뭐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아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불어넣는 이런 좋은 동화책과 또 장난감들은 영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만다린 100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스페셜 세일 9불 9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9불 99, 통통배 더 맛있는 자반 이면수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과연 어떻게? 김영주 교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1: 옛말에 사람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변화해야 하고 거듭나야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도 바로 그렇다고 합니다.
2: 네, 스스로 과거의 자신이 사울 같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데요.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3: 그렇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신 이후에 그냥 밝은 표정으로 아이들을 받아주고 계신 분입니다. 이대 목동병원 산부인과 김영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1: 어서 오세요. 교수님 딱 분위기가 이대 교수님 같으십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딱 맞춤이십니다. 아니 그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그 아이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시고 네. 지금 참 많은 생명들 받으실 텐데 이렇게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참 신기하고 이쁘고 네. 그 생명들 받을 때마다 기도를 이렇게 해주신다면서요.
2: 네,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네. 예,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요. 네. 환자분들이 자기가 믿지 않아도 기도를 네. 해주면 너무 좋아하세요.
1: 좋아하죠. 네. 어떤 식으로 기도해 주세요?
2: 네,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1: 네네네. 네. 네.
2: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산모분과 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산모분이 분만을 하실 때, 수술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건강하게 산모도 잘 수술을 받게 해주시고 아기도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 이렇게 아니 산모 입장에서 얼마나 든든하고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4: 그렇죠? 네. 아니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나중에 찾아오는 산모님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 맞아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때 응급실로 이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산모분이 이렇게 경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왜 경련을 하시나 그랬더니 임신 중독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경련을 하시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산모분을 제가 이제 경련을 할 때는 이게 이렇게 음식물이 이렇게 기도를 막을 수가 있어요.
1: 네.
2: 그래서 제가 그분을 팔을 이렇게 묶고 네. 이제 그분을 처치를 하고 바로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1: 예.
2: 그래서 이제 그 수술에서 난 아이가 1.5kg 미숙아로 태어났거든요.
1: 네. 예.
2: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30년 후에 네. 예. 그 어머니가 해준 얘기를 듣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1: 어머나.
2: 그래서 네이버에서 김영주 교수님이 아직도 이대 목동병원에 있나 네. 이런 걸 찾아보고 네. 저한테 와서 감사의 편지를 써주고
1: 어머나.
2: 또 고맙다고 케이크도 사왔고 오고 그래서 네. 너무 감명 깊었습니다.
1: 아유, 야, 참 보통은 그런 거 보시면
4: 맞아요.
1: 아시잖아요.
3: 그러니까
1: 다 큰 다음에는.
2: 맞아요.
4: 다 잊어버리고.
1: 다 잊어버리고.
3: 네. 그러니까요.
1: 원래 크리스찬 집안.
2: 그렇죠. 아, 거의 크리스의 골수 크리스찬 집안이고.
1: 네네.
2: 그 다음에 뭐, 저기, 교회도 두 곳이나 또 섬기던 그런 분이고
1: 네.
2: 시어머니도 되게 믿음이 좋으셔서 네. 70세 때도 이제 전도 한 2,000명 하셨어요. 네. 권사님이시고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처음에는 믿지 않는 이런 분을 며느리로 맞아야 되나 되게 고민하시고 하나님한테 기도
1: 있겠죠.
2: 많이 하셨대요.
1: 네네.
2: 근데 이제 기도 응답을 받기를 네. 이제 얘를 데리고 와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네. 하나님이 얘기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말려들은 거죠 쉽게.
3: 결혼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났고.
2: 네, 하나님 만났고.
1: 쓱 보니까 교수님이 더 좋아하셨네요.
2: 아 제가 더 좋아했어요.
1: 쓱
2: 네.
1: 보니까 더 좋아하셨.
2: 네. 제가 내 옷만에 결혼하자고 했거든요. 네,
1: 왜냐면 안 그랬으면 교수님을 이 남자 쪽에서 이렇게 마음을 뺏기 쉽지 않은 캐릭터셨을
2: 네,
1: 텐데.
2: 네, 네. 남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1: 지금. 네, 근데 이제 또 네. 좋으신가 봐요.
2: 네.
1: 이게 좋죠?
2: 좋아요.
1: 외모가
2: 아,
1: 좋죠?
2: 아, 얼굴이 뭐 아주 잘생긴 네. 것 같진 않은데.
1: 포근하고 하시니까.
2: 포근하고 좋은 분이죠.
4: 아니, 근데 듣기로는 아까 그 남편분이 엄청 따뜻하고 자상하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결혼할 때 조금 어렵게 결혼하셨다고.
2: 네. 어떻게 아버님, 저희 남편분이 좀 가난하셨거든요.
3: 아.
2: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엔 부자였는데 좀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많이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반대하시고 예, 상대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건 아버님, 딸을 둔 아버님이면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래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1: 그렇죠. 내 딸 고생 안 시키는데 네, 보내고 싶죠.
2: 아버님을 설득을 하고 싶었는데, 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많이 기다렸습니다. 예. 어렵게 결혼했고요. 네.
3: 예. 아버님. 아, 뭐 이렇게. 그러면은 일사천리로 네 번 만나서 결혼하자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바로 결혼한 게 아니고 네. 뭔가 약간 터미에 네. 있었군요. 네.
2: 저도 헤어지려고 했는데 아. 이분이 아니면 결혼을 못 하겠더라고 저는. 아. 그분은 이제 뭐 좋아하긴 했지만 부모님들이 너무 반대를 하니까 그렇지. 이제 좀 이렇게 꺼려서 그럼. 이렇게 했는데 하도 반대를 하시니까 근데 저는 이분이 아니면 못 하겠더라고요.
3: 네. 멋지네요.
1: 예전에 또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아들 땐 저기 입장에서 또 저 여자 측에서 그렇게 또 그런다 그러면
2: 그럼요.
1: 당연히 우리 아들은
2: 그렇죠.
1: 네. 우리 S대야 신선하잖아요.
2: 네. 네. 그렇죠.
1: 우리는 S대야 왜 네. 이렇게 되니까 네. 또 그럴 수 있죠.
3: 아 그러면은 그 막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자고 한 거예요?
2: 네, 제가 만나자고.
3: 아, 완전히 불안해요. 쩔쩔 매셨네요. 네,
2: 아니, 몇 개월 안 만났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살아봐야 무슨 비전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더 좋은 남자 만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역시. 다시 만나자고 했죠.
3: 아, 역시 네. 사랑의 힘이. 네.
5: 예, 저는, 김영주 선생의 남편인 박명걸이고요. 현재 중앙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주 선생이 저를 많이 좋아해갖고 뭐 지금도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또 성격 자체가 적극적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연애 문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생각하면 저도 수수께끼예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그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저도 잘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그냥 뭐 결혼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래요 그러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 번 만나서 그렇게 결혼을 하기로 했고요. 아버지께서 이제 빚보증 쓰신 거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되게 어려울 때였고 김영주 선생의 집은 비교적 그 윤택한 그런 집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더 용감하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다 해결할 테니까 하기로 한 대로 합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3: 그러면은 그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두 분이 결혼하셨는데 그렇게 쩔쩔맸으면은 만나갖고 막 이렇게 마냥 행복하게 잘해드리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또 책 던지고 이랬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2: 우리 아버님요?
1: 아니요 교수님.
3: 결혼하셔가지고.
1: 결혼 신혼생활 때 어떠셨어요?
2: 제가 3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고 신경질 내고 아니 우리 집보다는 조금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처지는 집이고 또 이제 며느리로 들어간 거니까 불편하잖아요. 시어머니도 계시고.
3: 아 집에 들어갔어요?
2: 그렇죠. 집에 들어간 거죠.
3: 예. 그러니까 쉽지 않았겠는데.
2: 예, 며느님이 어머님이 좋으신 분이긴 했는데 근데 처음이니까 좀 불편하고
1: 그렇죠.
2: 또 밥 해먹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신경질을 많이 냈죠.
1: 어떤 신경질을 내줬어요?
2: 네. 그래서 뭐 막 던지기도 하고 막 남편을 근데
3: 잠깐만
1: 뭘 던져요? 뭘 던져요?
2: 아니 컵은 안 던졌고요. 네.
1: 아 사람을 던졌어요?
2: 베개 같은 거? 인형 같은 거?
3: 베개 양호하네.
2: 네. 그랬는데도 남편이 화내지 않고 잘 받아줬어요. 워낙 좋은 분이라서.
3: 왜 그렇게
2: 훌륭한 분이죠.
3: 다 받아줬을까?
2: 그 트루 크리스찬인 거죠. 네, 저희 남편 지금 장로인데도 다른 분들은 뭐 운전 이런 거 봉고차 운전 잘 안 하는데 본인이 직접 운전하면서 아이들도 데리고 오고 네, 일찍 가서 설거지도 자기가 먼저 시작해서
1: 교회 설거지도
2: 네, 교회 설거지도
1: 너무 성품이 좋으시네요.
3: 진짜 좋은 분
2: 훌륭한 하셨네. 분입니다.
1: 네. 네. 네. 그러니까 참고 살았죠.
2: 네. 그러니까 제가 신경질을 내도 네. 이게 서로 이렇게 맞짱을 떠야 싸움이 네네,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신경질을 내도 신경질이 저쪽에서 안 받아들여주니까 이제 제가 사그러드는 거죠. 눈 녹듯이.
5: 결혼할 당시에 이제 아내가 말은 뭐 성당에 몇 번 갔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없었을 때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좀 망설였는데 굉장히 그 심성적으로 순수해요. 김정수 선생이. 그래서 믿음이 어떤 그 자기의 관습대로 자기 마음에서 자기화된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하얀 백지에 순수한 그 마음에 그림을 그려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신앙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결혼하고 나서는 그래서 이제 가장 힘들었을 것 같은 거는 이제 성수주일 문제가 가장 힘들었고요. 그리고 주일날 의사들은 뭐 학회도 가고 뭐 병원도 가야 되는데 이제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그러고 또 공부도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뭐 좀 우리 집이 좀 엄격한 그런 좀 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순수해서 그냥 뭐 저한테 이제 물어보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그대로 그냥 그걸 이렇게 했어요. 뭐 11조 문제라든가 주일 지키는 문제 같은 것도 그러고 또 뭐 인간적으로는 이제 뭐 박사학이라든가 또 뭐 병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환자들 그 산과 의사다 보니까 환자들이 굉장히 그 응급 환자도 그러고 중증 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서 걱정하고 밤새 또 그렇게 걱정하고 그럴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뭐 울기도 하고 하여튼 뭐 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저는 하여튼 기도하면서 뭐 기다린 거죠. 뭐 또 제가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말이라도 그렇고 뭐 그렇게 화를 낼 때가 있으니까 표정이 굉장히 이게 웃음이 편안해지고 웃음을 이렇게 잘 짓게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이 평안한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변화가 되고 있구나. 가정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김영주 선생을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연수를 갔을 때도 그 주위에서 목사님이나 그 같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을 같이 함양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그룹이 되고 신앙적으로 좋으신 분들을 만날 수 어딜 가든지 만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셔서 같이 이렇게 동료가 되고 이렇게 갈 수 있게 된 거죠.
2: 30여 년의 세월 동안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주고 또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의지가 되어주고 때로는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제가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적도 있었지만 한결같이 저를 아껴주고 또 소중한 사람으로 이렇게 해주신 당신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당신을 존경하고 깊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1: 또 사실 장로님이 그렇게 변함없이 네. 일관성 있게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2: 그럼요.
1: 우리 교수님이 네.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됐지 네. 거기서도 또 맞장구 쳤으면
2: 그렇죠.
1: 뭐 기독교인이든 뭐든 뭐 다 똑같네 이렇게 됐지 않았겠어요.
2: 그럼요. 네.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어떻게 보면 이제 올바른 신앙관을 네. 남편으로부터 네. 배우셨을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1: 남편이 물려준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2: 남편이 물려준 신앙은 헌신하는 신앙이고 네. 서번트 다른 네. 사람을 위해서 서브한다 그러죠. 네. 네,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봉사의 모습이죠.
1: 네, 한결같은.
2: 네, 한결같은.
1: 끝까지 네. 헌신하는 네. 변함없이 네. 그런 믿음을 또 물려주셨어요.
2: 네.
1: 우리 크리스찬이 보여야 될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뭐 이게 말로만 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서면 또 이렇게 기질이 바뀌는 모습보다는 늘 한결같은 모습이
3: 그게 중요한 거예요.
1: 100번 뭐 성경 말씀을 전하거나 100번 뭐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모습보다 한결같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4: 그럼 이렇게 성품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2: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남편한테 감화가 돼서 제가 바뀌게 된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는 제가 의사잖아요. 근데 의사로서 어려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네, 하나님이 이제 그런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 이제 어떤 환자가 있었냐면 임신 중독증이 있어서 이제 임신 중독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번발성 혈액응고 장애라고 이렇게 상처가 나면은 이제 출혈이 멈추지 않은 그런 게 같이 동반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산모가 번발성 혈액응고 장애를 같이 갖고 있는 산모였거든요. 예. 그래갖고 제가 제왕절개 수술을 했는데 출혈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술을 하다가 이제 안 되겠어갖고 배에다가 이제 호수를 껴놓고 나왔거든요. 출혈량을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환자가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배에서 분수같이 피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주사 맞은 자리에서도 계속 피가 나오고, 아이고. 뭐 제왕절개 한 자리에서도 계속 피가 나오고, 아이고. 그래서 이 산모 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을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연구실에 올라가서 밤을 새고 이제 치료를 하다가 새벽에 이제 12시, 1시 이때 잠이 깜빡 들었는데 그날이 그 다음날이 부활절이고 그 전날이 부활절 전날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새벽 2시인가 3시쯤에 우리 전공의 선생님이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환자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소변, 그러니까 환자가 좋아지는 징후가 소변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소변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산모가 이제 조금 손을 움직이고,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진짜 환자분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하루 이틀 더 고생하긴 했는데, 네. 그분을 살리고 나서 제가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성도들이 갖는 그런 작은 신음에도 항상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1: 아, 하셨어요?
2: 네, 했더니 그분이 자기가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었는데 이제 교회를 멀리하게 됐고 안 다니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얘기 듣고 제가 감명 깊어서 저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교회를 나가겠다고 해서 교회를 잘 다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4: 그때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2: 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그 이 환자를 위해서 제가 수술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수혈도 했고 다른 모든 치료를 다 했는데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살려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다고 한 거죠.
1: 네. 지금 톤보다 그래도 좀 더 간절하게 했겠죠?
2: 그럼요. 지금보다 더 훨씬 간절하게 했죠. 네. 지금은 이제 그 일이 있은 지 한 20년 그래요. 가까이 지난 거니까.
1: 눈물 흘리시면서 했군요. 거의 눈물 매달리면서.
2: 매달리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고요. 너무 놀라운 게 그날이 부활절 날이었는데 그게 부활절 날 그분이 다시 깨어난다는 게 저한테 너무 감동이었어요. 네.
4: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셨어요?
2: 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제가 이제 하루를 이렇게 볼 때, 이제 하루, 제가 기도노트가 있거든요. 네. 기도노트에 이제 그날 뭐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제가 쓰고, 그 기도응답 받았던 기도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노트를 오늘 갖고 왔는데, 이렇게 작은 양지수첩에다가,
1: 앞에다가, 보이세요?
2: 네, 예, 다 보여요.
3: 빼곡하다,
2: 예, 빼곡하게 이렇게 이제 기도 응답을 받으면 이렇게 기도를 한 거에 대한 이제 그 답변했던 거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작은 노트를 이제 그 가운에다가 두고 다니면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 이렇게 하는데 그 환자도 역시 기도 응답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무슨 어려운 환자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이 환자는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는 그런 징후 같은 걸 좀 주세요.
1: 예. 매년,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수준이죠.
2: 한 번씩 나오는 수준. 그러니까
1: 지금 몇 권째 쓰신 거예요?
2: 24권째 쓰고.
1: 24년째 계속 쓰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다 적으시고. 여기 또 군데군데 성경 말씀이 다 적혀있네요. 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도 적으셔서. 이걸 매년 우리 왜 연간 발행 나오는 수첩에다가 이렇게 다 적으셔서, 2024년 건데 벌써 이렇게
3: 날라가 됐어요.
1: 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것 말씀처럼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움직임과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나의 생활 속에 있었던 많은 일어났던 일들이 재해석되는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2: 네. 저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를 믿는 거를 이제 많이 크리스천들이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보이지 않는 것 것들의 실상이 나오는 거를 참 많이 느끼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아도 마찬가지고 네. 노아도 120년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를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거기 나오는 성경에 있는 많은 그 선진들이 보여준 그런 예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거를 실상으로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변하게 된 것도 네. 인턴 레지던트 때 우리 남편이 이제 그 미국으로 PhD를 네. 이제 내가 임신 두 번째 얘기 한 상태에서 갔을 때 네. 그때 인턴 월급 레지던트 월급이 100만 원이었거든요. 네, 우리 아이가 좀... 딱 태어났는데 분유하고 기저귀 값이 5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레지던트 끝나고 네. 공부는 하고 싶은데 이제 100만 원 갖고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 남편은 공부하러 갔고 그래갖고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포기했으면은 이제 아마 교수가 되지 못했을 텐데 그리고 밤마다 보면서 빨리 교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금방 들어주셔서 그 다음에 교수가 될 수 있었어요. 월급이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1: 장로님 미국 가셔서 어떻게 뭐 괜찮으셨어요?
2: 아 그분은 PhD. 그분을 알아서 사셨는데 저희가 힘들었죠. 그분 거기서 이제 월급도 좀 월급이라고 못하지만 학생이고 네. 등록금도 주고 이제 한 달 그것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네. 문제였죠. 그래도 50만 원 갖고 생활을 세 사람이서 했는데 그냥 살았습니다. 굶지 않고.
1: 이제 곧 그 우리 CBS에서 인구 포럼이 이제 네. 예정이기도 하고 또 거기 가시죠.
2: 네, 우리가. 자녀를 낳지 않으면 지금 이 합계 출산율이 0.7밖에 안 되거든요.
1: 큰일이에요.
2: 네, 그래서 굉장히 큰일인데 네. 산부인과 의사가 본 저출산의 이제 뭐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정부에 대한 제언, 출산에 대해서 임상 의사가 보는 관점에서 어떤 거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네. 제언 이런 걸 한 장입니다.
1: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인구 문제 어떻게 뭐 사실 뭐 네. 몇 가지로 해결될 일은 아닌데
2: 그러면,
1: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제가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일본도 또 싱가포르도 경제적으로 강국일수록 출산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2: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하죠.
1: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하고 네. 젊은이들에게 좀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2: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낳고 네. 그 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보는 것도 굉장히 굉장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그럼요.
2: 제가 산부인과 의사로서 그 아기를 어렵게 갖는 산모들이 아기를 이제 또 어렵지만 또 시험관하기 이런 걸 통해서도 불임 가정들이 네. 아기를 갖고 그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그 아이를 소중하게 키워가는 과정 중에 너무 기뻐하는 네, 네. 그걸 보면서 제가 또 흐뭇하고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그렇게 하나님 주신 생명을 키운다는 건 굉장히 큰 즐거움이라고 전 봐요. 네. 인생에서 자기가 갖는 즐거움과 목표, 뜻 이런 것 중에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1: 그래서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참 누구는 안 생겨서 참 끊임없이 산부인과를 다니면서 그 생명 하나를 얻기 위해서
2: 네.
1: 그 산모들이 참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힘들다고 하던데
2: 그러면
1: 네. 뭐 시험관이든 뭐 인공이든 여러 가지 시술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자 노력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생명은 어디선가 몰래 숨어서 이 생명을 지우고 싶어서
2: 맞아요.
1: 어떻게 하면 몰래 지울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2: 그렇죠.
1: 네, 참 네. 안타까운 현실인데
2: 네.
1: 참 아기가 생기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2: 그럼요.
1: 저도 아기는... 4년 만에 첫 애를 가졌거든요.
2: 4년 만에.
1: 4년, 네. 예. 뭐 2년은 처음에 그냥 좀 미루자 했었고 가지려고 하니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2: 맞아요. 네. 그 정자가 수백억 마리 중에 하나의 정자가 난자를 통과해서 그게 수정이 돼서 임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1: 네,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아기인 거예요. 그 태어났다는 그렇죠. 것 자체만으로도.
1: 아, 근데 진짜 보면 그 결혼 시기가, 결혼 연기가 점점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늦어지면서
2: 네,
1: 이게
2: 네.
1: 불임과 또 저출산의 원인이 또 되지 않는가.
2: 그렇죠.
1: 뭐 여러 가지 네. 원인은 있죠.
2: 네.
1: 그리고 아이를 낳고 결혼한다는 것이 나의 희생이라고 생각도 들고.
2: 그렇죠.
1: 또 남들 사는 거 봤더니 뭐 TV 틀면 맨 금쪽이 같은 애들만 나와서 허리 빽빽 찌르고 막 엄마 머리끄덩이 잡는 것만 보고 그렇죠?
2: 네.
1: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또 사는 사람들 얘기를 또 들어보면 뭐 맨날 뭐 산다고 하니까 부정적인 요인들이 자꾸 보이고
2: 그렇죠. 긍정적인 요인을 지금 많이 보여주려고 네. 애를 쓰고 특히 네. CBS가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3: 근데 그 실험관 아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2: 네.
3: 이게 이제 소수에서는 야 이게 사람이 그 아기 그 사람이 사람 만드는 거 아니냐.
2: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3: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2: 근데 이제 정자하고 난자가 이제 수정을 해서 아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정자하고 난자 자체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고,
1: 그렇죠.
2: 네, 그리고 수정하는 단계부터 생명이 이미 탄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이 자궁의 상태가 안 좋다든지 나팔관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걸로 임신이 안 되는 거를 저희가 좀 인공적으로 도와준다는 의미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태어나는 게 다 생명의 그 탄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1: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행복, 아기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가정들의 모습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좀 많이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2: 그렇죠.
1: 네. 특히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성령의 기둥을 세운 가정들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축복되게 사는지 를 좀 많이 노출했으면 좋겠거든요.
2: 그럼요.
1: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내가 내 아내를 되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옛날부터 팔불출이라고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팔불출인지 모르겠어요.
2: 근데 요즘 저... 약간 성격이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약간 출산율이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1: 아, 그래요?
2: 네, 결혼도 약간 좀 증가했어요. 웨딩을 하는 비율도. 아유, 그래서 지금 바닥을 치지 않았나 했는데 조금 더 봐야 되긴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1: 주변에 좋은 남자 의사 있으면 하나 자리하나 줘.
2: 네, 남자 의사는 이미 다 장가를 갔고요.
1: 그죠? 매물이 없어, 매물이.
3: 맞아. 남자 의사들은
1: 이제 나오면 나가.
2: 네, 여자
1: 부동산에 내놓지 않잖아요.
2: 많고. 네.
1: 네. 우리 교수님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2: 네, 저에게 하나님은 그 언제나 기댈 수 있고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의지하고 구하면은 반드시 주시는.
1: 네.
2: 때로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내도 때로는 금방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때로는 지금까지 한 7, 8년 동안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언젠가는 들어주실 걸로 제가 확신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제가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도 숱하게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을 있을 때마다 항상 기대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1: 교수님도 뭐 이 땅을 위해서 또 기도하실 테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출산과 뭐 과정을 이루는 일에도 좀 기도를 해주셔야 될 테고.
2: 아, 그럼요. 제가 산부인과 의사로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 또 아까 아기를 받으실 때마다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정말 그 태어난 순간에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축복이 그 아이의 앞으로의 인생에 항상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저는 사실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아기도 받고 또 환자를 치료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2: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 같진 않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의사도 안 그러신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의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헌신적이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1: 생명의 가치를 높게
2: 존중을
1: 해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2: 그렇습니다.
1: 앞으로 또 이제 더 이상 뉴스에서 의사 선생님들 화난 모습 안 보고 이제 서로 다 좀 빨리 좀 봉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 그렇습니다.
3: 저는 이제 또 하나님이 그 우리한테 아이를 맡겼다는 생각하거든요, 저한테. 근데 우리에게 그 아이를 맡겼으면 우리기 때문에 맡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남이 하는 방식으로 키워서는 안 되고 내 방식으로 나니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키워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많이 들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제 출산율이 저조한데 지금 아이 임신할 사람들도 와, 남들이 저 정도 하는데 난 못한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나기 때문에 맡겼으니까 내 스타일대로 내 방식 내 여건에 맞게 잘 키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청자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전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교수님이 그런 출산을 앞둔 우리 임산부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교수님을 또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2: 네. 오늘

0: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1: 하나님 말씀 말라기서 4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미 들으신 내용이겠지만 구한말에 미국 노상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테니스를 치게 됐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왔다 갔다 하며 테니스 치는 그 모습을 보고 소위 점잖은 양반들이 아 저거 머슴들이나 시키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머슴들이 할 일을 테니스의 재미를 몰라 그러겠죠. 테니스가 얼마나 건강에 유익한지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맞습니다. 세상에는 머슴들에게 시킬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직접 땀을 흘리며 해야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 둘을 잘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얻기 위해 인생 모두를 투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목적 삼아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가진 애를 다 씁니다. 자신만을 위한 노력은 머슴에게 맡기면 됩니다. 우리에게 더 고상한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땀 흘리고 내가 직접 애써야 될 더 위대한 아름다운 인생의 목표와 또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머슴들에게 맡길 일은 머슴들에게 맡기며 살아갑시다. 로마의 정치가였던 케이토 디 엘더라는 사람, 소위 위대한 사람들의 동상을 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고 난 후에 저 사람 동상은 왜 세우는 거야? 나는 소리를 듣기보다는 저 사람 동상은 왜 안 세우는 거야? 라는 소리를 나는 듣고 싶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 동상을 세우기 위해 애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그 일은 머슴에게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내 인생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땀을 흘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니 저 사람 동상은 왜 안 세우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만한 인생을 위해 내 땀, 내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 위에 것들은 다 모순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투자하는 각오를 헌신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용광로 불같은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라기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까지 다 남기지 않고 불 태울 것이라 말씀합니다. 모순들 시켰다 좋았을 뻔했던 일들 내가 거기에 인생을 낭비하면 그것들 다 불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의 잣대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자기 힘으로 채웠다고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이 다 뿌리채 불에 다 없어져 버리고 만다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부와 그들의 세상에서 받던 칭송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지프라이 같이 용광로 불에 훨훨 태워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에게는 그 용광로 같은 날이,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사건으로 다가온다고 2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나의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 우리를 강하게 비춰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인들은, 교만한 자들은 용광로 불 같은 날에 다 소멸될 것이나 그러나 너희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치료하는 광선을 듬뿍듬뿍 경험할 것이라 말씀.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초림 때 이미 우리에게 다 응답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무섭게 풍요롭게 확실하게 내려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 여호와의 날은 모든 불신자들로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의 공의로움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앙망하는 자, 여호와께서 우리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맺어주신 그 언약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자,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 로만 캐톨릭 처치는 교황이 하나님의 또는 그리스도의 대행자라고 거짓말을 살포합니다. 완전 거짓말이죠. 무슨 교황이 예수님의 대행자입니까? 우리가, 제가 예수님의 대행자인 것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반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인사할 때 그렇게 하세요. 아, 예수님 대행자시군요. 또 웃으면 농담이 되니까 농담 아닙니다. 진지하게.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삶,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흠뻑 경험한 인생의 영혼의 모습일 것입니다. 본문은 이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지는 인생에 대해 두 측면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날의 특성 두 가지. 첫 번째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거는 부모님이 소띠인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송아지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저 그냥 뛰어다닙니다.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그 들판을. 목적도 방향도 없이 그냥 너무 즐거워 뛰어다니는 그 송아지 같은 모습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의 모습을 비유하십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경험한 영혼의 모습을 그리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인생이라고 하는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치료하는 광선을 듬뿍 경험하고 마구 뛰어노는 인생,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기는 인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인생에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고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는 논리적인 사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 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궁극적 의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완벽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완벽하게 경외하셨고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예수님 믿은 우리는 그 예수님 뒤따라서 우리도 이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지는 또 한 가지 측면은 2절, 3절에 말씀하기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악인을 발바닥 밑에 재같이 밟는 인생의 모습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곧 악인을 밟으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가치관의 차이를 뚜렷하게 명쾌하게 보여주며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관이 얼만큼 뛰어나고 아름답고 멋진가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악인을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밟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지륵같이 어둠 속에 파묻혀 있고 죄인들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각기 자기 욕심과 자기 명예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할지 못할지 다 하며 살아간 이 세상, 이 유치하고 저속한 저질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하기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기도했고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응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탄에게 충성하는 자들을 발로 밟으며 살아갑니다. 그들 위에 군림하며 살아갑니다.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고상한 가치관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점점 빚어가시는 인생의 고결한 모습을 보여주며 그리스도인과 사탄의 종 사이의 차이점을 확연하게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낭비하는, 허비하는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지 영광을 추구하는 미련한 인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탄에 속한 불신자들 발바닥 밑에 저와 같이 밟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으며 계속 그 발걸음을 더 힘차게 재촉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교만이나 의시되는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품격과 사랑을 반영하는 삶을 말씀드립니다.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해나. 첫 번째, 용광로불 같은 날이 곧 다가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루도 가까워졌고 내일이면 하루도 가까워질 것이며 그날은 어김없이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지금까지 성취됐기에 그 다음 예언도 마땅히 성취되고 말 것입니다. 용광로불 같은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용광로 같은 불이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주 가까운 미래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광로 불 같은 날, 여호와의 날은 우리 예수님 믿은 인생에게는 전혀 겁나는 사건이 아니고 오히려 반가운 사건이고 환영해야 될 사건입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진리를 믿고 옳았다는 것이 판명되는 날이며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직접 안아주시는 사건이기에 용광로 불 같은 여호와의 날 우리는 환영하며 기다리며 재촉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 인류 역사를 두고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온 우주에 구현되는 날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조롱했던 자들이 예수님 찔렀던 눈들이 예수님의 여호와 되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용광로 불 같은 여호와의 날 오히려 우리에게는 온전한 회복과 기쁨과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글쎄요, 수많은 선교사들 여기저기서 고생하며 애쓰고 있는데 여호와의 이날이 임할 때 얼마나 그들은 더 기쁨으로 더 영광 속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센터빌 지역에서 버지니아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내가 혹시라도 뭔가를 희생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용광로 같은 여호와의 그날 우리에게는 기쁨의 상급을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며 죽이실 것이며, 이 말씀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노예로 삼고 있던 그 죽음의 족쇄가 다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의 모든 족쇄를 다 끊어 놓으셨습니다. 다시요.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에는 사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다시요. 여기서 소위 사람들이 말한 죽음, 마지막 눈을 감으면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됩니다. 영광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마지막 눈을 감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장면을 더 정확하게, 더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이 영원히 멸망받았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미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뭘 두려워하십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에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못 자국난 손과 그 발의 못 자국을 보게 되며 그 발 아래 앞에 엎드려 경배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러나 그 영광의 순간까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소위 어려움과 역경과 환란도 경험하게 됩니다. 눈물도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25장 8절 하반절에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서 사망 죽음을 뺏어갈 뿐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는 의미가 있기에

한 발 들여놓은 그 천국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삶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살긴 산대는데 즐거움이 없으면, 걱정, 근심, 투성이면, 불확실한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주님 안에 있는 거 아닌 거죠. 주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다.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십시다. 이미 성경 곳곳에서 특별히 이사야 41장 10절 외우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되며 과연 내가 믿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 다음 내 생각을, 그 다음 내 행동을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빨리빨리 읽지 마세요. 천천히 음미하며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소화하며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고 더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내용과 차원을 달리한다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냥 외양간에서 나온 소같이, 송아지같이 뛰어다니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이미 받았은 즉 은혜를 누리라,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즉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용광 높을의 여호와의 날, 다시 개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나의 죄악과 나의 범죄로 인해 용광로에 들어간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로 나를 찾아오시는 현장입니다. 내 속에 모든 죄악과 더러움과 추함과 모든 죄악의 찌꺼기를 다 태워 없애버리시려고 소멸하는 불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자리가 쉴만한 뭘까요? 푸른 초장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소멸하는 불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저희를 일으켜 세우시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해 주십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주시는 좋은 것들로 우리 인생을 채우며, 채우는 데서 끝나면 안 되죠.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야죠. 자꾸 채우지 마세요. 채워놓기만 하면 더 이상 안 떨어집니다. 비워야 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데이빗 리딩스톤 다 아시죠? 죽기 14개월 전에 기록한 그의 일기 내용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곳 어디로든 저를 보내주세요. 단지 주님께서 저와 함께 가주셔야 합니다. 주님 어떤 무거운 짐도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겠습니다.
모든

0: 관계를 다 끊으셔도 괜찮습니다. 단지 주님의 가슴에 제 가슴이 연결되어 있다면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예수님께 저의 존재 모든 것을 다시 헌신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아프리카 대륙 탐험가요, 의사요, 더 중요하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종, 선교사, 사랑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1873년 5월 1일, 엊그제입니다. 5월 1일, 오늘날 잠비아 한 마을에서 죽어 예수님 품에 안깁니다. 그는 침대 옆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발견됩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은 무릎 꿇고 침대에 손도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는 자세로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아프리카를 사랑했고 아프리카 주민들은 또 리빙스턴을 사랑했습니다. 리빙스턴의 심장은 그가 사랑한 아프리카 땅 한 마을의 나무 밑에 묻혔고 그의 남은 시신은 영국으로 옮겨져서 웨스트민스터 애비에 안치되었습니다. 그의 탐험의 목적은 나일강 원천을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더 중요한 두 개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예 제도 폐지였습니다. 또 하나는 복음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빙스턴의 그 두 개의 꿈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거 죽고 난 지 36일 만에 드디어 동아프리카 지역의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불법화됐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가 30년 동안 몸바쳐 전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거듭거듭 열매를 맺게 되었고 2012년 통계에 의하면 동아프리카 지역에 또 있나 이 사하라 사막 아래 밑에 지역에 63%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온 지역을 뛰어다녔던 송아지였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치료하는 광선 흠뻑 젖어 이 광선을 나누어 주기 위해 당시에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던 그 사악한 세대 가운데 리빙스턴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의 마지막 인생 30년을 다 투자하고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이게 악인들을 발바닥 밑에 재같이 밟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 확신합니다. 나도 우리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치료하는 광선에 흠뻑 젖어 인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뛰어다니고 있는가? 우리는 이 버지니아 지역을 뛰어다니는 송아지로 누구는 라오스에서 뛰어다니는 송아지, 누구는 북인도에서 뛰어다니는 송아지로 부름받았습니다. 마구마구 뛰어다니셔야죠. 리빙스턴의 인생은 참으로 기쁨과 환희가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그 오지에서 죽음의 위협이 항상 그를 둘러싸고 있었으나 그에게는 내리쬐는 치료하는 광선이 있었기에 그는 한 번도 송아지같이 뛰는 일을 멈추지 않고 30년 송두리 채 다 죽게 바쳤습니다. 나는 송아지인가요? 나는 송아지같이 뛰어다니고 있는가요? 이것이 주님의 의도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 하여금 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과거를, 죄악을, 부정적인 것들을, 완악함을 십자가에서 제거해 주시려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가히 거룩의 능력을 치료하는 광선을 저희 인생 속에 듬뿍듬뿍 비춰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로 하여금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며 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참 생명이심을 깨닫게 하시며 그 인생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친히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모순들에게 시켜야 될 일과 내가 땀 흘리며 직접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될 일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지혜를 공급하시며 또 다짐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 인생 주 앞에 자그마한 인생이나 주 앞에 바치겠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간구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가정 위에 은혜와 영광 교회 위에 영광의 주님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 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솔로몬처럼,
0: 때로는 다비다처럼,
2: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0: 얼굴 한 분이 나와 계시죠? 윤성 전도사님, 네.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쯤 되면 아 이제 19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0: 네. 네.
1: 이 자리 안 빼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전화로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어이, 바라 홍보.
1: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3: 네. 또 해드리고.
0: 아니, 같이 떠나도 개그맨 선배님 같기도 하고.
1: 또 찬그맨이라고 찬양사역자 개그맨 합쳐서 찬그맨.
0: 아, 네.
4: 저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어 저분이 찬양도 하네.
0: 그러니까요.
1: 네. 너무 얘기해가지고.
0: 네, 재밌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5: 얼마 전에 네. 제가 책을 한번 썼는데.
0: 오.
5: 감사하게도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0: 네.
5: 아~ 제목이 조금 다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제목은 아니에요. 이혼 후 성장이라고.
0: 아~ 네, 네, 네.
5: 사실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소외된 그룹이 이혼하신 분들이거든요.
0: 네, 네.
5: 그분들이 참 많이 힘든데 그래도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0: 네, 네.
5: 나름 또 영성적인 관점에서 쓴 책이 한권 네. 나왔습니다.
4: 제가 그 네. 책을 읽어봤어요.
0: 네.
4: 읽어봤는데 일단 우리가 이혼이란 주제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고요.
0: 네.
4: 후가 첫 번째, 두 번째 성장. 여기에 방점을 둬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성장의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지 그 뒤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성장으로 다가오는지를 얘기하는 책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처음이자 또한 어쩌면은 우리 삶의 관계, 가족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획을 긋는 아주 역사적인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꼭 이혼뿐만이 아니라 아픔과 삶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분들에게는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3: 제가 또 오은규 목사님을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뵈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노크토크 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중에 네네. 비가 왔을 때 우산을 사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같이 비를 맞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바로 그분이 오은규 목사님이세요. 인증이 그대로예요.
0: 아 정말?
4: 은근히 귀여워.
3: 은근히 귀여워. 제가 늘 힐링이 됩니다.
0: 네, 요즘 노크토크 게시판을 통해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질문 신청 방법을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제 밑으로 지금 요 밑에 맞죠? 요 밑에 네 질문 신청 방법이 나가고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혹시? 네 여기 밑에 바로 제 밑에 네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모든 궁금증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성도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 들어볼까요? 저도 가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어땠을까
3: 싸워버리는 거예요.
4: 인생 풍파 쫙 지내고 그 파고 제일 윗선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잖아요.
1: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게 작은 카타는 없거든요. 돌아보면
4: 그냥 고개 돌리면 그분이 거기 계시고
5: 기쁨, 평강, 은혜 이런 것들이 넘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3: 신앙생활이라는 게 뜨거운 게 이게 와요. 여기 가슴으로 온다고
1: 때렸구나.
6: 안녕하세요 노크토크 식구들. 저는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 예비 직장인입니다. 선배들도 그렇고 주변을 보면 취업으로 고생하는 취준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 저 또한 취직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던 중에 문득 제 자신의 신앙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어요. 주변에 막 뜨겁게 하느님을 만났다고 간증을 하고 응답을 받았다 기뻐하고 나누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그런 적이 있나? 나는 정말 하느님을 만나볼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늘 제 삶의 일부분으로 해왔던 신앙생활이 당연한 듯 익숙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어중간한 상태인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4: 그 신앙은 정말
6: 맞아요. 노크토크 식구들, 저는 정말 하느님을 만난 걸까요?
0: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 모태신앙인 저 하나님을 만난 걸까요? 입니다. 사실 저희는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까 처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다 알거든요. 근데 우리 윤성 전도사님은 처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1: 오늘 사연자처럼 모태신앙이에요. 네, 네, 모태신앙.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버지 목사님이셨어요.
0: 네.
1: 그래서 지금도 물론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모태신앙이었고, 그래서 저는 엄마 뱃속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네, 믿음 생활을 했던 거죠.
0: 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레오 씨랑 저를 제외하고 여기 계신 세 분은 모두 목회자 자녀분이신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모태신앙의 장점은 뭐예요?
5: 일단 모태신앙인의 경우 부모님의 신앙이 내면화되어져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교회를 나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실은 고통스럽잖아요.
0: 그쵸.
5: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인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통이나 큰 고민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 되니까 아무래도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겠죠. 그래서 또 신앙생활한테 도움이 되고, 또 세 번째는 부모님의 신앙이 아주 견고하고 존경할 만하다면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하면 이 모태신앙인 역시도 신앙이 단단하고 견고할 가능성이 높죠. 그쵸. 그래서 웬만한 일에 신앙적으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모태신앙인들에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그럼 반면에 모태신앙의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1: 저는 이제 딱 그 이 사연 신청하신 분이 저 하나님을 만난 걸까요? 라는 질문하셨잖아요.
0: 네네네.
1: 그게 어쩌면 그 모태 신앙인들의 단점을 잘 대변하신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 하나가 아마 모태 신앙인들은 다 이런 생각을 다 당연히 교회 나가고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언제 진짜 하나님을 만났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교회도 또 이런 부분에서도 이단이라고 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또 구원파 같은 경우는 날짜까지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고 막 언제 만났다 이러니까 사실은 모태신앙인들은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좀 가장 큰 단점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0: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성인이 되는 이후에 하나님을 알게 돼서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레온 씨는 모태신앙인 분들을 보면서 부러웠던 적이 있어요?
3: 매번 부러웠던 게 일단은 저만 믿으면 제가 가족을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태신앙은 대대로 부모님들이 믿기 때문에 내가 내 부모님을 책임을 안 줘도 된다는 첫 번째 장점이 있어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믿는데 부모님의 핍박 속에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이 뭔가 싸우면 교회라는 곳에서 화해를 하더라고. 가정예배를 통해서 화해를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한번 싸우면 대판 사고 술 먹고 싸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화해의 기미도 없는 거야.
0: 없지.
3: 뭐하면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우리 아빠 엄마의 몰랐던 모습을 모태신앙들은 교회 가서 보잖아.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근데 우리 엄마 아빠들은 그냥 싸워버리니까. 길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5: 길에서도.
3: 이게 너무
0: 길에서도?
3: 그리고 길에서 만나면 우리 뭐 집사님이잖아 이러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합리적인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게 저같이 이제 체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 신앙인들한테는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 좋은 걸 제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니 이 좋은 거를 내가 지금까지 못 믿고 있었는데 모태신앙이 너무 부럽다. 미리 믿어버리니까.
0: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가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어땠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느낀 순간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4: 전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뜨거워야 사랑이냐.
1: 맞아.
4: 이게 우리가 늘 사랑은 막 후끈하게 올라오고 나에게 막 짜릿함으로 다가오고 심장이 막 두근반세근반 뛰고 막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일 없어도 사랑이에요. 모태신앙이 가지고 있는 후끈함은 없지만 그래도 별일 없는 신앙. 그게 사실 모태신앙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질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언제냐.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늘 그냥 일정하게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신앙의 파고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자극의 해석은, 여러 가지 어려움의 해석은, 아니면 어떤 말씀을 통한 감동을 통해서건 굉장히 여러 가지 환경이 다가오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체험 자체가 여러 간증 같은 거 보면 막 인생 풍파 쫙 지내고 그 파고 제일 윗선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잖아요.
0: 그렇죠.
4: 기본적으로 우리는 바다에 안 나가. 그리고 그냥 냇가에서 놀아요. 냇가에는 별일이 없어. 대신에 큰 고기도 없어. 그러니까 큰 소득이나 맛봄 그런 어떤 짜릿한 단짠 신신 이런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냐면 돌멩이에 있고요. 그 약간 피라미 같은 그 작은 나의 그 놀잇감 속에도 있는 거고 그냥 고개 돌리면 He's there. 그분이 거기 계시고 또 고개를 돌리면 그분이 저를 향해서 웃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얼굴은 아니고 부모의 얼굴로 예수가 내게 오는 거고 자매의 얼굴로 예수가 내게 오는 거라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뜨겁게 오는가 하나님은 한 번도 저한테 온도로 온 적이 없어요. 그냥 존재로 오시지. 그래서 그냥 늘 고개를 돌리면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 그게 모태신앙이 아닌가. 아멘.
1: 근데 교수님 말씀을 저는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이거를 뭐 하나님 존재로 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 이걸 또 뜨겁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4: 그렇죠.
1: 그러니까 그거를 온도로 생각하시는 수도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
1: 가만 돌아보면 인생에 있어서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게 하나, 그렇죠. 하나도 작은 것 하나 없거든요. 돌아보면. 근데 그거를 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태신앙인데 자꾸 망각하고 까먹고. 근데 돌아보면 아 그때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셨지 역사하셨지 근데 그게 온도가 아니라 아 맞아 늘 하나님은 동행하셨어라고 하지만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아 그때 그게 나한테는 그렇게 뜨겁게 주셨는데 라고 그렇게 똑같은 걸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제 그렇죠. 생각에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3: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대형 집회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 중에 그 동생인데 얘가 싸움을 잘해요. 그리고 보호관찰도 좀 받고 어린애가 그런 친구가 있는데 목사님이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방언 달라고 해 이랬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이 좀 이상해. 새끼 진짜 실제로 새끼 이런 방언이 이래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얘가 장난치나 해가지고 주먹으로 때렸어요. 일어나라고.
1: 맞은 거 아니에요?
3: 예, 그래서 제가 순간 이게 장난이다고 이제 움찔였거든요. 근데 얘가 계속 하는 거예요. 방언을. 그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쓰레기도 방언 주는데 나 진짜 우리 엄마 착하게 살고 나 예수 잘 믿겠다고 하나님 이나 초등학교 5학년 때 전도 교회 목사님 누나 권사님 딸 시켜가지고 이렇게 전도하셨는데
1: 역시.
3: 나 이런 쓰레기보다 나 방언 더 달라고 그때 주야 이거 진짜 외쳤어요 그때 진짜? 그 목사님이 기도를 3시간 시켰어요 약간 부흥사역 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회개해요 하나님이 방언 주라고 기도해 근데 갑자기 내가 떼굴떼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뭔가 모르는 뜨거운 게 이게 와요 여기 가슴으로 온다고 근데 누가 주먹을 세게 때리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게 누가 지나가다가 저기요 학생 하나님이 학생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0: 진짜?
3: 진짜 실제로
1: 웬일이야.
3: 근데 이게 제가 거짓말하고 이게 10분 넘게 그랬어요 제가 어느 교회 대학교 때는 집 앞에 있는 그 목촌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네네. 그 교회를 갔는데 금요 철야배 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저한테 청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전해주래요 실제로 이런 경험이 10번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계시네요. 물론 우리 집이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좀 더 그 기도가 약간 주택 청약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도하니까 마일리지가 쌓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전 체험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1: 그래야 된다.
3: 아니 사람들이 진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청년, 학생, 하나님이 학생 사랑한다.
1: 왜 그런지 알아요?
3: 왜 그래요?
1: 하나님 계속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주변 사람, 하나님 이미 여러 번 얘기했는데 본인은 그걸 못 느낀다고 하는데 모태신앙이 딱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그런 거를 내가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변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3: 그랬구나.
0: 아,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그 마음을 잊고 살았던 게 아닌가 반성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5: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경우 모태신앙인도 그렇고 좀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뭔가 감정이나 체험을 마치 하나님을 만난 걸로 말할 때가 많이 있죠. 간증학을 할 때.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유대교인이었죠. 그래서 유대교인으로서 신앙과 또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학식, 좋은 가문을 가졌지만 사실 그의 삶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 원망 뭐 이런 마음들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변화되어졌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안에 두려움과 걱정, 미움이 사라지고 기쁨, 평강, 은혜 이런 것들이 넘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늘 사람들 향해서 축복할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건 뭐냐면 아 이게 복이고 이게 정말 진정한 은혜구나 이걸 그렇죠.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어떤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함이 거하고 또 마음에 기쁨이 있고 환경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 신앙생활에 점검이 필요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 되면 좋을까요?
4: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저랑 비슷하시다면 임마누엘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이제 상담 쪽에서는 위드 경험, 함께하는 경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늘 이제 제 옆에 계시고 그냥 별일 없으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뭐 이렇게 계신가 안 계신가도 싶지만 그냥 계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제가 이렇게 일상을 살다 보면 하루에 밥을 세 끼 많을 때는 다섯 끼를 먹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섯 번을 기도를 하냐 그렇진 않거든요. 어떨 때는 자주 잊어버려요. 자주 잊어버리고 먹다가 생각나는 경우도 있고
0: 맞아요.
4: 다음에 생각나는 경우도
0: 맞아요.
4: 있고 심지어는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원래 사람이 급할 때 신이 보이고 편안하면 신이 가려지잖아요.
0: 그렇죠.
4: 참 놀랍게. 그런데 그렇죠. 저는 가끔 식기도를 할 때 이 음식이라는 건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걸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어서
0: 그렇죠.
4: 저는 이 식기도가 저한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내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감각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하나의 좀 지표. 라고 저는 생각해요.
1: 그거는 기준 하나를 교수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예배가 즐거운가.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뜨거움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어떤 예배 안에서 예배가 너무 좋아서 막 기다려지고 예배가 즐겁고 한지를 점검하는 것도 하나의 기준일 것 같아요. 예배가 끝나서 너무 아쉬운데. 이 예배 찬양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할 시간이 조금 진짜? 더 필요한데 이런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 예배 주일날 내일이 주일인데 오늘 저녁 때 예배를 위해서 오늘은 좀 일찍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해야지 빨리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찬양팀이랑 찬양할 거 빨리 생각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원래 가야 되는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인지 예배 끝나고 애들이랑 뭐 뭘 놀러 갈까 뭘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면 오늘 뭐 이제 끝이다 이렇게 주일을 생각하면 안 되는 그 기준이 예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주일이 아쉬워야 네.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3: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이제 전락해 버린다.
4: 절실함이 좀 줄어들죠.
3: 맞아요.
0: 그렇죠.
4: 그 절실함이.
3: 근데 이제 자매님을 좀 만나러 가다 보면 저도 이제 가끔 기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가 빨리
0: 아쉽고
3: 아쉽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이제 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끝내시고 이러더라고요.
1: 결론은 예배예요.
0: 예배죠 예배.
1: 그럼요. 예배가 기준이 돼요.
3: 맞아요.
0: 우리가 항상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5: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는가. 예. 그 확신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지금 올바른 영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사실 이것도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고 있는가. 근데 이걸 이제 다르게 보면 사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0: 네네.
5: 사실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하고 관계성에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0: 그렇죠.
5: 사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되면 내 안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때 그것들이 양쪽 다 조금 전에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배하러 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대한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지낸다면 저는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목사님이 교회를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1: 와, 이거는.
2: 와, 발전이다, 이거는.
0: 갑자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야. 직원을.
3: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도 욕먹을 일이에요.
0: 와, 저런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4: 이 얘기 되게 창피한 얘기야, 우리가. 되게 부끄러운 얘기야.
5: 교회 안에서 그러는 사람들도 많아요.
2: 진짜요?
6: 하나님의 가진 이미지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들리는 거지, 예수님이.
4: 들으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나도 그렇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7: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집사입니다. 요즘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해서 기독교 방송을 보던 중 네? 노크토크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저는 예전에 친한 친구와 함께 동업으로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게 건물의 건물주가 되시는 분과 한두 번 만나며 안면을 트게 되었어요. 가게 건물주 되시는 분은 제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본인은 교회의 장로이며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장로님의 선한 말과 행동에 저는 울림을 받았고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제 신앙생활이 장로님을 통해 시작된 거죠. 그렇게 대형교회에 출석하던 중 네네. 장로님과 부목사님이 같이 교회를 개척할 예정인데 제게로 함께 개척교회에 출석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였고 저는 워낙 장로님을 신뢰했기에 큰 고민 없이 장로님을 따라 개척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모든 교회 생활에 장로님이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장로님의 영향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은 집안 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사한 곳에서 직장을 알아보던 중 장로님께서 우리 가게 주방에서 일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0: 상당히 좋으신 장로님 아니에요?
3: 일자리까지.
7: 저는 별 고민 없이 장로님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그런지 평소에도 늘 기독교 방송이 틀어져 있고 하루 종일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4: 와,
2: 그러기 쉽지 않네.
7: 그렇죠. 워낙 잘 되는 식당이라 일은 힘들었지만 매일 찬양을 들으며 일할 수 있다는 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3: 힘이 나죠.
7: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장에서 보여지는 장로님의 행동들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2: 왜요?
7: 우선은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직원에 대한 존중도 부족하여 주방장과 상의도 없이 직원을 내보내는 일이 아주 잦았습니다. 이런 무례한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서 주방장은 사장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현재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아이고.
7: 또 하청업체 중 한 분은 같은 개척교회 집사님이셨지만 집사님이 교회를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집사님과의 거래도 일방적으로 끊었던 것입니다.
0: 야, 이거는.
2: 와, 발전이다, 이거는.
0: 갑자기.
7: 결국 집사님은 사업의 존폐 위기까지 가게 되었지만 장로님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 상처됐겠네.
7: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장로님의 태도와 늘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오래 지켜봐온 직원들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싫다고 합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본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장로님의 행동과 직원들의 평판. 지금 저는 무척 혼란스럽고 머리가 복잡해 죽겠습니다.
4: 그럴 수 있겠다.
7: 노크토크 식구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로님의 실망스러운 모습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2: 네. 오늘은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장로님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어느 집사님의 고민 사연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독교인들의 성품이 비기독교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7: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이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 이야기를 안 했는데 뭔가 죄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
2: 그치.
7: 이게 진정한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다고 제 칭찬을 지금 조금 할 건데
2: 그러니까
7: 이게 뭐냐면요. 제가 SNS에 기독교 방송 다녀왔어요. 뭐 감사합니다. 뭐 교수님한테도 감사합니다. 여러 사람들 감사합니다 하면 어떤 한 후배가 유명한 모델들과 함께 그 모델 활동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선배 저 누구누구예요. 근데 혹시 저도 하나님한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는 거예요. 남자애가. 얘는 한 번도 울지도 않았고 저랑 친하지도 않았고 저한테 인사를 그렇게 잘하는 애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괘씸했죠, 마음은. 근데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모델 활동을 하는데 인지도가 없어지고 유명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대요. 근데 선배 SNS를 보다가 늘 하나님 이야기하지. 늘 어디 가면 감사합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저 선배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주일날 교회를 나가라 하니까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죠. 아, 나의 그 언행 심사를 내가 좀 잘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2: 그렇지.
7: 아, 그렇게 느꼈어요.
4: 맞아요. 그 저는 그 비슷한 이제 케이스가 저도 있었어요. 쇼그맨이라고 개그맨들 이렇게 같이 그 월드 투어를 진행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 미국 투어를 5개 도시를 투어했어요. 뉴욕부터 한 달 동안 같이 생활하니까 얼마나 가까워져요.
2: 그렇죠.
4: 공연하고 같이 생활하고 마지막 LA까지 한 뭐 한 35일, 40일 정도 생활을 딱 하고 들어오기 전날에 마지막 회식을 했어요. 회식을 하니까 예수님 안 믿는 친구는 술도 먹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 김원효라고 이 친구가 술도 잘 먹더라고요. 이 친구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술 막 먹고 이렇게 술이 취해갖고 이제 저는 제가 전도사지만 원희한테 그래 원희야 너무 고생했다 너 술 마셔라고 기도해줬어요. 우리 하나님 회식 때 술도 먹고 하는데 그냥 건강 잘 챙겨달라 기도해주고 술 따라줬어. 그날 새벽에 저한테 형 그러더라고요. 나 이제 한국 가면 형한테 앞으로 계속 연락해도 돼? 연락해도 되지? 왜? 근데 했던 이 친구 한 얘기가 나도 이제 예수 믿으려고. 저 근데 한 달 동안 교회 다니라 예수님 믿어라 교회 나가라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 아내랑 저랑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서 모습을 이 친구한테 보여주자. 보여주자 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취해갖고 형 나 이제 교회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니야 너 지금 너무 취했으니까 맨정신으로 내일 네가 진짜 예수 믿을 거면 맨정신으로 내일 모든 멤버들 앞에서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한국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호텔에 모여서 이제 한국 들어오려고 다 있는데 갑자기 짐 딱 내렸더니 나 이제 교회 나가려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정범균 씨가 야 우리 중에 너만 교회 안 나가. 그런데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저는 그 얘기가 너무 고마웠어요. 아 이게 내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면 넌 크리스천든 크리스천의 등을 보고 교회로 그 문턱을 넘어갈 수는 있겠구나.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거는 몰라도 그 문턱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죠.
2: 맞아요. 저도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뭐 뭔가를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오면 저한테 기도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뭐 가족이 스님이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같이 교회를 나갔어요.
4: 아니 자기가. 저는 남희 씨 진짜 신앙 좋다고 진짜 크리스천인 얘기를 개그맨들 사이에서 진짜 많이 들었어요.
2: 아, 아니 근데 부끄러운데. 극장.
6: 제 경험 속에도 사실 이제 이런 지금 우리가 대화 나눴던 걸 경험할 때가 참 많은데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였어요. 고등학생 때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이발소를 갔잖아요. 머리 깎으러.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 이발소가 목욕탕에 있는 이발소 있잖아요.
4: 지금도 있죠.
6: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 워낙 뭐 사이도 좋고 해가지고 같이 목욕하러 가면 이제 이발하러 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깎고 저도 깎고 이렇게 다녔는데 이제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혼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사이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제가 혼자 갔는데 이제 그 이발사분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안 오셨냐고. 그래서 사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돌아가셨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머리를 이발을 하는데 많은 손님들을 만나는데 참 궁금했다는 거야. 그 손님으로 오신 분들 중에 참 인격적이고 깍듯하고 잘 그 이발 해주시는 분한테 그렇게 대하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너무 좋은 분인 것 같아서 저분은 어떤 분일까는 궁금한 게 있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되게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마운 거 그러고 나서 저한테 그날 이발 요금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4: 그게 대단한 건데요.
6: 그 이발 요금을 안 받고 그리고 사실 그날은 머리만 깎으러 갔는데 저한테 그 목욕탕을 아카키를 주면서 목욕도 하고 가라고. 아마 그게 저희 아버지가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평소에 말하고 하는 것 속에서
7: 예수님의 모습을 풍겼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기독교인의 성품은 기독교인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교회 다니는데 저렇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맞아, 맞아. 그런 말 들으면 사람들은 욕을 하게 되고 그럼 맞아. 누가 교회를 또 다니게 맞아요. 다니고 싶겠어요.
4: 맞습니다.
2: 그래서 저도 항상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성품이 기독교인들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자분께서도 아마 장로님의 온화한 성품에 교회를 다니게 되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신을 믿고 따르던 분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나요?
3: 일단 충격이죠.
2: 그렇죠. 충격일 것 같아요.
3: 이 충격이 어느 정도로 클 수 있는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에게 주는 배신은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충분히 기대하고 나에게는 믿음의 뿌리나 혹은 어떤 삶의 모델링이었다 생각했던 사람이 주는 충격은 말할 수 없이 큰 충격이 되는 거죠.
2: 것 같아요.
3: 원래 배신은 믿었던 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2: 맞아요.
3: 일이기 때문에.
2: 맞아요.
4: 맞아요.
3: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 실망하고요.
4: 그렇죠.
3: 실망하면 먼저 마음으로 거리 두고 두 번째 몸으로 거리를 둬요.
2: 네.
3: 이렇게 거리를 두고 난 다음에 그럼 이 사람이 또 내가 각각 어떤 식으로 서로에게 반응을 보이나 한번 관찰을 해보고 그 다음번에 어떻게 변화가 없거나 그 일을 여전히 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여전히 하던 일 하던 건데 나 혼자 실망해서 이게 분노로 바뀌죠. 그랬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혐오 감정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르르 떨게 되는데 우리가 가졌던 첫 번째 기대는 이후에 발생할 배신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기대가 꽹과리였다면 나중에 실망은 징이 되는 거의 뭐 어마어마한 그 배신감과 실망감에 젖어들게 되는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다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실망했던 부분이 나머지를 다 블랙홀처럼 꽉 빨아들이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런 관계까지 되면 이거는 상처예요.
2: 그렇죠.
3: 이거는 좀 다룰 필요가 있죠.
2: 네. 그러면 목사님 실제로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사연의 주인공과 비슷한 경우가 있나요?
7: 너무 많죠. 제가 이 신방 하다 보면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교회 안에 누구랑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 가까이서 일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있다. 근데 이제 보통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조금 교회 안에서 연배가 높거나 좀 직분이 높은 분들이 이제 조금 연배가 아래에 있거나 이제 직분이 낮은 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카우트 제안을 하겠죠. 그러면 이 사연자처럼 교회 장로님이니까 혹은 존경하는 집사님이니까 야 내가 저분과 같이 일하면 참 좋겠네 라고 생각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일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 일이라는 게 이제 이권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2: 그쵸.
7: 교회에서는 영적 관계고 그냥 친분 관계였는데 이게 이제 이권 관계로 변하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이제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 일들을 대처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은혜로 뭔가가 해결되겠지라고 기대했다가
2: 그쵸.
7: 한쪽은 사실은 원칙대로 한 건데 한쪽은 은혜로 기대를 했던 거예요. 이게
2: 그쵸.
7: 원칙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거기서 상처받고 그걸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참 들을 때 난감한 게 이분이 성토하는 그분은 또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교회에서 열심히 또 잘 봉사하는 좋은 분이세요.
4: 두 분 다. 네. 그렇죠. 두 분 다. 그렇죠.
7: 그러니까 참 그걸 들으면서 난감하죠. 그렇냐. 근데 뭐 그렇다고 같이 이렇게 맞장구 쳐서 이렇게 비난할 수 없고.
2: 맞아요.
7: 그래서 제가 난처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럴 경우.
4: 네. 한 가지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나도 그렇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도 그런 모습이 보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고 할 수도 물론 이제 잘못한 것이 있지만 나도 그럴 텐데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그 접점을 좀 찾을 수도 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3: 하기는 그렇죠. 그 음악 하시니까 세션 이렇게 뭐 드럼 치시고 네.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2: 네.
3: 그렇게 안 봤는데 유성전도 다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죠.
4: 그럼요, 그럴 수 그렇죠? 있죠. 왜냐하면 그거 진짜 지금 농담으로 하셨지만 저 진담으로 봤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음악 할 때 되게 날카로 어렵거든요. 아~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혹시 놓치는 부분 전 놓치면 안 되잖아요.
2: 어. 맞아요.
4: 내가 프로듀서인데 연주자가 나 괜찮아? 아니야, 이거 다시 했으면 좋겠어. 아~ 보컬들이 디렉팅하는데 제가 아 다시 한 번은 한 테이크를 하는데 88번을 녹음을 했어요. 아~ 한 테이크 하는데 뭐 한 테이크면 뭐 한 몇 마디 안 되는 거를 88번을 테이크를 하니까 제가 그 화내시더라고요. 녹음하시는 가수분이 왜 그런지 설명해달라고 해서 들려드렸죠.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고 근데 아. 이게 안 돼서 계속 원했던 거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를 날카롭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근데 찬양할 땐 또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
3: 그런데 그냥 웃자고 시작한 얘기인데
4: 네. 진짜고 달려들어
3: 그래가지고
4: 아, 제가 찔려갖고 찔려서
3: 찔려서 마음이 아파서 아니, 무료 상담 네. 5회권을
2: 오 이거 이거
8: 좋아
4: 어, 이 방송 좋은 방송.
7: 아, 좋은 방송. 아니, 근데 교회 밖에서 이러면 몰라요. 네.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러는 사람들도 많아요.
2: 진짜로?
7: 아, 저는 교회에서 순장을 하고 했어요. 네. 지금이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내려놨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인데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저는 이 생각까지 해요. 와,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야,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구나. 그러니까 5만 가지 생각이.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 인정을 해야 돼. 다르다는 거, 틀리다는 거 다 인정을 그냥 못하고 그냥 저 사람 틀려.
4: 정죄하는 거예요.
7: 정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성경에 예수님은 또 정죄하지 말라라고 또 나와 있고. 근데 또 성경을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맞는지 목사님 한번 봐주세요. 네. 제가 읽은 성경은, 제가 개인적으로 본 성경은 예수님도 싫은 사람 자연스럽게 피하셨거든요. 굳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안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2: 아니 거기요. 그거는 네. 저기
7: 맞지 않아요?
2: 미리 아니, 얘기를 해주면 저를 통해서 네. 아직 준비를 안 하셨거든요. 아, 좀 이따 얘기해주세요.
6: 그 시대에 네. 그 소위 말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배척하셨죠. 사실은
7: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싫으면 피했어요. 근데 피하는데 계속 제 곁으로 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또 욕해요. 저 자매 말이야, 저 형제 말이야. 계속 이간질은 전 들어줘요. 순장이 일어나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 와, 그래서 제가 순장을 안 해요. 자꾸 막 가운데서 이간질 당하니까 너무 싫어 그런 게.
2: 왜냐면은 욕을 막 이렇게 하면은 또 내 욕도 또 딴 데 가서 할 거 아니에요.
7: 더 웃긴 거는 네. 저분이 다른 사람 욕을 하면 나는 그 사람을 내가 그렇게 봐. 저 사람 얘기하는
2: 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7: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해요. 아.

0: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 역시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바르게 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리와 상황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대체로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뭔가요?
1: 교회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보통은 옛날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분리주의자들이 있었다고요. 네. 고대 1세기 때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섹터라 그래서 따로 광야에 나가서 그들만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이런 순수성과 신을 향한 열정 이런 것들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아주 독특한 삶을 유지하면서 세상과 딱 분리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교회는 다시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끊임없이 같이 조율해 가면서 기독교 역사를 써왔는 건데 네. 근데 그 과정에 사람들은 아직도 생각하는 거죠. 그 거룩한 무리는 달라.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해. 그리고 이 기준이 세상에도 그대로 이렇게 영속이 되고 또 연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도 다 사람이잖아요.
0: 맞아요.
1: 사람이니까 신앙의 논리와 이 자본의 논리 사이에 사람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관 예배드리지만 세상에 나오면 돈 벌어서 일상과 또 일생을 유지해가고 또 내 가족들을 같이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유지하면서. 근데 자본의 논리 속에서 크리스찬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인가? 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그리고 그 색깔이 다소 다른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속도에 있어서 그 폭에 있어서. 그래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과 분리된 존재인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알고 있던 그분이 세상 속에 나갔을 때 다른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0: 네.
1: 왜냐하면 조직에 대한 유지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소속 공동체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이 지역에서 또 이 영역에서 서로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면 그거 나쁜 거 아니야? 그 이중인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우리 신앙과 우리 일상이 일치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정확히 그럴 수 없어요.
2: 맞아요.
1: 그런데 이제 이 장로님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역할은 너무 아름다웠을 거예요. 종교적 가치를 지켜나가고 이 교회라는 영역에 그분은 맞는 역할을 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 사업장에서는 사장님으로서 역할, 본인이 생각할 때 맞는 역할, 사정의 역할을 한 거예요.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이분이 사람을 다루는 방법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어려운 분 상관없이 그냥 잘라버리고 네. 또 하청업체에 있는 분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런 거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도 욕먹을 일이에요.
3: 맞아요. 그렇지.
1: 이거는.
3: 기준을
1: 네. 기준은 이걸로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라기보다 신앙이 삶까지 미처 닿지 못했던 부분은 아쉬워요.
3: 인격과
1: 그러나,
3: 달리네요.
1: 그럼 이거는 조금 좀 삶을 좀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죠.
3: 그러네.
1: 다른 영역으로. 다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요 상황에 대해서 어쩌면 사연자께서 너무 큰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 얘기는 뭐냐.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삶과 그다음 우리의 신앙은 일치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거예요.
3: 그렇죠.
1: 그리고 인간관계의 미숙함이 좀 나타나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일관성이 삶의 인간성까지 닿지 못했던 부분이 있던 거지
0: 네.
1: 이것 자체가 크리스찬의 잘못된 모습의 전형이거나 나쁜 형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미숙함의 연속이다.
3: 그 일반적으로는 동전의 양면처럼 네. 신앙인이 이렇게 안 하면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에 딱 맞네요. 사실은
0: 그러니까요.
3: 신앙인이지만 나가면 그 사회의 사장님이잖아.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기준을 잘 삼아야 된다. 그 말씀이 진짜 확 와닿는 것 같아요.
0: 맞아. 보통은 저 어디 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이분들 신앙이 참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의 기관과 직분이 신앙의 깊이와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3: 아, 그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0: 네.
3: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래서 다 신앙의 깊이가 있고 뭐 성품이 좋고 인격이 좋다. 그거는 진짜 비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쉽게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의 삶을 보시면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누군가에겐 나에게는 이제 아버지고 어머님이시지만 교회에서 장로님이 권사님이신데
0: 그쵸.
3: 나한테 보이는 모습과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를 때 누구나 다 있잖아요.
1: 그렇죠.
3: 근데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래서 무조건 그 신앙 깊이가 깊다, 또 성품이 좋다,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2: 우리가 그런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2: 그러니까 이상적 기대를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면, 네. 혹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상적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현실에서 그 기대가 굉장히 이상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이게 측정 불가한 영역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직분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직분을 가지고, 원래는 직분이라는 게 봉사를 하라고 주는 직분이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이제 계급 정도로 오해할 경우가 많잖아요. 지위로.
0: 맞아요.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라는 걸 측정해서 사실 봉사의 직분을 맡긴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직분을 줄 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직분을 주느냐, 외적인 평가죠. 그 외적인 평가가 예를 들어 교회에서 열심히 어떤 기여를 하거나 뭐 물질적인 기여를 하거나 봉사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거나 혹은 때로는 교회 내에서 인지도가 높거나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직분을 수여하고 그 직분을 받아서 삶을 살다 보니 많은 경우 우리는 아, 그 직분을 가졌다면 신앙이 좋을 것이고 아마 인품도 좋을 것이야 라고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제 실망하게 되는 거죠.
0: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 지금 사연자분께서는 장로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마음이 무척 혼란스럽고 힘들다고 하세요. 앞으로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 좋을까요?
1: 장로님에 대해서 실망이 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크게 믿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크게 실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0: 그쵸.
1: 근데 그건 장로님 잘못은 아니에요. 장로님은 원래 살던 대로 살았어요.
3: 맞아.
1: 내가 그를 사랑했고 내가 그에게 절망한 거거든요.
0: 아,
1: 그거를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부부끼리도 티격태격해요.
0: 그쵸.
1: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핏줄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도 티격태격하면서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하고 뒤돌아서기도 하고 그래요. 하물며 우리가 생애를 살아가며 낯선 공간에서 새롭게 만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아마 잘 몰랐을 것이다. 그 몰랐던 부분 중에는 내가 그의 신념을 잘 몰랐을 것이다. 또 그분에 대한 삶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회사 사장이었다, 물론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이 운영자로서의 그 어려움은 어떤 식으로 내가 했을까? 참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역지사지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함께 있는 그 식당을 그만둘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많이 상했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마저도 나에겐 상처가 될 수 있고 결국 관계까지 저버릴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에 아마 사연을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냥 그만두면 너무 또 속상하기도 하니까 이 사연자가 가지고 있는 선의의 거짓말과 창의적 제안을 한번 좀 해보시면 어떨까.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건 뭐냐면 아, 제가 이런저런 일로 다른 일을 하게 되어서 여기 있는 순간이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좀 가게 돼서 아쉽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관계는 해치지 않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주방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이런 면은 조금 제가 어려운 다른 부분에 어려움을 좀 들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우리 장로님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앞으로도 저에겐 좋은 멘토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서 나의 지혜,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경험들, 또 다른 분들이 했던 애로사항들을 다른 말고 요거 한 가지 정도는 좀 달라지면 좋겠다 싶은 거를 살짝 적어주신다면 여전히 존경하고 그다음에 그 사랑도 남아있으면서 장로님께도 아, 이게 하나의 기록으로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분이 어떤 삶의 새로운 또 방식을 적용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사랑을 전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0: 네, 맞습니다.
3: 진짜 명쾌하네요. 네.

0: 그 행동과 그 말씀이 너무 힘이 되고 좋아요. 네.
1: 여기 되게 훈훈하구나.
2: 네, 훈훈해요.
3: 네. 지금의 시간이 사연자분께는 많이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이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오은규 목사님의 축복 기도에 큰 위로를 받는다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도 목사님의 은혜 충만한 축복 기도로 사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자신을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여 준 너무나 신뢰했던 장로님과 함께 일하게 되었지만 그 일터의 현장 가운데서 장로님의 모습 가운데 실망한 한 사연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연자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큰 기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기대만큼 보이지 않는 장로님의 모습에 너무나 큰 배신감과 또한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에 여러 가지를 실수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은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연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장로님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고 상처받은 이 사연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장로님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그 믿음 또한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2: 아멘.
4: 하나님, 또한 우리 장로님 가운데도 어쩌면 말 못할 여러 가지 경영자로서의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리자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장로님의 모습 또한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아멘.
4: 하나님, 오늘 이 사연자가 이 방송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2: 아멘.
4: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4: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 아멘.
3: 네, 오늘은 노크오토크 30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다들 오늘 어떠셨어요?
0: 저는 우리 노크토크가 참 좋은 게 누구나 겪을 일을 얘기해줘요.
2: 그렇죠.
0: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씩 혹은 여러 번에 걸쳐서 겪었지만 아무도 답을 주지 않았던, 그리고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었던 그런 주제를 함께 나누는 게 너무너무 좋고요. 사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사례를 나누지만 저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례 대부분을 경험했던 바라 얘기를 하면서 또 준비를 하면서 제 스스로가 치유되는 경험을 많이 받거든요. 저는 오늘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5: 저 3주 함께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방송을 여기 앉아서 계신 분들도 다 정말 열심히 하셨지만 어쨌든 이걸 보내시는 분들 이런 걸 다 준비한 제작진들도
0: 그렇죠.
5: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겠구나. 이게 시청자들은 그냥 이렇게 방송을 보시겠지만
2: 네.
5: 작가, 뭐 PD님 또 여기 다 계시는 감독님들 연출하시는 모든 분들이 진짜 큰 노력을 하는구나. 제가 눈으로 이제 보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좀 이런 것도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저희도 우리 윤사 전도사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희 노크토크 식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있으면 말해주세요.
5: 이제 저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서 이제 기도 제목 부탁드리면 제 하는 사역도 있고 찬양 사역도 그렇고 또 새로 준비한 음원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나라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음악들도 있고 또 학교에서 교수로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 또 하나 남편으로 또 아버지로 하는 일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다.
3: 네.
5: 제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아, 예수님 안 믿는 분도 나도 저런 가정, 저런 사람 돼야겠다. 그런 그 거짓말로 사는 삶이 아니라 진짜 삶 보일 수 있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3: 네. 정말 아멘. 네, 저희도 뭐 기도를 하고 저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유은성 전도사님의 사역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오늘은 어떤 찬양을 들려주실 거죠?
5: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제가 부른 찬양 중에 우리 많은 어르신들도 다 아시고 젊은 세대

0: 다 아셔야 많은 찬양 준비했어요.
1: 네.
0: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제가 마지막으로 부르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오늘도 유은성 전도사님의 찬양 들으면서 노크토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2: 때로는 솔로몬처럼,
3: 때로는 다비다처럼,
2: 때로는 바나바처럼
1: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토크
4: 토크.
2: 다음 주에 만나요.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탈북 가족 속에 새로운 가족이 오셨습니다. 네,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그 마음 더 빛나는 우리 김아라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라 씨. 네.
2: 어디 볼까요?
3: 나봐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해령에서 태어나서 2002년도에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한 7년 정도 살다가 2009년도에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4: 사실 우리 아라 씨가 네. 배우로도 활동을 했었잖아요.
1: 아, 그래요? 뭐
4: 사랑의 불시착. 막대목은 상태 씨 아니고 영애 씨. 출연을 하셨었죠.
2: 네. 네. 진짜요?
4: 네, 최근에 또 작품 활동이 좀 뜸하신 것 같은데 잠깐 쉬고 계신 건가요?
2: 네, 제가 2023년에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하자마자 또 이제 네
4: 육아하고.
2: 자녀를 네, 낳게 돼서 그래서 또 육아 중에 있습니다.
5: 그럼 지금 몇 살이신 거죠?
2: 제가요?
5: 네, 지금.
2: 지금요?
5: 네.
2: 지금.
1: 지금.
5: 너무 많은데 저는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1: 대학생인 줄 알고. 세상에. 저도 지금 계속 보면서 그 얘기하는데 결혼하셨다고 아이를
4: 낳았다고. 저도 대학생이구나.
1: 맞는 것 같은데. 자, 그 북한 사람이 연기하는. 그죠? 진짜 북한 사람이 연기하는 그 한국 드라마서의 그 상황.
2: 네.
1: 그걸 경험하실 때 어떠셨어요?
2: 실은 뭔가 입장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현장이 정말 그 북한처럼 꾸며놨거든요.
1: 아, 세트장을.
2: 네. 네네네. 뭐 이런 탑도 이제 그 네. 중앙에 갖다 놓고 막 그랬는데 네. 마을도 완전 그 하모니카 집처럼 이렇게 쫙 돼 있어가지고 네. 완전 북한이었어요. 근데 저는 뭔가 이질감이 들고 아 북한이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 현장이 딱 있으니까 뭔가 그 기분이 뭔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네. 너무너무 막 신기해하고 재밌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그래서 오히려 제가 남쪽 사람 같고 네, 네, 원래 여기 있었던 분은 네. 그냥 진짜 원래 그 북한 사람처럼
1: 이 아라 씨의 삶 이야기 우리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의 또 주제는 당연히 알아보고 가야 되겠죠?
5: 알아보고
1: 네, 아라 씨 궁금하시죠?
2: 네, 네 궁금합니다.
1: 자, 우리 남북극장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5: 아, 잠깐만 이쪽 맞지? 이쪽 맞지?
4: 아니 자외전이라고 자외전
5: 자외전이었어. 아, 웬일이야.
4: 야, 너 잠깐만 자외전 이 깜빡이를 켜야지. 왜 빗물 닦개를 켜. 너 진짜 너 아우 나 속이 어기막히나 어기막혀.
5: 아니 자꾸 옆에서 뭐라고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속이 간격잖아.
4: 야 10분간 거리를 지금 30분을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까 내가 어기 안 막히니 내가 어? 야 자원 한 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게 무슨 자원 낭비야 이게. 지혜야, 어서서 귀 통일을 주시옵소서. 야, 너 갑자기, 자외전을 갑자기 너 또 왜, 너 왜 통일 타령이야, 너 또 왜?
5: 야, 그거 몰라?
4: 조심해,
5: 북한이 지하자원이 어마어마하잖아.
4: 그렇지, 그렇지.
5: 어? 그러면 우리 이렇게 통일되면, 어? 응. 내가 그동안 길에다 뿌렸던 휘발유,
4: 어?
5: 만회할 거 아니야.
4: 그렇지.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궁금하지?
5: 궁금하지?
4: 궁금하지?
5: 궁금하지?
4: 극장 복권. 북한의 지하자원. 빠밤.
5: 아니,
1: 아, 그죠. 그 얘기
5: 아라씨가, 아라씨가 배우잖아요. 네. 어, 평가가 될까 봐.
2: 왜 배우는 거지? 아닙니다.
1: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주제를 알아볼 때 남북극장으로 합니다. 네. 재밌으시죠?
2: 네, 재밌습니다.
1: 엄청 재밌게 쳐다보시더라고.
2: 네,
1: 자, 오늘 우리 남북극장에 나온 북한말 또 확인해 봐야겠죠. 어떤 북한말이 있었죠? 아까 뭐 들렀어요. 뭐.
3: 빗물 닦개.
1: 그러니까
3: 네,
1: 닦개.
3: 빗물 닦기. 우리나라 말로 와이퍼.
4: 아~ 와이퍼.
1: 와이퍼를 빗물 닦이라고. 뭐 하나 있었어요? 네. 뭐 아까?
5: 어기 막힌다.
1: 어기 막힌다. 어기 막히는 게 뭐예요?
2: 기가 막힌다. 억장이 무너진다.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기가 막힌다.
1: 기가 막힌다가 어기 막힌다.
2: 그것도 있었어요.
1: 또
2: 마음이 마음이 간대없다.
5: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도 속이 간대없다가 뭔 말이지?
2: 속이 간대없다.
4: 속이 간대없다?
2: 불안하고 지금 마음을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달달달.
1: 아~
2: 그래서 그때 속이 간대없다 내가 지금.
1: 네.
2: 너무 불안하다.
5: 불안할 때.
6: 속을 둔대없다.
2: 네.
1: 야,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신기한 단어들이네요.
5: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다 그 네. 뭔가 의미가 있어요.
1: 의미는 있어요, 그죠?
4: 그러니까
6: 연결이 돼요.
1: 어. 연결이 돼.
2: 근데 되게 순 우리말이 될까?
1: 순 우리말. 그러니까 우리 네. 대한민국에서는 안 쓰는 말. 잘.
7: 네. 근데 대한민국은 다 잉글리시 섞었잖아.
2: 맞아, 맞아. 우리말이 좀 고쳐야 돼.
1: 고쳐야 돼요? 네. 아, 그럼 고쳐야 되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지하자원이 부족하잖아요.
6: 맞아요.
1: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래서 사실 우리의 그 모든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하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요, 지하자원이 어마무시하다.
6: 막대.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자원들이 엄청 많은데, 만약에 남북한이 함께 통일만 된다면 이 시너지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앞당겨지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좀 기도하면서 기대해 보면서요, 잠시 후에 그 이야기도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 세계가 광물 자원 두고 굉장히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6: 히토리움.
1: 히토리움.
2: 네, 90%를.
1: 90%를. 네.
6: 중국이 갖고 있죠.
1: 그렇죠. 근데 그 히토리움 네. 어디에 쓰이는지 아시죠?
6: 그렇죠. 뭐
1: 자동차,
6: 스마트폰.
1: 그렇죠. 스마트폰, 인공지능 뭐 이런 거에 안 쓰이는데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에 네. 북한도 이 히토리움을 갖고 있어요.
6: 와.
1: 처음 들어보셨죠?
6: 히토리움. 네. 아니 그럼 잠깐만요. 혹시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북에서 네. 히토리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보거나 들어본 적 있다 없다?
2: 김정은 정권 들어서 네. 저도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아주 간단하게 히토리움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희귀 이제는 주요 광물로 됐고 우리나라가 보유량이 있다라는 말을 아주 잠깐 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히토리움이라는 단어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1: 진짜?
2: 근데 이거는 정말 그냥 순수 저의 생각과 제가 본 것에 대한 제 고증인데요. 네. 그 제가 해산시에서 산 게 아니라 해산에서 한 180m 떨어진 김정수권 신파에서 살았어요. 신파는 장진강이랑 압록강이 합쳐지는 삼각지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다리가 있어요. 다리 밑에 2010년 이후부터 어떤 공사가 시작됐어요. 오. 중국이랑 로프를 연결하더라고요.
1: 로프를요?
2: 네. 엄청 두꺼운 로프를 연결하고 세관이 들어서나? 세관이 들어서긴 해산 세관이 너무 잘 돌아가는데 하고 다리 밑에 그런 사무실 같은 게 네네. 들어서고 옆에 바닥이 막 닦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뭔지 저는 뭔지 몰랐어요. 그게 차도를 깨놓은 것 같은 광물이 트럭으로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이면 또 그 발판에
1: 바지선,
2: 네, 바지선 같은 거 로프에 네. 연결된 거 타고 네. 중국으로 몇 번씩 그거 실어 가요. 근데 대박. 그게 그래서 우리도 저게 알면 도둑질해서 팔아먹는데 그거 누구도 그게 뭔지 몰라요. 아니
6: 도둑질해서 팔 수 있는데
2: 그걸 엄청 엄밀하게 그거를 네. 다리 밑에 숨겨놓고 아는 사람만 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냐 도둑질도 못했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많이 들어와서 제가 여기 와서 찾아봤어요. 봤더니 히토류의 그 그림이랑 똑같아요. 이건 정말 제 심정입니다. 네.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히토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알아 말아 그러니까 주옥이 말한 건 내가 딱 그 옆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5: 그렇죠.
2: 주옥이하고 내가 경계선이라 김병수군하고 김영지군이 딱 경계선에서 제가 살았는데 이 배가 가는 거 저도 봤단 말인데 저는 그때 그게 강속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1: 강속으로.
2: 네, 강속으로 알고 있는데 네. 히토류에서 내가 아는 히토류는 희귀한 강물들을 히토르라 하는데 수옥이 말하는 강물은 또 뭐지? 제가 지금 이
7: 리아드 지금 전자기판에 사용되는 네. 주요한 광물 중에 한 종류예요. 하나. 네. 제가 있을 때 히토르란 말 북한에서
2: 아 나도 처음 들었어.
7: 그러니까. 제가 네. 방산대학을 저 중퇴생인데 히토르란 단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8: 근데 아라시가 네. 함경북도 회령인데
1: 네.
8: 거기가 또 석탄이 또 석탄. 많은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2: 거기가 탄광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탄, 석탄으로 이제 다 굴러가고 네. 그러는데 그 석탄뿐만 아니라 휘발유.
1: 휘발유?
2: 네. 그것도 많이 이제 생산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항상 이제 그 이 빵깡통이라고
1: 네. 했잖아요. 네,
2: 그 그렇죠. 네. 거기에다 계속 받아와요. 그럼 그걸로 저희는 휘발유에 이제 그 심지.
5: 오. 아빠 그거 탄광에서 훔쳐왔겠구나.
7: 뭐 왜냐면. 휘발유가 땅에서 직접 나오는
5: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7: 가공을
5: 엄청 하면 되면서 뭔일들 들이간 거 아빠가 가만가만 훔쳐
2: 우리는 휘발유라고 불렀거든요.
1: 아 그러니까 명칭은
5: 휘발유 디젤로
7: 그러니까 탄강에는 네. 디젤이라든지 휘발유, 원료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아, 네. 네. 네. 그게 이제 도람 총체로 원래 이게 덜리려면 네. 550 건양기부터 시작해서 벨트콤페아 네. 이거 다 덜리려면 그게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탄강이나 강산 이런 부분에는 네, 네. 라진 손봉씨 이거 석유관에서 불어온 거라든지 이런 네, 네. 기름이 제일 먼저 공급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집에 불 뗄 거 없으니까 정전되면 네, 네. 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1: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7: 아라씨가
1: 그걸
7: 저절에 오신 거예요, 저절.
1: 그러니까
7: 이거 좀 저절에 오신 거예요.
6: 맞아요.
1: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석탄 더 이상 채광 안 합니다.
6: 그럼요. 네, 아마 채굴. 북한에서 휘발유가 난 줄 알았을 거예요.
5: 그렇지, 모를 때는 난 줄하고 우리나라.
6: 근데 또 하나 북한에서 네. 자랑하는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광물. 아, 마그네사이트라고. 네, 이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하네요, 북한에. 맞죠?
7: 그게 이제 네. 단천이라는 데 있어요. 네. 함경남도 단천에서 네. 한 240km 들어가면 검덕 방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마그네시아 크링카가 세계적으로 네. 1, 2위에 해당하는 네, 양이 나오는데 이게 순도가 순도가 거의 70%, 80%에 해당된대요. 그게.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들이 네. 추상을 해보니까 그게 한 36억에서 60억 와. 사이에 돈이 왔다 갔다 갈 정도로 와. 매장되어 있는데.
6: 아, 매장량이.
7: 네, 북한이 아직 그렇게 인프라가 잘 깔려 있거나 그걸 잘 캐내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네, 그걸 일단은 캐내가지고 단천까지 와서 재련을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사 클링카가 엄청 무진장하게 여기가 매장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서 김일성이가 거기 방문해서 여기는 검덕 강산이 아니고 백궁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서
1: 드라마까지 만들어진
7: 드라마가 만들어졌습니다.
5: 그래서 돌 자체가 하얗습니다. 네, 하얗습니다.

0: 지하자원으로 따지면 진짜 우리가 와 5만 몸의 지하는 매장량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북한이 그것을 보고 지상낙원이다. 강성 대국이다. 우리는 이제 막 선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 지하자원을 그러면 얼마나 자랑했을까. 이게 이제 뻔히 보여요. 그 드라마까지 나온 거 보면 그죠? 백금사이라는 드라마 보면서.
1: 북한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수련님 문덕, 장군님 문덕 이란 말입니다. 네. 강산도 빛을 내고 반짝반짝하는 것도 다 수련님 문덕, 장군님 문덕으로 빛이 난다. 그 사람들이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찾아줘서 우리 인민들을 이렇게 해방시켜 준 독의 강물도 빛이 나고 수련님이 안 계셨으면 이건 다 의미 없다. 야, 첫째도 오직 그 주체 사상, 사상적으로 인민들을 교양하고 다 이기란 말입니다. 백금산이 나온 것도 그 백금산의 그 강부들이 얼마나 그 힘들게 그 마그네사 그러니까 캔 줄 압니까? 굴착기 한 대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강제로 선전해가지고 거기서 그 강부들 통과 7명이지 8명이지 몽땅 로력 용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인민반 사로총, 나 그때 사로총 때인데 실오투쟁이란 것입니다. 그 용웅들을 따라 배우기 위한 운동. 그래 무대 올라가서 응변대 하고 막 난리쳐 그 정도로 하는데 응변대도 마지막에는 항상 네. 수련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이게 강물도 빛이 난다는 겁니다. 정말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2: 북한의 지하자원이 다 중국에 팔려나갔다 이런 썰이 있는데 네. 진짜예요?
3: 고난의 행군 때 제일 통나무 가뭄에 많이 중국에 나간 게 강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국경을 낀 지역이 많잖아요. 압록강 도만강을 해서 다섯 개 도가 중국하고 연결이 있으니까 그 도마다 다 세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친선다리가 있고 무역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던 데는 해산강산하고 갑산강산이 있었는데 정말 볼만했을 때 해산강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하고 무산강산처럼 중국하고 50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예, 50년 동안에 그 탄강 자체를 중국에 팔아먹은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나가고 갑산강산 같은 거는 또 해산에서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갑산강산을 들어가는 길이 자기네 그 큰 다대포차가 다대포라는 게 적재함이 없어요. 적재함을 다 했다고 기둥만 있고 포대에다가 강석을 여서 실 끓으면 적재함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실거든요. 근데 그 차가 들어가려면 길이 안 좋은 거예요. 중국에서요, 그 돌 같은 것도 다 가지고 와서 길을 깔면서 무상 그 갑산강산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갑산강산이 동강산이에요. 구리. 진짜 세계에서 굴지라고 할 정도로 그게 아직도 그 일제시기 그 파먹던 그 굴을 그냥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지하자원이 엄청 나갔는데 저희는 이제 해산시에서 살다 보니까 그 세관 다리를 늘 이렇게 지나다녔어요. 그래 보면 그 중국 차들이 꽉 막혀 있어요. 그 다리에 지금 빵 못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중국의 사사여행원 다 그 중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니네 나라는 이따만큼 큰데 왜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돌을 가져가냐 하니까 네. 중국에서 저 동강석을 캐서 가져오는 돈보다는 북한에서 사오는 게 더 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가서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이제 후대들한테 뭘 넘겨주냐.
4: 그렇지.
3: 본대산하고 텅 빈 자원만 넘겨준다. 이렇게 막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수십 년을 이제는 중국에서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네. 그나마 모두 무역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딱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강석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코로나가 이제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사람으로 인해서 옮겨도 되지만 네. 바람이나 접촉으로 인해도 해지니까 다 막은 거예요. 그 덕에 강산이 그나마 강석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5: 저도 기사님이랑 똑같은 경험했어요. 해산에서요 세관에서 딱 들어오잖아요. 장백하고 차 번호에 한자로 장백이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장백 번호 딱딱딱딱 해서 맞아요. 우린 그렇게 큰 트럭이 그 땅에는 없어요. 근데 진짜 많이 들어요. 해산에서 그래서 얘네가 쫙 들어와서 식당 앞들에 서가지고 이렇게 클러치 백 든 중국 그 돈촌들이 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그때 가서 야 가서 그러면 가면 쪽벌리만 간식도 줘요? 우리 애들이 가서 이렇게 막 구경하면은 근데 그때 그 기고만장한 중국 돈주들의 표정과 그래서 그때 우리 생각에 야 이렇게 많이 가져가? 근데 줄을 지어 다녀요. 진짜 이거는 상상을 이상으로 뽑아가요. 네.
6: 그러니까 빨리 네. 북한의 지하자원이 계속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안타까운
0: 맞아요.
6: 현실이고 네. 그러니까 빨리 남북 경제 협력이 어떻게 차츰 이루어져 갖고 네.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혜택들이
5: 그렇죠.
6: 어? 주민들한테 골고루 좀 나눠 네. 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5: 네. 네.
0: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새 가족이시죠? 우리 김아라 씨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고난 행군 시절이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제가 그렇죠? 들었습니다. 우리 아라 씨.
1: 네.
0: 자, 그때가 살짝 듣기에 엄청 어린 나이였다라고 들었는데 몇 살 때이셨어요?
1: 고난의 행군 시기는 94년도 이후부터 네. 이제 거의 시작했으니까요. 네. 저는 6살 때부터 거의 평탄했던 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6: 6살 때 고난의 생활 시작했네. 어릴 때부터
1: 집이 정말 네. 빈대가 둘지어서 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콘크리트도 다 안 돼 있어가지고 바닥이 네. 그래서 막 먼지가 풀풀 나고 막 방이
0: 네. 방이
6: 방에서
1: 네. 그리고 가마나 막 이런데 가마 두툼하기나 네. 이런데 보면 가마 이 틈새에 불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6: 아~ 네.
1: 그 정도로 네. 그런 그 정도로 좀 어려운 집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다 이렇게 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난 왜 이렇게 못 살까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6: 아니 근데 그렇게 또 어린 나이에 또 삼촌을 또 뒷바라지까지
0: 삼촌 뒷바라지
1: 삼촌은 아 저희 삼촌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네. 영양실조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소를 잡으면 사형이에요 북한은. 그러니까 삼촌이 꼬리만 살짝 자른 거예요. 꼬리만 살짝 잘라서 그걸 우려서 이제
0: 살아있는 소 꼬리를 잘라서
1: 그걸 이제 되게 웃긴 얘기긴 한데 그거를 이제 우려서 드셨는데 주변에서 그거를 고발한 거예요.
6: 아유.
1: 그래서 고발해서 징역을 한 1년 살았어요. 근데 북한 징역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거의 쪽방에 진짜 그냥 누울 수도 없는 공간에서 한 옥수수 몇 알 정도 주는 그 음식으로
0: 네.
1: 1년을 버티다 보니까 영양실조에 엄청나게 된 패트 말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제가 이제 똥을 좀 다 받아내고 그때 제가 한 10살? 10살쯤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엄마는 중국 간에 만에 하면서 아빠랑 막 싸우고 외갓집 가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고 아빠도 이제 나가서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유, 그러다 아유. 보니까 제가 혼자 다 삼촌의 뒷바라지 하고 밥 해드리고 막 그러면서 또 맞기도 하고 아픈 사람이다 보니까 또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토막으로 계속 저한테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여기가 이렇게 가시가 여기에 박혀서 피가 줄줄줄줄 흘려. 근데 너무 혼나니까 아픈 것도 몰라요. 막 정신이 막 나가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1년을 살다가 삼촌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새엄마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엄마가 이제 중국으로 가셨고 이제 아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 우리 자녀들 두 명, 저희 동생 한 명이 있거든요. 자녀 둘을 굶겨죽이겠다. 내가 갔다가 일주일만 있다 올게 하고 가셨는데 이제 소식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아빠는 이어서 이제 새엄마를 하셨고, 네, 하셨는데 이제 하시면서 또 여러 이제 삶 속에서 거의 뭔가 뭐 숨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두만강 가서 빨래하고 막. 근데 북한은 전 항상 손이 이렇게 막 터 있고 이렇게 막 여기 그 가뭄처럼 이렇게 막 쫙쫙 갈라져가지고 피가 막 고여 있고 항상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빨래하고 맨날 물에 손 담그고 또 추운 날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두만강은 또 얼면 도끼를 네. 가져가가지고 까고 거기서 빨래를 막 씻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이제 삶 속에서 이제 살면서 또 이제 새엄마한테서 이렇게 눈칫밥도 먹고 막 이런 저런 고생을 하다가 아빠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엄마 찾으러 가야겠다 하고
0: 아빠가요?
1: 네. 네. 그리고 나가셨는데 행방불명 되세요. 어디로 가신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저기 또 막 거의 동양하다시피 막 떠돌고 막 이랬어요. 떠돌면서 제가 진짜 음식도 잘하고 밥도 잘할 수 있고 뭐 청소도 잘할 수 있고요 막 빨래도 잘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뭐 네, 하루만 재워주세요 이러면서 저 동양을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입양이 됐어요. 낮에는 속 염소 저보다 한 3배 정도 큰 염소였는데 제가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이제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풀 먹이고 예 그리고 저녁 때는 또 국수 장사를 해야 되니까 국수 방앗간에 가가지고 국수를 네. 또 만들어야 돼요. 그 국수 그 포대를 이제 배낭을 항상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그게
4: 처음엔 한 30kg, 50kg, 70kg
0: 이렇게. 뭐라고요? 30kg요?
4: 네, 네. 이게
0: 30kg도 가벼운 게 아닌데 무거워요.
4: 저 제가 깡이 죽기 살기로 이거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기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 무게가 늘어나도 들 수 있더라고요.
2: 그러면은 네. 엄마는 먼저 중국으로 탈북하시고 네. 아빠도 행방불명되고 네. 의지할 어른이 하나도 없이 입양까지 됐잖아요.
4: 네네네.
2: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탈북할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0: 그러게.
4: 실은 엄마가 브로커를 계속 보냈어요. 우리 딸을 좀 데려다달라고. 근데 안 갔어요. 그때마다 네. 왜냐면 브로커가 너무 이게 소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팔아먹고 막 그게 팔아먹었는
5: 그런 게
4: 막 간 빼고 피 뽑고 막 이런 소문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브로커가 다른 막 몇 명이 이렇게 왔었었는데 제가 항상 계속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때 그 새엄마가 무당한테 가가지고 점 본 거예요. 근데 점을 봤는데 네. 아 우리 집 지금 염소도 도둑 맞았고 근데 아무래도 얘 때문인 것 같다라고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또 아 이때다 하고 해가지고 얘가 어떤 애냐면 하면서 되게 재수없는 애고 아이고. 그래서 엄마 잡아먹고 아빠 잡아먹고 그래서 얘 아빠 엄마 다 죽었다.
2: 웬일이야.
4: 근데 저는 그때 유일한 희망이 아빠가 살아있다였거든요. 예, 왜냐면 그 조선 땅에 진짜 거의 저 혼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동생 어디 외갓집에 갔지만 저는 거기 어딘지도 몰라요. 갈 줄도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그 희망을 살아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빠도 잡아먹었다고 하고 재수없는 애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그걸 이제 와서 그 남편한테 들려준 거를 제가 밥하다가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걸 딱 듣는 순간 내가 왜 살지? 나는 왜 살아야지? 나 같은 애가 왜 있지?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잘못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려고 탈북한 게 아니고 그냥 괜찮다 이렇게 살 바에는 가다가 잘못돼도 괜찮다. 근데 진짜 그 엄마한테 데려다 주면 너무 감사하고 천원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걸 바라지도 않았어요. 잘못돼도 괜찮다라는 그 거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제 브로커 찾아가가지고 저를 엄마한테 데려가 주세요 하고 이제 탈북을 하게 됐는데 다행히도 저는 엄마 만났어요.
0: 그게 몇 살 때였죠?
4: 12살
0: 때 어차피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게
2: 웬일이야.
6: 아니 우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12살짜리 아이들이
0: 5학년이에요
6: 그 죽을 각오로 강을 넘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거든요. 참 표현이 안 되는데 근데 중국에 가서 엄마를 만났다고 하셨죠.
4: 네네네.
6: 근데 사실 중국에서 이거 엄마의 생활 어떠셨습니까?
2: 그러게.
4: 저희 엄마는요, 그때 한창 따서뽕이라고 해가지고, 한창 그 탈북한 사람을 잡아내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공안이 항상 들이닥치고, 막 그랬어가지고, 집에 있어도 신발을 그냥 네. 신고 그 창문 옆에서 바로 자거나, 언제든지 창문을 통해서 이제 도망갈 수 있게. 근데 그때 저희 엄마가, 100일 된 아기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난 아기. 근데 그 아기를 안고 공안이 온다라는 소리 듣자마자 바로 그 맨발로 옥수수 같은 막 헤치면서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불안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신분이 없다 보니까.
0: 네. 제가 들으니까 그 중국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6: 아, 진짜요?
0: 네. 중국에서요?
4: 네. 네. 전 중국에서 듣게 됐는데 저희 엄마가 한 6년 정도 살았을 때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지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한국행을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이제 떠나셨고 가보고 안전하면 데리러 올게라고 했어요. 그래서 떠나셨는데 1년 지나도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고향도 아닌데 그렇죠. 중국 땅에서 호적도 없이 네. 북송되면 그냥 바로 이제
0: 어떻게 될지 몰라요.
4: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네.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정말 그 1년 내내 불안에 떨면서 이제 산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진짜 정말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그렇죠. 진짜 그 지옥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 편의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편의점 사장님이 네. 조선족이셨는데 그분이 항상 저를 이제 관찰을 하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한번 와보라고 그러셔가지고 네. 갔더니 왜 이렇게 항상 이 어린애가 이렇게 어둡게 하고 다니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제가 저희 얘기를 어떻게 함부로 얘기는 못했지만 조심스럽게 그래도 제가 이제 북한에서 왔고 엄마가 한국행을 결정해서 갔는데 1년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왔다라고 하니까 그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남과 북이 있다. 한반도라는 나라가 있는데 네. 남과 북 중에 뛰어나게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축복받은 나라다. 엄마가 거길 간 거는 너무 잘된 거다. 그리고 너 지금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 들어줄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는 하늘님은 북한에서 빛나이다 빛나이다 하는 그런 게 들어는 봤지만 하나님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 하면서 이제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게 간절한 건 엄마를 보내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 버려질 수가 없어요. 혼자 있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냥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찬물을 보면서 항상 손을 계속 이렇게 쥐고 두 손 모아서 항상 기도를 한 일주일 정도 했어요. 일주일 동안 딱 했는데 그 일주일 되던 그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0: 근데
4: 저 엄마한테 저희 사감 숙소에 사감 선생님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제가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막 저를 막 이렇게 와보면서 엄마다 하면서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0: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4: 근데 그 순간 전 엄마를 만났다는 그러니까 엄마가 드디어 왔구나라는 그것도 너무 네, 반갑고 좋았지만 네, 네. 더 감사했던 거는 진짜 하나님이란 분이네.
0: 그런 내 기도를 들으셨어.
4: 그래서 딱 전화를 받아서 받았는데 엄마가 제3국을 통해서 너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올 텐데 네. 많이 위험할 거다. 근데 위험한 순간마다 기도해라.
2: 엄마도
4: 엄마도 이게 뭔가 하나님이랑 내가 무슨 인연이 있나 보다.
0: 통했어.
4: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알겠다 했더니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알겠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알겠다 했더니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하나님 뭐 이 길을 가는데 이게 무사히 통과하게 하시고 네. 하면서 마지막에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을 해야 된다.
2: 아멘 해야 된다. 네.
1: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듣는 시간이
3: 지금 완전 소름 돋았어요.
2: 그러죠.
3: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타이밍 자체가 네. 이거는 정말 영적인 소리인데 의지할 거 하나도 없던 소녀가
4: 그쵸.
3: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와, 너무 귀하다.
2: 세상에. 아니 그럼 한국에 그 이제 오는 탈북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읊조리면서 오신 거예요?
1: 네네네.
2: 며칠이었어요? 탈북 가는 그 과정이?
1: 중국에서 또 중국 끝까지 가는 게 거의 일주일 정도.
2: 일주일.
1: 아, 그래서 그 통과할 때마다 계속 그 민증 검사를 하는 거예요.
2: 네네네.
1: 그럴 때마다 자는 척 하거나 말을 못하는 척 하거나 화장실 가버리거나 막 이러면서 중간에 계속 외우다시피
2: 그래서
1: 하나님 저를 못 보게 해주세요 못 보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계속 이거를 이제 주문처럼 거의 외우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3: 의지할 게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1: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진짜 믿었어요. 정말 아 맞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진짜 보호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3: 믿음이 역시. 믿음이 일하네.
5: 그러니까. 근데 사실, 간증하면 내가 얼만큼 고생했어요를 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라 씨의 간증은 내가 얼마만큼 많이 받았어요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전혀 다른 느낌으로
1: 다가오기는
5: 해요. 그런 면에서.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지금 이끌고 계신 게 너무 확실한데
1: 맞아요.
5: 어떤 비전을 품고 계신가요?
2: 아, 비전.
1: 지금 비전이라고 하면 제가 전할 수 있는데 제가 복음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곳에 순종해서 서는 거
3: 그러니까
1: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순종하는 게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 100% 그냥 달려갈 수 있는 거. 그게 그냥 저의 비전인 것 같아요.
3: 와, 엄청난 울림이네요. 맞아요. 비전은 우리 게 아니라
2: 그러니까,
3: 하나님이
2: 주시는
3: 네.
2: 그 주신 비전이 순종이다.
3: 순종으로 반응하면 되고 우리는.
2: 야, 뭐 순종하면 뭐 주신 달란트가 어마무시해서 이제 앞으로 쓰실 일이 더 많아지시겠네요. 그죠? 사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3: 아멘.
2: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아서 또 우리 많은 일들 하겠다고 마음을 먹잖아요. 우리 아라 씨 덕분에 또 우리 도전되는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감동적인 이야기 전해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 북한의 지하 자원에 관한 이야기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영 씨가, 그죠? 아까 그 탄광에서 일을 했던 그 경험이 그 무슨 막 자원이 계시는데 분명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있으시죠?
6: 네.
2: 분명 있으실 것
6: 같아요. 저희 네. 쪽에는 이제 갈탄 탄광밖에 없습니다.
2: 갈탄.
6: 네, 이제 우리 아라 씨가 있었던 해령부터 시작해서
2: 네.
6: 그 아오지라고 하는 613 거기까지 구만강을 끼고 있는 그쪽에는 갈탄이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다 탄광 연합 기업소들이 뭐 1급 기업소, 2급 기업소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2: 네,
6: 네. 네 이제 저희 쪽에도 이제 연합 기업소, 북부 탄광 연합 기업소, 뭐 2급 기업소
2: 네.
6: 이렇게 됐었는데 제가 사실 그 전문학교인가 1년을 갔다가
2: 네.
6: 이제 중퇴를 하고 오니까 제 문건이 탄광에 가서 똑 박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뭐 이제 1년 동안을 기능공 학교에서 그 생활을 시키는데
2: 네.
6: 6개월은 공부를 시키고 6개월은 현장 실습을 시키는데 그게 400m, 450m 들어간 막장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2: 막장 체험.
6: 네. 근데 그 막장 체험은 그나마 좀 쉽게 끝났는데 나중에 선전된가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또 혁명화로 또 이제 내려가라고 해서
2: 네.
6: 전차원 전공으로 한 3개월 동안 전차를 직접 몰아본 적이 있거든요.
2: 그 지하 탄광 들어가는
6: 네네네.
2: 전차를 몰았다고요?
6: 아니 그러니까 사갱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네. 북부 탄광 그쪽은 거의 다 수직갱입니다.
3: 수직갱.
6: 수직갱으로 그 일제 때 쓰던 탄광 외래어를 그대로 써요. 우리는 엘리베이터 하는데 탄강에서는 이 엘리베이터라고 안 하고 케이지라고 불러요. 케이지를 타고 400m 수직경으로 들어가서 거기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에 이제 전차라든지 광차라든지 실차라든지 공차가 쫙 있어요. 그러니까 전차 운전공은 승차공하고 함께 그 전차를 끌고 막장까지 거기 한 4km가 될 때, 7km가 될 때가 있어요. 네, 요렇게 좁거든요. 요만해요. 쫙 달려가지고 거기 가서 공차를 실어다 주고 나올 때는 실차를 끌고 네. 거기 입구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550 권양기 운전공이랑 신호공이 사인을 하면서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저희가 이 배터리 있잖아요. 네네. 그게 원래 중국 거는 거의 한 10시간 가는데 북한에서 만든 이 축전지는 6시간 가면 불이 뽀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써서 위에 있잖아요. 네. 이 전기선 그거를 이제 다 잡아 줄을 잡아당기면 그게 이제 합선을 일으키면서 쫙 이렇게 하면서 앞에까지 한 10km 아니 뭐 10m 20m까지 쫙 보여요. 그럼 아 저기 레하백들이 떨어졌구나 이러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안 그러면 탈선되거든요.
3: 그렇지, 그렇지.
6: 네,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내가 이거 이제 빨리 그 바깥으로 나가는 게 나의 그 최종 목표다. 이제는 뭐 이제는 다 잘못했다 하고 그냥 내 잘못이라고 빌고 그냥 어떡하나 바깥에 이제 난장이라고 하는데 난장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탄강 막장에 들어가니까 우리 아라씨처럼 이쁘게 생긴 우리 전주옥씨처럼 이쁘게 생긴 이런 여자들이 막 수건을 던지고 벨트 컴퓨터 운전하는데 저보다 더 힘든 거예요. 콧구멍 안이 새까매요. 아이고. 왜냐하면 석탄이 채탄광들이 이제 석탄 막 해면 그걸 벨트 컴퓨터라고 해서 걔네가 막 운전을 해가지고 이 석탄이 벨트 컴퓨터를 타고 이제 공차에다 실을 수 있게 막 이쪽으로 부려진데 거기 먼지가 그렇죠. 눈이 안 보여요. 막 해가지고 근데 거길 구경을 해보고 야, 쟤네에 비하면 나는 아예 꽃이 없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4: 야, 이 말씀하신 것처럼 탄광이나 광산 같은 데 보면은 환경이 참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북한은 전기가 또 귀하기 때문에 그쵸. 공급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안전 장비도 많이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험하게
3: 극한
4: 직업을
3: 아주 극하다.
4: 하셨네요. 네.
7: 저 상태 얼마나 거기 직업이란 게 탄광 광산 안 가겠다 했으면 이제 사람 집단 진출장은 막 시키겠습니까? 저도 저희 시집이 몽땅 해산강산 태생이랑 시아버지는 차관기 운전공 시누이는 이제서는 벨트 컨베이어 운전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누이 남편들은 다 이거 차관기 하는데 시아버지도 그 기폐증이라고 폐돌이 차 이렇게 해서 시아버지 돌아가셨지. 시어머니는 이 다리 관절염 류마티성 관절염이라는 거 같아서 거기에서 무릎에 진짜 이렇게 빼진 거라서 너무 그 앉아서 강산에서 한데 다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뭐 안전모란 게 없단 말이에요. 쌀이 모자일 테니까 쌀이를 하시죠. 쌀이나 네. 그걸로 한 쌀이 강부 모자 아마 지영이도 아마 그거 써봤는지 모르겠는
3: 비닐 모자
7: 제대로다 그래도 그거는 쌀이 모자 그 정도 열악합니다.
5: 근데 이렇게 북한 자원 얘기 듣는데 또 안쓰러운 얘기도 있긴 한데 제가 또 너무 속물스러운 걸 또 물어봐야 되는데
2: 뭐예요?
3: 물어야죠.
4: 물어 목사님
5: 금이 그렇게
2: 금
5: 북한의 금이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2: 진짜
4: 많아요. 매장량이
7: 북한의 금 매장량이 2,000톤? 추정을 하고
4: 2,000톤
7: 세계 매장량 8이다. 근데 저는 그거는 인정이 가는 부분인데 각 도마다 금이 안 나오는 건
2: 정말요?
7: 광산이 없어요. 합포광산이라고 하는데
3: 아, 그건 유명하지.
7: 네, 아니 그러니까 합포광산이라는 게 금을 캐는 건데 저는 양강도 같은 거는 보천군에 시흥군에 보이부 금장이라고 있었어요. 국가보이부가 운영하는 금강산이 있었는데 네. 저는 집에서 금을 뽑았거든요.
2: 집에서요?
7: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직장이 강산에 대해서 일을 했는데 저는 그 저희 남편이 금장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금을 갖고 오는 사람들을 거 중간에서 가져가지고 국경에다 팔고 이런 거 했는데 한번 보니까 그 보이부 금장에 있는 사람이 와서 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제시기에 파먹던 금 노다지를 발견했는데 그걸 이제 북한에서 다 폐경을 시켰는데 찾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금돌만 딱 해오겠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마감기를 당신이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금을 여기서 하자. 그래도 남편이 조금 그 재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라. 저는 잊혀도 안 지는데요. 인민군대 배낭에 금돌을 요만큼 캐왔는데 30kg예요.
3: 와.
7: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제 시기에 했던 그 갱들을 북한이 이제 해방이 되면서 도로 폐강을 시켰는데 그 옛날부터 그 금강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잖아요. 네. 야 저쪽으로 골목을 싹 돌면 저기 일본 아들이 패먹던 게 있다 하니까 아버지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이걸 가지고 가서 금돌만 이렇게 캐왔는데 저는 그 금을 막 돌리는데 거기다가 수은을 집어넣어요.
3: 맞아요.
7: 그럼 수은이 막 돌고 마지막에 그 금이 다 이렇게 걸쭉하게 나와요. 그걸 이제 소년단 넥타이 있잖아요. 예, 소년단 넥타이라고 약간 이렇게 빨간 건데 수은을 잡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수은을 넣고 꽉 차면 이만한 덩어리가 나와요. 그걸 그 불삽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넣고 그 불이 막 붙는 하루 안에다가 넣어요. 그러면 수은은 싹 날아가고 화금이 남아요. 그렇게 그걸 도드라프 가지고 쫙 녹여요.
2: 몇 그램 정도
7: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한 번에 막 40g, 50g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한국에 와서 우리가 24K로 순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은요, 이제 그 평안남도의 성은강산이 제일 금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한 70%예요. 그러니까 18K 이상이고 양강도 같은 경우는 대체로 14K가 나와요. 그러니까 금 색깔이요, 새노랗진 않아요. 약간. 근데 그걸 팔면 진짜 그쵸. 그 100원짜리 돈 이만큼씩 들어오면 그렇게 한 몇 년을 해서
3: 얘기하시는 분도 엄청 얼굴 밝아지시는 거예요. 북한에 금이 그렇게 많으면
7: 금이 정말 네. 많아요.
3: 다 부자되는 거 아니에요?
8: 대한민국에 땅 파면 꿈이 없어요. 네.
4: 없어요.
2: 네? 몰라요. 우리는 금이 금강산이 있는지도 몰라요.
7: 북한은요 기차를 타고 가보면 그 강 요변에 네. 딱 무슨 이렇게 그 조개가 이렇게 구멍을 낸 것처럼 볼록볼록 계속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 물에서 사금을 나느라고 그러니까 사금이 나오면 저 사금도 해봤거든요. 막 이렇게 자면 사금이 보여요. 그럼 그걸 이렇게 발목에다 묻혀요. 네. 이렇게 묻히고 마지막에는 새파얀 철에다가 떨궈요. 근데 진짜 금이 많거든요. 난 지금도 사실은 많이 캐먹었지만 네. 아직도 북한은 금이면
8: 노다지는 일단은 김정은이 다
7: 단속이에요.
8: 그리고 그거를 국민들이 네. 계속 본인이 가져가요. 김정은이 돈이 없을 때 금 팔아서 돈 번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네 그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 사실은 노다지는 사실 다 국가 거고요. 네. 나 발견된다면 바로 김정은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치. 그렇게 되고 사금도 이제는요 캔 걸 거기서 또 캐고 또 캐고 이제 몇 번씩 사람박질 한 거예요. 그래서 금이 많긴 하겠지만 그 장비가 다 들어가서 캐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손으로 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에게 가기에는 사금꾼들 하루 보러 사러 먹어요. 오늘 0.1했다 0.01했다 이러거든요.
3: 그리고 이 금이라는 것도 쉽지도 않아요.
4: 아니야 천장 우리 북한 가자. 금 좀 캐자 안 되겠어.
3: 잠시 갔다 올게요.
4: 금 좀 캐자.
7: 너무 힘들. 너무 힘들.
4: 아유 남아서 못 캐니까. 근데 사실 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북한에는 우라늄.
2: 오, 우라늄. 아,
4: 우라늄도 뭐 매장이 상당하다 매장이.
2: 지하적이 뭐
4: 이런 말도 없죠.
7: 평성 지역에 네. 우라늄이 매장돼 있는데 그 꼭대기는 비행기도 못 뜬다고 소문으로 들었어요.
2: 비행기가 왜 못 떠요?
7: 그러니까 그 우라늄이 있는 그 독성분이가 어마어마하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그 양강도 보위부에서 우라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잡았대요. 근데 그 담당 그 예심원이 네. 그게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오래 못 살았다 이런 소문이 나서 북한은 우라늄이 많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천이 많다. 근데 저걸 사실은 다른 나라에다 팔아먹으면 큰 돈인데 네. 이게 국제적으로 불법이어서 못 팔아먹는다. 저희는 그렇게 소문을 들었어요.
9: 사실 군도 다 이제 국가 네. 거예요. 그렇군요. 이렇게 파는 거 권리잖아요.
7: 불법이
9: 다 뺏기고 다 감옥 가야 돼요. 근데 뒤에서 몰래.
5: 아니 근데 지금 들어본데 광물이 엄청 많잖아요.
4: 네.
5: 혹시 북한에서 저희가 생소할 만한 그런 금속이나 자원을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8: 이것도 사실 제가 여기 와서 꼭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 2013년 때 그 정도에 무명초가 북한에서 이게 금보다 비쌌어요. 진짜로.
2: 무명초가
8: 뭐냐면요. 위에 싹이 없어요. 가끔 버섯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데 그거는 잠깐이어서 싹이 없는데 네. 땅속에서 개똥인가 돌똥인가
2: 네.
8: 처럼 생긴 온감자똥이 같이 생긴 그런 게 땅속에 그거... 있어요. 그래서
2: 식물? 네. 식물 같은 거?
8: 아니 아닙니다.
2: 식물이 아니에요?
8: 아니 식물이야. 아, 이걸 혹시 모르는 거야 아무도.
3: 쉽게 말하면 네. 한국에서 봤어 내가.
2: 네 보셨어요?
3: 이걸 네. 네. 강원도 가니까 네. 이걸 생긴 게 어떻게 될까?
2: 네.
3: 그 영접똥 있잖아요.
7: 영종 당일 그 뒷거기 제가 그날 그것처럼 생겼어요.
8: 개똥처럼 생겼어요. 진짜 못생긴 감자. 개똥처럼 생겼는데 이걸 어떤데 파면 감자 밭 막 밭처럼 파는데 진짜 많이 판 사람이 50kg 판 사람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9: 이게 식품이에요?
7: 아니 이건 뭐라고 뿌리.
8: 아무도 몰라요. 이거를 중국에서 사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체 어디에 쓰냐면 뭐 보약이다 무슨 뭐다 하는데 몰라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약이면 먹거나 하는데 모르니까 일단 중국에 파는데 한 덩어리만 팔아도 그날 더 큰 돈인 거예요.
3: 아, 진짜?
8: 근데 제가 이게 뭐냐 해서 여기 와서 봤는데 닮은 걸 하나 찾았어요.
10: 뭐예요?
8: 세계 3대 진미 뭔지 아세요?
10: 3대 진미?
8: 네.
10: 3대 진미.
4: 3대 진미?
8: 중에 하나가 그거 있어요.
4: 아빠 얘기 좀 해.
10: 저 트러플 봤어요.
8: 버섯.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가 그냥 여기 와가지고
10: 네네.
8: 저건가? 하고 해봤는데 생긴 게 나중에 보세요.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마 그 사촌인지 아닐까 싶은데 그 이후에 제가 한국에 와서 막 찾아봤어요. 그때쯤에 중국 신량산 트러플이 엄청 싸게 나왔어요. 헐마. 왜냐면 북한 신량까지 다 물건 들어가거든요.
10: 네네.
8: 그건가?
10: 그러니까 제가
8: 근데 제 심정입니다. 제 심정입니다.
7: 제가 한국에서 봤어요.
10: 트러플을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봤는데 요만한 알 3개가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이에요.
8: 근데 북한에서 느끼기에도 요만한 거 하나 봐도 그 정도의 체감에 네, 돈을 맞죠. 버는 거예요. 진짜로.
3: 진짜 북한의 지하자원과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한의 기술이 딱 만나서 시너지가
10: 일어나요.
3: 어마어마하지. 진짜. 파도 효과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7: 일이 났지.
4: 일이 났죠.
7: 일이 났지. 뭐 보지 않아도 삼천리 아닙니까?
4: 아쉽다.
7: 보면 삼천리니까 나는 네. 한국에 와서 되게 놀랐던 게 단을 캐는 사람을 보지는 못했는데 온 나라가 뜨뜻하게 나지. 이게 네. 다 과학 기술이 발전해서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그러잖아요. 북한에는요 한 번도 세계에다 공개적으로 우리의 얼마 있다 정상 국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정치를 국제 사회에 알려요. 근데 그건 다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자체도 이게 이 잔에 어느 만큼 있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 있기는 한데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이제는 또 이제 우리가 저 꼭대기에서 다 이렇게 보고 이제 차라리 국제사회에서 더 북한의 지하자원을 정확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북한은 발굴하지 못한 미개척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적 지원이 있고 거기다 또 인적 지원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기술까지 합치면 저 트럼프 아저씨한테 대관비 낮춰주시오 할 일이 없잖아요.
3: 맞아요.
4: 네. 빨리 남감기 형평했으면 좋겠네요.
7: 네. 네. 네.
4: 자원 좀 캐오고.
10: 네. 네. 자 오늘은 그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해서 다양한 우리 시선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목사님 어떤 생각 드셨어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5: 너무 아깝고.
10: 아깝다.
5: 네. 또 너무 짠하고.
10: 짠하다.
5: 네.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드는 것 같아요.
10: 네.
5: 그 북한과 남한을 하나님께서 나누게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10: 그렇죠.
5: 하나로 창조하셨잖아요. 네. 진짜 그날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더 기대가 되고 또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저는 막 요즘 K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뛰거든요.
10: 네.
5: 이 K문화가 얼마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파급효과가 큰지 모르거든요. 그때 진짜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된다면 와 진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3: 맞아.
5: 저 영국까지 그 복음의 대로가 이어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떨립니다. 빨리 큰일 났으면 좋겠습니다.
10: 아멘. 아멘. 아멘.
3: 복음의 대로.
10: 그러니까 복음의 대로. 자 오늘 또 처음 함께해 주신 우리 아라 씨 오늘 어떠셨어요?
11: 네 정말 저는 실은 이렇게 좀 두려웠었어요.
10: 왜요?
11: 제가 북한에서 온 지도 되게 오래됐고 어린 나이 왔기 때문에 내가 뭐 나가봐서 뭐 할 말이 있을까. 그래서 실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그랬는데
10: 네.
11: 또 이 자리를 이렇게 진짜 와보니까 아 정말 제가 간증할 때 항상 북한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부탁, 기도 부탁을 많이 하는데 이 방송이 진짜 대외적으로 북한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는 방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잊혀져가고 다음 세대가 계속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점점 잊혀져가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10: 네,
11: 그래서 너무 귀한 방송이다. 또 이 자리에 또 있는 것도 너무 영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 우리 성주 씨가 엄청 뒤에서 박수를.
9: 딸이에요?
7: 대견하다.
10: 그러니까.
7: 이거 대견한 말 한마디 한마디
9: 솔직히
10: 네.
7: 실물을 처음 보거든요.
10: 그래요.
7: 그리고 제가
10: 네.
7: 7월 달에 북한 이탈 주민의 날 행사를 취재하러 갔는데 네. 아라 씨가 청년 포럼에서 발언을 했어요.
10: 오.
7: 아니 근데 그날 그 행사상에 양쪽에서 북적북적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청년 포럼 하는 그 개설 그 공연 장 앞에 사람들 너무

0: 속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아요.
1: 아,
0: 너무 착하고. 네.
2: 영원육이 다 이뻐요.
3: 받은 거
1: 같아요.
4: 저도 솔직히 지방에 있다는 핑계 대고 그 일하는 주변에 교회 없다는 핑계 대가지고 주일에도 사실은 안 나가니까 솔직한 소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오늘 아라 소리 탁 들어가. 야, 내가 아라 솔직히 엄마 뻘 우리 아들하고 나이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 엄마 뻘인데 엄마가 자식인데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감동을 받는 게 저는 오늘 진짜 너무 좋았어요.
2: 너무 좋으세요.
1: 다들 도전을 받으시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아라 씨가 이제 앞으로도 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같이 풀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한 시간이 훌딱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그 지하자원 이야기를 꺼내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가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2: 아멘.
1: 자, 시청자 여러분 모두 정금같은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자유야.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미입니다. 목사님,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게요. 사람의 본색을 다 드러내게 하는 것 같아요.
0: 본색도 그렇고 어떻게 훈련 기간이죠.
1: 훈련 기간인데 아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꼭 나여야만 하는가라는 그리고 원망도 하게 되고요.
0: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1: 그런데 나만 이 생기는 일 같죠? 네.
0: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1: 네.
0: 그래야 고난에 대해서 네. 바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1: 네.
0: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심은요.
1: 네.
0: 우리를 근심시키시고 고생시키는 거 원치 않으신다. 그리고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의 여정 속에 이끄시면서요. 말씀대로 사는지 아니 사는지를 확인해 보시려고 하셨고요.
1: 네.
0: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시험하시고 낮추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험하시고 낮추셔서
1: 네.
0: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축복이다.
1: 그거를 네.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형통한 삶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때론 고난도 실패도 어려움도 질병도
1: 네.
0: 허락하시지만
1: 네.
0: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축복이다.
1: 네. 자 오늘 그런 코스를 지금 밟고 어떻게 보면 축복의 자리에서 저희 간증하러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0: 유치원 선생님이 된 거 같아요.
1: 준비를
2: 뭘 준비를 했어요? 네,
1: 퀴즈.
2: 아, 퀴즈.
1: 네, 4강 2천.
3: 사자성어처럼.
2: 여기랑 강가에 둘이서.
3: 근데 이거 누가 그런 생각을 했나? 하나님의 딸.
0: 하나님의 때에 제가 맞춰서 준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 네, 개그우먼이자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손별이 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3: 손별이 이름도 있고.
2: 예, 그러니까요. 본명이에요?
4: 네, 제 본명입니다. 아.
3: 근데 우리 이성 입사님처럼. 네. 아담하고 예쁜 개그우먼이 나오셨어요.
4: 아우, 칭찬 감사드립니다. 네, 아담의 계보를 잇는.
2: 아, 아담이에요? 네. 키가 아담. 어떻게 돼요?
4: 151입니다.
2: 아이, 그럼 다행이다. 나보다 작아.
3: 그래요?
2: 네. 박나래랑 키가 비슷한가 봐요.
4: 제가 알기로는 김준호 선배 말씀하시는 예, 예. 그 박나래 선배가 150이 안 되신다고 들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2: 아, 우리 작은 것들 비리들 네. 이런 게 있습니다.
4: 예, 맞습니다.
2: 지금 그러면 개그우먼도 하고 크리에이터도 하고 두 개 다 하는 거예요? 아,
4: 네, 이제 개그우먼 하다가 네. 이제 개그 콘서트가 조금 그렇게 되면서 예. 저는 지금은 이제 유튜브 쪽으로만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3: 그럼 유튜브 하면 구독자들 있잖아요.
4: 네.
3: 구독자들이 몇 명 정도?
4: 지금 31만 명.
2: 오. 됐습니다.
3: 네. 그럼 구독자가 31만 명이면은 네. 막 구독 횟수는 막 100만 정도 막 가고 막 그러나요?
4: 잘 나올 때는 100만까지 가고요. 오. 네. 지금 총 조회수는 거의 1억 뷰 정도 나왔습니다. 네.
2: 크리에이터로 전향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4: 제가 원래는 이제 개그 콘서트 2016년에 네. 신인으로 그때 데뷔를 하고. 2년의 계약 기간이 있어요. 네, 그때 2년 그렇죠. 동안 계약 기간 동안 활동을 하다가 제가 좀 공채 때 또 했던 코너를 너무 피디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예. 제가 또 코너를 동기들 중에 가장 먼저
2: 했어요.
4: 메인으로
2: 네, 어떤 코너였어요?
4: 헷갈린 뉴스라고 예. 네, 북한의 사정을 좀 개그로 풀어서 예. 좀 알리는 그런 코너였거든요. 근데 뉴스 앵커를 제가 하게 된 거예요. 네. 제가 북한 말로 공채를 합격을 했거든요.
3: 아. 네.
4: 네네네.
3: 그럼 잠깐만 북한말 한번 표현해보실래요? 아, 예.
4: 공채 때 했던 잠시.
3: 예, 예.
4: 이야, 이곳이 남자 손에 회사라는 것이로구나요. 내래 이런 거 세울 줄이야. 아유, 정말 떠올린다, 이야. 뭐 이런 거였어. 예. 회사의 텃본으로 들어가는.
2: 네네.
4: 처음 공채 들어간 지 한 5개월도 안 돼서. 네. 첫 코너를 하게 돼서 기대도 너무 많이 받았고
2: 획기적이었네요.
4: 네, 그래서 예. 피디님께서 너무 믿어주셔가지고 저를 제가 조금 일찍 무대에 서다 보니까 좀 한계에 많이 다다르기도 했고 또 네, 선배님들, 뭐 피디님들 기대도 많이 이제 받다 보니까 제가 부담을 좀 많이 갖게 됐었어요.
2: 네.
4: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나고 뭔가 다른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나와서 이제 연극도 해보고 어린이 뮤지컬도 해보고 했었는데 어린이 쪽이 너무 제 적성에 맞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그렇게 어린이 뮤지컬을 계속 하던 중에 SBS 개그맨 선배들이 하는 그 100만 채널이 있어요. 급식왕이라고. 거기서 네. 이제 선배님들이 저를 불러주셔서 예. 제가 거기에 캐릭터로 출연을 하게 됐고 좀 인기가 많아지면서 제 개인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2: 그러면 어린이 채널인 거네요?
4: 네. 주로 구독층이 10대 초등학생들이 많이 봐요.
3: 근데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예. 예. 너무 친근감 있게 이렇게 네. 접근할 수 있어요.
4: 예. 키가 일단 비슷해서 애들이 친구처럼 느끼는 게 아닌가.
3: 맞아, 친구처럼.
4: 네.
2: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우리 키 따라잡아요.
3: 맞아요.
2: 애들이 워낙, 워낙 커져서. 커요.
4: 맞아요. 예. 키뿐만 아니라 다 커요.
3: 예. 그럼 지금 활동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아모리
4: 네.
3: TV?
4: 네네.
3: 그것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4: 아, 일단 이제 제가 캐릭터가 실수를 많이 하는 학생 캐릭터예요. 그래서 급식왕에서는 교복을 입고 나왔었는데 네. 이제 제 채널에는 그냥 일상, 강우리의 집에서의 일상이나 뭐 밖에서 일어나는 실수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 이런 걸 약간 시트콤 형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2: 예. 유튜브를 하면 도대체 얼마를 버나를 제일 많이 궁금해들 하는 것 같아요.
4: 네.
2: 그래서 유튜브를 뛰어들기도 하고.
4: 네.
2: 근데 어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나요? 그 정도 뷰가 되면. 네.
4: 사실은 구독자보다 조회수에 따라 수익이 네. 들어오기 때문에 네.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왔다, 이 영상이. 네? 그러면 그 달에는 조금 수입이 괜찮고 또 다음 달에 만약에 조회수가 그만큼 안 나왔으면 조금 떨어지기도 합니다. 네. 일단 같이 하는 친구들 출연료 챙겨주고 뭐 같이 하는 PD랑 다 이렇게 편집자도 있고 이렇게 챙겨주는
2: 데는 크게 나눠서.
3: 네, 근데 조회수가 많아져야 광고 영상이 뜨는 건가요?
4: 아, 그 기준이 있는데요. 네. 처음에 채널을 개설하면 네.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네. 아마 시청시간이 4000시간 이상 돼야 네. 수익 승인이 떨어져요, 유튜브사에서. 그럼 그걸 또 받는 데까지 오래 걸려요. 그 네. 수익 한 달 정도 또 소요가 되고 네. 그 이후부터 영상에 이게 붙기 시작합니다, 광고가.
2: 우리가 유튜브 할 것도 아닌데 그렇죠. 되게 관심을 많이 갖네요. 예. 제일 반응이 좋았던 콘텐츠는 뭐였어요?
4: 제가 초창기에 예. 조금 애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캐릭터들 따라하는 영상을 많이 했었어요. 그중에서 제가 도라에몽을 따라했던 예. 제 이름이 방울이라서 방울에몽 해가지고 예. 실제 만화에선 도라에몽이 약간 주인공 도와주고 예. 착한 역할인데 예. 좀 악덕 도라에몽으로 해가지고 예. 방울이 괴롭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애들이 예. 이제 도라에몽도 도라에몽인데 방울에몽으로 이 캐릭터를 많이 기억해주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방울이랑 방울에몽이랑 제가 분장해서 하는 건데 예. 애들 반응 보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2: 네. 그 마이캣 키우기?
4: 미어캣, 네.
2: 미어캣? 네. 그건 뭐예요?
4: 최근에 예. 저희가 그 미어캣 카페라고 해가지고 카페에서 이제
5: 미어캣이랑 동물들 같이 운영하는 카페.
2: 미어캣이 뭐예요?
4: 그 조그만한 사막에 사는 이제 동물인데 이렇게 세우고 네네 예. 이렇게 세우고 정찰 보는 예.
3: 이름이 미어캣이?
4: 미어캣이요.
2: 네. 아, 그 라이온킹
4: 아, 맞아요. 티몬과 품바. 예, 예. 네.
2: 아, 걔네들이에요?
4: 티몬이요. 네. 아. 데리고 와주셔서 예. 저희 집에서 촬영을 하고 영상을 올렸는데 네.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2: 신기하니까.
4: 네. 저도 진짜 키우고 싶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귀여워서.
2: 똘똘해요?
4: 똑똑해요. 그래요? 호기심도 오. 많고. 오. 네. 되게 귀여웠어요.
3: 특히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가지고 네.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구독하고 그럴 것 같은데?
4: 네, 최근에 애들이
3: 많이 늘지 않았어요?
4: 네,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네. 영상을 이제 많이 봐주어서 조금 올라가긴 했었어요.
2: 네. 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방울이 TV?
4: 네.
2: 그 TV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네, 우리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예, 예. 요새 유튜브는 어떻게 만드는지 구경 한번 해보시죠. 같이 가보겠습니다.
6: 예. 방울이의 하루.
7: 오늘의 주제! 매주함!
8: 저게 뭐예요?
7: 매일 매자, 주와 주자, 함께 함자다! 매주, 매일 주와 함... 드디어 이렇게 방송해서 한번 올 줄 알았다!
9: 유튜브 열풍! 31만 구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크리에이터 방울이! 요즘 아이들 유재석, 이효리, 디는 몰라도 방울이는 알고 있다!
10: 안녕하세요, 방울 누나. 저 페미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렀고요.
11: 아, 됐어요, 집생!
10: 방울이 요즘에 유명해.
11: 방울이 말지!
10: 방울이! 완전 팬입니다. 저번에 방토리 영상도 봤는데, 너 사랑합니다.
9: 인기 예쁜 방울이 TV 제작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화기애애한 촬영 분위기 속 배우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는 방울이. 오늘은 어떤 촬영 중인지 궁금한데요.
12: 너도 그
13: 지금 저희 학교 컨셉으로 해가지고 다 캐릭터 살려서 같이 어떤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약간 애들 공감대를 하다 보니까 여학생들끼리 서로 친한 친구 가지고 내가 더 친해 하고 싸우잖아요.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14: 언니! 언니! 언니! 저랑 사탕 드실래요?
13: 아니, 굳이 사탕 먹지 말고 저랑 같이 차차차로 춥신다.
9: 배우들의 명품 연기로 흡입력과 감정이입은 100배. 자연스레 웃음 번지는 촬영 현장입니다.
13: 네, 같이 좀 오래 알았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저희 같이 연극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밤새서 같이 연습하고 이럴 때여서 그때 사실 주일에도 공연이 있는 날이 많고 해서 같이 이제 교회 갈 수는 없었지만 제가 늘 친구들 잘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8: 막 기타 회의하고 얘 살리기로 했는데 피스톤 혼자 이러고 있어. 야 왜 줄이야?
13: 그러면은 이라서 같이 돼.
8: 나는 다 막편을.
9: 많은 애정과 관심에 힘입어 열심히 가득한데요.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 멋지네요.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었는데 누구세요?
13: 좋아요. 파울TV PD이자 물미역 선생님을 맡고 있는 윤혁준입니다.
12: 안녕하세요.
13: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역사 20분이 없는 거야?
9: 연기뿐만 아니라 방울이TV 연출까지 다재다능한 보물 같은 분이네요. 방울이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12: 사실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그 진짜 제가 이 방송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방울이가 선물이님께서 매주 그렇게 전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우리 채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잘 된다. 어?
13: 그럼요. 저희 어머니 최순자 박사님께서 친구들 언제 교회에 오냐고 저희 엄마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9: 은연중에 흘러나오는 복음의 메시지 그녀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집니다.
13: 나 손별이 어? 아니 방울이 어? 아니 손별이 어? 너 뭐지? 어? 아무튼 내 인생 29년 나를 보는 친구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12: 나 거울 좀 봐.
15: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비슷해요. 네. 왜냐면은 어제 아침에 나한테 소품을 다 놓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워주실 거기 때문에 늘 부족한 채로 살고 있습니다.
12: 너무 부족한데요?
15: 많이 부족해요.
16: 우선 일상적인 면에서 되게 주변 사람들을 진짜 잘 챙겨주
13: 아닌가 봐요.
15: 오늘 아침에 라면 같이 먹고
16: 아침에
12: 하나님의 딸. 왜냐면 좀 저희한테도 약간 그런 기운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믿어야 된다. 이게 또 기도에서 오는 거다. 약간 이런 게 좀 많아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렀었거든요.
8: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랑을 받겠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되게 그런 영향을 되게 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쟁이라고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15: 기도쟁이. 네. 기도쟁이.
8: 오, 좋다.
15: 쟁이.
16: 대리 씨, 제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예, 너무 열심히 잘 살아오고 계신 것 같아요. 또 힘든 역경이 있을 때마다 또 기도로 이겨내고 또 하나님 붙잡으면서 네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또 댓글이나 이런 거에 또 안 좋은 악플들도 있고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또 다른 구독자분들과 또 그런 분들 보면서 또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즐거운 채널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둘, 셋!
17: 실수쟁이! 기도쟁이! 손절이 화이팅!
9: 딸라딸라딸라딸라딸라!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으로 더 큰 사랑 이어가시길 소망합니다.
4: 감사합니다.
2: 어때요? 느낀 소감이?
4: 아유 좀 손별이 얘기할 때 울컥하는데 제가 손별이로서 듣는 것 같네요. 저한테. 네.
3: 근데 우리 손별이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네. 기도하면 된다. 기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4: 네네.
3: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자매구나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15: 기도쟁이!
3: 그런데 그 채널을 보면 실수송이라고 있던 그건 뭐예요?
4: 아, 그거는 제가 이제 네. 제가 어린이 뮤지컬도 하고 했다 보니까 노래 쪽에 또 관심이 네. 많이 있었는데 네. 제 친구가 작곡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앨범도 실제로 냈고 네. 그 친구가 야, 너 목소리도 좋고 하니까 노래 내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야, 너무 좋지 해서 제가 가사를 쓰고 네. 친구가 노래를 만들어줘서 같이 저희가 그냥 뭐 이렇게 회사 통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저희끼리 그냥 녹음하고
2: 만든 거예요.
4: 네, 만들어서 영상을 올렸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줘가지고 저희 메인 테마송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2: 아 그래요?
4: 네.
2: 예.
3: 그쵸, 궁금하죠? 네.
2: 저희가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예. 네.
4: 천 도입불 모두 갔대.

0: 있을 땡이!
1: 네, 여기까지. 반복입니다. 예, 네. 네. 네. 아, 유치원 선생님이 된 것 같네요.
0: 그러네요. 나이 든 애기들 데리고.
2: 근데 너무 이쁘고 깜찍했어요.
0: 아, 그러니까요. 네. 예. 요새 애들하고 교류가 아무래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에서 그런 교류가 좀 있었어요?
1: 거의 올해 초 정도까지 CGN TV에서 나는 야 주의 어린이 이제 어린이 프로 MC를 했었어요.
0: 그래요?
1: 네. 1년 정도 했었는데 거기서 친구들이 많이 와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네,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 친구들이 왔을 때 많이 물어도 보고 네, 그 친구들을 또 저를 알아보는 게 개그맨으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 본 걸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영향력이 크구나, 애들한테. 네, 그것도 느끼면서 또 소재 같은 것도 제가 많이 애들한테 물어봐서 얻어가고 했었어요. 최근에는 이제 제 먼 사촌 동생이나 좀 어린 친구들 주변에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0: 요새 애들 말 잘 알아들어요? 저희는 전혀 목사님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2: 그림말들을 많이
0: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말 하는데도 한국말 하는데도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1: 맞아요. 저도 처음에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좀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0: 뭘 준비를 했어요?
1: 네, 퀴즈.
0: 말 퀴즈.
1: 네. 저희 MC 선배님과 목사님께
0: 정말 허당일 텐데.
1: 제가 또 적어 왔습니다.
0: 네.
1: 그래서요. 네, 첫 번째는 반모.
0: 반모?
1: 네.
2: 저는 반모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두부 생각나는데.
0: 그죠. 반모.
2: 옛날 두부 반모 사오라, 한모 사와라 이렇게 해서 그렇죠. 신부름 당했던 적이 있어서 딱 그냥 두부 같다고
0: 하는데. 두부 반모.
1: 저도 처음에 그 생각 났습니다.
0: 반은 모질라나이?
1: 어? 줄임말인 건 맞아요.
2: 반은 모질라나이? 네.
0: 반모.
1: 힌트를 드리자면 별이 언니 저 반모 해도 돼요? 그랬을 때 제가 댓글에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언니 밥 먹었어? 이렇게 바뀝니다.
2: 반말.
0: 반모임.
2: 반말 모드?
1: 맞습니다. 반말 모드.
0: 목사님.
2: 그럼 반말 괜찮아요.
1: 반말 모드입니다. 네, 그 다음. 네. 두 번째 문제는 고인물.
0: 고인물?
1: 이건 요즘에 진짜 많이 써요. 네.
0: 고인물? 줄임말이에요? 아니면은?
1: 줄임말은 아니고요. 좀 은어적인 표현이에요.
0: 아, 그래요?
2: 네. 고인물.
0: 오래된 사람.
1: 맞아요. 약간 비슷합니다. 어떤 분야에 좀 꼰대. 오래된. 약간 비슷해요. 꼰대 플러스 약간 고수 느낌이 좀 더해진 전문가.
2: 전문가.
1: 네, 분야 그 분야에. 네,
0: 그냥 전문가라 그러면 되지. 뭘 그거 어렵고
1: 고인물이라 그래. 약간 한글 파괴적인.
2: 근데 이거 누가 그런 생각을 해낼까요?
0: 애들이 요새 너무 할 일이 없나 봐요.
1: 마지막으로 사강두턴.
2: 사자성어처럼.
1: 저도 처음에 사자성어인 줄 알았는데 이건 정말 최신
0: 줄임말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저기랑 강가에 둘이서 천천히 가고 싶어.
1: 뭐냐면 이게 약간 도토리 키재기 이런 느낌의 뜻인데요. 자존심 강한 두천재. 네, 줄임말이에요.
0: 너무 어렵다.
1: 정말 최신어. 이거는 정말 최신어여서 아마 어른들 많이 모를 거.
0: 아니, 옛날 거 외울만 하면 신조어들이 계속 나와요.
2: 계속 나오니까.
1: 또 새로 나와요. 매주. 네.
0: 잘 알아요? 그런 거 어때요?
1: 찾아봐요, 저도.
2: 찾아봐요.
1: 저도 주변에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2: 그런데 그런 말들은 아이들 속에서는 그냥 서로 막.
1: 평상어처럼 그냥 쓰는 말들이에요.
2: 그래요. 네. 그러니 아이들과 소통하려면 그런 언어를 모르면 또 안 되는 거네.
1: 많이 봐야 돼요. 네.
0: 그러니까 열심히 연구해야 되는 직업이 개그우먼이긴 해요. 그죠?
1: 맞아요.
0: 예, 계속 신조 같은 것도 배우고 그래야 되니까. 언제부터 개그우먼이 되겠다고 꿈을 꿨어요?
1: 전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헤어지셔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개그 프로를 되게 좋아했어요. 어릴 때 애들 많아 볼 때 저는 개그 콘서트 보고 진짜 많이 좋아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학교에서 그래도 좀 웃긴 애였는데 네, 그때 사랑이 카운슬러라고 강유미 선배랑 유세윤 선배가 하신 코너가 있어요. 그거를 학교 수련회에서 제가 선생님들 버전으로 저희 학교 선생님들 성대모사라면서
0: 애들한테 빵빵 터지죠.
1: 네, 애들이 너무 좋아했었어요. 선생님들이 너가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니까 이쪽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때부터 조금 꿈을 갖게 됐었어요.
2: 그러면은 언제부터 교회는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1: 교회는 좀 많이 어릴 때 한 6살, 7살 때 왜 교회에서 제가 작은 동네에서 살았어요. 근데 동네 친구들이 달란트 시장이라는 거를 주말에 막 가는 거예요. 예, 예. 떡볶이, 컵떡볶이 같은 거를 막 들고 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났어? 이러니까 달란트 시장 가서 사줄게 이렇게 돼서 따라갔다가 예, 예. 또 잘해주시잖아요. 예. 또 권사님들, 지사님들께서 예. 막 정성스럽게 퍼주시면서 교회 나와 하시면서 이제 주시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그렇게 몇 번 가다가 20살 때부터 그 개그 콘서트 공채 들어가기 전까지 한 25살 때까지 유아부 봉사를 했었어요. 교사로.
2: 아, 교사로.
1: 네, 근데 유아부는 3살에서 5살 아기들인데 예, 예. 이제 눈높이를 아무래도 맞추다 보니까 예. 그때 잠깐 보는 거지만 주일날만 보는 거지만 예. 조금 친해지는 방법을 좀 알게 되고 어린들한테 다가가는 방법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0: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를 그냥 들락날락 거리는 거 하고 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 아까 내가 힘들었을 때 고등학교
1: 네.
0: 때?
1: 네, 고등학교 때요.
0: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아, 네.
1: 제가 사실은 중학교 때까지 이제 아빠랑 있다가 네. 고등학교 되면서 이제 엄마랑 같이 지내게 됐어요. 근데 저희 외갓집이 원래 믿는 집안은 아니었는데 네. 외숙모들께서 다 믿는 분들이
0: 되신
1: 오셔서 믿음의 가정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열심히 다니시고 네. 또 저희 막내 삼촌은 지금 목회자 생활을 하고 계시고 네, 목사님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랑 지내면서 사실 엄마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그래서 엄마는 이제 왜냐면은 저를 데려오시면서 엄마 경제활동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했고
0: 되겠죠.
1: 네, 제가 또 컸다 보니까 또 예. 학원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집에 이제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그러다가 제 사촌동생 그 아까 그 말씀드린 외숙모 믿으시는 외숙모의 네. 딸인 사촌동생이 예. 주변에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동네 교회 같이 가자고 해서 갔다가 제가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이제 엄마랑 둘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외로웠고, 네. 네. 엄마도 힘들어 하셨고, 그래서 엄마와 저를 위해서 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좀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다. 너의 아버지는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좀 응답을 주셔서, 제가 좀 그때 힘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저는 짐이 되고 있다고 늘 그 생각만 했었어요. 엄마한테 와서, 엄마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엄마한테 나는 짐만 되는 게 아닐까? 내가 좀 더 나이가 많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혼자가 아니고 넌 아버지가 계시다. 엄마보다 더 큰 너의 큰 힘이 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그런 위로를 많이 받아서 그때 좀 많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0: 그럼 그때 막 뜨거웠었겠네요.
1: 네, 막 수련회 가서 울면서 기도도 하고.
2: 많이 울었겠네요.
1: 네, 그때 당시에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더 큰 간절함이 있었다랄까. 좀 울면서 나온 그게 기도가 컸던 것 같아요. 울면서 하다 보니까 방언이 또 나오고. 아, 그때 딱 느꼈어요. 아, 하나님 계십니다. 네. 그 이후로는 좀 한 번도 의심한 적은 없었어요. 네.
2: 그러면 개그맨의 꿈은 계속 이렇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1: 네, 계속 갖고 있다가.
2: 근데 대학은
1: 네,
2: 철학과를 다녔다.
1: 철학과.
0: 네, 철학과를 나왔어요?
1: 네.
2: 근데 개그맨하고 전혀 안 어울리는
1: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요. 제가
0: 개그맨 중에 철학과 나온 친구는 처음 아니에요? 또 있어요?
1: 김준현 선배가 전 외대 철학과로
0: 아, 그래요?
1: 알겠어요. 네. 네. 22기 김준현 선배.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이제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지 새아버지를 엄마가 만나셨어요. 재혼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시고 계셨고 또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셨고 그래서 네. 저희 엄마를 전도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열심히 엄마랑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좀 학자 같은 스타일이세요.
0: 네.
1: 네, 그래서 일단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선 공부가 선행되어야 한다. 네가 공부를 해서 네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네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밀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때는 공부를 하는 걸 보니까 성적이 잘 올랐어요. 네. 그래서 너가 공부를 하면 잘하겠다. 계속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그때 잠시 꿈을 접고 그래 일단 대학원까지 생각을 하고 사실 철학과를 들어갔었어요.
0: 네. 네. 중성에 맞았어요?
1: 아니요. 너무 안 맞아서.
2: 너무 안 맞았어요.
1: 재미가 사실, 그러니까 재미는 그렇고. 있는데, 네. 아, 이게 저는 이제 막 까불고 이런 거를 네. 어릴 때부터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0: 듣기를 어떻게 네. 주체할 수가 없고.
1: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수님 네. 말씀에 막. 네. 집중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휴학을 하고 네.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던 꿈을 쫓아야겠다. 해서 부모님께 딱 말씀을 드렸어요. 예. 나 저 개그맨 시험 볼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 그랬더니
1: 안 믿어주셨죠.
2: 그래도 갑자기 졸업은 하고 하라.
1: 네, 그랬겠지. 졸업은 하고 해 무슨 갑자기 아니 근데 나 졸업하면 바로 또 취업 준비 해야 될 것 같다. 부모님께서 그렇게 바라실 것 같다. 지금은 휴학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좀 설득을 네 드렸던데 지금 말씀하시면 그때는 이제 그래 해봐 이렇게 하셨는데 네. 속으로 그러셨대요. 아유 그래 해봐라. 너가
0: 떨어지지.
1: 예, 안 했던 건데 전공도 아니고 네가 언제 그런 걸 해봤다고 하겠냐 그런 마음이셨대요.
2: 그래서 떨어지고 생각해서 네, 하라고 했구나.
1: 떨어지고 나면 뭐 또 공부에 집중하겠지 이렇게
2: 그렇지,
1: 생각을
2: 아예
1: 하셨대요.
2: 미련을 버리겠지 이렇게 네. 생각했던 거지.
1: 그래서 저도 근데 전 그런지 모르고 아 부모님께서 믿어주시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11월 그해 11월에 이제 극단을 들어갔어요. 작은 극단에 들어가서 이제 소극장 생활을 하면서 하다가 그 다음 해 4월 공채에서 합격을 했죠.
2: 그런데 네. 그거 다 끼 있는 사람들만 모였을 텐데.
0: 그러면은
1: 특이한 사람 많더라고요.
0: 간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네. 당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주셨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은데.
1: 저는 되게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공채 시험을 통해서. 제가 사실은 원래 개그 콘서트 시험이 우차사보다 먼저 있고
0: 네.
1: 그해 개그 콘서트 시험이 좀 늦게 떴어요. 그래서 우차사 시험이 먼저 뜨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우차사 시험을 봤는데 2차, 3차가 실기인데
0: 네.
1: 2차 때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극장 생활했던 언니 오빠들이 너 이번에 진짜 될 것 같다. 너 이번에 정말 반응 좋더라. 너 진짜 좋게 봐주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 자만한 마음을 좀 가졌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번에 좀 붙여주세요. 저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왜냐면 저희 엄마가 또 교회생활 열심히 하셔가지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 위해서 교회 많이 기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 딱 보란 듯이 딱 붙여주세요. 예수님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0: 네.
1: 근데 제가 좀 자만했었는데 3차 때
0: 네.
1: 실수를 엄청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되게 많이 좌절을 했었어요. 왜냐면 기대가 높았다 보니까 좌절을 하고 주변에서 오히려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은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 네가 해봤으면 됐다. 이렇게 하시지만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뭔가 죄송한 거예요. 막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낙담을 했다가 원래는 개그 콘서트가 그에 시험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잠깐 포기를 했다가 7월에 다시 공채가 뜬 거예요.
0: 네.
1: 근데 저희 교회가 6월에 호랫산 기도회라고 해서 100일 새벽 기도를 해요. 그때 이제 저는 좀 간절했어요. 왜냐면 이번에 보고 나면 부모님이 넌 이제 예, 귀 없다.
0: 이렇게 기회였어.
2: 네. 네. 마지막이라고 생각.
1: 네, 마지막으로 첫 시험인데 마지막이라는 네.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부모님 따라서 열심히 나갔는데 그때 주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이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배가 고프고 하나님께 막 불평불만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지 않고 만나를 한참 뒤에 하나님의 때에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때와 다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나는 우차사 시험 볼 때 그때가 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으시구나. 그게 물론 개그 콘서트 시험 때도 물론 그때가 아닐 수 있다. 그 마음이 드니까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불안함도 두려움도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가 있을 거고 또 그게 꼭 그 공채 시험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원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꼭 붙여주세요 이거였다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제가 맞춰서 준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제가 연습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떨어져도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때가 또 있다는 걸 믿으면서 연습을 참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서 제가 KBS 공채 시험을 보게 됐는데 2차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고 3차가 사실 이제 최종 시험인데
0: 그렇죠.
1: 엄청 긴장되잖아요. 네. 제가 우차사 때는 너무 긴장돼서 막 진짜 온몸을 떨어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했었거든요. 네. 3차 개콘 3차 때는 너무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떨어져도 이게 아닐 때가 아닐 수 있잖아. 괜찮아.
2: 그냥, 네. 그냥 하나님께 맡겼구나.
1: 맡겼어요. 정말 맡기고 제가 들어갔어요. 정말 긴장을 많이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연습했던 거 그대로 이제 보여드리고 생각보다 좀 빨리 끊으시더라고요. 비님께서 네, 아 네. 그만하면 됐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뭐 아니면 도거든요. 정말 좋게 보셨거나
0: 아, 정말 좋다던가 네. 아니면 네. 너는 필요가 빨리 끝내고 가라던가 네.
1: 그래서 아무 저는 아쉬움이 없더라고요. 네. 앞에 부분만 했는데도 아쉬움이 없었고 근데 이제 하고 나오자마자 제가 긴장을 안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몸은 긴장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 자리에 쓰러진 거 나오자마자 제가 쓰러지면서
0: 주저앉았어요.
1: 울었어요. 울면서 같이 시험 이제 도우미로 들어갔던 오빠가 야 너 정말 잘했어. 너 정말 잘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울면서 오빠 근데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다? 내가 한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 해주셨다 오빠? 제가 이 말을 제가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막 그냥 가는 나오는 고백이 거예요. 되는 거예요. 네. 입에서 네. 오빠 야 무슨 소리 그 오빠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 네. 믿는 소리 네가 했잖아. 네가 시험 보고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야 이제 이렇게 하는데
0: 그치.
1: 저는 이제 막 울면서 진짜 이번 시험은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이 정말 하나님이 안에서 다 해주셨어. 나 진짜 내가 시험 보고 온 것 같지가 않아. 이 생각이 들면서 막 눈물을 많이 쏟았어요. 그러니까 그 오빠도 아, 그래 뭐 너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이제 제가 그때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도 야 진짜 뭐 있나 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고
2: 그 일로 인해가지고 신앙도 좀 더 잘할 수 있었겠네.
1: 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시험 합격한 날 제가 딱 명단을 청소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엄마 대신 청소기 하다가 이제 합격 명단에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 던지고 엄마 합격했으니까 엄마 아빠 다 방에 계시다. 막 달려다니면서 될 줄 알았다 당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부모님이 정말 나한테 기대해 주셨구나 이랬는데 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사실은 안 될 줄 알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근데 더 좋아하셨어요. 네, 너무 좋아하셨어요.
0: 그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일단은 감사가 먼저 나왔어요. 아니면은 또 다른 내가 또 나왔어요.
1: 일단은 저희 아빠께서 예. 먼저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린다. 이거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정말 기도를 먼저 드렸고요. 네네. 예. 그 다음은 또 이제 엄마가 전화를 또 여기저기
0: 바로 우리 딸이 됐다.
1: 네. 아, 선생님 기도해 주셔서 저희 딸이 이렇게 막 전화하시고.
0: 근데
2: 대견스러웠던 네. 거지.
0: 사실 되는 거. 네. 또 힘들지만 네. 되고 나서가
2: 그렇죠.
0: 개그맨들은 큰 산이 있잖아요.
1: 네.
0: 됐을 때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지만 되고 나니 야 이게 시작이구나.
1: 네.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죠. 다른 부분들이 많았어요. 네. 제가 아무래도 극단 생활을 짧게 했다 보니까 얘기를 들은 것도 많지가 않았고 해서 왔는데 저는 사실 이제 무대 위에서 보면 개그맨들이 무대에서 놀잖아요.
0: 그렇죠.
1: 다 친하게 막 이렇게 놀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대에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딱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웃는 거, 장난치는 거 그런 것보다 대본을 짜고 연습하고 더 이거에 시간을 이제 쓰고 다들 이제 문화 자체가 좀 정적이라고 해야 할까? 좀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까불고 막 그러고 싶은데 이제 그런
0: 안 되는 거예요.
1: 네, 선배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사람들을 웃기는 사람인지 웃은 사람 되면 안 된다. 너희가 막 웃기는 무대에서 웃기는 거다. 우리는 무대에서 웃겨야 한다. 해서 저는 막 되게 웃기게 생각했던 선배님들도 만나 보니까 너무 진지하시고 항상 진지하게 조언을 해주시고 제가 그래서 그 분위기에 처음에 적응을 잘 못했어요. 네, 적응을 잘 못하고 팍 웃다가 혼나고 까불다가 혼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문화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다가 그 이후에는 사실 더 큰 부담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감이 있던 얘 되게 공채 잘 봐서 들어왔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코너 검사를 맡을 때마다 그 판이 있어요. 앞에 이제 PD님들 앉아 계시고 작가님들 선배님들 앉아 계시고 판 뒤에서 이렇게 나와요. 나와서 시작을 딱 하는데 코너를 거기서 나오자마자 이 선배님들 눈빛과 PD님들 눈빛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되게 잘하는 친구. 보자. 뭐 해야 하나 보자. 그 기대감을 제가
2: 기대하던 부담감이
1: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또 그만큼 제가 또 보여드리지 못했고 제가 느끼기에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든 순간들이 많이 왔었어요.
0: 그래도 그중에 개콘에는 사실 믿는 친구들이 꽤 많았었잖아요.
1: 네네 많았어요. 예.
0: 도움이 된 선배가 있었어요?
1: 아,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일단 오나미 선배가 네. 제가 이제 코너 검사를 받는데 딱 앞에 나오자마자 네. 순간 몸이 언 거예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네. 정말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여기를 정말 무대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0: 그렇죠.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네, 해야죠.
1: 앞에 관객인데 네. 관객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를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해서 정말 분위기가 많이 어두워졌고 네. 제가 혼도 많이 났어요. 그때 오나미 선배님이 저를 둘 따로 이제 별이야 괜찮아 그런 순간이 와 누구나 그런 순간이 오고 너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고 다시 너 잘하면 돼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오늘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절대 기죽지 마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저한테 또 그런 힘이 되는 오히려 믿지 않는 분인데 장기영 선배랑 저랑 같이 헷갈린 뉴스 앵커로 투 앵커 이제 같이 했었는데 그 선배님께서 이제 예전에 신보라 선배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사실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보라는 정말 믿음이 좋았거든 동기시거든요 보라는 정말 한 번도 쫄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자기가 보일 수 있는 기량을 다 보여주고 아무도 안 웃어도 너무 뻔뻔하게 잘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보다 이분들보다 더 크신 분이 내 뒤에 계신데 내가 왜 두려워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반성을 하게 된 거죠 왜냐면 저도 어떻게 보면 개콘 내에서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주일날은 회의 안 하는 친구 약간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배님이 보라는 그랬었는데 너도 믿음 좋은 애 같은데 왜 너는 그런 생각을 못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약간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때 좀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믿는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0: 네. 이렇게 지내보면서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1: 네.
0: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네. 기도했을 것이고 네. 그 힘든 과정을 통과할 때마다 내 믿음이 많이 자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살지 않았을까 싶은데.
1: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 개그 할 때도 참 힘든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지만 저는 그때마다 이제 저희가 그래도 있어야지 해야지 했던 거는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내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제가 제 입술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거를 저버리고 나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힘든 순간마다 좀 많이 붙잡고 기도를 했고요. 그때마다 이제 제가 이제 힘든 게 좀 커지면서는 막 그렇게 기도 제목도 변하더라고요. 왜 저를 여기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저 잘 모르겠어요. 왜 여기 저를 제가 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좀 하면서 많이 울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가 계약이 끝나고 이제 다른 도전들도 해보고 하면서도 이제 같이 만난 친구들이 VCR에 나온 친구들이 제가 개콘 나와서 이제 연극을 할 때 만났던 친구들인데 또 그런 소중한 인연들을 보내주시고 또 제가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제가 개그맨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SBS 개그맨 선배들이 보고 연락을 준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제가 여기까지 와온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이끌어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왜 저를 개그를 하게 하셨나요? 언제는 감사하다고 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예. 네. 그새 또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다르다고 왜 저를 여기 보내셨나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지나고 보니까 아 이게 모두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때에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그 힘들었던 순간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간증들을 친구들한테도 되게 많이 해요. 연극했던 친구들한테도 나 개그맨 할 때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런 역경을 주셨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과 즐겁게 할 수 있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러면 이제 애들은 이렇게 하는데
2: 넌 하나님의 딸이야.
1: 네. 언젠가 그들에게도 이게 통해서 함께 교회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0: 그게 지금
1: 있어요.
0: 영향이거든요. 네.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리는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네. 버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네.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네. 자기들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네. 결국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2: 네. 근데 사실 부담스러울 감사합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버로서도 네. 다니지만 또 크리스찬이야, 제 크리스찬이야 그런 얘기도 많이 들을 거기 때문에
1: 네.
2: 삶 자체 속에서 늘 긴장할 것 같은데 어때요?
1: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 이제 보여지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또 대상으로 하잖아요.
2: 네.
1: 조금이라도 자극적인 내용, 조금이라도 좀 센 내용을 왜 정말 안 하려고 대본을 짤 때부터 정말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제 이름을 치면 옛날 이제 CGN TV에서 남여자연이 했던 영상들 또 뭐 그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또 그런 홍보 영상 이제 수련회 청년 수련회 이제 홍보하는 영상 같은 걸 제가 찍어놓은
2: 찍었으니까.
1: 게 나와요. 네, 그럼 애들이 이제 제 이름을 쳐볼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애들이 그거를 보고 또 방울이를 볼 거니까
2: 그렇죠.
1: 최대한 정말 우리가 원래 사실은 인터넷 세상이다 보니까 자극적이고 좀 센 게 조회수도 잘 나온다라는 그런 공식이 있는데 정말 조심하는 편이에요. 정말 조심하고 또 실제로 댓글에도 많이 달려요. 언니 뭐 저 교회에서 언니 얘기 들었어요. 언니도 우리 교회 다닌다고 들었어요. 라던가 뭐 오늘 봤어요. 교회에서 그러다라던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조심하게 되고 신경 쓰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선한 영향력을 아이들에게 끼치고 싶은 생각을 좀 많이 해요.
2: 네. 네.
0: 지금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1: 네.
0: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요.
1: 네.
0: 많이 알려졌잖아요.
1: 네.
0: 알려졌는데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네.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채널을 좀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1: 저도 좀 그런 거를 나중에는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사실 이렇게 아무래도 방울이로서 많이 알려지고 아이들이 이제 알게 되면 제가 그런 어떤 복음 영상을 좀 올렸을 때 애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좀 언니가 교회 다닌다고? 나도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PD 친구랑도 몇 번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일단은 그 친구도 이제 이거는 애들 새로 채널을 개설해서 나중에 할 수는 있겠다라고 같이 얘기는 했었어요.
2: 네. 네.
0: 앞으로 기도 제목 있으면 알려주세요.
1: 아,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계속 어린 친구들에게 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 여기 출연하겠다고 좀 마음을 먹게 된 것도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을 쳤을 때 애들이 그래도 보고 아, 내가 좋아하는 언니가 교회 다닌대 하는 마음으로 좀 제가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고 주의 이름을 좀 알리는 그런 사람으로 좀 쓰이고 싶다는 게 지금의 제 기도 제목입니다.
2: 나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하나님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느낌?
1: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신 것 같아요. 제 힘든 시절, 막 그게 약간 어린 시절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커가는 제 성장 과정들을 옆에서 함께 지켜봐 주시고, 네, 그러신 아버지. 네. 네.
2: 아버지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상한 아버지가 있고, 그냥 네. 네 맘대로 해라 하는 아버지가 있고, 네. 다양하잖아요. 어떤 아버지예요?
1: 조금은 타이르시는 아버지.
2: 타이르시는 아버지.
0: 네. 위로해주시는 아버지.
1: 네. 네. 예. 위로해주시는 타이르시는 네. 아버지십니다.
2: 그런 아버지하고 평생을 같이 가는. 그래서 어느 날 또 새로운 간증이 있으면 저희 한번 더 찾아주세요.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2: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 네, 저도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목사님 손별이 양을 만났는데 어떠셨어요?
0: 그 참 기도하는 자매구나 네. 생각을 했고요.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고요. 그 집사님 그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방법이 있었죠 옛날에는.
2: 예.
0: 키질한다고
2: 키질하죠.
0: 네, 키질하게 되어지면. 예. 쭉정이는 밖으로 그리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곡 이제 가르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생각을 해요. 쭉정이는 결국 시험을 통해서 주님을 멀리 떠나게 되어지지만 알곡은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 더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오히려 합력해서 더 복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그래서 더한층 신앙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주의 은혜로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2: 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오늘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만다린 100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스페셜 세일 9불 9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9불 99, 통통배 더 맛있는 자반 이면수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봉패미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다칠까봐 혹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날카로운 마음을 예쁜 말 포장지로 꽁꽁 싸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쁜 말이 오히려 대화의 벽을 쌓고 결국 마음을 지치게 만들기도 하죠. 진짜 건강한 관계라면 거칠고 좀 투박하더라도 속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 화났거든요. 아니면 서운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솔직함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따뜻한 대화의 시작일지도 몰라요. 예쁜 표현도 좋지만 정말 서로를 위한다면 가끔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꺼내놓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에펠데빌 테너의 월스. 말이 예쁘면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예쁜 말만 하는 건 정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예쁜 말이라 하면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물론 듣기는 너무 좋겠죠. 하지만 예쁜 말에 오히려 마음이 가려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할 말이 있으면 할 말은 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는 그런 관계가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상대의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또 내가 잔소리 들으면 어떻게, 그러면서 마음을 포장했다면 그 포장지를 과감히 벗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잠깐 힘들 수는 있겠지만 사이는 훨씬 더 깊어질 것 같은데 말이죠.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함께 여행을 다닌 친구. 손이 아파서 수술을 위해 입원을 했을 때도 그 친구는 발을 다쳐서 수술을 했습니다. 같은 병원, 같은 병실에서 2주 동안 서로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던 친구. 26년의 인연을 함께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좋은 친구 순덕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하고 소피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듀언 워윅과 친구들이 함께 노래한 That's What Friends Are For. 앞에 들으신 데비 깁슨의 Lost in Your Eyes는 이영애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이낙영님 정하신 스윗박스입니다. Life is cool.

가족이나 배우자는 말할 것도 없는 좋은 친구지만 책이나 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이야기들의 보물상자를 가져다줘서 때로는 감동과 과거의 시간여행과 추억을 만들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해주어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좋은 그리고 고마운 친구랍니다 하셨어요. 파란 하늘님 모트나켓의 노래 Can't Take My Eyes Off You 정하신 곡이고요. 이어진 마말레이드의 Reflections on My Life는 서비님이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음악이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5447님 정하신 곡은 퀸의 노래 Love of My Life 이어진 Backstreet Boys의 Shape of My Heart는 백진원님이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화가 난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사실을 열거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의 입장에 공감하고 그를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면 98% 사람들이 그냥 누그러집니다. 앤드류 매튜스의 화난 사람을 대할 때 화난 사람 대하면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일단은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임정수님 원 리퍼블릭의 노래 I am worried 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반찬이 잡수고 싶으세요? 간장게장 해다 드릴까요? 병원에 계신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 그래 간장게장하고 김도 좀 가져와라. 어머니는 지금 척추시술에 고관절 수술까지 하셔서 한 달째 입원해 계십니다. 아이, 우리 병원에서 이런 환자는 처음입니다. 수술을 해주신 의사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만으로 95세이신 분이 수술도 잘 받고 일찍 깨어나셔서 놀랐다고 합니다. 하기야 몇 년 전에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도 어머니는 우리와 달리 아픈 증상도 없이 지나갈 정도로 건강하셨습니다. 44년 넘게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퇴원하시면은 또 함께 살겠지만 요즘은 조금 자유를 느낍니다. 매일매일 국 안 끓여도 되고 외출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저녁마다 어깨에 찜질팩을 해드리지 않아도 되고 근데 우리 두 아이도 은근히 좋아하는 눈치더라고요. 물론 계실 때가 더 좋지만 오랫동안 어머니는 제게 참 잘해주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산후조리할 때 이가 좋지 않아 미역국에 넣는 소고기를 갈아서 해주시기도 하고요. 산후조리 끝나면 치과에 가라 하시면서 치료비도 선뜻 주셨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가면 네 서재 만들어줄게. 책을 좋아하는 저를 위해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친정엄마하고 산 시간보다 배나 더 함께 산 세월은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었죠. 간장게장 드시기 좋게 잘게 썰고 일회용 김은 사서 남편하고 함께 어머니 찾아 뵈러 가야겠습니다.

0: 오늘은 내 삶의 길목에서 보르헤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렇네요. 친정엄마하고 사신 시간보다 시어머님하고 더 오래 사셨으니 그죠. 미운정, 고운정 다 들고 어머님이 95세신데도 무척 건강하시니 다행이고 아주 사연 보내주시면 효부신 것 같아요. 그죠? 선물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진 곡은 다이도의 노래 Thank You였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부산에서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지난 4월에 부산에서 무릎경 수술을 받고 현재 집에서 요양 중인데 오늘따라 저를 많이 도와주신 같은 병원에 계셨던 분들 감사드립니다. 부산의료원의 간호사님들, 의사선생님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얼른 회복 잘 되시길. 8147님이 보내주신 곡은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
1: The generations and to say we want to make it a better place for our children and our children's children so that they know it's a better world for them and think they can make it a better place.

우리 손주 루크하고 라디오 들으며 저녁 먹습니다. 1학년이 됐거든요. 학교 생활 잘하길 4457님. 경희사이버대학교 건축공학과 모든 학우들을 응원합니다. 이제 봄축제가 시작이 되니 다들 즐거운 시간들이 되기를 토쟁이님도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손주 바보님 정하셨네요. 딥퍼플 스모크 언더워터.

우리 아들이 공익 판정을 받았음에도 수술 재활해 멋진 해병으로 다시 태어난 게 엊그제 같은데 몇 번의 취업 실패 후 지금 써놓은 이력서가 100장이라

감사하고 합니다. 우리 아들 기운내자 사랑해 하셨습니다. 정성님이 보내주셨는데 안 되는 이유 있으면 되는 이유도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끝곡은 지젤의 후라메로 함께합니다. 뱀이 양이었어요.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화창한 날은 화창한 날대로 좋고 흐린 날은 흐린 대로 좋습니다. 흐린 날엔 마음 편히 쉬어도 괜찮을 것 같은 든든한 핑계가 생기기 때문이죠. 분주한 5월. 하지만 오늘은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어! 이렇게 토닥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뭇잎이 더욱 싱싱해지고 아주 깨끗해진 것 같아요. 함께 하시죠.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이었습니다. 칵테일, 아이 그 이름도 예쁘고 이렇게 날씨도 말이죠. 맑은 날과 흐린 날과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모두가 이렇게 살짝 섞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혜경의 고백, 고미모 씨가 신청하셨고요. 박혜경 노래는 3897번으로도 보내주셨네요. SG 워너비 그리고 박승화가 같이 부른 사랑해, 안순호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저는 이 노래의 모든 화음 부분이 저예요. 제 목소리 도드라지게 안 나옵니다. 3970번으로요. 날씨가 변덕스러워서일까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욕 갔다가 부추 사가지고 와서 부추전 해먹었어요. 배도 부르고 잠이 솔솔 옵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드시고 또 잠도 주무시고 오늘 같은 날 부추전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천선녀 씨가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변진섭 가장 슬픈 날의 왈츠.

임현정,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오늘 이 노래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정 씨, 배상진 씨, 남보현 씨, 허경훈 씨, 곽상기 씨. 더 많이 계신데 다 소개 못해드렸네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9552번으로요. 오라버니, 어제는 오이김치, 오늘은 두꺼운 옷 정리 중인데 갑자기 콧물 나와서 보니까 쌍코피? 피곤했나 봅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을 거예요. 김미영 씨는 좋은, 기분 좋은 쇼핑 하셨나 봐요. 진짜 진짜 오랜만에 백화점 다녀왔어요. 백만 년 만에 옷도 샀어요. 이제 옷 입을 날만 기다립니다. 잘 어울리는 옷이겠죠? 기분 좋은 일요일 오후입니다. 뭐 약속을 만드셔야겠는데요. 고성현 씨, 잠깐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냉장고 속 시원한 물부터 찾게 됩니다. 계절은 참 솔직한 것 같아요. 요즘 가고 있는 하루하루가 참 아쉽습니다. 공주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준비했어요. 느티나무 언덕 자기성찰. 이 느티나무 언덕의 노래 들으면 귀에 익은 목소리들이 들리는데 전인권, 강인원, 권인하, 김명상 씨, 이분들의 목소리죠. 1994년에 발표된 노래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여행 스케치 왠지 느낌이 좋아 0707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계란이 왔어요. 아, 동네에서 들리던 이런 소리들. 계란 말고도 참 많은데. 이정혜 씨인데요. 차 지붕 위로 꽃잎이 많이 떨어졌어요. 참나무와 도토리 수술들이 차 지붕을 덮었네요. 아,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얘네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아깝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아, 이거 언제 또 볼 수 있나라는 생각과 함께요. 6947번. 아들 하나 있는데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그렇다고 원하는 거 다 해준 것도 아니어서 또 속이 상하고요. 누구나 다 이런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기분 전환하십시오, 6947님. 기운 내시고요. 길가에 자그마한 화분을 판매하는 트럭을 보고 차를 세웠습니다. 유남재 씨인데요. 기뻐할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꽃이 예쁘게 피어있는 화분을 하나 사서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야,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야말로 행복을 이만큼 가지고 대구로 가고 계신 유남재 씨의 모습. 더 많이 행복하십시오. 4009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임영웅 모래알갱이.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아이유가 부른 네버엔딩 스토리. 아이유는 어떤 노래를 불러도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김트리오의 연안부두였습니다. 이면균 씨가 신청하셨는데 인천 연안부두 종합어시장 중구시설공단 공영주차장 건물에서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2616번 도서관에서 책 냄새 흠뻑 맡고 수리산 살짝 산책하고 멋진 일요일을 보냈습니다. 숲길과 음악, 책, 행복한 하루였어요. 멋진 일요일 오후를 보내고 계시네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 표희순 씨, 시골에 가서 가시오가 핀 나물이며 엄나무 순을 연한 걸로 따왔는데 그래도 쓴맛이 나서 난감하네요. 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서 아쉬워요.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쓸까요? 이게 예, 전혀 모르겠네, 저는. 3945번. 두 번의 고백을 했는데요. 그냥 친구로 남자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갔습니다.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 내고 잘 살라고 하면서 시원하게 보내주고 왔습니다. 그래도 예쁜 모습 보고 싶더라고요. 이런 상황이었군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신 거죠, 뭐. 그게 후회가 덜 되는 거겠죠.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거, 이것도 멋진 모습일 듯 합니다. 김필, 그때 그 아인. 이 노래는 7129, 유성필 씨, 이현숙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손디야, 어른, 황은정 씨의 신청곡 들려드렸습니다. 김대겸 씨인데요. 우리 부부는 집에서 푹 쉬고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제일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문자를 드립니다. 야, 그야말로 진정한 휴식을 즐기고 계시네요.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무언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요 속으로의 사연을 주신 남편의 모습. 아유, 보기 좋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박형숙 씨, 400페이지가 넘는 주식 관련

책두 권을 대출해서 열심히 정리하면서 공부했는데요. 60 넘어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네요. 에이, 그냥 꽃 구경 다니고 음악 들으며 놀아야겠어요. 결정하신 거예요? 아이, 그러시죠. 그러다가 또 공부하시면 되죠. 그러면 됩니다. 양승진 씨, 밀가루 안 들어가는 파전을 하려고 준비해놨어요. 라이스페이퍼, 쪽파, 계란, 게맛살. 이렇게만 해도 다이어트용 파전 완성. 동영상 보고 해봤는데 쉽고 맛도 좋아요. 그래요? 야, 일단 영양 만점이겠네요. 파전 드시면서 노래도 감상하시죠. 근데 이게 밀가루가 없는 파전 맛, 그 맛이 어떨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자,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 방실이 서울 탱고 김성윤 씨가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FM 팝스 한동준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이 있죠. 엄청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갑이 얇아지는 대신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훨씬 더 두터워질 것입니다.